0: 전반으로 해킹 피해가 번지는 가운데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점검회의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에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 경찰 수사를 받자 목격자를 찾아가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경남 김해시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목격자 B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사건 3일 전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생선가게에 있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간 뒤 이를 손에 들고 욕을 하면서 시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 추진 드론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 북한이 미사일로 러시아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 중에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 사이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은 영상 15.6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기온도 뚝 떨어져서 중부지방이 낮에도 20도 안팎일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체 휴일이죠. 개천절이 공휴일인 토요일과 겹치면서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오늘이 대체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당이님들 요 며칠 사이 인터넷 뱅킹 이용하다가 깜짝 놀라셨죠?
1: 그러게요. 돈거래 하려고 은행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정보 유출을 사과하는 문자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 우리나라 금융권이 비상이랍니다. 주요 은행은 물론이고요. 저축은행과 캐피털까지 해킹이 뚫렸습니다. 해킹에 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죠.
0: 아유, 그렇대요. 사람은 해킹해도 뭐 한 기관, 한 은행 이렇게 공격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AI는 짧은 시간에 거의 동시에 전 금융기관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금융권의 방어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AI가 인간이 가진 기존의 방어 체계를 넘어섰다 하는 분석입니다.
1: 아, 요즘에 그 상상하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지, AI가 무슨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내 돈을 빼가는 거 아닌가, AI가 내 돈 가지고 지 맘대로 투자하고 손해 일으키고 이 계좌 저 계좌 흔들어 놓는 건 아닌가,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아닌가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금융당국에서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에게 자세히 브리핑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몸이 좀 떨리는 건 낮아진 기온 탓만은 아니죠. 여러 의미로 안전과 보안을 요구하며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네,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NH농협손해보험, 휴원수글로벌,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빅토스, 음주우엔 티맵대리,

0: 성원에드피아, 하나증권,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차. 네. 두 팔 번쩍 올려서 기지개 쭉 켜주시고요. 오늘은 어깨 돌리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양손을 어깨에 살짝 얹고 팔꿈치로 큰 원을 그려주세요. 앞으로도 다섯 번, 뒤로도 다섯 번. 어깨뼈가 움직거리는 걸 느끼면서 이번엔 양손을 등 뒤로 보내서 깍지 끼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스마트폰 보느라 말려있던 가슴이 쫙 펴지지 않습니까?
2: 네.
1: 네, 운전 중이신 분들 신호대기 때만이라도 어깨 으쓱으쓱 안전하게 해보시고요. 마무리는 숨쉬기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뿜고.
0: 네, 좋습니다.
1: 네.
0: 자, 빨간 날이라서 출근길이 평소보다 한산했죠. 그렇다면 월요일마다 나누는 행운 선물 경쟁률은 어떨까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여성시 대표 선물 꾸러미. 터진다, 터져, 빵빠레가 터져.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만 원 상당의 킹사이즈 매트리스. 숙면을 부르는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1: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숫자 0부터 9 사이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0도 되고 99도 되죠. 여러 번 숫자 여러 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첨되는 분들은 하나만 보내셔도 다 되시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규칙이 있죠. 숫자만 보내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꽝입니다. 보내신 행운 번호를 3초 안에 또 전화 연결해서 대답 못하셔도 꽝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전화도 꼭 받아주세요.
1: 참여 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네. 그나저나 진짜 금융권에 이 AI 해킹으로 우려되는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고윤희 님이 AI 문제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정말 무서워져요 했습니다. 이게 뭐 많은 저 전문가들이 AI 이렇게 빨리 발전하다 보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1: 아, 당연하죠.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왜 영화 터미네이터만 생각했어요. 막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야? 막 갑자기 막 총을 들고 막.
1: 근데 이런 공격이야말로 더 무서운 거죠.
0: 맞아요. 우리의 자산을 공격해버리면.
1: 그러게.
0: 무섭습니다. 진짜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근데 오늘 확실히 대체 휴일이라 길은 한산해요.
0: 확실히 그랬죠.
1: 네. 네. 정은경 님이 아침 출근길에 오랜만에 버스를 탔는데 승객이 단 3명. 도로도 조용해. 출근 시간이 평소 반으로 줄어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며 라디오 듣고 있는 부산댁입니다.
0: 그래요. 이렇게 휴일에 또 출근하는 그 맛이 좀 있죠. 네.
1: 그렇죠.
0: 뭐 네. 아침에 일어날 때야. 아, 휴일인데도 일어나야 되네. 일찍 하지만 또 여유 있게 또 출근하는 그 맛이 또 있어요.
1: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여유를 즐겨주시고요. 정은경님은 아침 출근길에 오랜만에 버스를 탔는데 승객이 단 3명. 도로도 조용해서 출근 시간이 평소 반으로 줄어가지고요.
1: 네.
0: 소개
1: 아저씨 어디 있다 오셨어요? 제가 소개했거든요.
0: 아, 그랬어요?
1: 네네.
0: 어쩐지 같은 분이 똑같은 버스를 세 분 중에 한 분이셨나?
1: 아이, 네.
0: 뻔뻔하게 넘어가야지.
1: 그렇죠. 사연 소개합니다.
0: 네네. 토피넛 라떼 말씀하셨어요?
1: 안 했어요.
0: 아, 요건 안 했지.
1: 네, 하세요.
0: 자,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고소한 토핀넛 라떼 보내드릴게요.
1: 네. 경상북도 구미시의 하늘소부님이 보내주셨어요. 노트북을 한 대 더 드렸다. 노트북 두 대를 나란히 놓고 쓰려니 책상이 비좁았다. 팔이 자꾸 서로에게 걸렸고 마우스를 움직일 자리가 없었다. 작은 테이블 하나면 해결될 일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열었다. 눈에 들어온 테이블은 10,000원.
0: 오른쪽 모서리가 조금 깨져 있어요.
1: 그 한 줄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깨진 데가 있다고 굳이 적어둔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 싶었다. 모서리 따위는 벽적으로 돌려두면 그만이다. 구매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0: 예약하려면 먼저 입금해 주세요.
1: 잠깐 손이 멈췄다.

0: 중고 거래에서 선입금 요구하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보통은 서로 얼굴 보고 물건을 확인한 후에 돈을 건넨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만 원이었다. 뭐 잃어도 크게 아쉬울 것 없는 돈이라 송금 버튼을 눌렀다. 입금했습니다. 오후 3시에 가지러 갈게요.
1: 네, 주소 보내드릴게요.
0: 약속 장소는 사무실에서 2km쯤 떨어진 동네였다. 오후 3시 정각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메시지를 보냈다. 도착했습니다. 답장이 없었다. 5분쯤 지나 다시 보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10분쯤 지나 또 보냈다.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었다. 메시지 옆에 숫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20분을 서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오지 않는다. 속았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화가 나야 할 자리에 화가 없었다. 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전혀 다른 문장이었다. 이 사람 무슨 사정 있는 거 아닐까? 나도 그 생각이 왜 먼저 왔는지 한참 뒤에야 알았다. 작년에 나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다.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돈을 잃었다. 많이 잃었다. 가족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했다. 아내와 아이들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따로 지낸 지 1년이 지났다. 돈을 잃을 때마다 집안의 물건을 팔았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 값을 적고 낯선 사람을 만나 물건을 건네고 돈을 받았다.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하기도 했고 당장 밥값으로 쓰기도 했다. 친구들에게도 여러 번 손을 벌렸다. 돈 거래가 반복되자 연락은 하나, 둘 끊겼다. 잃은 것이 돈뿐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사람을 잃고 신뢰를 잃고 나중에는 나 자신을 잃었다. 더 팔 물건이 없다 하고 생각하던 어느 날 부엌 구석에 토스트기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 제품이었다. 만 원을 붙여 올렸다. 그날 지갑에는 한 푼도 없었다. 동전을 모아두었던 돼지 저금통마저 이미 뒤집어 털어낸 후였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토스트기 사진을 들여다보며 기다렸다. 누가 좀 사갔으면 했다. 밥을 먹고 싶었다. 그때의 나에게 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루를 버티게 해줄 돈이었고 한 끼를 먹게 해줄 간절한 돈이었다. 그 생각이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열어보았다. 전기밥솥, 구형 휴대전화, 노트북, 운동화, 이름 있는 옷 몇 벌, 목록을 내려가는데 손이 멈췄다.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물건들이었다. 살림을 하나씩 덜어내는 사람의 순서가 거기 그대로 있었다. 처음에는 안 쓰는 것부터, 그 다음에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것, 마지막에는 매일 쓰던 것까지. 나도 꼭 그 순서대로 팔았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사람도 그때의 나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건 아닐까? 물론 모를 일이다. 그냥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만 원씩 여러 사람에게서 챙기는 사람일 수도 있다.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냥 이해해 보기로 했다.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데는 생각보다 큰 힘이 들지 않았다. 만 원은 어디에 보시하기에도 적은 돈이고 친구에게 밥 한 끼 사기에도 모자랄 수 있는 돈이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사정을 헤아리는 데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다. 낮에 만 원을 보냈던 계좌로 5만 원을 더 보냈다. 그리고 채팅창에 짧게 적었다. 아마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셨겠죠. 잘 헤쳐나가시기를.

0: 응원하는 마음으로 5만 원을 더 보내드렸습니다. 모처럼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스스로를 조금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 같다. 나는 테이블을 받지 못했고 노트북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 대신 그날 오래 피해 다니던 사람을 한 명 만났다. 어두운 방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던 사람, 돼지저금통을 뒤집어 털던 사람, 토스트기 사진 앞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던 그 사람. 그에게 보낸 5만 원은 어쩌면 얼굴도 모르는 판매자에게 간 돈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나에게 뒤늦게 건넨 위로였는지도 모른다. 그때 누군가 그렇게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랐던 일을 이제야 내가 한 것이다. 상대를 바꿔서.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아본다. 알아보는 것까지가 겪어본 사람의 몫이다. 그가 한 일은 잘못한 일이 맞다. 다만 그 어둠 속에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고 한 번쯤 헤아려 보는 일이다. 그날 나는 만 원을 잃었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해나 용서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아니라 그 허물 너머의 아픔까지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1: 야, 이렇게 필명으로 예, 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야, 읽으면서 진짜 이럴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실은 그 판매자는 그 만 원짜리 테이블 하나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기치는
0: 만 원씩 사기치는 거죠. 네.
1: 네.
0: 그럴 수도 있겠죠.
1: 하지만 그 판매 내요 이 물건들을 쭉 보아하니 작년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신 거잖아요.
0: 그러게. 네,
1: 도박에 그러게. 빠져가지고 그냥 세간살이 있는 거 그냥 다 팔아. 얼마씩이라도 받아서 팔았던 나의 모습을 보며, 야, 거기 5만 원을 더 보내주실 줄이야.
0: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은 그 5만 원을 받고 개과천선할 수도 있어.
1: 아 물론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0: 이럴 수가. 아니 이 5만 원이 어쨌든 가슴을 때릴 거예요.
1: 그러겠죠.
0: 무난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1: 그리고 정말 이런 문자까지도 함께 보내주셨으니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죠.
0: 그러니까.
1: 네, 다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라면 진짜.
0: 그러게.
1: 천사처럼 보이실 테고요.
0: 왜 아니에요.
1: 그런 상황이었으면. 네. 그래도 사기꾼보다는 차라리 정말 네, 이렇게 개과천선하는 스토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동욱님도 야 사기를 당하고도 돈을 더 보냈다니. 이 사연자분 정말 대인배시네요. 하셨습니다.
0: 근데 어쩌면 이분은 작년에 자기에게 보낼 수도 있어. 마음속에서.
1: 그러니까. 써주신 그대로.
0: 네. 네. 김화정님. 저도 중고마켓에 가방 구입한다고 송금했는데 물건조차 발송을 안 하고 연락도 안 돼서 신고할까 하다가 좀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사흘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족 상을 당해서 경황이 없어 연락을 못 드렸다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적은 금액이라도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셨어.
1: 아유,
0: 맞아요. 그럼요.
1: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예 이게 갑자기 연락되다가 물건도 못 받고 연락도 안 된다. 그쵸? 이러면 속상하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니까. 김하정님은 다행이시네요. 우리 사연 주신 하늘소님도 지금은 많이 단단해지신 것 같아서.
0: 네.
1: 네 너무 다행이죠. 변진섭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저 하늘을 날아서.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당당이님들 가족과 친인척 중에 해외에 사는 분, 해외 동포 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유머 많은 당당이님 가운데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은 점점 멀어져서 그리운 해외 동포 같아요 하시기도 합니다. 네, 아들을 두고 여러 가지 유머도 많죠. 아들은 낳으면 일촌, 대학 가면 사촌.

8,000, 군대 가면 8,000, 장가 가면 사돈의 8,000, 아이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 있는 아들만 내 아들. 아드님들 억울하실 텐데 이런 유머를 통해서 참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이 세계 한인의 날이에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제외 동포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한 날. 그래서 멀어진 아들을 빗댄 해외 동포 말고 진짜 해외 동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인, 유대인, 인도인, 이탈리아인에 이어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해외에 많이 퍼져 산대요. 통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과 국적을 갖고 있진 않지만 한민족인 사람을 모두 포함해서 제외 동포 수를 700만 명에서 720만 명 전후로 보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어떻게 해외에 나가게 됐을까요? 보통 그 시작을 1860년대 전후로 본답니다. 강화도령으로 불린 조선시대 철종과 흥선대원군을 아버지로 둔 고종이 최고 지도자로 있던 시기. 대규모 흉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간도와 연해주 등지로 국경 넘어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북한 지역은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도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3년에 대한제국 시기에 하와이 이민이 이루어지고 1905년에는 멕시코 농장으로 이주하고 일제강점기에는 만주, 사할린, 일본으로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연해주 지역 한인들은 스탈린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고 해방과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밀항과 해외 입양. 또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남미 농업 이민, 월남 파견, 그 후에는 취업과 유학 같은 다양한 해외 이주가 이루어졌죠. 우리는 낭만적인 해외여행을 꿈꾸고 즐기는데 해외로 처음 나간 분들은 절박한 밥 한 공기가 그 배경이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신 윗세대 해외 동포들의 용기와 노고에 고개 숙이며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대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세계 한인의 날이군요.
1: 그래요. 아마 곳곳에서 예. 페스티벌이 열리겠죠. 네. 한인들의 축제가.
0: 네. 아, 그건 참 반길 일인데 우리 아들들은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갑자기 뭐 결혼하면 뭐 우리가 해외 동포 취급받고 말. 우리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런 유머가
1: 그렇죠.
0: 네, 있는 네. 거겠죠. 아, 참 듣는데 웃음이 나가지고.
1: 박선희님, 저는 아들만 둘인데 제발 빚쟁이 아들만 아니고 점점점.
0: 아닐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다. 박종옥님, 남편은 남의 편, 아들은 해외 동포. 아, 우리 집에 제 가족이 없네요.
1: 자, 야, 오늘 휴일인데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고맙죠.
0: 예.
1: 여성시대를 처음 들으시면 정말 반가워요.
0: 아, 반가운 분입니다. 8481님. 대학생인 저도 쉬는 날이라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들어도 유익하고 재밌네요. 앞으로도 잘 챙겨 드릴게요.
1: 고맙습니다. 8481님.
0: 기억해 둡니다. 네. 8481.
1: 토피넛 라떼 보내드릴게요.
0: 네, 따뜻하게 잘 챙겨 드세요. 자, 우리 아들들은 좀 분발합시다. 네. 아니, 그나저나 저 세계 한인의 날이라고 하니까 저 갑자기 2010년도에
1: 네.
0: 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남아공
1: 갔어요?
0: 월드컵 한다고 쫓아간 적이 있어요.
1: 아하.
0: 네, 거기서도 우리 한인분들은 계시고
1: 아이,
0: 중계진들이 각각의 그 집에 네. 게스트하우스처럼 묵었었거든요. 근데 그 남아공 분들은 또 소 그 스테이크는 많이 먹지만 소꼬리 이런 건 안 먹는다는 거지.
1: 막 버리는구나.
0: 예, 그래서 그 2010년도만 해도 아침마다 그냥 소꼬리찜을
1: 꼬리곰탕, 꼬리찜 진짜
0: 와,
1: 좋죠.
0: 그걸 그렇게 챙겨주셨던 예, 우리 한인분들이 떠오르네요.
1: 아니, 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안 가는 곳이 없어요.
0: 그러니까.
1: 알래스카에 뭐 주민이 몇십 명 되나? 그런 데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0: 캬,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아니, 정말 희한한 분들이야.
0: 예, 예.
1: 근데 거기가 벌이가 좀 괜찮은가 봐요. 그 택시 벌이가. 그 택시 기사분이 세 분이서 이렇게 모여서 김치찌개도 해잡수고 그러더라고.
0: 어, 그래요. 그러니까 특징 역시나 우리는 부지런하고 항상 그러시니까 어느 나라에서건 참 자리를 잘 잡고 사시는 것 같아요.
1: 맞아.
0: 네.
1: 그리고 밥 인심도 좋고. 네.
0: 아유, 아무튼 저 세계 곳곳에 계신 우리 한인분들.
1: 파이팅입니다.
0: 파이팅입니다. 자, 이번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김서영님이신데요. 제목이 내 인생의 로또 나의 이반장에게.
1: 오.
0: 이게 하나도 안 맞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1: 맞았다는 얘긴지.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지금은 제주의 거친 바다를 닮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성인 ADHD가 있어서 살면서 책 한 권을 진득하게 끝까지 읽는 적조차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생애 첫 완독을 했던 날 남편이 저보다 더 아이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쓱 웃으며 말하더군요.
1: 여보, 당신 글 한번 써보는 거 어때?
0: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 넘겼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가슴속에 따뜻한 씨앗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준 그 믿음 덕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시대의 문을 이렇게 용

0: 용기 내서 두드려 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찍 결혼해서 예쁘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연애는 쉬지 않고 잘하는데 이상하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인연은 없더라고요. 34살이 돼서야 깨달았죠. 아, 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구나. 그럼 뭐 혼자 멋지게 살지. 마음을 비우고 홀가분하게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한 달 살기를 하다가 딱 1년만 살아보자 하고 무작정 짐을 싸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선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제주 라이프를 즐기던 중 친해진 동네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 나설 만큼 편한 사이였는데 그 오빠가 제 평생의 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년 살이가 끝나갈 무렵 알 수 없는 끌림에 순식간에 연인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오빠 입에서 툭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1: 할 것도 없는데 우리 결혼이나 할래?
0: 35년 만에 드디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준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 그는 가진 게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하며 퍼주기를 좋아해서 손님들을 무료로 재워주기 일쑤인 백수나 다름없는 사장님이었고 가진 거라곤 소상공인 대출뿐이었죠. 저 역시 제주에서 모은 돈을 다 쓴 상태였고요. 솔직히 덜컥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1: 너 너무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 느껴본 적 있어?
0: 아니, 난 없는데.
1: 난 제주에 와서 그걸 느껴봤어. 그래서 난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희생하며 살 수 있어.
0: 그 눈빛과 진심을 보는 순간 현실에 어떤 조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전부를 걸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상견례를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쁜 아이까지 한 번에 찾아와 주었고요. 속도 위반이 아니라 속도 무제한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겨우 구한 500만 원짜리 연세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앨범까지 냈던 가수 출신의 남편은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먼지와 냄새 투성이인 설비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매일 지친 몸으로 퇴근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고 회식 한 번 안 가고 저녁은 무조건 저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1: 나 노트북 한번 해볼까?
0: 하더군요. 쓰던 휴대폰, 어디서 주워온 삼각대, 13,000원짜리 유선 마이크가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촬영을 하고 점심시간마다 편집을 하더니 딱 3개월 만에 수익 조건을 채웠습니다. 통장에 100원, 500원씩 찍히는 걸 보며 둘이 얼마나 아이처럼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련은 또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좀 쉬면서 다른 일 알아보자고 했더니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사라졌더군요. 전화를 걸었더니
1: 어 여보 나 인력사무소야
0: 하더라고요. 제 말은 귀뜸으로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날 저녁 먼지를 훌훌 털며 들어와 일당으로 받은 5만 원짜리 석장을 흔들며 엉덩이 춤을 추던 남편.
1: 여보 지금을 즐겨. 나중에 이때를 추억하며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거야.
0: 지금 이렇게 힘든데 즐기라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건설업, 에어컨 설치, 영업직까지 가족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너튜브를 보던 한 구독자분이 공장 직원 화장실 냄새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또 마침 너튜브 광고주 중 하수구 트랩을 저희에게 광고로 의뢰를 했고 잘됐다 싶어 같이 콜라보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전날 제주도까지 광고주분들이 오셨고 저희 집에 먼저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화장실에 그 전엔

0: 냄새가 나지 않았었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주 분들께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너무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 공장에 전화해서 사정 얘기하고 못 간다고 하면 안 될까 했지만 역시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제 옆에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고민한 끝에 노란 고무줄 두 개로 트랩을 개조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공장 직원분들의 환호 속에 남편은 결심했죠.
1: 그래,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0: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결국 남편 손으로 하수구 트랩을 개발해 특허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너튜브 구독자도 10만이 넘었고 본격적으로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치열하게 달려온 10년. 남편은 지금도 설비 관련 너튜브를 하며 연극 연기와 작품 집필에 도전하고 있고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현장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집 한 채 없는 살림이지만 저희 부부는 무섭게 성장 중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새로운 꿈을 향해 달리는 남편을 보며 지금도 참 많이 배웁니다. 저 역시 자영업을 7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던 제가 1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이제는 진짜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가스라이팅일까요? 지금도 저희 부부는 고사리 꺾고 조개 캐고 낚시하러 다니며 소소하고 다정한 제주 라이프를 200% 즐기고 있습니다. 저녁은 여전히 꼭 함께 먹고요. 사랑스런 우리 딸은 아빠의 재능과 끼를 쏙 빼닮아 얼마나 요망진지 모릅니다. 곧 사랑하는 우리 남편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오직 사랑과 단단한 생활력으로 우리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내 남편 이반장.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우리 딸의 아빠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생일 정말 축하하고 우리 지금처럼 재미있고 행복하게 매일을 즐기며 살자. 사랑해.
2: 아, 멋지다. 진짜.
0: 진짜 로또 맞네요.
2: 네.
0: 세상에 이런 분 흔치 않습니다.
2: 그렇죠. 그냥 뭐 하면서도 남 죄 퍼주고 퍼주고 살면서 뭐 그냥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수 아닌가 싶었는데.
0: 아유, 웬걸요. 진짜 가족만을 생각하고
2: 예,
0: 늘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으시는 분이잖아요.
2: 맞아.
0: 그리고 해내시고.
2: 너무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주에 와서 난 그걸 느꼈다.
0: 네.
2: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걸 희생하며 살 수 있어.
0: 그리고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보며 나도 자극을 받고 뭔가를
2: 다
0: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2: 맞아.
0: 하는. 이건 정말 훌륭한 관계 아닙니까?
2: 일당 15만 원, 5만 원짜리 세 장 흔들며 엉덩이 춤을 추면서.
0: 야, 이런.
2: 야, 지금을 누려. 지금을 즐겨. 막 이렇게.
0: 이 긍정의 힘과.
2: 아, 최고다.
0: 그러게요.
2: 예.
0: 진짜 귀한 남편이다. 에, 멋지십니다.
2: 네. 예. 그리고 글 써보라고 했는데 정말 잘 권하셨네, 남편분이.
0: 맞습니다.
2: 네.
0: 아, 김소영님도 대단하시고 말이죠. 예. 저희 광고 후에 돌아오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쟁은 나...

0: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클하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4: TB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러클하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9: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8: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9: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8: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9: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9: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8: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9: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8: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9: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8: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9: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하늘소분께는 해피데이 꾸러미, 김서영님께는 굿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8: 6262님이요.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 마을버스 손님이 뜸하네요. 청남대 버스 종점에서 휴식 중에 문자 보냅니다.
9: 아, 네. 하셨어요. 그러네요.
8: 그래요. 휴일 아침 이 시간 아직까지 좀.
9: 예. 누리겠죠.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8: 맞아요.
9: 그렇죠?
8: 네.
9: 임명순님. 반찬 가게 운영하는데 무조건 일요일만 휴무여서 출근했어요. 확실히 휴일에 손님도 뜸해요. 오늘은 차 한 잔 여유롭게 마셔보는 여유 가져봐야겠어요.
8: 맞습니다. 아,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가 아니라 이런 여유를 누려보자. 이렇게 저희가 토피넛 라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개월의 노래 넘버원 2부 끝곡이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백인에게 묻습니다 이어집니다.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은 38.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임장을 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공동 보유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코스닥 상장 반도체 회사 멜파스의 소액 주주들이 멜파스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 공동 보유자가 되려면 단순히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을 넘어 의결권이나 의결권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걸프 지역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량이 지난달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자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선박 공격이 재개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4일 보도했습니다. 해운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일부터 28일까지 이란을 제외한 중동지역 원유 하루 평균 수출량은 최소 1,650만 배럴에 달해 지난 2월 전쟁 발발 전 수출량의 87%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의 선박 공격은 원유 수송량 회복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어떠한 수송 차질이든 고유가와 금리 인상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2030년부터 네이션스리그 개최를 추진하면서 피파 월드컵과 아시안컵 예선 방식도 바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 17.9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역 소멸 현상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우리 사회에 빈집이 늘고 있는데요. 그냥 놔두면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현명한 활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사업에 빈집을 활용하고 있죠. 방치된 집을 깨끗이 수리해서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건데요. 화재나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부터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도움이 됩니다. 환경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푸는 전략,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섬입니다.
5: 요즘 퇴근할 때마다 들리는 곳이 있어요.
1: 아유, 어디를 들리실까? 오늘 사섬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커피를 정말 맛있게 만드는 카페를 발견했는데요. 우연히 먹은 드립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퇴근길에 일부러 들렀다가 집에 갈 정도예요. 어제 아침에는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설레서 갔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나중에 SNS를 보니까 사장님이 아파서 오픈이 늦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포구 포땡땡 카페 사장님, 제가 요즘 진짜

0: 야, 아니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왔는데요.
1: 네.
0: 박진경 님이 저 목소리로 커피 한잔 하자는데 어떻게 안 마셔. 아니 네. 안 마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카페인 마시면 막 심장 벌렁거려가지고. 네. 아니 커피는 안 돼요. 뭐 이러실 수 있어요.
1: 정재웅 님, 저는 홈카페에서 아내가 내려주는 드립 커피 한 잔이 정말 맛있습니다.
0: 야, 이렇게 또 휴일에 점수를 따시네요. 정재웅 님.
1: 요새는 그렇게 뭐 가게 소식이나 오픈 지연 사정 뭐 휴일 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SNS에.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서재영 님도 야, 우연히 먹은 드립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그 카페를 종종 찾아갔는데 하필 오늘 문이 닫아서 좀 아쉽다는 네. 사연을 이렇게 음성으로 남겨주셨네요.
1: 네, 근데 재영 님도 SNS로 사장님이 아프셔서 오픈이 늦어진 걸 알고.

0: 알게 됐대요. 네. 이렇게 참 서로가 SNS를 통해서 또 많은 거를 많은 정보를 많은 사정 얘기를 서로 하시는구나. 네.
1: 홍보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0: 홍보도 되고 나누기도 하고 정말.
1: 그런 것 같아요. 하긴 요즘엔 진짜 따뜻한 드립커피.
0: 한 잔 맛있죠.
1: 따. 이런 게 참 맛있는 좋죠. 계절이죠.
0: 아는 지나갔어요. 아는 어느 겨울에.
1: 네. 맞아요. 네. 자, 스쳐 지나가듯 짧은 가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이번 주 열린 사삼 선물 두둑하게 준비했습니다. 출출함을 달래줄 바삭바삭 치킨에 맛있는 피자까지 저희가 이렇게 얹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챙겨드릴 거예요.
0: 어머, 멋있다.
1: 와, 치킨에 피자까지.
0: 네, 야, 이거 최고다.
1: 그럼 저도 여기 남기고 싶은데요.
0: 남기세요.
1: 그러게, 진짜. 자, 열린 사삼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세요.
0: 오늘 음성 소개되신 서재영님께도 치킨에 하나 더 얹어서 피자 세트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백인에게 묻습니다로 돌아올게요.
1: 여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고향 가구박람회, 해통령 육수 한알, 주식회사 하나은행, NH농협손해보험, 음주우엔 티맵 대리,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한국 MSD 캣박스이브, 모빌코리아 윤활유, 노무법인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샘표식품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구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찌개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1: 구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2: 구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3: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2: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아침,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자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교사의 날입니다.
3: 아, 우리가 스승의 날은 알아도 세계 교사의 날 조금 낯선데요.
2: 그렇죠. 네. 우리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더 익숙하니까요. 스승의 날이 우리나라에서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는 날이라면 세계 교사의 날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함께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 스승의 날인 거죠.
3: 전 세계에서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날.

0: 인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오늘 백인에게 묻습니다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계신 곳 바로 학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너무 많죠. 교과서를 통해서 또 시험을 보면서 배운 것도 많지만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급식실 줄 서면서 매점 달려가면서 학교 오가는 등하굣길에도 우리는 참 많은 걸 배웁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선생님께 혼나면서 배운 것도 좋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시험 문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 여태 이렇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세요.
1: 친구들과 수학여행 가고 또 운동회 준비하면서 배운 것도 많잖아요. 쉬는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 소중했던 10분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된 선생님의 마음, 또 선생님 성함 부르면서 감사 인사 전하셔도 돼요.
0: 네, 보내주실 곳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자, 보내주시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또 사연 주실 때 몇 학년 몇 반이신지, 가능한 분들은 나이도 함께 적어주시면 시대별 학교 분위기를 또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 희은 누님의 노래 준비되어 있네요. 내 어린 날의 학교.

0: 네,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그래도 우리 설렜던 기억부터 한번 떠올려 볼까요?
1: 저는 뭐 당일 아침에 출발해서 당일 돌아오는 것보다 네. 집을 떠나서 어디 낯선 데서 잔다는 수학여행이 제일 좀 뭔가 이 정말 설레는 기분?
0: 그렇죠.
1: 집을 떠난다라는 것 때문에.
0: 그리고 같은 학급 친구들과 함께
1: 그렇죠.
0: 숙소에서
1: 함께 같이
0: 지낸다.
1: 네, 지낸다.
0: 야, 이거 설레는 일이죠.
1: 그게 설렜어요.
0: 맞아요. 수학 여행.
1: 그리고
0: 소풍 뭐 저는 소풍도 당연히 좋았지만 운동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1: 아, 그래요.
0: 제가 뭐 체육을 잘 못 했으니까.
1: 그렇죠.
0: 그냥 늘 뭐 응원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1: 졸업식이 설렜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0: 아, 졸업식은 설렜다기보다는
1: 뭔가 좀 약간 가라앉은 분위기?
0: 그렇죠.
1: 네.
0: 이제 또 많은 친구들과 또 헤어져야 되기도 하고.
1: 네,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도 또 바뀌시고 하니까. 네.
0: 하지만 확실히 뭐 학창 시절 떠올려보면 이렇게 뭔가 노는 추억이.
1: 그렇죠.
0: 설레기도
1: 네,
0: 했지만.
1: 네, 친구들하고. 네.
0: 그래도 매일매일 학교 가는 걸 네. 참 이렇게 즐거워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그냥 왁자지껄 놀면서 네. 어, 학교
1: 그러셨구나.
0: 가는 게 재밌었어요.
1: 네.
0: 네. 지금 보내주신 사연들을 보니까
1: 와.
0: 아, 학교 다닐 때 추억이 더 새록새록 납니다.
1: 그러네요.
0: 소개해드리죠. 박정실님. 저는 이게 웬일이야.
1: 웬일이야.
0: 담 넘기요.
1: 오.
0: 원래는 개구멍파였는데요. 친구들이 월담하기 생각보다 쉽다고 알려줘서 담을 넘는 법을 터득했었어요. 지금도 생각보다 담 넘기 뛰임틀은 참 잘하고 삽니다.
1: 아니 지금 담 넘을 일이 뭐 있으시겠어요? 많서도 하여튼.
0: 그래도 저 학교에서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나름 터득한 담 넘기가
1: 네.
0: 생각이 나시는구나. 아 떡볶이나 뭐 이런 거 사 먹으려고.
1: 아, 그렇죠. 매점에 네. 가는 거지 매점.
0: 교문 이렇게 잠깐 이렇게 넘어가지고 갔다 온. 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1: 정수경님 중학교 때 갔던 경주역.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반이 19반까지 있었으니
0: 야.
1: 1반부터 19반까지
0: 네.
1: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남녀공학이라서 선생님들은 더 힘들었겠죠.
0: 야, 19반까지 거기에 한 반에 뭐 거의 한 60명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1: 어마무시한 거죠. 숫자가 1200명, 네. 1140명 이렇게 되는 거야.
0: 그땐 그랬죠.
1: 아유. 네.
0: 경주로도 많이 갔고 저는 대전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는 저 강원도 네, 설악산으로 갔었어요.
1: 아, 설악산으로.
0: 중학교 때 가서도 흔들바위 흔들어 보고 고등학교 가서도 흔들어 보고 예. 근데 항상 흔들면서 무서웠어. 이거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떨어지더라고요.
1: 저희도 경주로 갔어요. 근데
0: 아, 경주로
1: 그때
0: 갔었구나.
1: 경주는 그 옛 고을의 맛이 있었어. 여관도 그렇고 지금은 호텔 투성인데 옛날엔 여관.
0: 아.
1: 여관들이 그 옛날 건물 형태로
0: 네.
1: 뭐 이렇게 좀 좁게 지어져서 가운데 이렇게 디귿자 집에 가운데 마당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0: 아, 그랬었군요. 아니, 경주로도 많이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1: 경주 많이들 갔죠. 네.
0: 네. 6985님, 내 어린 날 그 시절 학교에서 야간 자습하는 책상, 그리고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소녀, 저녁 노을, 저녁 냄새. 저는 추억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어이 웬일이야 또.
1: 아우.
0: 이분은 무조건 문과야. 그래 그 시절에 그 저녁 냄새 그 야간 자율학습 시작할 때 그 느낌이 있어요.
1: 네.
0: 밖은 깜깜해졌는데.

0: 하는데 네. 교실은 환하게. 예. 아, 그 느낌이 있지.
1: 3908님.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도움되고 지금도 매일 쓰는 건 구구단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구구단이요. 대단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거 맞죠? 장사하시는 분 같다.
0: 그죠? 그러게요. 예. 3908님. 3927.
1: 9872. 3824.
0: 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작은 숫자가 앞에 나와야 훨씬 이렇게 좀 쉽게 나오는
1: 쉬워요?
0: 그죠? 네, 9327보다 3927이 훨씬 쉽게 나오는
1: 거. 그게 훨씬 쉽죠. 맞아.
0: 저만 그런 건 아니죠?
1: 네.
0: 네네. 다행입니다. 7011님. 저는 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는 조카를 데리고 소풍을 간 적도 있네요.
1: 오? 웬일로?
0: 야, 엄마는 일 가시고 작은 엄마는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 가시느라 제 성격이 소심한데 어찌 조카를 데리고 갔는지 신기해요.
1: 우와.
0: 보호자로. 고등학생인데도 보호자로 조카를 데리고
1: 조카를 데리고. 그래도 그때는 학교에서 봐줬지.
0: 네네.
1: 뭐 이런 사정이 있으면 선생님이 어떡하겠니?
0: 그러니까.
1: 같이 가야지. 이럴 수 있죠.
0: 그러게.
1: 아우.
0: 야, 7011님 본인도 학생인데.
1: 그러게.
0: 대단하셨다.
1: 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가 갑니다.
0: 네, 광고 후에 계속 이어가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대체 공휴일이라 평소 월요일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죠? 10월 5일 월요일, 오늘은 세계 교사의 날을 맞아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역시.
0: 아, 그렇죠.
1: 네, 이상숙님, 6학년 8반입니다. 청소 시간 유리창 깨트리고 겁에 질려 울던 제 머리를 다정히 쓸어내려 주시던 담임 선생님. 야단 대신 실수해도 다시 잘하면 된다며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온기는 살면서 만난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야, 참 어린 날의 요 기억이 평생 가거든요.
0: 맞습니다. 이런 실수를 보듬어 주시고.
1: 괜찮아. 네. 다시 잘하면 되지.
0: 그렇지. 아, 이런 그 학창 시절의 기억이 쭉 가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0: 그러기에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한 분들 많으시죠.
1: 그렇죠.
0: 9598님이요. 49세 아저씨입니다.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우연히 TV를 보는데 프랑스어가 나오지 뭐예요. 딸들이 아빠 말할 수 있어? 순간 멈칫했지만 당연하지. 뭐야 이게? 앵, 돼, 트루와 까트르.
1: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0: 이는 바로 선생님 앞에서 2초 안에 10가지 숫자를 외워서 말해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딸들 앞에서 살짝 체면치레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저도 제2 외국어가 프랑스어였는데.
1: 아, 그래요?
0: 아, 꼬몽딸레부밖에 몰라.
1: 꼬몽딸레부.
0: 예, 트레비앵.
1: 트레비앙.
0: 예, 주마페르 일중.
1: 그건 뭐야?
0: 저는
1: 주마빼 일중.
0: 네.
1: 저는 일중입니다.
0: 저는 일중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1: 그것도 모르네 우리는.
0: 우리
1: 우린 또 독어 했어요.
0: 아니, 독어 어렵다고 그러던데 독어는요.
1: 나는 그 불어 발음이 너무 좀 느끼해서 싫었어요. 그래서 독이처럼 으흐으흐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았어.
0: 말씀하세요.
1: 아, 그,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니글니글 했어.
0: 니글니글.
1: 네.
0: 그래서 아주 딱딱한 독일어를 배우셨군요.
1: 네. 이성구님, 원부연 선생님 지금 생전에 계시다면 80세. 제 나이 60 넘었어요. 국민학교 1, 2학년 때 담임이셨죠. 입학하면서 배앓이를 자주 해서 결석하면 시골에서 먼 길 이맘때 고구마를 들고 가정방문 오셔서 빨리 나아라 하시던 말씀 지금도 기억하며 지금 건강하기에 건강홍보대사입니다.
0: 야.
1: 오, 그러셨구나. 그 학교라는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 아기 때도.
0: 그렇죠.
1: 배앓이 하죠.
0: 예. 네네.
1: 뭔가 좀 낯선 환경이
0: 환경. 달라지고.
1: 예.
0: 화장실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고.
1: 아, 막 그렇지. 그 문제가 크지.
0: 있잖아요. 막 수업 시간에도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거나 막 이러니까. 예. 그래도 그 가정 방문까지 오셨구나 선생님께서. 3727님. 점심 시간마다 1대1로 선생님과 밥을 먹는 식판 미팅 시간이었어요. 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스승이셨습니다.
1: 이거 좋다. 사실 밥을 먹을 때 정말 모르는 사람하고 먹기는 곤란하잖아요.
0: 선생님조차도 밥 먹는 시간 쉬고 싶죠.
1: 맞아.
0: 동료들과 먹거나.
1: 그런데 그 시간에 애들하고 1대1로 식판 미팅하면서 좀 격의 없는 얘기를 나누고 싶으셨겠지.
0: 예, 학생들은 뭐 한 번이겠지만 선생님은 매일 그 학급 전체와
1: 같이면은. 맞아.
0: 야, 그때도 이렇게. 진짜 멋진 선생님이셨네요. 선생님과의 밥 한 끼.
1: 어, 좋다.
0: 이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식사보다도 비싼 겁니다.
1: 워렌 버핏은 뭐 한 끼 먹는데 뭐
0: 몇십억 한다고.
1: 몇십억 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아이고.
0: 네. 이구구원님. 어린 시절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사비로 문제지도 사주시고 특별히 잘 챙겨주셨는데 그때 배품이란 걸 배웠어요. 이혜정 선생님 보고 싶고 감사합니다.
1: 아하, 그러셨구나.
0: 참 형편 좋지 않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1: 사비 터시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많으셨어.
0: 예, 만약에 이게 기혼자면 그 댁에서도 뭐라고 뭐 여보 혹은
1: 뭐 아내 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
0: 그러니까
1: 살림도 빠듯한데
0: 그래도 네.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1: 크게
0: 뭐 대단하신 거예요.
1: 8260님 학교 관련 문자 보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과목이 한국사인데요. 한국사를 재미있게 가르치시면서 노래도 가르치셨거든요. 이로 인해 제가 고3까지 한국사 선생님이 꿈이었던 잠깐의 추억이 있네요. 갈매중 2학년 9반 신나연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0: 야.
1: 갈매중학교 2학년 9반 신나연 선생님. 한국사 선생님.
0: 그러니까 한국사를 보통 암기 과목이어가지고.
1: 맞아.
0: 막 이런데 이거를 마치 우리 서경석 쌤처럼.
1: 맞아.
0: 예, 이렇게 뭔가 은율에 맞춰서 뭔가 외우기 쉽게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런 거 참 기억에 오래 남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김소용님, 92년 김천 지례중학교 2학년 2반 담임이시며 미술 전공하신 이명희 선생님. 저보다 먼저 저의 재능을 알아보시고 저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라는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겐 좋은 습관이 되었어요. 이명희 선생님.

0: 고객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1: 아, 이건 참 중요하죠.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웃는 얼굴에 진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0: 절대 싫은 소리 안 나야죠.
1: 그렇죠.
0: 이건 어디서나 통용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 제자들의 재능을 알아봐 주시는 선생님도 얼마나 고마운 분이.
1: 그렇죠. 네, 네. 맞아.
0: 아, 이렇게 선생님들의 감사하고 고마운 예, 이 추억들을 조금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네.
0: 해서 저희가 준비한 노래도 임현정의 고마워요.

0: 고마워요.
1: 네.
0: 이면정의 노래였어요.
1: 오랜만에 학교 다닐 때를 추억하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나 봐요.
0: 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수님은요, 고딩 시절, 아 이거 나와야죠. 야자 땡땡이 칠 때 책걸상 화장실에 숨기기를 배워선지 아직도 비상금을 잘 숨깁니다.
1: 아하.
0: 그렇지. 나 내 몸만 빠져나가면 안 돼. 내 자리까지 흔적을 지워야
1: 아하.
0: 빠진 학생이 없구나. 이렇게.
1: 아 그렇게 되나요?
0: 아 책걸상까지 숨기셨군요.
1: 3370님. 50년 전 갔던 부여 수학여행 그리워서 어제 부여 다녀왔어요.
0: 오.
1: 그때 그 감정을 그리워하며
0: 야.
1: 부여 가셨으면 이만 총총을 좀 다녀오시지.
0: 그러게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데. 부여 가시면 한번 꼭 들으시고요.
1: 네.
0: 9534님은요. 2000년대 학교를 다녔었는데 월 말마다 생일

0: 친구들 친구들 축하 파티로 책상을 모아서 과자 파티했던 기억들과 기술 가정 시간 때 조별로 모여서 음식 만들었던 기억, 또 연말에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반 전체가 비빔밥을 만들어 먹거나 했던 기억이 나네요. 별거 아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1: 이거 좋아요. 반 전체가 비빔밥을 만들면
0: 예.
1: 진짜 대동 비빔밥이라고.
0: 맞아요.
1: 대동 단결하듯이 각자 준비해온 요만요만한 반찬들을 확 때려놓고
0: 아,
1: 얼마나... 누군가가 참기름과 참기름이어야 돼. 참기름이 아니라 참기름하고 고추장을 갖고 와서 그래. 같이 비비면 진짜 맛있죠.
0: 맞아. 집에서 이제 엄마가 뭐야 너 뭐 이렇게 많이 챙겨가는
1: 왜 그렇게 고추장을 퍼가니? 어? 참기름 그거 애껴 써야 돼.
0: 학교에서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야. 단체로 먹는다고.
1: 야 이거 멋있다 진짜.
0: 그러게요.
1: 2040님 저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 중학교를 다녔던 소녀였습니다. 그때는 손편지가 많이 유행이었어요. 매일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와도 우정편지를 매일 주고받았었죠. 별 비밀도 없는데도 우리만의 비밀이나 고민을 나누었어요. 다들 엄마로 잘 지내고 있을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0: 캬, 그렇구나. 그러게 이제 여학생들은 보니까 교환일기 이런 것도 많이 썼더라고요.
1: 네.
0: 서로. 우리 남학생들은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그냥 뭐 교과서나 저 노트 같은 게 한 켠에 오목을 이렇게 두죠.
1: 네.
0: 짝꿍끼리 이렇게 선 그어놓고 오목을 조금씩 이렇게 두. 아니면 요거지. 아, 7428님. 여고 때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 라면에 스프 뿌리고 먹을 때 정말 맛있죠. 가을 되니까 스물스물 생각나네요.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라면을 끓여 먹지 않고 어떻게 끓여 먹어? 그냥 부셔가지고.
1: 그죠? 부셔.
0: 예. 아예 그래서 그렇게 과자처럼도 나오더라고요.
1: 네, 그렇잖아요. 요즘에. 정말. 아유.
0: 생라면 많이 부셔 먹었다 정말. 야.
1: 이하나님, 너희 집은 손님 오시기 전에 청소 안 하니?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기분. 저는 그 시절 청소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장학사 선생님이 시찰 나오시는 날
0: 그러게.
1: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뭐 이런 선생님의 지시가 있었나 봐요.
0: 그러게요.
1: 해서. 옛날에 그 왁스칠 많이 했죠. 왁스가 아니라 초를 갖고 가서 촛농을 마루에다가 띠띠띠띠 그려놓고 집에서 이렇게 꿰매온 걸레 가지고 꿇어앉아서 계속 문질렀어.
0: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습니다.
1: 마룻바닥이 반짝반짝반짝했죠.
0: 맞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학교에 다 그 바닥들이 시멘트 바닥이나 뭐 이런 걸로 다 바뀐 것 같지만
1: 네.
0: 그 전만 해도 진짜 나무로 된
1: 맞아.
0: 그 바닥이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 왁스 많이 먹였죠 진짜. 9534님. 고등학교 건물 뒤쪽에 교장 선생님 사택이 있었는데요. 그 앞 공터에 교장 선생님께서 토끼를 키우셔가지고 쉬는 시간 때마다 토끼 구경하며 힐링하고 그랬었네요. 공부 배운 거는 딱히 기억이 나질 않네요.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1: 4363님. 전 초등학교 5학년 학예회요. 그 학예회를 제가 사회도 보고 제일 비중을 둔 연극 연출까지 맡아 했던 기억이 있네요.
0: 야,
1: 아유,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0: 그러게요.
1: 네.
0: 학예회 맞아. 그 준비 많이 하지. 그룹별로도 이렇게 팀 짜가지고
1: 네.
0: 뭐 할까 뭐 발표할까 막 이런 거 했었죠. 저도 무슨 연극 막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모여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1: 네.
0: 동화책 같은 거 하나를 우리가 연극처럼 꾸며보자.
1: 아 좋죠.
0: 네네. 네. 그렇게 친구 집 모여가지고 막 연극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서로 이불을 이제 예, 무릎에 덮고 전기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1: 아.
0: 전기게임 뭔지 아십니까?
1: 몰라요.
0: 이불 속에 이렇게 손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1: 꽉 잡아가지고
0: 누가 먼저 시작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쫙 하면 이제 전기가 찌릿찌릿
1: 이렇게. 그래요?
0: 누가 먼저 보냈는지 맞추고 뭐 이런 거.
1: 우린 그런 건 몰라.
0: 초등학교 때 막 그랬었는데
1: 그랬구려.
0: 3, 4학년 때 얘기인가 그래요? 이은정님, 저 국민학교 때 날씨가 추우면 방송으로 각반 주번 난로 그 땔감 받으러
1: 맞아,
0: 오라고 했었는데
1: 맞아.
0: 그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학교 갔던 기억이 나요.
1: 네, 그러셨습니다. 그랬죠.
0: 국민학교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었죠.
1: 난로 땔감이 우리 때는 조개탄이었어. 조개탄.
0: 아, 그 당번이고 맨날 같이. 네,
1: 주머니. 조개같이 생긴 새까만 연탄.
0: 네, 네.
1: 갈탄 같은 거.
0: 거기 마룻바닥에 이제 또 밑에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쥐가 좀 다니고 그랬어요.
1: 아유, 그래. 그럼 또 여학생들이 난리가 나지.
0: 그거 난로에다.

0: 놈은 그냥 그 하루 종일은 그냥 아우 막 그랬었어요.
1: 진짜
0: 그 탄내 때문에
1: 진짜.
0: 교실 안에 난로가 있었던 시절에는
1: 아우 쥐가 다닌다고 그걸 잡아서 또 난로에 넣었어.
0: 아유
1: 진짜. 진짜. 네,
0: 그랬던 추억이 납니다.
1: 정말 여러 가지 각가지 추억들이 새삼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0: 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배운 기억보다
1: 이렇게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또 예.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
0: 맞아요.
1: 뭐 맛있게 먹었던 거 뭐 이런 기억이 남아요.
0: 얘기가 끝도 없네.
1: 네.
0: 아, 그리고 보통 이런 선생님이 아니 지금 이제 수업 종 다 쳤는데도 계속 수업을 끊임없이 이어가. 지금 광고 시간 됐는데도 이제 얘기가 안 끝나고 지금.
1: 광고예요.
0: 광고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8: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6: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5: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6: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5: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5: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6: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 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
6: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5: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5: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 정을 드립니다.
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5: 네, 세계 교사의 날, 지금 떠오르는 고마운 선생님이 계시다면 오랜만에 안부 인사 전해보시고요. 오늘 백인에게 묻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6: 네, 소개된 분들께는 또 햄버거 세트 드리고요. 이제 매주 월요일 행운 선물 나누겠습니다. 오늘 200만 원 상당의 킹사이즈 매트리스.
5: 네.
6: 자, 추첨 시작해보겠습니다.
5: 네, 먼저 하세요.
6: 자, 1회 자리 제가 뽑겠습니다. 자, 1회 자리는 2입니다. 2, 2.
5: 자, 그럼 10회 자리는 어머나.
6: 몇 번인가요?
5: 0.
6: 0, 2.
5: 야, 너무 희한하다.

0: 영이.
1: 영이.
0: 네. 자, 2번입니다. 2번.
1: 2번이에요. 02. 02번 써주신 분 계실까요? 이거 아주 희한하네.
0: 네.
1: 제가 뽑은 게. 어머, 있어. 계시네, 계셔.
0: 아, 02번 있죠. 야. 주신 분 가운데 저희가 무작위로 한 분께 전화 연결 드립니다. 이 전화 받아주셔야 돼요.
1: 야, 이것도 귀한 번호인데. 02. 여보세요? 여성시대입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저, 행운번호 몇 번 주셨죠?
2: 02요.
0: 02. 와. 축하드립니다. 듣고 계셨다. 듣고 계셨어.
1: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 보내주신 문자를 보니까 02는 이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일까요?
2: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1: 네.
2: 오늘 조금 그 시간에 출근해갖고 생산을 두 개 해가지고 02 누른 거예요.
1: 아, 생산을 두 개 하셨어요?
2: 생산.
0: 생산.
2: 예, 물건을 만드는 걸 두 개 만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1: 그러니까 생산을.
2: 예.
1: 네, 두 개를 만드셨다.
0: 그래서
2: 아, 그래서 이제. 카트기를 찍는데
1: 예.
2: 02.
0: 오. 야, 두 개 만들어서 그냥 02 부들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보내드리고요.
1: 뭘 예, 생산하세요?
2: 아, 우리는 저 마대 어깨입니다.
1: 마대.
2: 예, 큰 고음용 배.
1: 아, 그러시구나. 네.
0: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또 안 여쭤봤네. 제가.
1: 맞아.
2: 아, 저는 안성에 사는 당당입니다.
0: 안성의 우리 당당이님.
1: 예.
0: 예. 지금도 여성시대 듣고 계셨나 봐요.
2: 예예, 우리 그냥 300명씩 MBC만 틀어놓고 이래요.
1: 아, 그러시구나.
0: 가실 예. 분한테 갔다 선물이.
1: 정말 그러네.
0: 예, 우리 찐 애청자분께 갔네요.
1: 네.
2: 예,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리고요.
2: 예,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큰 선물도 받으셨는데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2: 우리 옆에 임자요.
0: 임자.
1: 임자, 아이고. 예. 네.
0: 어떻게 이름 부르면서 아니면 좀 마음 전해 보시겠어요? 옆에 계시지만 그래도 네. 방송 연결됐으니까.
2: 아, 조경숙 씨. 옆에 와서 그 고생하고 그러는데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1: 아, 정말 예, 간단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0: 분도,
1: 말씀이셨어요.
0: 예, 편한 잠자리 되게 매트리스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 좋아요.
2: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1: 모쪼록 좀 몸이 안 좋아지지 마시고 완쾌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예. 축하드립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자, 오늘 끝곡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들려드리며 인사 나눌까요?
1: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 인생 일기로 쓰니 시가 되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일흔의 글을 배우고 여든의 시인이 된

0: 황보출 할머니 얘기입니다. 시도 한 편 읽어볼까요? 제목은 가짜 뒷다리입니다. 내가 처음 한글 배울 때 가짜 뒷다리도 모른다. 선생님들 덕분에 한글날 세종대왕릉 가서 글짓기 대회 내 평생 첫 으뜸상 받았네. 가슴이 우쭐했네.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소녀가 지금은 시인이 됐어요. 으뜸상을 언제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1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병역 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병력 자원이 줄고 있는 점, 국위선양은 반도체나 BTS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경호기관이 처음으로 경호처를 방문해 교육시설 견학과 집체훈련 참관, 훈련 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대테러 전술과 특수기동, 경호 사격 시범 등을 선보였으며 일본 대표단은 차량 회전 리프트와 비상탈출 훈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강 경호안전교육원 원장은 한국과 일본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국 경호기관의 상호 협력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일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총 조립과 최종 점검을 마치고 5차 발사를 위한 사실상의 모든 조립 절차를 끝냅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후 발사대 이동 차량인 트랜스포터에 실린 뒤 내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할 예정이며 이후 발사대에서 전기 추진계통 점검과 추진체 충전 준비 등을 거쳐 7일 발사에 나섭니다. 교직원과 아동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억여 원을 타낸 어린이집 운영진이 구청의 명단 공개 등 처분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어린이집 대표 A씨를 비롯해 전 원장 등 3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호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 공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된 보육교직원 명의 대여 및 이를 이용한 부정수급, 보육 영유아 허위 등 등록 및 허위 출결 등을 통한 부정수급, 무자격자의 아동 보육 어린이집 운영 기준 위반 등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테러 시도가 발생한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모든 B-1 폭격기를 철수시켜서 본토로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란 전쟁 초기 B-52와 B-1 폭격기 수십 대를 영국 페어퍼드 기지에서 운용했고 최근에는 B-1 폭격기 12대를 주둔시켜 왔습니다. 앞서 영국 경찰은 지난달 27일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영국 국적의 남성 5명을 폭발물 및 테러 관련 혐의로 붙잡았고 영국 이란 이중 국적자 1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영국, 미국, 이스라엘 당국은 이 사건에 이란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 중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 사이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언제부터 왔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최근 부산 북항친수공원에 숙박객 손님이 찾아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이 3m가 넘는 커다란 상어 한 마리가 인공수로에 들어온 뒤에 2주 넘게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라는 뜻에서 북항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관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생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 북항이가 인공수로에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상어의 세계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스컬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는 이렇게 박사님께서 소개하시는 멘트를 제가 해도 괜찮은 건가요?
1: 그날 제 입으로 해서 약간의 민망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나운서님이 가져가 주셔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최근 정말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사건이 있습니다.
1: 네.
0: 아직까지도 부산 도심 한복판에 불쑥 나타나서 전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화제의 손님. 네, 북항 친수공원에 등장한 상어 북항이에요. 네. 이름도 되게 귀여워요. 북항이.
1: 항이. 네.
0: 근데 지난 금요일, 지난주였어요. 10월 2일 오후 3시 30분에 9월 29일에 첫 번째로 이게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방류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시도를 귀환.
0: 귀환. 네. 귀환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고 10월 2일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했는데 또 다시 2시간 넘게 시도를 했지만 대형 그물을 넘어서 다시 안으로 친수공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구조 작업 자체에도 관심이 엄청 많았는데 네. 박사님도 이거 되게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도 당연히 관심이 있었는데 거의 온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아침에 뉴스를 볼 때마다 한 10만 명씩 계속 누적 관람 인원 수가 증가하는 걸 보고
0: 네.
1: 두 가지가 신기했는데 하나는 이 많은 분들이 북항이를 보기 위해 가시는 것과 두 번째는 저거 어떻게 누적수를 누가 카운팅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걸 궁금하긴 했습니다.
0: 올해 오늘 90만 명을 돌파했다.
1: 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네. 그렇게 봤어요.
0: 그렇죠. 네. 90만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던 건데.
1: 거기서 뭘 해야 되는데.
0: 네. 장사요?
1: 네. 농담입니다.
0: 제가 매주 부산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1: 네.
0: 부산역에서 이제 그 친수공원이 생기면서 바로 다리를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생겼어요.
1: 네.
0: 육교 같은. 거기에 인파가 정말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북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아직도 가지 않았다고 하니
1: 네.
0: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북항이가 언제 어떻게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것부터 살펴보죠. 도심 속 인공수로에 상어가 나타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1: 맞습니다. 일단 9월 18일 아침에 가장 먼저 목격이 됐다는 신고가 들어간 걸로 이제 기사로 보도가 됐는데요.
0: 네.
1: 아마 이제 거기 말씀하셨듯이 약간 수로변에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산책을 하시던 시민분이 발견을 하고 이제 네. 신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길이가 3m 이상 되는 상어가
0: 네.
1: 우리 바로 옆에 나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곳에 가면
0: 네.
1: 사실 상어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온갖 어종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많이들 가서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야생이긴 하잖아요. 실제
0: 그쵸.
1: 존재하는 이제 바다 네. 환경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주는 인간에게 주는 뭔가 좀 경이감이나 좀 자유로움 거기서 오는 호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고 주말에 사실 가볼 예정인데 네.
0: 이번 주말에 가세요?
1: 네. 네. 그때까지 북항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거기가 이제 전체 어떤 메인 바다에서 뭔가 삐져나온 수로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막 스스로 막 동네 구경을 하듯이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을 것 같고 뭔가 모종의 이유로 어쩌다가 당도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혹시 연안 쪽으로 뭐 먹이를 구하러 온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긴 있나요?
1: 지금 북항이 종으로 이제 추정되는 후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
0: 예.
1: 하나가 이제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무태상어라는
0: 무태상어.
1: 종이랑 흑상어라는 종이 있죠.
0: 네.
1: 그러니까 상어가 지구상에 굉장히 이제 많이 있지만 500에서 600여 종이 존재를 하는데
0: 네.
1: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조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백상아리 뭐 이런 종만 있는 게 아니라
0: 예.
1: 사실 굉장히 왜소한 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깊은 바다에서 사는 종도 있지만 이렇게 연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종들도 있거든요.
0: 네.
1: 무태상어나 흑상어는 대표적인 이제 연안 종이라서
0: 그렇군요.
1: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제 목격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이 되게 특이한 것이 말씀해주신 대로 도심 근처까지 나타나서
0: 이 안으로 쑥 들어와
1: 떠나지 않고. 마치 우리를 관람하듯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얘들은 왜 이렇게 날 보러 온 거야?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우리를 오히려 구경하듯이.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한 수심이 한 6, 7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보통은 그 정도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네요. 그럼 연안을 찾는다는 거는?
1: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는 않고 사실은 계속 이동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1: 네. 제가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0: 하면서
1: 조금 더
0: 사는
1: 깊은 데로
0: 중인데
1: 갔다가
0: 맞습니다.
1: 이쪽에 왔다가
0: 먹이를 쫓아서 이동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네에게 적합한 수온을 찾아서 이제 이동해가면서 서식을 하는 터라 이렇게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기도 하죠.
1: 주로 이렇게 연안 쪽으로 들어왔다 깊은 곳으로 나갔다 하는 이유는 먹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걔네가 가진 습성 때문일까요?
0: 아, 일단은 먹이 때문이라고 보는 점이 가장 크고 또 일반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상어는 계속 헤엄쳐야 돼. 뭐 헤엄치다가 멈추면 죽어. 막 이런 얘기 속설처럼 맞아요. 있기도 한데요. 네네. 이제 상어가 호흡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모든 상어는 아니고 그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숨을 쉰다 호흡을 한다 하면 이제 나의 호흡기관 코나 네. 입으로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고 폐에서 막 기체를 교환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죠. 네. 이제 상어 같은 경우에 어떤 종들은 이제 입이나 그다음에 근처에 이제 입 안쪽에 있는 구강구조의 근육들을 이용해서 주변의 물을 이렇게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흡입을 네. 하죠. 네. 흡입을 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물 속에서 산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가미를 통해 다시 내보내면서 네. 내보낼 땐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종들은 가만히 멈춰 있어도 충분히 호흡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적극적으로 빨아들였다 내보내고 빨아다 내보내고 가능하니까
1: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0: 네. 네. 어떤 종들은 그걸 못해요.
1: 아, 그렇게 진화 과정에서 그걸 안 해도 되게끔 진화가
0: 맞습니다.
1: 된 거예요?
0: 대신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네. 헤엄을 칠 때 우리 달리기 할 때 혹시 입 벌리고 달리기 해보셨어요?
1: 아, 저 많이 해봤습니다.
0: 아니, 막 덥고 그러면 입 벌리고 막 달리기 하면 입 안으로 공기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지죠,
1: 네,
0: 바람이.
1: 그렇죠. 이게 그것처럼 혀가 좀 차가워지는.
0: 아, 맞습니다. 시원하잖아요. 네. 상어들도 이제 헤엄을 치면서 이제 네. 구강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흡입을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흡입을 하는 게 아니라 몸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1: 앞으로 가니까 물이 당연히
0: 맞습니다.
1: 들어오겠죠.
0: 네. 그게 이제 아가미로 통과하게 하면서 기체 교환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북항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자의 방식을 택하는 상어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죠.
1: 움직이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는.
0: 아, 네네. 숨쉬기가 곤란한.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렇게 진화한 친구들은 에너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거는 근육을 써야 되잖아요.
0: 근육 아 그렇죠. 그렇죠.
1: 폐를 뭐 맞습니다. 조였다가 네. 늘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0: 네.
1: 근데 그렇게 그게 필요 없이 진화한 친구들은 거기에 쓰는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그렇게 된 걸.
0: 그렇죠.
1: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0: 투자를 하는 것으로.
1: 참 그렇게 또 진화해가지고 돌아다녀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상어. 그래서 북항이는. 그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0: 네,
1: 친구다.
0: 굉장히 활발하게 또 움직이고 있어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무태상어, 흑상어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0: 둘이 사실 굉장히 가까운 친척에 해당하는 종이라서 이제 흉상어라는 이제 그러니까 분류 단계에서 흉상어 목, 뭐 흉상어 과, 흉상어 속이라고 이제 속까지 이미 같아요. 그러니까 종에서 갈라지니까 되게 가까운 친척이죠.
1: 그러네요.
0: 근데 이 흉상어의 흉자가 저는 처음에 가슴 흉자인 줄 알고
1: 가슴 흉자 아니에요?
0: 가슴 부위에 혹시 뭐가 이제 독특한 구조가 있거나 무늬가 있나 했는데 그 흉포와 달리 흉자더라고요.
1: 흉자.
0: 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처음 발견하고 이름을 붙일 당시에는 뭔가 좀 흉포한 바다의 포식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추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속하는 이 두 종은 이제 사실은 겉보기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름 하나 똑바로 못 정하고 과학자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멈춰있는 사진이라기보다는 계속 물 속에서 헤엄쳐 다니고 있고 이제 겉으로 구분 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등에
1: 네.
0: 등 쪽에 한다 이제 가슴 찌는 등 찌너미가 이제 크게 가운데 하나 솟아오른 게 이제 보통 상어들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뒤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좀 더 작은 이 지느러미가 있는데 그 사이에 능선이 약간 솟아올라 있느냐 없느냐로 두 종을 구분할 수가 있대요.
1: 그러니까 몸의 모양인 거예요. 능선이라
0: 맞습니다.
1: 하시면.
0: 근데 이게 정말 뭐 뿔처럼 툭 솟아올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완만하다가 갑자기 살짝 올라오다 내려가는 능선이라 사실은 또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일단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
1: 헤엄치면서 옆구리 살짝 접으면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포즈.
1: 포즈.
0: 그다음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실 분류하진 당연히 않을 거고 몇 네.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제 구분점은 쌍어는 이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쌍어에 비해서 무태상어의 이빨이 훨씬 더 좁고 긴데 약간 갈고리처럼 끝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대요. 근데 역시 이걸 확인

0: 하려면 이제 그 잠깐 일로 와봐. 이빨 려봐라고 하고 이제 이빨의 구조를 봐야 하는데 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뭐라라는 뭐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막 여기를 봐라고 이제 지적해주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저 무태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무태 상어인지 흑 상어인지 그 구분하는 방법을 두 가지.
0: 네 맞습니다. 예,
1: 지느러미 뒤쪽에 약간 올라오는 굴곡 그리고 이빨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둘 다.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 계속해서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0: 네, 추정되는
1: 북항이 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수로에 들어온 지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네.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사실 배를 띄워서 물줄기로 막 바다 쪽으로 유도를 하기도
0: 맞아요.
1: 하고
0: 네.
1: 대형 그물을 설치 그물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시도도 했는데 다시 그물을 뚫고 수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0: 네.
1: 왜 수로 안으로 자꾸 들어올까요?
0: 일단 이제 뭐 북항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지만 떠나지 않고 어디 머물러 있다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곳이 좋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1: 느낌이다.
0: 이곳에 머무를 만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떠나고 싶은데 거기 뭔가 꺼림칙한 무언가가 있다거나
1: 아 오히려 갈 곳에
0: 네 두 가지 이유가 물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양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럼 머무를 이유가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쪽에는 좀 먹이가 많아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먹이도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아늑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호기심 어린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한데 근데 먹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좀 특이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거기에 이제 먹이가 되게 충분하고 뭐 숭어나 이런 게 막 풍부해서 뭐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9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보셨는데 이제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1: 전문가분들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냥 추정된다.
0: 네,
1: 잘
0: 맞습니다.
1: 먹고 있는 것으로.
0: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돌아다니니까 뭐 에너지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잘 먹고 있는 거겠지라고 추정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막 뭘 먹는 모습은 포착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간접적으로 일단 먹을 게 있다고는 하니까
1: 네.
0: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는데 보통 포식자들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많이 먹고 사자 뭐 이런 친구들 보면
0: 그쵸.
1: 며칠을 또 굶다가 예, 또 먹이를 잡았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고 그런 식으로 또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상어도 큰 포식자니까
0: 그쵸.
1: 혹시 한꺼번에 많이 먹고 한 뭐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고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요.
0: 사실 이제 많은 야생에 사는 막 그런 상위 포식자들 중에 그런 습성을 가진 것들이 좀 있죠. 뱀도
1: 네.
0: 그렇고
1: 네.
0: 우리처럼 삼시세끼를 먹지 않아도 그렇죠. 뭐 몇 주에 한 번 혹은 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사냥에 성공하면 그날 배부르게 먹고
1: 네.
0: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안 먹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연구에 기반해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1: 네.
0: 무태상어로는 관련된 연구가 이제 없었는데 다른 상어류로 이제 연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1: 네.
0: 상어가 종류가 많긴 한데 뭐 곱상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종류를 봤을 때는 최대 56일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8주 정도 되나요? 그렇죠. 8주 정도 안 먹고 그러니까 절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밥을 안 먹은 상태로 어쨌든 생을 유지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 건강한 상태로 아니 뭐 좋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 이렇게 어떻게 버티고 사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1: 곱상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크기가 북항이 정도 크기가 되는
0: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거보단 작았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크면은 더 에너지가 많이
0: 네.
1: 필요할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0: 맞죠.
1: 또 들어가지고 떠날 목적지에 무언가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다른 뭐 경계하는 포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이제 무엇을 싫어하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쪽을 명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주말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예.
0: 네, 그 근처가 이제 부산역 근처라고 아까 말씀해주신 옆에 이제 부산 아마 여객터미널도 있고 배들이 수시로 좀 드나드는 환경이라면 그러니까 상어들이 어디에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를 따져봤을 때. 소리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내는 소리는 사실 물속까지는 이렇게 확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물 경계면에서 반사도 맞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보통 주변에 뭐 90만 명이나 갔으면 뭐 사람들 시끄러워서 우리 상황 스트레스 받는다.

0: 어떡해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변 소음보다도 더 이제 강하게 올 수 있는 건 물 속에서 나는 진동이거든요. 그래서 물 입자가 진동이 생겨서 상어의 감각기관까지 올 텐데 주변에 만약에 배가 많이 다니게 되면 배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은 물 속에서 전파가 돼서 이제 상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수로와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에 그런 요인들이 빈번하게 있다면 사실은 좀 오늘은 좀 나가볼까 하다가 아이 좀 더 있자 이렇게 오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 어쩌다 들어는 좀... 왔는데 네.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소음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네.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북항의 나이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까요 지금?
0: 일단은 역시 이제 크기만 가지고 단순 추정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단 성체 암컷 성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암컷이 성적으로 성숙하는 시기가 되려면 한 2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북항이가 처음에는 뭐 출산설이 돌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감안했을 때 20살 언저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도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회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 안주현 박사와 함께 북항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20살 언저리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체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0: 무태상어 기준으로 봤을 때 호주에서 연구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평균 30년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암컷 같은 경우에 한 31년 정도, 수컷 같은 경우에 한 25년 정도 발표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항이 지금 20살 언저리라고 한다면 한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 정도 되겠죠.
1: 사람으로 치면은 청년에서 중년.
0: 아, 그 인생의 사이쯤. 3분의 1을. 네. 네.
1: 알겠습니다. 아, 네. 뭐 사람이랑 직접 비교할 수 없겠지만.
0: 그래서 저 그런 것도 봤어요. 어딘가 뭔가 방송을 보다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재미로 아, 우리 북항이 북항이 너무 쉽게 말하는데 이제 성체라서 북항 씨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다. 너무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봤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들도 북항이라고 하고 있는데.
0: 아, 북항 언니. 네.
1: 그렇지만 북항이죠, 북항이.
0: 아, 괜찮아.
1: 알겠습니다. 근데 귀엽다고 지켜만 보기에는 네. 사실 아무래도 야생 상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야생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안쪽에서 살고 있다는 게 좀 건강이라든지 안전 문제 같은 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0: 네.
1: 예. 금요일 그 아까 귀환 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도를 보고도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그쵸, 네.
1: 사실 북항이한테는 스트레스가 없

0: 없이 안전하게 바다로 다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일 것 같은데 그렇게 돌려보낼 방법이 혹시 있을까 궁금합니다.
1: 진짜 사실은 우리보다 수영도 잘하고 우리보다 바다도 잘 아니까 알아서 이제 적당히 여기서 놀 만큼 놀고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문제는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북항이 관련 소식 볼 때마다 철새가 자꾸 생각나는데요. 철새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일정 시기에 머무르다가 뭐 추워지기 전에 혹은 더워지기 전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철새들도 무리 지어서 착착착 이렇게 잘 떠나면 참 좋은데 오늘 내일 떠나자라고 아침에 봤는데 먹을 게 또 저기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저기까지만 먹고 내일 가자. 그래서 이제 먹고 다음날 또 떠나려고 보니까 오늘 바람이 별로 안 좋은데 하루만 더 놀고 내일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떠나지 못하는 철새들이 왕왕 있거든요.
0: 그런 게 잦아지면 텃새가 될 수도 있나요 혹시?
1: 잘 적응하면 텃새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뭐 갑자기 막 강추가 찾아오고 이러면은 이제 동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물론 북항이가 뭐 철새는 아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온대성 어류라서 그러니까 해류를 따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먹이를 따라서건 아니면 이제 적당한 수온을 찾아서건.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수로의 수온이 지금 사는데 괜찮은 수온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점점 겨울이 올 거고 추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물속에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점점 수온이 달라지는 걸.
0: 우리도 겨울이 오면 느끼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도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혹여나 혹시 얘가 이거를 모르고 때를 놓쳐가지고 못 나가서 여기서 이제 뭐 고통을 겪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상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어에 대해서 글들을 읽으면 몸이 뒤집히면은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한동안 못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그런 것도 있죠.
0: 맞나요?
1: 네, 몸이 뒤집히면 순간적으로 기절을 해서 이제 마비 증상이 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상어 연구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정말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양 과학자들 중에 상어 연구하신 분들은 상어를 이제 크기도 재야 되고 건강 상태도 측정해야 하고 하는데 살아있는 채로 하긴 당연히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유인을 해서 꼬리에 뭐 밧줄을 감아서 몸을 이렇게 뒤집으면 상어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크기도 재고 건강 상태도 재고 막 혈액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놓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종들에 비해서 일단은 북항이는 크고요.
0: 3미터나 된다.
1: 그리고 크고 그것 자체가 또 위험한 게 북항이 이제 호흡 방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절하게 되면 이제 헤엄을 칠 수 없죠. 그 얘기는 지금 산소 공급이 끊기잖아요. 체내에.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 그 몇 분 만에 어떻게 탁탁탁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상어의 호흡 관련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한 것들을 찾아봤는데 우리한테는 수분에 해당하는 시간이지만 실제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그다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농도가 급격하게 변동된 것이 이제 나타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어를 뭔가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호흡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0: 어디서 본 걸로 잠깐 여쭤봤는데 그 뒤집어가지고 신경 마비가 되는 순간을 이용해서 내보낸다라는 아이디어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무태상어 종류가 호기심이 워낙 많은 종류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걸 오히려 또 그 시선을 즐기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1: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특히나 이제 돌고래나 아니면 범고래나 이런 이제 고래류에서 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호기심이나 호기심도 많고 그다음에 놀이 행동을 보이는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어에 직접적으로 그걸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왠지 비슷하다면 새로운 환경이고 그다음에 처음 보는 생명체들이 이제 가득가득 뭐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눈앞에 계속 펼쳐지니까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항이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상어라는 동물 자체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상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상어 종류가 몇 종이나 살고 있을까요?
1: 현재까지 뭐 발표된 걸로는 한 560여 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 매년 이제 발표하는 그 패키지처럼 발표하는 소식지 같은 게 있는데 상호 세상에 2026년 1월 달에 네. 발표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0: 상호 세상.
1: 네, 네. 상어 샤크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네. 565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새로운 종이 항상 발견될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겠죠.
0: 진짜 귀여운 상어들도 막 많잖아요. 이렇게 작은. 예. 그거부터 막 3미터 넘는 큰 네. 상어까지 있으니까 진짜 다양하긴 하다라는 생각 들어요. 왜 사람은 그렇게 제각각 크기를 갖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 와, 동물들은 이렇게 진짜 다양할까 궁금하긴 한데
1: 이게 개인 의견이긴 한데 네네. 심해에 사는 생물들 중에 이제 지상에 사는 것보다도 더 크기가 크거나 더 자유로운 생김새를 가진 것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속이라는 환경과 뭔가 우리는 어쨌든 땅에 발을 붙이고 위로만 뭔가 이제 커질 수가 있는데 물속에서는 사방으로 다 사방팔방으로 확장이 가능하니까
0: 그러네요.
1: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0: 오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는 막 기압도 1미터만 내려가도 네. 막 일기압씩 늘어나 10미터의 일기압인가요?
1: 네네. 네,
0: 그렇게 늘어나니까 진짜 다양한 환경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상어는 수억 년 전부터 지구에 살아온 오래된 생물이라고 들었어요.
1: 그 화석 같은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 상어 비늘 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추정컨대 한 4억에서 4억 5천만 정도 사이야 되는 그 정도 되는 이제 지질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어의 조상이 한 4억 년 전에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막 공룡보다 먼저 지구에 살았던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현생 상어,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상어의 직접적인 조상의 이제 증거는 한 1억 9천만 년 전 정도에 나온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공룡보다 먼저 살진 않았더라도 공룡하고는 같이 살았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0: 근데 공룡은 어쨌든 지구 대멸종의 시기에 멸종이 됐는데.
1: 네. 네.
0: 아. 멸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남아있다.
1: 아, 그쵸. 최근에 드시지 않았나요?
0: 예. 새로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큰 공룡들은 다 사라졌는데 상어는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니까 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았구나.
1: 신비롭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0: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50년 동안 남획으로 70% 이상이 또 사라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1: 역시 호모사피엔스가. 네.
0: 그렇게 오래 살아온 생물이군요. 알겠습니다. 종에 따라서 알을 낳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한다면서요?
1: 네,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
0: 진짜 신기한 얘기예요.
1: 상어는 보통 이제 어류로 알려져 있죠. 네. 어류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은 알을 낳는다.
0: 그렇죠.
1: 체외 수정을 하고 이제 알을 낳는 걸 알려져 있는데 상어가 독특한 게 그렇게 이제 알을 낳는 난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끼를 낳는 태생도 있습니다.
0: 이건 종별로 다른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생을 하는 상어들 중에서도 네. 몸 안에 진짜 태반이 만들어져서 포유류처럼 태반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새끼를 키우다가 낳는 태반성 태생도 있는데 태반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이제 알과 태반의 중간처럼 영양만 공급하고 태반 없이 그냥 태생을 하는 이런 종도 있고요.
0: 탯줄이 연결돼 있기도 하다면서요.
1: 그렇죠.
0: 태반이 있는
1: 맞습니다.
0: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상어가 아니라 우리가 고래를 포유류로 분류를 하듯이
1: 네.
0: 그 종들은 따로 해가지고 포유류로 분류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는데 포유류예요?
1: 네, 맞아요.
0: 상어는 새끼를 낳는 것들은 또 어류예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1: 오리너구리에 대해서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나는데 국어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네. 수업을 하시는데 국어적인 거니까 아마 저보다 더 아실 것 같은데 피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피와 땀은 각각 다른 뜻의 단어지만 그렇죠. 두 개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피땀 흘려서 일구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 거에 예시를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학생이 오리 너구리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0: 네.
1: 되게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리랑 너구리 각각인데 합쳐지니까 새로운 건 맞는데 이게 약간 다른 층위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0: 네.
1: 고민하셨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0: 맞아요.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1: 맞습니다.
0: 딱 들어봤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1: 그렇게 이제 생물계에는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0: 그렇죠.
1: 것들이 있는데
0: 네.
1: 사실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0: 포유류잖아요.
1: 네. 포유류는 젖먹이 동물입니다. 오리 너구리는 알을 낳지만 새끼를 젖을 먹여서 키우고요.
0: 예.
1: 상어는 새끼를 낳지만 젖을 먹여 키우진 않아요. 명확하다. 아,

0: 이름에 들어있군요. 뜻이 포유류.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태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젖을 먹이지 않으니까 포유류가 맞습니다. 아닌 어유로 분류가 네. 된다. 고래는 그러면 젖을 먹여요.
1: 맞습니다. 고래는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죠. 표현은 네. 기본적으로 새끼가 너무 어린 시기에는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시기를 거쳐서 이제 독립을 시키는데 네.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죠. 상어는 좀 특이한 게 태생하는 것들 중에 자궁을 두 개 갖는 상어들이 있는데요.
0: 네네.
1: 양쪽에서 새끼들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네.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자궁 안에서 가장 큰 새끼가 네. 나머지들을 잡아먹고 거기에서 홀로 살아남아서 이제 밖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0: 아, 한 명만 낳는 것처럼 자궁, 보이는 거예요.
1: 자궁이 두 개니까 이제 두 마리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겠죠.
0: 네.
1: 그런 샌드 타이거라는 그런 상어종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샌드 타이거요.
1: 네.
0: 그거는 가장 강한 새끼를 내보내는 게 번식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1: 아무래도 그렇죠.
0: 네. 왜냐하면은 밖에는 환경이 너무 치열하니까
1: 나와서 남에게 먹히느니 안에서
0: 제일 센
1: 나의
0: 놈.
1: 자손에게 먹혀서 양분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0: 동물들의 이야기네요.
1: 죄송합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강한 새끼를 낳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걸 택한.
1: 맞습니다.
0: 상어의 번식 방법은 그럼 종에 따라 그렇게 다른 거고요.
1: 네.
0: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리고 덕분에 포유류와 어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네. 상어의 또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뼈예요. 뼈.
1: 네.
0: 예, 골격 대부분이 연골로 이루어졌죠. 그게 어쨌든 상어에 살아가는데 어떤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1: 일단 연골하면 우리 귀 만져보면 흐물흐물하고 탄성이 있고
0: 코도
1: 코끝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이고요.
0: 그러네요. 예.
1: 그렇죠. 이제 가벼워야지 몸도 가볍고 그러니까 이제 물에 뜨거나 가라앉거나 이런 조절하는데 또 영향이 있겠죠.
0: 네.
1: 그런데 도움을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유연성도 확보가 되겠죠.
0: 유연성.
1: 유연하고 탄성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바닷속에서 어떤 뭐 지형지물을 뭐 어떻게 지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를 완만하게 지나간다거나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데도 확실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0: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뒤로 확 돌아야 될 때 몸을 쫙 접었다가 네. 팍 펴면서 뒤로 가거나.
1: 그거랑 또 관련이 되는 게 네. 부레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 부레. 물고기들이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 몸 안에 마치 그 풍선처럼 있어서 부레 안에 공기를 많이 넣으면 몸이 당연히 위쪽으로 뜰 거고
0: 네.
1: 공기를 빼면 이제 이렇게 몸이 점점 가라앉게 네. 이렇게 이제 보통 어류들 중에 부레로 이제 높낮이 이동을 조절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요. 상어는 부레가 없어요.
0: 네. 그럼 위아래로는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1: 불애가 있어서의 장점이 이제 가볍고 몸에 뜰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단점도 있는 거예요.
0: 좀 느려지겠군요.
1: 맞습니다. 급격하게 수심 이동을 하게 되면 불애가 손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럼 불애가 예. 손상되면 죽겠죠.
0: 네.
1: 그러니까 빠른 어떤 이동에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상어는 사실 불애를 갖는 대신에 간이랑 그다음에 연골 구조들을 가지고 이제 빠르게 방향 전환도 하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불애를 대신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좀 근육도 굉장히 탄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그것도 맞습니다.
0: 상어는 잠을 안 잔다는 얘기도 있어요.
1: 아, 네. 그것도 사실은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 얘기랑 연관이 되는데요. 네. 아까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만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0: 무태상어는 특히 그렇다면서요?
1: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혹시 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0: 그렇죠.
1: 할 수 있는 거죠.
0: 계속 앞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숨을 쉬기가 곤란하면
1: 네. 자면 이제 뭔가 그 멈춰버리면 네. 숨을 쉴 수 없으니까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보면 결국 잠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에 관한 네.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어의 수면을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수면을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평소에 활동할 때에 비해서 대사량이나 아니면 혈액에 나타나는 어떤 지표들이 수면 상태에 가깝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수면이라고 가정한다면 상어가 아예 이제 뭐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말은 좀 너무 비약이고
0: 네.
1: 적당한 어떤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는 것들이 관찰이 된다. 다만 눈을 뜨고 자는 것들이 많이 있대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냥 봐서는 자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거죠.
0: 보긴 보는 거예요. 살짝.
1: 본다기보다는 시각도 많이 둔화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상어 아니고 다른 어류에서 어류 중에 이제 눈 뜨고 다니는 다른 어류도 있잖아요. 그 연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둔화 평소보다 둔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나타나면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

0: 하긴 합니다.
1: 슬쩍슬쩍 보긴 보는.
0: 감각이 있는 거죠.
1: 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반으로 나눠서 반쪽 뇌는 쉬는
0: 맞아요.
1: 시간.
0: 돌고래 같은 것도.
1: 반대쪽 뇌는 또 쉬고 네. 반대 반만 활동하고 또 반대로 바꿔서 하고 이렇게.
0: 그게 그 야생에 사는 기린이나 이런 종들 혹은 철새 같은 애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너무 지치고 사실은 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자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밤만 자고 밤만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참 동물의 세계는 신기합니다.
0: 네.
1: 상어는 이빨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빨이 계속 난다면서요, 부르시는.
0: 그 상어 이빨 사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네. 되게 그 톱니 같은 이빨이 여러 줄로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1: 맞.
0: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쫙쫙 줄지어서 있는데
1: 우리는 딱 한 열인데 걔네는 막
0: 약간 그 이가 아파서 치과 가기 싫을 때마다 상어가 부러울 때가 있는데 네. 상어는 안쪽에서 끊임없이 치아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예. 성숙할수록 밖으로 밀려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이게 가능한 구조는 치판이라고 하는 조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1: 치판?
0: 네.
1: 예.
0: 치판이 약간 우리 구강상피라고 하는데 입안의 상피 조직이 약간 네. 말려서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줄기세포의 성격을 가진 세포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걸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다른 이제 세포 집단들이 막 있어서 끊임없이 이제
1: 만들어주는
0: 거예요.
1: 거군요.
0: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성숙할수록 밖으로 나가고 쓸모 없어지면 이제 빠지거나 사라지고 계속 보충이 되는 거죠. 재밌는 건 사람도 그 시스템을 똑같이 가지고는 있는데 어렸을 때 이후로 그걸 이제 꺼놓는다는 거죠.
1: 아 유전자는 가지고는
0: 네,
1: 있지만
0: 관련된 비슷한 유전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1: 오,
0: 그런 그걸, 것도 좀 신기하죠.
1: 그걸 그러면 켜기만 하면은 성인이 이빨이 빠지더라도 다시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네요.
0: 저는 이제 생각을 꾸준히 해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이렇게 예, 우리에게 딱 이렇게 굳어진 DNA를 뭐 순식간에 바꾸는 건 쉽지는 않겠죠.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빨 우리가 이 닦을 때
0: 네.
1: 불소 코팅 하잖아요. 치약에 이렇게 불소가 들어 있어서.
0: 네.
1: 근데 상어들은 천연 불소 코팅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0: 그 우리 사람의 치아는 가장 바깥쪽에 법랑질이라고 해서
1: 네.
0: 이제 양치를 할 때 맞닿는 부분이죠. 거기에 있는 성분이 약간 이내석 계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상어 같은 경우에는 그 바깥쪽을 이루는 가장 바깥쪽 층에 이루고 있는 입자 중에 불소가 이미 들어가 있는 광물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아마 비유적으로 태생적으로 불소 코팅을 하고 태어났다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죠.
1: 그럼 이빨이 안 썩어요, 걔네는?
0: 근데 이제 그 성분에 관한 연구는 있는데 그러니까 충치에 관한 연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1: 그 성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치가 안 생긴다라고 볼 수 없다.
0: 다만 이제 경도를 비교한 연구는 있었는데요. 사람의 치아랑 그다음에 상어 이빨을 비교했을 때 경도는 두 개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최근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어가 북쪽 바다에 자주 출몰한다. 아까 온대성 어류라고 하셨는데
0: 네.
1: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후변화가 상어의 이동 범위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0: 네. 상어뿐만 아니라 많은 해양생물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1: 네.
0: 이제 얘네들은 또 이제 바다를 통해서 계속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어뿐만 아니라 여러 대표종들을 가지고 최근에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지 분포 범위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1: 네.
0: 대부분 이제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실제로요. 그러니까
0: 뜨거움을 피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해에서 오징어 잘 안 잡히고 갑자기 참치가 많이 잡힌다.
1: 맞아요.
0: 이런 뉴스들 많고 갑자기 멸치가 어디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온대성 어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수공원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0: 아, 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적절한 수온 범위가 필요한데 상어는 외온성 동물이라서 외부 온도에 외부 수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수온이 떨어지면 대사에 영향이 있을 거고 활동도 떨어질 거라서.
1: 네.
0: 사실은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제 스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관심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북항이가 무사히 안전하게 하루빨리 본인이 살던 곳으로 다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행복해라.
1: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을 날라도
5: 층을 날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9: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상어 얘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죠. 아마 이 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한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버전으로 베이비 샤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질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질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초사동 천안방면 21번 국도에서 주행 중이던 덤프트럭이 이정표 보수 작업 중인 사다리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다리차 위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지상 도로로 추락하며 숨지고 다른 작업자 한 명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 B씨도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차로 일부를 막고 작업 중인 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교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6단독 이주연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중학생 A군은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 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습니다. 심야에 퇴근하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돌로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한 대로변에서

0: 퇴근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간 뒤 뒤통수를 돌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여성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남성을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대한유도회는 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한 정수진의 개체 실격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대한유도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수진의 개체 탈락 관련 개인 입장문과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선수단 귀국 후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수진은 지난달 30일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kg급 16강전을 앞두고 오전 무작위 개체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정수진은 어제 아시안게임 개체 실격이 대표팀 지도자 실책이라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으로 꼽히는 브라질의 우파 보우소나루 후보가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깜짝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개표율 98.9%인 현재 자유당 후보 보우소나루가 47.2%를 얻어 득표율 44.9%를 기록한 노동당 후보 룰라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1, 2위 모두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5일 두 사람은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와 부산 25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산지 일부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신경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비밀 유지 합의를 팽개친 우크라이나는 사과 요구를 묵살하는 중이고, 우리 정부는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른바 버티기 작전일까요? 버티는 건 북한의 하나로도 충분한데 말이죠. 홀드 라인, 토토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제때 오는 건 아니니까 기다리라 라는 노래인데, 외교에서 사과는 때를 놓칠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이 곡은 사실 저희 2부의 코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가 시작할 때 늘 흘러나오는 코드 음악이기도 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조가

0: 예, 지구촌 사이드의 오늘 A면은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입니다. 고등학생들 시위가 굉장히 그런데 좀 심각합니다. 학교 건물은 무너져 내릴 지경이고 교실엔 환기도 되지 않는다. 수면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길다. 이런 고등학생들의 불만이 지금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면서 거리로 나서게 됐습니다. 지난 9월에 파리 외곽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시위가 격해지면서 시위 참가자 수천 명이 연행됐고 수백 개 고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시위는 앞으로 프랑스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현재 얘기를 들어보죠. 프랑스 국립과학기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박사를 파리로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2주 넘게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규모는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체포된 학생들도 뭐 수천 명이라고 하고 또 다친 사람들도 나오고 어떤 상황입니까?
1: 네, 그 9월 중순에 시작된 학생들 시위와 학교 그 농성 시위가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난주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시위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2차 행동의 주간이었는데 그 지난주 시위 가장 심했던 목요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날 그 연행된 학생이 한 2천 명이 넘어요.
0: 아, 예, 예.
1: 그리고 그 부상자는 학생 측이 한 170여 명, 그다음에 교사들이 한 70여 명, 그다음에 경찰도 한 300명 이상이 다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가지고 실명이 되거나 고무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위자의 그 다리라든지 이런 데 맞춰 가지고 예, 예. 시위를 저지하는 진압하는 고무탄에 얼굴을 맞아서 실명을 하거나 또 그 안면에 맞아서 턱뼈가 골절되고 이가 그 이 치아가 손상되는 등 학교에 그 부상자가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또 하나는 더 심각한 이유가 이번 주가 3차 행동의 주간이에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오늘이죠. 지금 아침이 되게 되면 그 수도권 지역에는 200여 개 학교가 이제 그 점거 농성 중이고요. 수업이 이제 500개 정도 학교가 수업이 없을 것 같고
0: 예.
1: 그다음에 그 주위에서 이제 그 시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일 그 화요일 날 파리에 학생들이 집결해가지고 시위를 해요.
0: 예.
1: 3차 행동에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시위 양상과 내일 시위 양상이 그 고등학생들 그 시위라든지 학생 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마 그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이 뭐 굉장히 심각하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주 격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공교육 현장이 대체 어느 정도인데 그렇습니까?
1: 일단 그 학생들이 시위하고 그 요구하고 있는 거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0: 예.
1: 그래서 일단 그 교원들 그 결석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선생님들이 좀 충원해 달라.
0: 예.
1: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고3 학생인데 주요 과목인 뭐 수학이라든지 뭐 영어 그다음에 프랑스 수업 교사가 1년 내내 그 결석을 해 가지고 교사 없이 자습만 하다가 이제 수능을 본 그 학력고사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의 그 특이한 것은 교사라든지 교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지만은 학교 건물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지자체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낙후된 데는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 수가 1,000명인데 화장실은 10개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그 칸막이도 없는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그 도서관이나 교실이 겨울에는 뭐 13도, 14도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그 난방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나
0: 예.
1: 그다음에 또 그 학교 안에 이제 그 간호사라든지 간호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간호사들이 2,000명에 한 명꼴로 간호사가 있는 상황이 있는 등 아주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0: 예. 아니 그 프랑스 하면 그래도 G7의 선진국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이라면 뭐 변기만 있고 이게 벽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1: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게 이제 프랑스 고등학교 모두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0: 예.
1: 지금 이번에 그 시위가 시작된 그 크레테이라든지 그 생드니 지역이 파리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0: 예.
1: 그 지역이 좀 쉬운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학교 시설이 지금 낙후된 상황입니다.
0: 예. 아니 아무리 낙후된 동네라도 그렇지 그건 좀 아무튼 이해가 좀 안 갈 정도로 열악한 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입 제도에도 불만이 많다면서요.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네, 1918년부터 마크롱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빠꾸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학력 수능 바칼로리아가 점수가 일정 점수가 넘게 합격을 하게 되면 대학교에 줄을 서 가지고 이제 학교에 등록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러한 병폐를 없애자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첫째는 학생들이 불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기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플랫폼에 내 가고 싶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하게 되면 플랫폼이 정해주는 그런 순서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불만이 좀 크고요.
1: 예.
0: 또 하나는 기계화되고 플랫폼이 온라인화되다 보니까는 학교 진로 선택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 예.
0: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떤 쪽으로 전공을 할 건지 그렇게 되면 내가 시험 보는 과목은 뭐로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돼서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전공이라든지 학교 가고 싶은 데를 한 10군데를 정해요.
1: 예.
0: 그두 달이 지나면 그중에서 6개를 지우고 나머지에선 제가 지원하는데 지원할 때내 동기라든지 내가 여기를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 바칼로리아 점수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평소에 점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합격이 판결이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깊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얘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부모들 늘 의논하고 상의하고 정보가 많은 학생들은 진학을 좀더잘 준비해서 합격률이 높고요.
1: 예.
0: 학부모들이 바빠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혼자 이
1: 아.
0: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1: 예.
0: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선생님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거 진로 상담사 선생님도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 혼자 오롯이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불공정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1: 예.
0: 학생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꾸고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예. 결국은 이제 이른바 말하는 부르주아에게 유리한 대학 입학 구조. 여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지금 시점에 시위가 그럼 축적된 문제일 텐데 갑자기 커진 거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시위가 갑자기 증폭된 이유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2027년 예산이 의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번에도 학생들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금 프랑스 재정이 되게 재정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예산의 3% 이상을 좀 축소해야 되는데
1: 예.
0: 이 축소하는 예산의 분야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자 그런 분야에서 지금 이거 예산을 이제 축소하려고 하니까
1: 예.
0: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런 학교의 노후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몇년 전부터 정부에 요구가 있었어요.
1: 예.
0: 그러고 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해서 이것을 들고
1: 아,
0: 나선 거거든요.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내년 7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보통 프랑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다 놓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공론화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더그 두드러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예. 그 어느 고등학생이 르몽드진가에 그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화제가 되고
0: 네.
1: 있다면서요?
0: 네, 학생이 이제 르몽드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1: 예.
0: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뭐그 질풍노도의 고등학생의 청소년기에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취급하지 말라.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
1: 예.
0: 어쩌면 당신들이 망쳐놓은 이 사회를 우리들이 좀 책임지고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니, 이 부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만큼
1: 예.
0: 우리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달라. 그리고
1: 아.
0: 우리가 하는 얘기가 어린애가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달라. 이런 기고문을 보내서 사람들한테 많은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 대학생들도 이 시위에 합류할 거란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더 커지는 그런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0: 네, 지금 당장 화요일 날 시위에 교육노조와 교원들이 참여를 하고 대학생들 참여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상황이에요.
1: 예.
0: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생 시위를 1990년대 대명사인 고등학교 시위를 보게 되면은 고등학교 시위는 옆에 있는 대학생이나 노조들이 힘은 실어줄 수 있지만 고등학생 시위 자체는 굉장히 자체 역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1: 아.
0: 나름대로 방향을 진행해 나가니까는
1: 예.
0: 힘은 실어주지만 이게 사회 문제는 고등학생들의 특성을 가지고 고등학생 학생 시위다운 모습으로 아마 사회 운동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뭐 아무래도 이건 크게 좀 파장이 좀 있긴 있겠군요.
1: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르몽드 신문은 이번에 그 시위를 그 극좌파인 극좌파가 학생들이 그 선호하는 극좌파가 뒤에서 조종한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부라든지 극우 우파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 파리 경시청이 이번 그 시위를 그 극좌파들이 뒤에서 주동한다. 그다음에 그 앞에서 한다는 것을 분석한 내용을 이제 르몽드 신문이 보도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치인들이 이 고등학생 시위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편승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학생 시위에 정치인들이 편승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뭐 극좌니 극우니 다 빼고 평범한 프랑스의 시민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이건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1: 이 문제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인식은 첫째는 학생들이 교사나 학부모들이 몇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들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교사나 학생들이 학부모들은 그 학생들을 되게 지지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대비해 가지고 고등학생들 시위대 앞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인간 사슬을 그 손을 잡고 막아서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막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그 학생 시위를 보면서 보통 고등학생들의 현장 민주주의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이러한 그 이렇게 성장한 젊은이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쳐가면서 사회의 그 어떻게 보면 프랑스 민주주의의 새로운 수혈이 되고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 세대로 자라날 수 있고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1년, 2년만 지나면 유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 정치 체제에 참여하는 만큼 프랑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안 박사님도 학부모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공감하십니까?
1: 네, 그렇죠. 저희 애들도 보게 되면은 학교 시위나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같은 것을 배워가는 것만큼 저도 좀그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안종욱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1985년에 발표된 곡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먼 미래였던 2045년에 라디오 방송을 상상하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망가뜨려 황폐해진 미래 세계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제 그 미래가 19년 앞으로 다가왔군요. 오늘 프랑스의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학교와 사회를 남겨줄 것인지 어른들에게 직접 묻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래도 노래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The Ra Band의 What Will Become of the Children입니다.
2: This is Atlantis Radio Station WWAR3. Dateline June 7, 2045. Today our Supreme Protector warns that due to dwindling world energy and protein resources, plus the increasing violence of the food riots, there is now a grave concern for the future of this planet as a life-supporting ecosystem.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아시안게임 방송에서 주로 대기를 하다가 2주를 보내고 돌아온 강다은 아나운서가 2부 국제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5: 북한은 몇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까요? 지난 8월 57개라고 언급했던 트럼프는 어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잘 지낸다며 누군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다면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오하이오주 중간선거 유세에서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150%에서 최대 30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엊그제 백악관에선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두 배로 청구하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막무가내로 던지고 보기가 또 하나 늘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원유 회수 증진, 영어로 EOR, 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입니다. 유전의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의 점도를 낮추고 밀어내서 원유를 추가 생산하는 기술인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한국의 대미 투자에 EOR 프로젝트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2천억 원이 포함됐다고 적었습니다. 미군이 영국 공군기지에 있던 전략폭격기를 미 본토로 철수시켰습니다. 이란의 테러 가능성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미군은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B-1 랜서 등 전략폭격기를 올 2월 이란과의 전쟁 발발 이후 영국 페어퍼드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안보 핵심 참모진은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주재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CIA 국장, 미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최근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6월 이른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러시아의 전쟁 기계는 머자나 우리를 겨누게 될 것이라며 13억 유로 약 2조 원의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0: 지금까지 10월 5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繋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6: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AI 업계에서 본격적인 AI 에이전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경쟁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AI 에이전트, 쉽게는 AI 비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얼마 전에 메타의 AI 에이전트 모델 뮤즈가 열풍이라는 소식은 전해드렸죠. 최근에 여기에 맞서서 오픈 AI가 AI 비서 DOTS를 출시했습니다. DOTS. 이제 사람들은 AI에게 정보를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일상을 챙겨주는 유능한 비서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업계 내부에서는 AI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업들은 AI에 대한 더 많은 역할 또 권한을 주면서 오히려 더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른 AI 에이전트 그중에서도 DOTS를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예. 그 개발 속도는 뭐 따라가기 좀 쉽지가 않은 게 이거 좀 이용하다 보면 또 딴 게 나왔다고 하고,
7: 네.
6: 그거 하다 보면 또 딴 게 나왔다고 하고, 뭐 조절론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있긴 있죠 조절론이.
7: 네, 있긴 있죠.
6: 예. 근데 아무튼 그 뮤즈는 지난번에 저 박진영,
7: 네네,
6: 저 대표가 나와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AI 비서 중에 DOTS는 이것도 성능이 이건 뭐 뮤즈보다 더 좋습니까?
7: 뮤즈와 DOTS를 비교해 보면 이제 그 뮤즈는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DOTS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대부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타겟하는 그런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6: 예.
7: 뮤즈는 공짜고요. 쉽게 말하면 DOTS는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한 달에.
6: 예.
7: 그래서 사용하기 좀 쉽지 않죠. 사용자가 많이 없을 텐데 제가 지금 나온 지 지금 한 3일 됐는데 3일 동안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DOTS를.
6: 왜 잠을 못 잡니까?
7: 아니 제가 시키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제가 또 시킬 수 있잖아요.
6: 아니 그러니까, 그걸 꺼놓고 자면 된다면서요?
7: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실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늘 답답했는데 이 친구한테 제 DOTS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HS 비서실장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놨는데 그한테 시키면은 일을 잘해요. 그래서 설마 이것도 할 수 있나? 또 시키면 또 하는 거예요.
6: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7: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그 웹페이지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진짜 디자인도 잘 해봐봐 한번 해보면은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쭉 있거든요. 이 일들이 다른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봐 그러면은 또 그 직원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하는 일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을 회사 내에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한 2, 3일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6: 실제로 약간 업무에 HS 아카데미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까?
7: 네,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상상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그러면 거기 HS 아카데미의 직원들도 있죠?
7: 네.
6: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7: 직원들도 지금 다 그 DOTS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6: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DOTS를 막 쓰면서 잠도 안 자고
7: 일이 더 많아지겠죠. 일이 이제 직원들의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6: 그 직원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7: 아 근데 이게 반대인데요. 오히려 저는 반대더라고요.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하는 일을 DOTS가 대신해주면 일이 없어질 줄 생각했는데 오히려 뒤에 일이 많아집니다.
6: 아 그래요?
7: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아니까 일이 더 많아지고요. 직원들도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아마 또 DOTS를 써가지고 또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와 진짜 확실히 늘어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6: 이게 이제 순전히 아날로그식으로 얘기하면 길이 막혀서 그 길을 뚫었는데 더 넓혔는데. 차가 더 모여들어서 여전히 막히는 뭐 그런 건가요?
7: 맞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아, 예. 근데 그 뮤즈도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이 가능한 거죠?
7: 뮤즈는 그 미국에서만 아직은 사용이 가능해서 일부 이제 그 앱 찾아... VPN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 우회해서 경로가 있다라고는 들었거든요.
6: 아니 제가 앱에 찾았더니 뮤즈가 나오던데.
7: 아 그래요? 저는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6: 저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걸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뮤즈인지 아니면 유사 뮤즈인지 잘 모르겠어요.
7: 다른 어플 나니까.
6: 왜냐하면 지난번 박지정 대표도 네. 그게
7: 아 그래요?
6: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7: 네네.
6: 저는 근데 그게 뭐지 그러면 뮤즈라고 돼 있는데
7: 제가 이거 말고 뮤즈 말고
6: 예.
7: 또 공짜로 쓸 수 있는 그 인스팅트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본능이죠.
6: 예,
7: 본능이라고
6: 예.
7: 하는 그 미국에서 가장 핫한 그 에이전트가 있어요.
6: 또 있어요?
7: 네. 예. 이거는 지금 많이 안 알려졌는데 정말 핫한 인스팅트라는
6: 예.
7: 본능. 근데 요거는 지금 그 코드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6: 예, 예.
7: 아는 사람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하는데
6: 예.
7: 제가 끝나면 이제 그 작가님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써보시죠. 뮤즈 말고.
6: 아니 그 다 그냥 공개하시죠. 뭐 왜 저한테만.
7: 아 근데 다섯 명까지밖에 안 돼요. 코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예. 전달할 수. 옛날에 이제 지메일 처음 났을 때도 그랬거든요.
6: 아. 그러니까
7: 왜냐면은 그거를 사용성을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6: 예.
7: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죠.
6: 예.
7: 초대장이 있으면은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6: 가능해요. 누구로부터 초대장? 그러니까 그 이효석
7: 제가 이제 초대장을
6: 그게 있으면
7: 예, 주면은 그 받은 사람이 다른 예. 명한테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 그 팀들에게도 쓰실 수 있죠.
6: 아직 남았습니까?
7: 네, 좀 조금 남았습니다.
6: 아 예. 네. 기왕이면 저한테 먼저 좀.
7: 알겠습니다. 한번 써보시면은 예. 이게 본능이라는 거 이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가 이걸 개발한 친구가 아마 20대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6: 예, 예.
7: 그 친구 인터뷰가 1시간 반짜리인데 이 친구 인터뷰를 보고 와 에이전트가 저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있는데
6: 그거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죠?
7: 인스팅트.
6: 인스팅트.
7: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뜻이에요.
6: 예예. 예. 인스팅트는 그러면 다른 뮤즈라든가 아니면 다츠라든가 하고 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7: 얘는 앱이 없습니다. 앱 자체가
6: 앱이 없어요.
7: 예. 그리고 그냥 문자로 서로 주고받아요.
6: 예.
7: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제 뭐 차에 등에 받는 쿠션 같은 거 알아보고 싶은데
6: 예.
7: 알아봐줘. 그러면은 저한테 필요한 거를 자기가 알아서 조회해가지고 저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6: 그리고 그거야 뭐 검색은 다른 그 AI도 하잖아요.
7: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행을 가고 싶다.
6: 예, 예.
7: 여행을 가는데 이걸 어디에 뭐 싱가포르에 홍콩에 있는 여행을 가고 싶다. 항공권을 하고 싶다. 뭐 모든 것들을
6: 예.
7: 가장 나에게 최적화된 것들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6: 그것도 그러니까 저의 정보를 다 줘야 되는 거군요.
7: 그렇죠. 이게 사용성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6: 예.
7: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 내에서 정말 가장 핫한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6: 근데 왜 그거를 그 저 서로 이메일로 이렇게 이메일로 하신다고 그랬나요? 문자로?
7: 문자로.
6: 네. 왜 문자로 그 앱으로 하면 확장성이 더 클 텐데.
7: 앱으로 하면 확장성이 더 낮다라고 본 거죠. 왜냐면 앱을 깔아야 되니까요. 앱을 깔 필요도 없이
6: 낮다. 예. 예, 예.
7: 그냥 문자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6: 예.
7: 심지어 전화를 하거든요. 이 친구 CEO가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6: 예.
7: 그 얘가 이제 나중에 알다 보면 하다 보면 제가 이 에이전트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해 보면은
6: 예.
7: 결국은 저의 신뢰를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6: 예.
7: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곧 돈이 되기 때문인데 신뢰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있는 많은 일들을 에이전트들이 HS 비서실장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 예, 예.
7: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 회사의 정보를 공개해 줘야 돼요.
6: 그렇죠.
7: 얘한테.
6: 예, 예.
7: 근데 이게 공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개해 주면 얘가 훨씬 더 일을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6: 예.
7: 그리고 그것이 선순환이 되면서 일을 계속 정보를 공유해 갖게 돼요.
6: 예.
7: 인스팅트에 있는 CEO가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쓰다가 얘를 점점 믿게 되는 거예요.
6: 예.
7: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너무 잘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한 3주 정도 되면 한 사용자의 40%가 카드 정보를 준다고 합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결제까지 해봐요.
6: 크레딧 카드를.
7: 예.
6: 예.
7: 근데 이거는 되게
6: 위험하죠.
7: 소름 돋는 얘기죠.
6: 예.
7: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공개하는 거예요.
6: 왜냐하면은
7: 공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6: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걔한테 뭘 다 시키려면
7: 네.
6: 뭐 결제까지 다 하고 그러려면 어차피 크레딧 카드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7: 그러니까요.
6: 그럼 그게 기본이잖아요.
7: 맞아요.
6: 주셨어요?
7: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3주가 안 돼가지고.
6: 아, 예. 예.
7: 근데 조금씩 막 주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6: 예.
7: 하다 보니까 이것도 주면 얘가 더 잘할 것 같은 거거든요.
6: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주면
7: 못하는 거죠.
6: 걔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7: 맞아요,
6: 되니까
7: 맞아요.
6: 무조건 줘야 되는 거잖아요.

0: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1: 물론
0: 거죠.
1: 그렇겠지만.
0: 네, 근데 예. 이제 그것이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의 효용이 있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하는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에이전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에이전트라는 거는 결국은 비서인 거잖아요.
1: 예.
0: 비서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이제 재밌는 사례가 제 친구 중에 이제 모 기업의 임원이 된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랑을 하면서 내가 임원이 되니까 뭐 이것도 뭐 차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되게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비서가 생긴 거야 그러더라고요.
1: 예.
0: 비서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거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다 알아듣고 한다는 거죠.
1: 예.
0: 근데 뭐 잘못된 비서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죄송한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1: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0: 그래서 이게 낄낄빠빠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인님한테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건 중요하니까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런 것들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 본능 인스팅트라는 그 앱 자체가.
1: 예.
0: 그래서 저한테도 아침마다 대표님 오늘 이거 하셔야 되고요. 저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스팅트 CEO의 그 인터뷰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3번 정도 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 예.
0: 인스팅트가. 왜냐하면 너무 급박한 일인데
1: 예.
0: 이거를 처리 안 하면은 회장님한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에이전트가요. 급박한 일은 문자로 보내면 되는데 문자로 예. 보고 하면 되는데
1: 그럼 전화를 하면 거기 누구 목소리가
0: 나오는 거죠.
1: 그저 인스팅트의
0: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게 영화에서나 보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사실은 저 지난주에 저희가 그걸 뮤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츠가 나왔다고 해서 다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츠 얘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0: 아, 다츠 얘기는 이제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1: 그러니까 그만큼 네. 빨라졌다는 얘기죠.
0: 맞아요. 빨라졌다는
1: 진도가.
0: 얘기죠.
1: 진도가, 예, 예.
0: 그 제가 이제 다츠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닷, 점, 들 이란 뜻이죠.
1: 예.
0: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닷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이전트 하나라는 이야기고요.
1: 예, 예.
0: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이제 몇 주 안에 쓰게 될 이제 오픈 AI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거는 다츠인데 이건
1: 예.
0: 뭐냐면 저의 비유로 하자면은 HS 비서실장이라는 다츠 하나 있잖아요.
1: 예, 예.
0: HS 비서실장이 또 에이전트를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밑에
1: 예. 그러니까
0: 비서실장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 팀장이 있을 거고요. 뭐 리서치 팀장이 있을 거고요.
1: 예.
0: 뭐 이게 홍보 팀장이 있을 거고 이런 팀장들이 있을 거예요.
1: 이렇게까지 나가면 제가 진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트라는 걸 쓰면
0: 네.
1: 다트라는 애는 그 밑에 자기 휘하의 쫄병들을 또 데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0: 데리고 있는 앱들 이제 그 서비스들도 조만간 우리가 쓰게 될 것 같아요.
1: 아직 안 나왔어요?
0: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닷 하나만이에요.
1: 아, 그럼 이름이 닷들. 이름이 아직 닷트겠네요.
0: 네. 근데 닷들을 닷츠가 이제 아마 공개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가
1: 예.
0: 가늠이 안 됩니다.
1: 그 닷트 우두머리에게 뭔가 지시를 해 놓으면
0: 네.
1: 걔는 그 밑에 있는 다츠들에게
0: 네.
1: 임무를 주어서
0: 그렇죠.
1: 완결을 하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HS
0: 저한테 다시
1: 예 결과를 갖다 주는 그런 건가요?
0: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그 지금 인스팅트도 쓰고
0: 네.
1: 다츠도 쓰신다면서요?
0: 맞아요.
1: 어떤 게 더 나아요? 낫나요?
0: 아니,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게 인스팅트는 예. 저의 개인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거고요.
1: 예.
0: 다츠는 회사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거라서 완전 좀 다릅니다.
1: 회사 일을 하는 그 다츠가
0: 네.
1: 개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0: 할 수 있죠. 개인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둘이 뭐 굳이 나눠서 쓸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0: 근데 이제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1: 예.
0: 그 복잡도나 난이도가 훨씬 더 많죠.
1: 예.
0: 예를 들자면은 이걸 뭘 작성을 했는데 이걸 뭐 이게 스페이스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또 필요하고 업무를 해놓은 거를 그러면 이 영상을 누군가한테는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못 보게 해야 되고
1: 예.
0: 이걸 성능을 이게 편집을 하려면은 얘한테 권한을 줘야 되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복잡성이
1: 예.
0: 있잖아요.
1: 예.
0: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돼 있다.
1: 예.
0: 다츠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지
1: 그러면
0: 않을까.
1: 그러면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늘 나오는 얘기긴 한데.
0: 네 보안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서비스에 대한 보안은 다 이제 해결을 한 것 같고요.
1: 예.
0: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최근에 보안 문제가 나온 거는 이들이 쓰고 있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1: 예, 예.
0: 거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도 지금 이제 소속이 디제이님께서 표정이 평소보다 다르게

0: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시긴 한데 예. 우리 지금 잘 알지도 못하겠잖아요.
1: 예.
0: 근데 저희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예. 오픈 AI나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들은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이거를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1: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건 뭡니까?
0: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오픈 AI라는 회사는 지금 직원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냐면 회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PC를 보고 막 타자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요.
1: 예, 예.
0: 각자가 다 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전화로 일을 한대요.
1: 예.
0: 에이전트 두목한테 너 이거 어떻게 시켰어? 그럼 에이전트 두목이 내가 얘한테 시켰는데
1: 예.
0: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 그 이상의 무엇인가의 일들이
1: 예.
0: 지금 천상계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1: 그러면 이게 다시 또 걱정이 되는 네. 시간이 어떻게든 다시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고용의 문제인데
0: 네.
1: 뭐 HS 아카데미는 안 그런다고 한들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모든 업무를 그렇게 다 해버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대체할 거 아닙니까?
0: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1: 예.
0: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그냥 편하게 일을 하고 있던 일들이
1: 예.
0: 많이 대체될 거라는 건 맞는데요.
1: 예.
0: 저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 예.
0: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 문자 서비스를 예를 들 수 있는데
1: 예.
0: 문자 서비스가 나왔을 때 30원씩 돈을 내야 됐었잖아요.
1: 예예.
0: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크크크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1: 예.
0: 왜냐면 크크크 보내려고 하다가 아 이거를 보내고는 싶은데 30원을 내기는 아깝고 그래서 안 내게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카카오톡이 나오고 나서는 그냥 막 보내잖아요. 크크크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예. 보내고.
1: 그러면서도 늘 불안하긴 하죠.
0: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 예.
0: 가격이 싸지면 사용량이 폭증한다라는 것이 혁명의 본질이고요.
1: 예.
0: 지금 에이전트 때문에 무슨 가격이 싸진 거냐면 뭐든지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뀐 거고요.
1: 예.
0: 이제는 만드는 것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 거고
1: 예.
0: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경제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1: 네. 예. 속도 조절로는 이제 뭐 거의 뭐랄까 지난번에 잡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겠네요.
0: 네, 속도 조절로는 네 그렇죠.
1: 예. 듣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다음 기회 또 기약하면서
0: 네.
1: 일단 제가 쓰고 있는 뮤즈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이따가 좀
0: 네,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1: 알겠습니다. 이효석 아카데미 HS 아카데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준비했던 얘기를 하나도 질문을 못하고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갑자기 네. 인스팅트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0: 네, 네.
1: 기술의 발전이 그런 걸로 상징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1981년에 2095년을 상상하면서 발표한 노래가 있는데 오늘 유난히 미래를 상상하는 노래가 많네요. 2095년 주인공의 옆에는 IQ가 1001이나 되는 똑똑한 여성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차갑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1981년의 여자친구를 떠올리면서 기계적인 완벽함 대신 따뜻한 교감을 그리워하는 노래 Electric Light Orchestra의 Yours Truly라는 곡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9: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10: 예, 이효석 대표와의 AI 에이전트 얘기 들으시고 유튜브의 호프만 씨, 발전 속도를 이제 쫓아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점점점점. 예. 많이 공감되는 말씀이시네요.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 소식 들으시고 고태훈 씨 미니에서 프랑스는 선진국이 아니었나요? 학교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의외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죠? 예. 그래도 공교육은 엉망이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나서서 바꾸려고 하니까 미래는 있는 것 같다고 유튜브에 노을 씨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한 분께서 강다은 아나운서 목소리에 더 강단이 있어졌어요.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듣고 있을까 모르겠는데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져야 되겠죠. 예. 1시 5분에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1: .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0: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응급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위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미사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 GP와 일반 전초 GOP 경계를 맞는 2, 3, 5군단에서 개인과 공용화기 미사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이 산불 예방과 조기 탐지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드론을 확충해 왔으나 드론의 산불 최초 발견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 예산은 2021에서 2025년 111억 4,600여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 예방과 단속 등에 드론을 약 2,900차례 운용했으나 산불 최초 탐지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도입 비중이 5년 만에 처음으로 30%를 밑돌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별 원유 도입 비중은 사우디가 29.90%로 1위를 기록했으나 전달인 30.91%에 비해서 비중이 1.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연간 기준 사우디산 원유 도입 비중이 30%를 밑돈 것은 2021년 29.3%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내 정유업계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홍해 북쪽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우리나라 유조선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0: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선박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수에즈 운하를 안전하게 통과해 우리나라를 향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조선의 수에즈 운하 통과는 지난 8월 19일 이후 한 달 반 만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우리나라 선박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상태였는데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와 부산 25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산지 일부에 올가을 첫 한파 주의보가 발표된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 3부의 질문들은 주인공이 장준호 프로듀서입니다. 역마살 로드의 장준호 PD. 저희 시간에 이미 한 두세 번 나와주신 바가 있는데 그때 인도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떠난다고 했는데 하필 또 그 네팔에 대홍수가 일어나서요. 갑자기 또 이 저 행선지를 네팔로 바꿔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현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한창 피해가 계속될 때 선교사 한 분 연결해서 매일 말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부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예. 네팔에서 대홍수가 일어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망 실종자만 7,500여 명이 넘고요. 우리 국민 9명도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정부 합동대응팀 일부가 신원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참혹했던 비극, 어느새 뭐 뉴스 헤드라인에선 사라졌지만 그곳은 여전히 그 다음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죠. 유튜브 채널 역마살 로드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장준호 PD가 당초의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네팔의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오늘 질문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인도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예, 예. 비가 뭐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을 가서 그쪽 사람들의 삶을 취재한다 했는데
1: 예, 예.
0: 그리고 나서 떠나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네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인도 촬영 갔을 때 인터넷이 안 터져서 예. 네팔 홍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었어요.
0: 아, 늦게 들으셨군요.
1: 예, 산에서 올라오자마자 뭐 톡이고 문자고 막 날라오더라고요.
0: 예, 예.
1: 니네들은 멀쩡하냐.
0: 아.
1: 저희가 있는 쪽도 네팔 홍수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 그 국경 쪽에 있었거든요.
0: 아,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1: 예, 거기서도 예, 예. 실제 피해를 보고 그래서 괜찮냐 구독자분들도 막 댓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예, 일인가 딱 그 기사를 봤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지금 인도 영상이 500만이 넘어갔어요.
0: 제. 조회수.
1: 예예예. 예,
0: 예. 예. 인도에는 그 짧게 계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 거기 한번 간 김에 여러 편을 찍어야지 저희한테 손해가 안 보거든요. 사실은.
0: 아, 하긴 그렇죠. 예.
1: 예. 예. 근데 그 비행기 표도 환불도 안 된 상태에서 다 취소하고 다시 예. 네팔 표를 끊고 네팔로 넘어갔습니다.
0: 아, 예, 예. 그렇군요. 그 짧게 찍은 인도 영상도 500만이 넘었다고 하니
1: 예.
0: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인도에서 좀 더 찍어서 올렸으면 하는 것이 회사 대표로서는 맞는 생각이지만 다큐멘터리스트로서는 그럴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급하게 그러면 네팔로 넘어간 겁니까?
1: 예, 예.
0: 예, 예.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튜브는 재난재해 영상을 올리면 예. 높다게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퍼지지도 않고
0: 예.
1: 그 수익 정지가 돼서 저희한테는 아주 불리한 상황인데.
0: 아, 그렇군요.
1: 예.
0: 유튜브에선 그런 걸 원래 제한을 하죠.
1: 예, 예. 아예 거기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 후쿠시마 영상 올라간 것도 이미 누닥을 먹었고.
0: 예, 예.
1: 그리고 뭐 콘텐츠의 유사성이라고 해서 비슷한 영상이 계속 올라가야 저희한테 유리한데 그것도 무시하는 경우.
0: 예, 예.
1: 어차피 이제 제가 거기를 가자고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숫자적으로만 나오잖아요.
0: 예,
1: 몇 명이 죽고 몇 채가 파괴되고 그 2, 3분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0: 예, 예.
1: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것 외에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
0: 예.
1: 남아서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0: 예. 예, 그럼 그 재난 현장을 찍은 거는 지금 유튜브에 못 올라갑니까?
1: 아, 올렸어요, 어저께.
0: 아, 그럼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0: 예.
1: 한 100만은 넘었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하여간 그 지금 이렇게 숫자를 따지시는 것은 그만큼 그 재난의 현장을 많은 분들이 좀 보고 보시고 예. 그 처참함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뜻도 있으실 텐데 당연히.
1: 네. 예.
0: 근데 일단 그 도로하고 교량이 다 끊겨서 거기 갈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문광진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구호 활동을 위해서 거의 매일 거길 접근을 시도하셨었거든요.
1: 네. 예, 예.
0: 근데 어떻게 가셨습니까?
1: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하류부터 상류 피해

0: 가장 피해를 많이 그 벌어진 맨 상류 끝까지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해서 하류부터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중간에 도로 다리 다 끊겨 있고 뭐 도로가 있다 치더라도 물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차가 못 가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 지금 유튜브에는 사진 하나를 지금 그 가져오신 사진 같은데 저건 어떤 장면입니까?
0: 아, 다리가 끊겨가지고
1: 아, 끊긴 다리군요.
0: 끝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1: 참, 그 하늘은 무심하게 팔았습니까?
0: 그렇죠. 근데 제가 저 다리 위에서 섰을 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물 속에서 구구구구 막 바위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 저 밑에 물속에서요?
0: 그러니까 이물 안에 바위들이 쓸려가지고 물끼리 바위들끼리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바위들끼리 부딪히는데도 그 바위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그 타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1: 물속에서요?
0: 그쵸. 그러니까 저게 그냥 물살이 아닌 거예요. 바위와 뭐 온갖 잔해들이 한꺼번에 떠밀려오니까 우르쿵쿵 소리가 나는데 무시무시해요. 그냥 그 현장에만 있어도.
1: 저게 지금 그 다리가 이제 뚝 끊겨 있는 상황인데 그 엄청난 바위들이 와가지고 저 다리를 치면 저 다리도 위험한 거잖아요, 맞죠?
0: 그쵸. 항상 저희들은 걱정을 먼저 안 하고 지른 다음에 나중에 야, 우리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격이.
1: 아니요, 그건 알겠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맨 위까지 끝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위까지?
0: 결국은 차를 그 우회도로를 통해서 산길로 보통 네팔이 한 3천이 다 넘어가요.
1: 고도가
0: 그러니까 산 하나도. 그래서 차로 그냥 꾸불꾸불꾸불거려서 샛길로 한 대여섯 시간 넘어가 가지고 도착을 했죠. 맨 차가 갈수 있는 가장 끝까지. 그리고 거기서 또 걸어가고 차가 못 가는 곳은 또 오토바이 타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1: 그래서
0: 가봤습니다.
1: 거의 재난 현장의 대부분을 찍으셨습니까?
0: 그렇죠. 촬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찍었고요.
1: 혹시 그뭐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 9분이 못 돌아오고 계셔서 구조대라든가 이런 분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0: 거기는 저희가 갈 수가 없는데요. 일단 차로도 열몇 시간을 가야 되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허락도 안될 뿐더러 간다 한들 저희는 방해만 되지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 그러니까 거기 구조대로 가셨던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지금 그 말씀 듣고도 충분히 상상이 가네요. 그러면 가셔서 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0: 그러니까 집을 잃은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널려 있고 대부분 부모나 형제나 친척들, 이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네팔도 이제 카스트가 존재해요. 어떤
1: 아, 인도만 있는 게 아니고.
0: 그죠?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1: 계급 사회라는 얘기죠.
0: 어떤 그 아주머니가 건물 앞에서 아주 펑펑 울고 계시던 너무 막 펑펑 울고 계셔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장 낮은 카스트 계급에서 십몇 년 동안 먹을 것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제 그 홍수 나기 며칠 한 일주일 전에 가게를 조그만 가게를 오픈했대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도 낳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구나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일주일 만에 사라져가지고 그 울고 계시더라고요.
1: 지금 그 가져오신 사진을 유튜브로 방송 혹시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 보고 계실 텐데, 저건 어떤 장면입니까?
0: 그러니까 저기가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이나 이름이 써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사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만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거기가 갔을 때 홍수나 재난이 나면 일단 전기를 다 끊어버려요. 이게 감전의
1: 위험할 수도
0: 위험이
1: 있기
0: 있으니까.
1: 때문에.
0: 그러니까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는데 통신도 안 되니까 저쪽 마을에 우리 형제가 살고 친척이 살고 누가 사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늘 와서 확인하고 그 앞에서 이제 계속 시신 같은 게 헬기 타고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1: 그뭐 붕괴 직전에 건물들도 많았을 테고, 교량은 뭐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취재하면서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은 없습니까?
0: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이미 현장 자체가 뻘밭인데 쉽게 빠질 수가 이렇게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저도 이제 허벅지까지 계속 쑥쑥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어떤 거기에 왔다가 자기 집이라고 해서 왔다가 혼자 힘으로 못 빠져나가지고 남의 힘에 의해서 빠져나온

0: 사람도 있고 그런 와중에
1: 예.
0: 이차홍수 사이렌이 울려요.
1: 2차 홍수.
0: 예.
1: 예.
0: 어차피 그 건물 제 자기 가족이나 자기 뭐 조금이라도 물건이 남았을까 봐 서성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저희도 거기서 찍고 있는데 2차 홍수 난다고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막 호루라기 소리 들리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빨리 피하라고 또 온다고 이제.
1: 예.
0: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게 뛰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빠지니까 그렇다고 또 저희가 안 찍고 뭐 밖에서 찍을 수 없으니까
1: 예.
0: 좀 그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뻘밭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허리까지 빠진다고 했던가요?
0: 그게 되게 그런 구역이 있어요.
1: 예.
0: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냄새가 났냐면 제가 그 지역에 갔을 때두 가지 냄새가 되게 강하게 남았는데 첫 번째는 시멘트 냄새가 나요.
1: 예.
0: 그 모래 시멘트가 결국은 모래와 자갈과 뭐
1: 네.
0: 물과 뭐 이런 게 조합됐잖아요.
1: 그 성분이 거기 있군요.
0: 그렇죠. 거기에 석회암 성분이 있어요.
1: 예.
0: 그게 섞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지퍽지퍽 빠지는데 한 2, 3일 지나면 여기가 콘크리트화돼요.
1: 굳는다면서요? 그건
0: 그렇죠.
1: 저희가 문광진 선교사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0: 예.
1: 예.
0: 그래서 그이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제가 다닐 때마다 묘한 냄새가 나는 구역이 있어요.
1: 예.
0: 현지인들이 말하는 게 여기 사람이 묻혀 있다고.
1: 아.
0: 시체가 있는 곳에 이런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군데군데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돌아다니면.
1: 예.
0: 근데 이거를 파낼 수가 없는
1: 아니
0: 거죠.
1: 뭐 실종자만 해도 수없이 많으니까.
0: 그것도 그렇고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콘크리트화가 돼버리니까
1: 예.
0: 옛날 폼페이의 재난처럼
1: 그렇겠죠.
0: 이게 뭐 몇백 년 있다 나올 수도 있는 것도
1: 예.
0: 아니고 되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1: 아,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깊이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0: 그죠?
1: 이렇게 내딛었는데 그게 허벅지까지 빠진다 해도 그 다음 발자국은 사람이 묻혀버릴 수도 없는 있는 깊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나간 발자국대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1: 예.
0: 푹푹 빠지는 데가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봤어요. 보니까 동물들이 박혀서 죽어 있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동물들, 개들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집이었으니까 처음엔 도망갔다가 다시 회귀본능에 의해서 돌아온
1: 네.
0: 것처럼 동물들이 왔는데 거기에 박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 그대로
1: 아,
0: 굳어버렸어요.
1: 예.
0: 그래서 아무튼 절대로 이제 발자국이 없는 곳에 가면은 위험하긴 해요.
1: 그렇겠죠. 예. 하여간 비극의 한복판. 정말 많은 사연을 마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0: 저는 그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는 꼬마가 있었는데
1: 예.
0: 그 친구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1: 아, 예.
0: 예. 사실은 제가 옛날에도
1: 예.
0: 비슷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1: 예.
0: 그런 재난 영상이나 뭐 이런 거. 근데 그때는 딱한번 방송하고 제가 너는 이런 거랑 어울리지 않는다. 이 잔상이 너무 남는 거예요, 제가.
1: 예.
0: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즐거운 것만 하겠다 해서 제가 여행 프로를 했던 건데
1: 예.
0: 그 친구를 보니까 이게 또 너무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1: 아,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올라셨겠군요. 예. 그뭐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에는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아이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는 장면.
0: 왜냐면 그 친구의 울음을 갖고 제가 조회수로 이용해 먹기가 싫었거든요.
1: 예.
0: 저는 알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데 방송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방송할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솔직히.
1: 예.
0: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눈물을 보이게 해서 조회수를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1: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사실은 뭐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분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0: 좀이 아니라 대부분이요.
1: 아, 그런가요?
0: 이게
1: 예.
0: 저희도 사실은 건물이나 뭐 이런 자연환경들을 그냥 찍으면 돼요. 근데 제일
1: 예.
0: 힘든 게 사실 인터뷰거든요.
1: 예.
0: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대부분이 카메라 들고 있으면 먼저 찾아서 자기의 얘기를
1: 아,
0: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누구라도 내 얘기를 좀 들어줘라.
1: 예.
0: 하소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예. 예. 그래서 대부분 인터뷰를 했습니다.
1: 고립된 그 현장에서 바깥 세계와는 통하지 않고.

0: 예,
1: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0: 그러게요. 예. 지금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께는 좀 죄송한데 유튜브로는 지금 또 사진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거는 어떤 사진입니까?
1: 저는 저희 카메라 감독이 십몇 년 전에 예. 찍었던 사진이래요. 그때는 되게 아름답고.
0: 아, 카메라 감독이 그때 거기 갔었던 모양이죠?
1: 예, 똑같은 옛날에. 장소를 예. 재난이 일어난 후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예.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0: 예.
1: 되게 아름다웠던 이곳이 너무 황폐하게 변했다고. 그래서 저거는 전 사진입니다.
0: 아, 예. 각도만 조금 다를 뿐이지.
1: 예, 예.
0: 예, 그 바로 그 장소가 맞네요.
1: 저렇게 빼곡했던 건물들이
0: 예, 숲과 건물들이
1: 예, 이제는 이제 모래사장처럼 변한 거, 백사장처럼 건물들이 예. 싹 쓸려가고.
0: 지금 그 차가 닿는 마을은 그래도 이제 구호 지원이 좀 된다고 하고.
1: 예, 예.
0: 근데 아직도 연락도 안 되고 차도 안 되는 안 닿는 곳도 있습니까?
1: 아유, 많죠. 저도 산길을 한번 몇 시간을 걸어가 봤어요. 왜냐면 그런 구호 식품들이나 물이나 물은 물자를 못 받아 가지고 직접 산을 통해서 가지고 가는 분들을 예, 만나서 예. 따라가 봤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물자가 차가 다니는 곳은 집중돼가지고 되려 거기에 막 차가 밀려 있고 북적북적한데 예.
0: 아, 오히려 구호가 중복이 되는 상황이군요.
1: 그렇죠.
0: 예, 예.
1: 그냥 뭐 물도 잔뜩 쌓여 있고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런 식인데
0: 예.
1: 정작 그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는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차도 아. 못 가고 이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날라야 되는데. 그 제가 산을 이게 우리나라의 동네 뒷산의 수준이 아니니까
0: 예, 예.
1: 이미 몇천 미터 산을 몇 시간을 그걸 들고 가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죠 물리적으로.
0: 아, 그건 사람의 힘으로선 불가능한 상황.
1: 예, 예.
0: 그럼 그 위에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생사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1: 알 수가 없어요. 예.
0: 아, 예.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마지막 구간이 어디입니까? 그 바자르, 둥게 바자르?
1: 네, 둥게 바자르 데비가트라고 하는
0: 예,
1: 곳이죠.
0: 예. 거기는 그래도 그러면 괜찮은 편이었습니까?
1: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많은 차량과 그 굴착기들을 봤어요.
0: 예, 예.
1: 구호를 하고 있고.
0: 예. 그리고 한창 그 저 참사가 보도되고 있을 때 SNS에서 화제가 됐던 집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1: 녹색제 기적의 녹색제.
0: 예, 예. 거기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1: 예. 근데 제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0: 예.
1: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그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0: 예.
1: 이걸 화제거리 삼아가지고 기적의 녹색집, 기적의 녹색집 카카도 언론에서 떠들어 직접 가봤어요.
0: 예, 예, 예.
1: 도대체 뭔가. 근데 물론 뭐 그게 뭐 튼튼해서 남을 수도 있는데
0: 예.
1: 제가 여기서 진짜 제대로 말하자면
0: 예.
1: 그 옆에 큰 언덕이 있어요.
0: 집 옆에.
1: 그 언덕이 물살을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1차로. 예. 그것뿐이지.
0: 아, 화면에는 그게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는데.
1: 그렇죠. 그거를 예. 제대로 하는 사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0: 예.
1: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0: 예.
1: 그 기적의 녹색 집이 살아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더 많은 얘기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자꾸 언론에서 이거 기적의 녹색 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게
0: 예예.
1: 별로 탄탄치 않았죠.
0: 예예.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1: 예예.
0: 예. 지금도 여전히 사망자는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1: 그렇죠. 이창수도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계속 거기 있는 가이드랑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0: 예예.
1: 이창수가 또 났고 도망가는데 거기 그 생존자 말에 의하면 15초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묶어놓은 염소나 그 소들이 있어서 그걸 풀어주러 갔다가
0: 예.
1: 물이 밀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산으로 뛰어올라와서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0: 예, 예.
1: 근데 그분이 한 15초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사라지는데.
0: 그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면
1: 예, 예.
0: 그게 AI 화면인 줄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물살,
1: 예, 예.
0: 진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그분은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그 위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게 천운이군요.
1: 산길 옆에서 그나마 있어서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 안쪽에 강가에 있는 분들은 뭐 걷다가 휩쓸려가는 걸 목격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예, 예. 예. 하여간 뭐 며칠 계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1: 거기 한 4, 5일 정도 있었습니다.
0: 예, 예. 예. 떠나실 때 하여간 뭐 기분이 많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1: 예, 저희는 이제 촬영하고 끝나지만 거기 분들은 남아서
0: 그러게요.
1: 계속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0: 예. 예. 혹시 또 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1: 아, 당연하죠. 제가 그 현지 분들한테 약속한 게
0: 예.
1: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찍었지만
0: 예.
1: 이곳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언제냐 물어봤어요.
0: 예.
1: 4월 달쯤에 오시면 꽃도 피고 아름답다. 그때는 좋은 걸로 다시 촬영하러 오겠다.
0: 예.
1: 약속을 했거든요.
0: 아이고, 가시는 건 약속한 건 좋은데 내년 4월까지 그 상황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1: 그래도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야 하니까.
0: 그러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 예, 장준호 PD였습니다. 예.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예, 이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늘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블루 아이드 캣이라고 하신 분, 망각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능이라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비극과 참사를 잠시나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하셨습니다. 기억의 노래 하나 추천하신다고요? 스카일라 그레이의 Stand By Me. 베니킹의 노래인데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듣겠습니다.

0: 젤렌스키는 어제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합의 사실 파기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제트 엔진 드론 기술을 이전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이라고도 답했는데요. 제트 엔진 드론은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드론에 비해서 매우 빠르고 장거리 고고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시진핑의 미국 국빈 방문 전 백악관 측에 시 주석의 휴식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국빈 방문을 주관한 경험이 있는 전 백악관 관계자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참고로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진핑은 53년생, 올해 73세입니다.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예멘의 수도 사나는 지난 2014년부터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과도 밀접하죠. 중동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16일간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의 활약도 돋보였는데요. 2009년생 133.8cm의 황서연 선수는 여자 기계체조에서 40년 만에 우리나라의 아시안게임 평균대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우리나라 스케이트보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인공인 2008년생 강준희 선수는 내일 손석희의 12시 질문들 코너에 출연합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 한일전 양민혁 선수의 볼에 대한 집념에 이은 오른발 크로스와 엄지성 선수의 오른발로 한번 접고 넘어지면서 왼발 강슛 이슛이 골망을 가르며 1-0으로 일본을 꺾었는데요. 투지도 결과도 모두 박수받을 만했지만 경기 직후 몇몇 선수들의 인터뷰와 SNS에 올린 사진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5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지구촌 사이드 B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기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거든요. 예.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워낙 많은 서버들이 일을 하고 데이터 처리도 방대하다 보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적당히 쿨다운 시키는 냉각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 냉각 기술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쓰이는 곳이 있죠. 자판기인데 일본 최대의 자판기 회사가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의 새로운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일본 최대 자판기 제조업체 데이터 센터를 시키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
1: 자판기는 정말 그 눈만 돌리면 자판기가 있죠. 일본은. 그러니까
0: 네.
1: 별거 다 팔기도 하니까. 그런데 자판기 업체가 다양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거의 한 업체에서 점유하고 있다면서요?
0: 네,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일본 자판기 시장의 80%를 한 회사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바로 후지 전기라는 회사인데 기존의 자판기에 적용되는 냉동 기술을 좀 이제 발전을 시키고 개조를 해서 데이터 센터 서버를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라는 게 이제 이 기사의 골자였는데요.
1: 예.
0: 뭐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으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시원하거나 뭐 따뜻한 음료가 나오잖아요. 이 기술이 뭐 대단하긴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 열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1: 예.
0: 후지 전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서버 냉각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다는데요.
1: 아, 자기들 기술로?
0: 네, 네. 예, 예.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여러 이제 전력 비용들이 드는데 그중에서 서버를 냉각시키는 데 드는 전력 비용만 30%에서 40% 전체의 그 정도가 된다고 해요.
1: 그럼 뭐 그걸 85%까지 줄이면 엄청나게 줄이는 거네요.
0: 네. 그러면 예. 이게 후지 전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정말 맛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은 거가 되는 거겠죠.
1: 예, 예.
0: 누구라도 이걸 쓰고 싶을 테니까요.
1: 그러게요.
0: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후지 전기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대비해서 47% 상승했고 기업 가치도 하나로 18조 7천억 원 정도에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자판기 회사가 어떻게 데이터 센터까지 이렇게 눈길을 돌리게 됐나요?
0: 처음부터 데이터 센터를 염두에 두고 이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었고요.

0: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있었던 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인데요. 사고 이후에 일본 원전이 순차적으로 이제 문을 닫았고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전력의 한 3분의 1 정도로 원전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이제 전력을 좀 아끼자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자판기가 좀 이제 비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24시간 불이 켜지고 이제 냉방도 되고 온방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의 주범이 자판기처럼 여겨지기도 했다는데 실제로 당시 도쿄도 지사가 대재앙 여파로 일본이 전력난에 직면했으니까 전력 절감을 위해서 자판기 운행을 전면 중단하자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후지전기가 그러면 우리 자판기의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기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1: 피드웨어에 의해서 생긴 거군요. 그러니까.
0: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는 기술이라면 꽤 고차원 기술일
1: 그러게요.
0: 거잖아요. 그거를 자판기에 쓴다? 수지타산이 안 맞겠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자판기에 적용은 못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AI 시대를 맞아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1: 어떤
0: 보입니다.
1: 기술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0: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라서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웠는데 기사를 통해서
1: 우리
0: 제가
1: 그런 열등감을 갖지 맙시다.
0: 이제 열심히 제가 이해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냉각 시스템은 압축기를 이용해서 냉매가 잘 돌아다니게 고압 가스로 이렇게 압축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고압 가스는 당연히 이제 거대한 열을 사용해서 이제 기체를 압축시켜야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전기를 많이 쓰는 이 압축기 대신 서버에서 이미 발생했던 열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순환시키는 방법. 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이젝터라는 장치인데 이 이젝터가 그 서버에서 나왔던 폐열, 이미 이제 쓰지 못하는 열을 잘 모았다가 냉매를 압축시키고 순환시켜서 다시 차가운 물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0: 괜찮았나요, 설명이?
1: 어찌 보면 이제 자판기라는 건 옛날 물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최신 테크 산업의 정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걸 적용한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런 변화를 이끄는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꽤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기사에서 파나소닉, 미쓰비시 전기, 스미토모 전기 등을 언급을 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파나소닉은 뭐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근데 배터리 기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키우고 있다고 하고요. 미쓰비시 전기는 산업용 인프라 회사였는데 여기도 냉각 기술을 바탕으로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 전환에 아주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미모토 전기는 구리 정연업이 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리를 가지고 고밀도 광섬유 케이블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데이터 통신 인프라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원래 자기가 하던 사업이 또 잘 안 되면 다른
0: 그쵸?
1: 쪽으로 기술 개발하잖아요. 파나소닉도 요즘 뭐 삼성, LG에 많이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살 길을 찾는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뭐랄까 그 미국 중심의 데이터 산업에 바로 데이터 센터 산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0: 맞습니다. 기사에서 글로벌 애널리스트 한 명이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후지전기가 뭐 대규모의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 바로 침투할 수 있냐 거기에는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매력적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를 주도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이미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을 2, 3년치 미리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은 자기들이 공급받는 회사나 이런 계약들이 이미 다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은 마찬가지로 2, 3년 뒤가 될 것이고 그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별개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은 어느 나라 냉각 기술을 쓰고 있냐 좀 기사 밖에서 찾아봤더니 미국, 대만, 영국, 프랑스 정도가 비중 있게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술도 과거에는 공냉식, 이제 우리가 에어컨처럼 공기로 냉방하는 방식에서 수랭식으로 지금 바꾸는 방식이 이제 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술이 있고 또 칩을 직접 이제 냉각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서버를 액침, 물에 담갔다 빼는 방식 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술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시작된 도전이 과연 세계 중심에 설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나저나 뭐 데이터 센터 하면 그 굉장히 많은 물과

0: 엄청난 전기의 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반대하는 지역도 많이 생기는데, 만일에 이런 기술이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그것이 한국 기업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1: 그러게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이 언급이 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 지금 있는 갈등들은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기술 개발을 저희가 볼수 있지 않을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하나의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해서 폭발하고 나면 그 잔해 속에서 훗날의 새로운 별들이 태어난다고 하죠. 1970년 비틀즈라는 거대한 별이 공식 해체를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비틀즈 없는 세상에서 대중음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흥미롭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바로 비틀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리고 링고 스타 네 사람이 각자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비틀즈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서는 어찌 보면 희미했던 세계가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거죠.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 주제는 비틀즈 그 이후입니다. 하나의 역사에서 뻗어나간 네 개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보도록 하죠. 비틀즈의 수많은 솔로 앨범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전세계 팬 5,700여 명이 투표한 결과가 있는데 박정용 선거위원이 그 속에서 5개의 앨범을 골라냈습니다. 첫 시간은 역시 1위로 꼽힌 앨범부터 좀 만나봐야 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존 레논 아니면 폴 맥카트니겠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팬들의 선택은 놀랍게도 비틀즈의 막내 조지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룹이 해체되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난 뒤에 나온 음반이죠.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반년 뒤에 나온 음반인데 1970년 11월에 발표된 All Things Must Pass라는 앨범입니다. 그만큼 이제 조지 해리슨은 그동안에 이제 막 쌓여있던 게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반영은 안 됐으니까 나 이제 솔로를 낼래 해서 불과 반년 만에 나온 거죠. 비틀즈 하면 역시 뭐 존과 폴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지만 조지 해리슨을 제3의 멤버 정도로 여기는 건 온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남긴 음악들을 보면 존과 폴의 필적하는 작곡가였음을 알 수가 있죠. 특히 Here Comes the Sun이나 뭐 Something 이런 곡은 비틀즈의 명반 에비로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비틀즈 앨범 속에 실을 수 있는 조지의 곡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건데 그 갈증은 조지 해리슨의 첫 솔로 앨범 All Things Must Pass에서 폭발합니다. 무려 23곡이 석장의 판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비틀즈였을 때 못 보여준 게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일종의 선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앨범은 비틀즈 앨범이 남긴 멤버들이 남긴 솔로작 가운데서 가장 높은 예술성을 평가받는 곡 앨범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틀즈 멤버 최초로 영국과 미국에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전 세계 팬들에게 비틀즈 최고의 솔로 앨범으로도 꼽혔습니다. 평단과 대중 팬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걸작이 된 셈입니다. 이거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픈데요. 여기 이제 그 디스크가 석 장이나 담겨 있고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한 장은 지금 저희 플레이어 위에 올라가 있고 두 장만 이렇게 담겨 있는데도 아주 묵직합니다. 오늘 이 음반의 타이틀곡이자 타이틀곡인 All Things Must Pass를 준비했습니다. 레디비 음반에 사실은 제한됐지만 끝내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솔로 앨범에 실렸고 비틀즈라는 거대한 역사의 끝자락과 맞물리기도 합니다. 조지 해리슨의 목소리 위에 바늘을

0: 예, 이번 주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비틀즈 그 이후 특집의 첫 번째 곡으로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를 들었습니다.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Bet your sinkable, Bet your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et your sinkable.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꿈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0: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예, 문자 4224 쓰시는 분께서 디스크가 3개나 들어있다고 조지 해리슨의 앨범에요. 이번 주 비틀즈의 곡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의 유형옥님, 장준호 PD 이야기 듣는 내내 마음이 먹먹하다고 하셨습니다. 네팔 참사 현장을 다녀온 얘기를 조금 아까 3부에서 해주셨습니다. 책도 그 요즘 많이 나가서 휴대폰과 독화살이라는 책을 낸 바 있는데 벌써 이제 4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장준호 PD는 이 수익금을 모두 네팔 참사 현장 돕는 데 쓰겠다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현지 영상도 유튜브로 잘 보셨다고요. 9908 쓰시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팔 참사는 이제는 대부분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는데 손석희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말씀하셨던 어젠다 키핑을 실천하시네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받아놓을님 그렇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891 쓰시는 분께서 생사 확인을 위해서는 헬기나 드론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빨리 구조를 해서 피해자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참 시간도 너무나 많이 지나고 실종자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4224 문자 쓰신 분께서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날씨가 좀 쌀쌀해졌대요. 그리고 낮 기온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연휴가 이틀이나 있는 이번 주 더욱 기분 좋게 시작하길 바란다고 4224 쓰시는 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휴일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어차피 생방송을 했어야 되겠지만 워낙 그 준비에 바쁘다 보니까 오늘이 노는 날인지도 모르고 또 어쩐지 좀 길이 좀 덜 막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3일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일이지만 출근하신 분들 저처럼 많이 계십니다. 출근해서 점심 식사하면서 듣는다는 장혜윤 씨 고맙습니다. 장동엽 씨는 2시간이 순삭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2시간이 순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또 내일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사세 코너를 유튜브로 보고 너무 좋아서 오늘 라이브 처음 들어왔습니다 하셨는데 예, 일요일 사세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초한지가 나갔죠. 예,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6: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서류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준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의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미사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초소 GP와 일반 전초 GOP 경계를 맞는 2, 3, 5 군단에서 개인과 공용 화기 미사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 전술도로, 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MDL 이남으로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이 몇 곳인지, MDL 이남 지뢰지대와 구조물 설치를 언제 최초로 확인했고 그간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예술과 체육위원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병역 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병력 자원이 줄고 있는 점, 국위선양은 반도체나 BTS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 추진 드론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시간 4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 북한이 미사일로 러시아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징수가 어려워서 결손 처분한 금액도 47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공공기관

0: 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34,349세대, 총 375억 원이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결손 처분액의 94%가 장기 출국이나 해외 이주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간 누적 결손 처분은 134,505건, 477억 원에 달해 출국 전 체납 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림청이 산불 예방과 조기 탐지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드론을 확충해 왔지만 드론의 산불 최초 발견 실적은 단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 예산은 2021년에서 2025년 111억 4,600여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 예방과 단속 등의 드론을 약 2,900차례 운용했으나 산불 최초 탐지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불만을 또다시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론기관들이 지지층인 이른바 마가 진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비교적 우호적인 폭스뉴스를 향해선 자신의 유세를 보도하지 않는다며 폐업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최근 전국 순회 연설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지지율 부진은 여론조사 기관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항상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를 과소평가해 왔다며 이들 기관들이 투표를 억누르려 했지만 자신은 7개 경합주와 전국 투표율 등에서 모두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언론들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지지율 위기 원인에 대해 고유가와 고물가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0: 언론이 우리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국정운영,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A플러스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그러면서 트럼프 캠프 내에서 실시해온 자체 여론조사상으로는 지지율이 항상 47에서 50%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SNS 글에선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으로 평가되는 폭스뉴스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이틀간 오하이오와 엘라베마, 텍사스, 오클라호마에서 유세를 진행했는데 표가 모두 매진됐고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며 이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폭스뉴스의 오래된 저의, 즉 숨겨진 속마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유세를 보도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폭스뉴스를 시청하지 않을 것이고 자칫 폐업할 수도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NBC 여론조사에선 라틴계 유권자의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지율 위기는 더 심화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선 연방의회를 어느 당이 장악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는 민주당을, 35%는 공화당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대선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 때보다 격차가 두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라고 NBC 뉴스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도 27%에 불과해 전국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30%대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NBC 뉴스 김재용입니다.
0: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은 38.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특히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과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와 부산 25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5도의 분포를

0: 가슴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던 16일간의 대장정.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죠. 바로 어제 막을 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금메달 39개를 비롯해 모두 15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근대 5종, 스케이트보드, 양궁 컴파운드, 쿠라시, 테크볼 등에서 우리나라 사상 첫 금메달이 나왔고요. 남자 축구와 펜싱은 4연승, 야구는 5연패,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라는 놀랍고도 반가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그 메달을 위해 흘린 땀과 노력일 텐데요. 메달의 색깔을 넘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감동이었고 위로였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뜨겁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0: 10월 5일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싸이의 챔피언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열심히 발휘해준 우리 선수들 그리고 열심히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챔피언이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16일간의 대장정, 때론 너무 웃었고 너무 환호했고 또 너무 아쉬움에 소리쳤던 그런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선수 어떤 경기가 좀 마음에 많이 남아있습니까? 여러 경기들 또 여러 선수들도 있지만 저는 유독 그 오상욱 선수 펜싱 사브르 오상욱 선수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4점 차 그것도 상대 선수 일본 선수가 한 점만 차 따내면 지는 건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와 정신줄을 딱 잡고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득점을 얻어가는데 와 정말 제가 막 뛰는 것처럼 짜릿하고 너무너무 박진감이 넘치더라고요. 결국 그 넉점 차이를 이겨내고 그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내고 당당히 금메달을 따내면서 아시안게임 2연속 우승의 쾌거를 달성한 오상우 선수의 그 경기 장면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또 그 이후에 보니까 부상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그 부상을 꾹 참고 해냈더라고요. 역시 진짜 그 올림픽에서도 보여줬지만 이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또 해내고 말겠다는 그 굳은 의지와 또 본인 스스로를 믿는 그 자신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많은 종목에서 또 많은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했는데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달의 색깔 또 순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이국 땅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우리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해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도 또 특별히 즐거운 오후 2시 청취자 시청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올드팝 명곡 속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팝스 앤 스토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으로 추억여행 떠나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IS동서, NH농협손해보험, 도드라마 한돈, 브람스 안마의자, 샘표식품, 성원 에드피아,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0: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 그 시절 올드 팝을 다시 만나는 시간 팝스 앤 스토리. 한 시대를 빛낸 올드 팝 속에 담긴 이야기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노랫말의 의미를 천천히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옛 추억여행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자, 퀴즈부터 드릴게요. 1970년대 결성된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로 멤버인 프레디 머큐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록 보컬리스트이자 프런트맨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 락밴드의 이름은 뭘까요? 1번 퀸, 2번 킹. 정답은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프레디 머큐리, 브라이언 메이, 존 디콘, 로저 테일러 이렇게 4명의 멤버로 결성된 이 밴드는 1970년에 결성해 1990년까지 활동했는데요. 아레나 록, 글램 록, 하드 록,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 록 등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후배 아티스트에게 강한 영향을 미쳐서 2001년엔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2003년엔 최초이자 유일하게 한 명이 아닌 밴드 단위로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요. 2004년엔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할 만큼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곡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1975년에 발표된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무려 5분 55초에 달하는 긴 곡이지만 당시에 통념을 깨고 영국 차트 1위에 올라 9주 동안 정상을 지켰는데요. 피아노로 시작하는 발라드에서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웅장한 부분을 지나 강렬한 락으로 폭발했다가 다시 잔잔하게 마무리되며 한 곡 안에 여러 장르와 분위기를 담아낸 그야말로 이 밴드다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파트가 독특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통일된 분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치 교향곡을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독특한 가사와 중간 합창 부분, 들으면 잊기 힘든 매력적인 멜로디, 아카펠라 형식의 도입 후 하드락 부분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게 이들이 추구하는 음악 색깔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무엇을 정확하게 말하는지 하나의 답을 정해놓은 곡은 아닙니다. 프레디 머큐리 역시 이 곡의 의미를 듣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길 바랬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와 구원의 이야기로, 또 어떤 사람에겐 자유를 찾아가는 한 사람의 내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음악의 변화와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이 곡의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그저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심판하고, 누군가는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지나간 뒤 마지막에는 체념하듯 말합니다. 이제는 무엇이 일어나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결국 이 노래는 한 사람이 죄책감과 두려움, 후회와 체념을 거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려낸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1970년대 결성된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로 멤버인 프레디 머큐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락 보컬리스트이자 프론트맨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 락밴드의 이름은 뭘까요? 1번 퀸, 2번 킹. 정답은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밴드의 가장 대담하고 가장 독창적인 음악이죠. 보헤미안 랩소디 듣고 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 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 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팝스앤스토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퀴즈를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1970년대 결성된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로 멤버인 프레디 머큐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록 보컬리스트이자 프론트맨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 락밴드는 이름이 뭘까요? 1번 퀸, 2번 킹.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팝센 스토리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밴드의 또 다른 명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1984년에 발표된 11집 앨범의 타이틀 트랙 라디오 가가입니다. 앞서 들은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 밴드의 실험적이고 극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줬다면 라디오 가가는 훨씬 대중적이고 경쾌한 사운드로 당시의 시대 변화를 이야기한 곡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드러머 로저 테일러인데요. 그동안 작곡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로저는 이 곡의 대성공으로 작곡가로도 인정받았습니다. 무려 1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제2의 전성을 알리면서 재기에 성공했거든요. 라디오 가가는 로저가 라디오를 향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애정을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제목부터가 조금 이상하죠? 라디오 가가. 노래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라디오에 대한 그리움인데요. 예전에 라디오가 우리 곁에서 음악도 들려주고 이야기도 전해주고 혼자 있는 시간을 함께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요. 어느 순간 텔레비전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라디오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 노래는 그 변화를 아쉬워하면서도 라디오가 우리에게 남긴 추억과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과 미디어가 빠르게 변해도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함께 노래하고 서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라디오에서 시작해 텔레비전을 거쳐 지금은 스마트폰과 스트리밍의 시대까지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법은 정말 많이 달라졌지만 좋은 음악을 만나면 마음이 움직이는 건 여전히 같죠.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음악과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라디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멜로디 뒤에 숨은 노랫말 만나볼까요? 어릴 적부터 늘 곁에 있던 라디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때로는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해주던 친구 같은 존재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 텔레비전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라디오에서 점점 멀어졌어. 그래도 라디오는 여전히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추억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야.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음악을 듣고 함께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라디오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담아낸 노래 라디오 가가는 후렴에서 박자에 맞춰 박수를 두 번 치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데요. 라이브 공연에서도 박수를 유도하면서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실 때 박수 치면서 들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락밴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록 보컬리스트이자 이 밴드의 프론트맨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퀸, 2번 킹.

샵 089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치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가가.

네, 라디오 가가 듣고 왔고요. 이제 문자를 마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팝스 앤 스토리 오늘의 정답은 바로 1번 퀸입니다. 4명의 멤버 모두가 단순히 연주자로서만이 아니라 작곡, 편곡, 무대 퍼포먼스에서 독립적으로 뚜렷한 기여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밴드의 음악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로서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퀸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죠. 특히 퀸의 전기 영화인 보헤미안 랩소디는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으는 등 성공적인 성적을 거뒀고요. 또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다음으로 높은 관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9789번님, 1번 퀸, 좋은 노래 너무 많죠.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4407님, 1번 퀸, 코스웸 아저씨. 프레디 머큐리 말하는 거죠. 예. 그 유명한 그 장면 있잖아요. 예. 하얀 그 민소매 옷을 입고 공연하는 모습. 근데 그 모습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집에서 볼 수 있는 아저씨의 모습인데, 아저씨의 아주 편한 옷차림인데 그 모습조차 너무 멋있게 느껴지죠. 3214번님 퀸, 5534번님 1번, 3719번님 1번 잘 맞춰주셨고, 3274번님 1번 퀸,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찾아보니까 있어서 응모합니다. 아, 전혀 모르셨구나. 이번에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좋습니다. 4345번님 1번이요. 9624님 1번 퀸, 오랜만에 주로도 듣고 있어요. 휴일 3일 만에 집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좋아 그런지 집 앞 공원에 나들이 나온 사람이 많네요. 3일 연휴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죠. 네,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산책도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동안은 집 밖에 못 나오셨을까?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즐기십시오 오늘의. 2958님 퀸입니다. 프레디 머큐리 파로크 불사라, 고향은 탄자니아라고 합니다. 오, 고향까지 또 알려주셨고. 4871님 퀵 서비스가 아니고 퀸. 아재 개그 좀 해주셨네요. 4871님 5534님 1번, 0520님 퀸, 학창시절 즐겨 듣던 퀸의 노래가 나오니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오늘은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이따가 문자 소개하고 나서도 한 곡 더 보내드릴 테니까 추억에 퐁당 빠져보십시오. 4365님 퀸, 고딩 때 들었던 귀에 익은 노래 들으면서 흥얼흥얼 좋으네요. 0968님 퀸, 연휴지만 근무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휴일인데 또 일하고 계시군요. 0968번님 예, 주로드가 작은 위로나 남아 되어드리겠습니다. 1152번님 퀸, 전설이죠. 젊은 시절 정말 즐겨 듣던 노래입니다. 어제는 여수 인 프라임 콘서트 다녀왔어요. 모든 팬분들 질서있게 관람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역시 박지원 가수 최고. 어제도 다녀오셨군요. 1152번님. 박지원 씨 열렬 팬이시죠.

자, 이외에도 6685873299986 등 많은 분들께서 퀸 잘 맞춰 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휴일이니까 많은 분들께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9624-0520-4365-0968 이렇게 네 분께 선물 보내 드리겠고요. 자, 2부 마무리하면서 들을 노래는 간결 명료하면서도 경쾌한 박자와 특별한 장비가 없이 사람만으로 구성되는 노래이자 심장을 뛰게 만드는 비트로 분위기를 띄우는 아주 좋은 노래, 또 퀸의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죠. We'll Rock You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Well, well,
6: well,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즐거운 오도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1999번님 뒤늦게 퀴즈 정답 보내셨는데 아유 아쉽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노래 보내드릴게요. 약 한 15년 전 아는 여동생이 좋아했던 노래가 떠오르네요. Too Much Love Will Kill You. 퀸의 노래. 2부 마무리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언제부터 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0: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3시 뉴스입니다. 모르는 사이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밤 강북구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제 저녁 7시쯤 주거지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고 CCTV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길을 가다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벌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부전선 21사단의 북한군 철책선 등 구조물이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류영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의 전술 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에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담화 때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이후 점검을 벌여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 시점 기준 일부 부대에선 지침서 개정이나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미사탄 상태인 휴대로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 최전방 소초, 일반 전초 경계를 맡는 2, 3, 5 군단에서 개인, 공용화기 미사탄 사례가 여럿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사탄 원칙을 어긴 1, 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전방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기관경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유도회가 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한 정수진 선수의 개최 실격 논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적 어려움에 관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유도회는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선수단 귀국 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선수 관리와 국제대회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부산 25도 등 18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산지 일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3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전 세계 어지를 다니며 다큐를 찍는 장주로 PD입니다. 아마존에 가서 원주민 부족장을 만났을 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 의상에 창을 든 맨발이 아니라 슬리퍼를 신고 영어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진짜 문제는 원주민과 오지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우리의 오래된 고정관념이구나. 현실의 사람은 오히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코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있어요. 최고 대세남 신청곡 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마 어제 그 여수에 있었던 프라임 콘서트에서도 박지현 씨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들으셨겠죠? 1152님. 자, 즐거운 오후 2시 월요일 3, 4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 드리는 시간,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를 1시간 내동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곡표가 좀 많이 비어 있겠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적어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음주엔 티맵들이 환인제약 탄탄방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한국도로공사, 환인제약, 본컴퍼니,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고향가구박람회,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5: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6: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5: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6: TBX 타고 상품권 타고
5: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7: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8: TBX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4407님께서 지금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합니다. 이야, 감사가 넘치는 4407님이시구나. 그렇죠. 감사가 생활에서 넘치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또 어렵고 잘 안 풀리는 일도 잘 풀리게 되더라고요. 예, 감사를 생활화하는 4407님 멋지십니다. 그리고 틱땡 라이브에서 한량님께서 김민종의 항상 그 자리에, 와, 락 발라드를 아주 잘 부르는 김민종 씨의 노래 오랜만에 듣겠네요. 덕분에 두 곡 함께 해보겠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김민종의 항상 그 자리에.

김민종의 항상 그 자리에, 앞서 들은 노래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야, 추억 돋네요. 김민종 씨 노래 들으니까 이렇게 코 막 기대요 막 이렇게 못 참았던 그 옛날 생각들이 떠오르네요. 제 또래는 아마 다 알 겁니다. 많이 따라해봤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갔죠? 아, 많이 넘어갔네. 잠시만요. 어디 갔지? 윤비선님이 이기찬의 비바 내 사랑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현선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여은진 씨가 좋아하는 이승철의 이전니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두 곡 함께 하시죠.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

0: 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상일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1: 네, 대체 공휴일에 함께하고 있는 즐거운 오후 2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할 텐데요.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4871님, 랑디 방송 시간이 10분 늘어났을 뿐인데 퀴즈 풀고 사연 보내고 다시 한번 시간의 소중함,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네요. 최백호의 고독 신청합니다. 그니까요. 10분 늘어났는데 굉장히 저도 여유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커요. 준비하겠고요. 3719번이 요즘 가는 곳마다 코스모스가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듣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코스모스의 계절이죠. 저도 이번 주말에 많이 봤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7989번님은 예쁜 꽃다발을 받으셨네요. 예, 국화도 있는 것 같고 안개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연은 없어가지고, 예. 아, 여기 있네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더운 여름날 불어야 했던 그 바람이요. 건강 잘 챙기시고 늘 기도드립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셔서 꽃다발 받으셨나? 그니까요. 진짜 그 험악한 여름을 어떻게 견뎠는지, 아유 참. 근데 어느새 또 이렇게 찬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우리가 보내고 있네요. 아무튼 아침 저녁으로는 참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는 다음 텀에 보내드려야겠네요. 최백호의 고독 그리고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김상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앞서 들은 노래는 쉐베코의 고독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7989번님께서 정해주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1978님, 오늘 공휴일인데도 생방 하나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가가 들으니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영탁의 신곡 낡은 라디오요. 옛날에 집에서 주파수 맞추면서 라디오 듣고 카세트 녹음해서 돌리던 때가 생각나네요 하셨어요. 연식이 상당히 되는 분이군요. 저도 학창 시절에 카세트테이프로 라디오 들으면서 그 녹음 기능이 있을 때 그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순간적으로 딱 녹음 누르고, 그리고 그 여러 DJ 중에 노래 이렇게 내보내면서 멘트하는 DJ들은 좀 싫어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온전히 좀 노래만 담고 싶은데 꼭 중간에 멘트를 하든지 아니면 노래를 깔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또 추억이 있네요. 1978번님 덕분에 또 생각이 납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영탁의 낡은 라디오 두 곡 함께 하시죠.

0: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6: 디벤.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널 루키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1: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1120님이 안녕하세요. 벌써 2개월이 다 돼가네요. 현재 항암 두 번째 맞고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실감을 못했는데 명절날 신랑과 함께 찾은 미용실에서 듬성듬성 빠지는 머리를 밀고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답니다. 그렇지만 전 매번 그래왔듯이 잘 이겨낼 거고 저를 걱정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옆에서 누구보다 힘든 울 신랑 힘내라고 임영웅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신청할게요. 남겨주셨어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1120님이 한 두 달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하고 있다고 내용을 보내주셨었어요. 아, 참 힘들죠. 예, 본인도 힘들 텐데 또 본인을 열심히 간호하고 케어해주는 또 신랑을 생각하는 마음도 마음이 좀 짠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주신 것처럼 우리 1120님이 참 씩씩하게 항암을 잘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잘 이겨내시고 완치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남편분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 이어갈 수 있도록 즐거운 오후 2시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특히 신랑님 힘내십시오. 임영웅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방송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2: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함께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예술체육위원 제도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냐면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제도가 도입된 1973년과 달리 병력 자원이 줄고 있고 국위 선양은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야에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돌로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을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용인 역북동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뒤통수를 돌로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르는 사이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밤 강북구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제 저녁 7시쯤 주거지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고 CCTV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가 벌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란 안보 분야 수장인 모후센 레자이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이란의 경제 위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레자이 총장은 현지 시간 지난 3일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으로 이란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특수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새 대응 체계를 채택했다며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7달 넘게 이어진 미국과의 전쟁과 해상 봄쇄로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수입품 값이 급등했는데 뉴욕타임즈는 간호사, 교사 등도 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고 있고 연금을 받지 못한 퇴직 공무원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6도 등 6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4시 뉴스 마칩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상추쌈 먹기를 예찬한 글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잇몸은 드러나고 입술은 활처럼 되게 하고 오른손으로 쌈을 밀어 넣으며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친다. 눈을 부릅뜬 것이 화가 난 듯하고 입술은 꼭 담은 것이 꿰맨 듯하다. 이런 모양으로 느긋하게 씹다가 천천히 삼키면 달고 상큼하고 진실로 맛이 있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옥, 무려 조선 정조 때 문인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즐긴다는 상추쌈. 연휴 끝날 쏙 먹고 기운 좀 올려볼까요?
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6: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7: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6: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7: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 왔어요.
6: 아유, 복귀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 다녀오셨는데
7: 여러분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네. 일주일 동안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초절정 미녀 우리 오나미 개그 우먼 이분께도 진짜 특별한 감사 인사 배꼽 인사로 전해드립니다.
6: 네, 뭐 일주일간 정선혜 씨 뭐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건 없었나요?
7: 아, 초조하고 쫄릴까봐 안 들었습니다.
6: 아 예.
7: 이걸 엿듣고 엿보기 시작하면 좌불안석이 되니까. 예. 에, 근데 계속 시간이 되면 왜 파블로프의 침 그쵸. 흘리는 개처럼 네 시만 되면 덜덜덜덜.
6: 어, 불안하지.
7: 아,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몸이 예. 각성한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6: 그렇죠. 예전에 어디서 읽었는데요. 네덜란드 연구진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근데 휴가를 갔다 와서 행복감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
7: 어, 진짜요? 예. 얼마나 이어졌는데? 한 달은 갔겠지.
6: 어, 휴가 때 매우 편안하게 너무너무 잘 쉬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일상에 복귀했는데 네. 처음 2주간은 행복했다.
7: 어, 그러다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6: 그렇죠. 그러다 서서히 줄어들어서 약 8주 후에는요. 휴가 전의 수준으로 돌아온대요. 어... 정순현 씨 어떨 것 같아요?
7: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6: 네.
7: 지난주 금요일부터 마음이 울적했어.
6: 복귀해야 되니까.
7: 아, 이틀 후면 복귀구나. 아, 물론 여러분을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죠.
6: 그건 좋죠. 그런데 또 사람이. 네. 예.
7: 근데 왠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기회였거든요.
6: 네.
7: 예, 우린 좀 많이 생각들이 복잡하잖아요.
6: 그렇죠.
7: 근데 다시 이제 그 복잡한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심호흡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6: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7: 그러다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6: 그리고 전선우 씨 네. 어쨌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장받고 가는 휴가는 참 달콤하잖아요. 그죠?
7: 그럼요. 네. 전 돌아올 수 없을 때도 쉬어봤거든요. 네. 비교가 안 돼요.
6: 그렇군요.
7: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6: 니가 네. 하와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7: 아, 그럼요.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왕복 티켓일 때 하와이가 값진 겁니다.
6: 맞아요. 네. 그렇죠? 그냥 정처 없이 떠나 그러면 그게 어디든 뭐가 좋겠어요.
7: 쉬게 되지 않아요.
6: 맞습니다.
7: 그렇게 되면.
6: 그럼 어떻게 정선이 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하시겠네요.
7: 그럼 더 많은 깔깔이 탑재해 왔어요.
6: 정선이 씨가 좀 아무래도 좀 웃긴 여자 MC다 보니까.
7: 네, 그럼요.
6: 예, 분발하셔야 됩니다.
7: 지금 온몸에 한가득 예. 소름처럼 돋아 있어요.
6: 좋습니다.
7: 예, 재밌는 이야기들이.
6: 그 에너지 뿜어내기 전에 첫 곡 듣고 갈까요?
7: 어, 우리 또 제작진의 선곡 이 센스 어쩔. 네. 보니엠이에요. 써니.

0: 네, 10월 5일 첫 곡으로 보니엠의 써니 듣고 오셨고요.
1: 네, 9738님께서 왔구나 왔구나 써니가 왔구나 그 목소리가 참 그리웠다네 해주셨어. 네,
0: 김규린님도 써니님 목소리로 사연들을 생각하니까 행복하네요. 실하시는 써니님이 있어야 됩니다.
1: 아우, 다정하신 분들. 남희 씨한테는 제가 말 안 할게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0: 그럼요, 누르셔야죠.
1: 저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야, 진짜 너 없으니까 너무너무 진짜 쓸쓸하더라 이런 얘기하면은 아유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그지 그지.
0: 멈축받아요?
1: 더해 더해. 네, 왜냐면 별도로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네. 또 제가 또 듣고 싶으니까.
0: 맞아요. 조대우님도 누님 복귀 잘하셨습니다. 마침 오늘이 저 결혼 기념일인데요. 복귀 기념으로 야무지게 축하 좀 해주세요.
1: 대훈, 콩그레츄!
0: 축하합니다.
1: 아, 진짜 우리 조대훈 씨 결혼 잘하셨네. 네. 결혼 잘하셨어. 오늘이 기념일인 분들 다 잘 살아요.
0: 그 대훈 씨 성함대로 네. 앞으로 더 대훈이 들길. 그죠?
1: 야무지게 대훈이 들길 바라면서 그 대훈을 네. 저희 지라 씨와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오늘 예. 아, 이 배짱 퀴즈가 있는 날 제가 또 컴백을 했네요.
0: 맞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네. 배짱 퀴즈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3부에 알려드릴게요.
1: 네, 문제 난이도에 따라 선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문제 난이도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행운공 추첨 이어지죠. 100에서부터 999번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 3자리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뽑히시면 쌀 20kg 드릴게요.
0: 네,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유니베라,
1: 사회복지 지법인 월드비전,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IS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당진시청,
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 백조싱크,
0: 올품,
1: 브람스 안마의자,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신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특허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4: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5: 아,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4: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5: 아, 뭐야, 그거 진짜 지저분해.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7: 나도 보낼래.
8: 나도.
4: 제목,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경기도에서 이미 요청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지난주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9: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 오빠. 네.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대학교 동아리방에서였어요. 덜렁대고 실수가 많은 저와는 달리 그 사람은 꼼꼼하고 자상한 선배였죠.
4: 어, 정희야, 잠깐만.
9: 어, 왜요, 선배?
4: 아, 운동화 끈이 풀려서 잠깐 서 있어봐. 내가 묶어줄게.
9: 선배, 제가 뭘 하나 빠뜨리기라도 하면 어느새 와서 챙겨주고, 제가 허둥대고 있으면 말없이 도와주던 선배.
4: 아, 이쪽으로 나와봐. 내가 해줄게.
9: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선배의 뜨거운 눈빛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뭐야, 설마 나를 좋아하는 거야? 생각하고 있던 그 어느 날 결국 그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 오늘부터 나를 선배라고 하지 말고 자기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9: 네?
4: 네가 나를 자기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너에게로 가서 꽃이 될 것 같아.
9: 선배.
4: 선배 말고 자기.
9: 자기야.
4: 고마워, 그렇게 불러줘서.
10: 힘든데?
4: 누나. 누나를 복귀. 정선희 씨가 제일 싫어하는 연기들.
10: 너무 힘든데. 업무 복귀 너무 빨리 왔다.
9: 남자와 여자는 정반대 성격에 끌린다고 하던가요? 저의 빈 곳을 채워주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세심하게 돌봐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같이 밥을 먹는데 그가 저에게 편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4: 러브레터. 집에 가서 읽어봐.
9: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두툼한 편지 봉투를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빼곡하게 적힌 편지 6장이 있었죠. 6장.
4: 사랑하는 정희에게 이 편지를 받고 네가 놀라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돼서 글로 적었어. 내가 너를 처음 본 것은 동아리방이었지. 너는 청바지에 빨간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 나는 그 빨간 운동화가 너의 갈색 머리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다. 게다가 너는 오자마자.
9: 그는 저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을 두 장에 거쳐서 써놨어요. 그것도 앞뒤로 이렇게 양면으로 꽉꽉 채워서.
4: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밥을 먹자고 했던 거야. 왜냐면 나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내가 돌 때 다들 돈을 잡길 바랐지만 나는 붓을 들었어. 그것은 어떠한 가난의 예고편 같은 거였지.
9: 무슨 뜻이지? 아무튼 여섯 장째 뒷면 마지막 빈칸까지 빼곡하게 채워서 그러니까 결국 이 한 줄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4: 그리하여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
9: 네. 지금은 눈이 뻐근해서 제대로 읽어 내려가지도 못할 그 편지를 저는 그때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하며 그의 가득 찬 사랑에 감탄하고 있었죠. 게다가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 꼼짝없이 누워있었는데 그가 손수 죽을 끓여서 찾아온 거예요.
4: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거 내가 직접 만든 죽이야. 여기 두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0: 할 테니까
1: 엄마.
0: 남기지 말고 다 먹어.
1: 그러곤 돌아갔는데 도시락통을 열어보니까 그 죽이 그 죽이 뚜껑을 뚫고 터져 나올 정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구나.
0: 우와.
1: 결국 저희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알았죠. 그는 저의 빈 곳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모든 빈 곳을 가만 내버려 두지 못하는 어떤 특이한 성격이라는 것을요. 신혼집을 꾸미려고 찬장을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0: 아, 자기야, 여기 뭐 좀 채워 넣어봐.
1: 어?
0: 여기 한 칸이 비었잖아. 아, 그리고 냉장고도 좀 비었더라. 뭐라도 이렇게 꽉꽉 채워 넣어봐.
1: 그래요? 그동안 이 사람이 저에게 사랑을 가득 채워준 이유는 저를 그렇게 막 그 정도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냥 뭘 채워야 돼.
0: 오. 예,
1: 가구를 배치할 때도 남편은 가구의 용도나 색깔, 기능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빈 공간이 보이면 몹시 초조한 얼굴로 저에게 말합니다.
0: 아, 저기 비었다. 아, 협탁 하나 더 살까? 의자를 사야 되나? 아니면 뭘로 채울까? 아, 잠깐만. 아, 빈 벽이 보인다. 아, 뭐든 좀 채워놓자, 저기.
1: 아니, 그냥
0: 자, 물로. 아니, 뭘로 해야 되죠?
1: 물을 채우면 수영장이.
0: 그치, 그러면 화분 하나 갖다, 아니면 책장을 하나 번듯하게 놓든가. 혹시 어디 뭐 달마도 같은 거.
1: 응, 달마도? 어, 우리 기독교인데 달마도? 남편은 벽이 보이는 공간마다 퍼즐을 맞추듯 꾸역꾸역 뭔가를 막 집어넣고 그랬어요. 욕조에 물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물을 이렇게 적당히 한 7옵 정도로 받는 법이 없어요.
0: 아, 좋다. 이제 곧 가득 차겠다.
1: 아니야, 그만 받아. 그만 넘기겠다.
0: 무슨 소리야. 찰랑찰랑 넘기기 직전까지 받아야지.
1: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0: 아, 자기야, 카트 바닥이 보여. 이거 더 채워야겠는데.
1: 냉장고 빈자리가 나오면.
0: 달걀 자리가 비었네. 이거 두 팩 더 사서 넣어놔야겠어.
1: 두 팩?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도 딸이 태어났고 남편은 어느 순간 우리 집 거실을 딸아이 장난감으로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채소마켓에 팔면서 살면 되죠 뭐.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지난주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회사에 제출할 주민등록 등본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0: 여보!
1: 어!
0: 여보!
1: 왜?
0: 아, 여기 저기 등본 봐봐.
1: 어? 등본? 갑자기? 뭐 왜? 등본이 뭐?
0: 아, 여기 쓰인 거 보여?
1: 응?
0: 읽어봐.
1: 뭐 이거? 아, 이거? 이하 여백?
0: 어. 여기 여백이 너무 많아.
1: 어?
0: 다 채울까?
1: 등본을? 이걸 어떻게 채워?
0: 아, 이게 방법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세대원 수를 늘리면 되는 건데.
1: 세대원 수를?
0: 어, 불 끄자.
1: 어머나! 야, 이씨! 미쳐! 정신 차려! 이씨! 라는 말이 절로 나왔지만 뭐 누굴 탓하겠어요. 말은 안 했어요. 입 밖으로. 아, 뭐든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을 제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좋아했으니 이걸 누굴 탓해.
0: 아.
1: 나의 섣부르고 짧은 안목을 탓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조심스럽게. 여보, 그거는 그 빈칸이 아니야.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야.
0: 아니야, 흥보라면 채웠겠지.
1: 아니야, 무슨 소리야.
0: 너무 많이 비웠어. 이 중에 반만이라도 한번 채워볼까? 불 꺼봐.
1: 나 죽어.
0: 불 꺼봐.
1: 그만해. 내가 죽어. 채우기 전에 내가 죽어. 여보? 아니야. 빈고 채우기에 달인과 결혼한 죄로 저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의 빈칸까지 걱정하며 살아야 될 판입니다. 저기요. 누가 우리 신랑 좀 제발 말려주세요. 아니 이게 이런 심리가 있다던데.
0: 진짜 있어요?
1: 네. 그 여백을 못 견디는 심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그 여섯 장의 여백 편지 중에 뭐 어렸을 때 가난했다 이 얘기가 심리적으로 그 원인을 스스로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여백이 주는 것이 이분에게는 부족함이나 불안을 상징하는. 그렇죠. 우리 8867님이 네. 어머 우리 집 신랑이랑 참 다르네. 채워 있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버려. 냉장고 속도 다 비워버리고 방에 뭐가 있으면 다 갖다 버려. 꼭 붙잡고 계셔야겠네. 아니면 잠자는 도중에 나도 이동될 수 있는 거 아니야?
0: 네, 저도 많이 비우는 편이어서. 아,
1: 저도 살짝 사우작 그렇게 비우는데,
0: 네.
1: 뭐 완전 너무 쓸모없는 걸로만 채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사연은 이렇게 주셨지만 사랑이 그득한데요. 뭐 부인의 어떤 마음에 그래요? 남편에 대한 약간 너무 싫고 이런 게 정떨어졌으면 이 사연이 웃음이 묻어나오는 편지 쪽으로 안 왔겠죠. 그죠? 이건 이제 손수호 씨 쪽으로 갔겠죠.
0: 그렇겠죠.
1: 손수호 씨란다. 손수호 변호사. 예. 감 떨어졌다 나. 손수호 변호사를 네. 손수호 씨라고.
0: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또 제목이 똑같은 게 있어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랑으로 꽉꽉 채우는 거.
0: 아, 홍진영 씨 보고 싶네요.
1: 이만한 게 없죠.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0: 제목은요.
1: 홍진영입니다. 사랑의 배터리.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머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2: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여보 여보, 여기 등본 좀 봐.
2: 왜?
1: 등본에 이하 여백 이렇게 써 있어.
2: 왜?
1: 어떡하지?
2: 왜?
1: 이 종이 아래 여백이 너무 많잖아. 이거 빈칸 다 채울까?
2: 여길 이거 왜 채워? 이걸 어떻게 채워?
1: 이거는 세대 연수를 늘리면 가능한 거거든.
2: 미쳤나 봐.
1: 불 꺼봐.
2: 왜?
1: 꺼봐.
2: 어머 왜 이래?
0: 예, 하다하다 이제 주민등록 등본 여백을 못 견디는 분의 사연까지 예.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1: 예.
0: 뭐든 꽉꽉 채우는 분의 이야기. 완전 문천식 씨랑 반대.
1: 예, 저는 비우고 싶은 사람인데.
0: 근데 혹시 그런 와중에도 지금 좀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저는 있어요. 기름. 저 지금 차에.
1: 저는
0: 간다 합니다.
1: 모든 가장들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장고?
0: 장고는 장고 기본값이죠.
1: 예.
0: 장고를 왜 그걸
1: 두둑히 채우고 싶은데 한 번도 양껏 채운 적이 없어요.
0: 그건 디폴트로 깔아야죠. 지금 잔고 이외의 것들.
1: 능력 좋은 아빠들이 하는 거지.
0: 자, 여러분 잔고는 기본값이에요. 여기 잔고 안 받습니다.
1: 네.
0: 그건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내가 채워놓고 싶은 것. 지금 뭐요? 내가 채워놓고 싶은 것.
1: 뭐 다 써서 채워놓고 싶은 것들 많을 거예요.
0: 그렇죠. 지금
1: 뭐 화장실 화장실이 있을 거고.
0: 화장실 두 마리 화장실.
1: 네.
0: 의외로 빨리 떨어져요.
1: 네.
0: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1: 우리 어머님들은 어머 맞아 참기름 떨어졌는데.
0: 의외로 깨나 참기름
1: 잘 떨어져요.
0: 저는 그 약간 설탕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안 채워놔가지고 의외로 설탕이 필요할 때 설탕이 없을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예. 하여튼 비상금 이런 거는 여러분 기본값입니다.
1: 네. 예.
0: 돈 지갑 예. 이런 거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에
1: 네.
0: 좀 특이한 거
1: 휴지 같은 거
0: 배를 좀 채우고 싶다.
1: 배.
0: 예. 공복 지금 12시간이다
1: 예.
0: 아니면 내가 이제 혼맥이 낙인데 냉장고에 맥주 좀 딱 쟁여놓고 채워놓고 싶다.
1: 아니면 전시경 저는 몰래 피규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0: 맞아. 네. 그 피규어 좋아하는 분들 또 육아 아빠들 네. 피규어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신상 채워놓고 싶은 분들.
1: 놓고 싶죠. 자 문자번호 #8001번으로 뭘 채우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편의점 상품권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1: 자 문자 주신 동안 노래 한 곡이요.
0: 이선희 씨입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지금 내가 채워놓고 싶은 거.
1: 네.
0: 0630님이요. 아, 제가 이렇게까지 이마가 넓은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나이가 드니까 헤어라인이 그냥 꾸준을 하네요. 아, 이마에 모발 이식 좀 해가지고 촘촘한 앞머리가 되고 싶다는 채워놓고 싶은 내 젊음이요.
1: 아...
0: 간과했다.
1: 너무 이게 공감은
0: 최우선인데.
1: 네. 맞아요.
0: 네. 이게 그냥 뭐 남성분들만의 일이 아닌 게 탈모가
1: 모두가
0: 견인성 탈모라고 여자분들도 여기 관자놀이 있는 데가 비워요.
1: 그 승무원분들이나 발레 하시는 분들도요. 맞아요. 머리를 하도 쪽져가지고
0: 체조 선수 뭐
1: 예, 그런다면서요.
0: 근데 난 체조도 안 하고 뭐 비행기도 안 타는데 예. 이상하게 빠진다.
1: 아니야 누나 술 예. 많은 편이에요. 저 요즘 고개 숙여 인사기가 정수리로 휑해가지고.
0: 왜냐면 문준식 씨 머릿결이 예. 저는 약간 말총머리라고 하죠. 두꺼운데 프랑스 왜 유럽 쪽 보면은 인형 머리처럼 가는 머리 있잖아요.
1: 자꾸 얇아져요 속상하게.
0: 0630님 어떻게 좀 채워봅시다 우리.
1: 그러게요.
0: 7947님
1: 아내하고 다투면 백전백승 지고 있습니다. 백전백패겠네요. 말발을 채워가지고 아내하고 그 말다툼에서 한번 이겨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한마디 좀 알려주십시오.
0: 다시 태어나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1: 아, 그래도 연습을 하면 정선혜 씨처럼 좀 이렇게 말을 화려하게 이렇게.
0: 그게 7947님 멋있... 그 예. 말싸움이 부부싸움은 연습으로 안 돼요. 기세예요. 기세.
1: 기세구나. 예.
0: 이미 7947님은 이제 지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예.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1: 제 딸이 오빠한테 이겨먹으려고 하는 말 듣고 보니까 어쩔 어쩔 이것만 계속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그건 네. 이제 사춘기인데 7947님 만약에 어쩔 어쩔로 승부를 보신다 하면은 노숙 각오하셔야죠.
1: 아 그러네 쫓겨나야죠. 네.
0: 지붕 없는 게서 이제 야영 하고 싶으시면 요거 어쩔 어쩔 또 쓰셔도 되고요.
1: 아 그러네요.
0: 예, 하여튼 유감입니다. 5319님 아 이거 너무 공감하실걸요. 온몸 구석구석 잔근육을 채워넣고 싶어요. 우연히 짝사랑 여직원의 이상형이 잔근육 많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몸은 지방덩어리거든요.
1: 아, 좀 동글동글 하시구나.
0: 이게 근육 중에 제일 조건 까다로운 게 사실 잔근육 아니에요?
1: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네. 이건 근육을 잘 채운 다음에 지방을 컷해야 되거든요.
0: 그쵸?
1: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0: 그러니까 이상형이 뭐야? 잔근육 많은 남자. 그냥 네가 싫다는 거 아니야?
1: 아.
0: 정말 가혹하다.
1: 가수 비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0: 그걸 어떻게 쪼개?
1: 너무 힘들어요.
0: 응. 그걸 어떻게 또 키웠다가 어떻게 쪼개?
1: 그럼 B씨 몸은 100만 불짜리 몸인데.
0: 그리고 그것만 하시는 분은 어떻게 이겨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는 5319님 저희도 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인에게 말싸움으로 이기고 싶은 분 다음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1: 예. 그 5319님이랑 문천식이랑 다 몸은 좀 물렁물렁해도요. 우리 마음은 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0: 너무 잘다.
1: 마음
0: 음나노 미세 필터.
1: 아 좀 들어줘요 우리 마음을 좀. 아 진짜.
0: 마음 덩어리가 한 구석도 없다.
1: 아
0: 우리 너무 잘아.
1: 힘드네요.
0: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단백질 많이 섭취합시다요.
1: 예.
0: 김찬우님. 23년 모쏠 대학생입니다.
1: 네네.
0: 제 전화기에 있는 여자 연락처라고는 엄마랑 여동생뿐이라서요. 여자 사람 친구 전화번호로 채우고 싶은데 채울 번호가 없습니다. 이유.
1: 아, 우리 찬우가 또.
0: 이건 다 채울 필요 없어 우리 찬우. 여자 사람 친구 전화번호 많이 채워 있으면 여자 애인이 싫어해.
1: 그렇지.
0: 그러니까 딱 한 사람 더 플러스 하는 걸로.
1: 찬우 씨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소개팅도 좀 하시고. 모임도 하나, 동아리나 모임 같은 것도 하나.
0: 이게 시작이 어렵지. 우리 찬우 씨가 또 이거 시작해서 네. 또 불 붙으면 또 세기의 카사노바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1: 맞아요.
0: 저는 아직 출발 선상이 있고 극지하는 복권이라 생각하기 눈
1: 때문에. 눈 뜨는 순간, 그죠? 네.
0: 네. 맞아요. 그리고 행여라도 문천식 씨가 DM 보내면 차단해요. 문천식 씨는 녹슨 거미야, 쇠또골라. 절대로 그 방법을 들으면 안 돼요.
1: 네.
0: 그거 빼고 피해가겠다 싶으면 DM 받고.
1: 그렇습니다. 네.
0: 강수미님. 친구랑 자취하는데 어제 저녁 돼지고기 앞다리 앞다리 쫄깃쫄깃 한근 사다가 두부 넣고 김치찌개 차글차글 끓여서 함께 먹고 많이 남았는데 점심때 저 혼자 먹다 보니까 돼지고기만 쏙쏙 골라 먹었네요.
1: 네.
0: 지라시 끝나면 돼지고기 새로 사다가 도서관 가서 저녁 늦게 오는 친구의 김치찌개를 새로 끓여주고 싶어요.
1: 아,
0: 착하다.
1: 진짜.
0: 저희 씨. 조카가 그런데 돼지고기만 네. 골라 먹는데 김치찌개.
1: 아 진짜. 그럼 안 되죠. 고기 써야 되는데. 네. 네.
0: 그러면 이제 김치에다가 고기만 사시락 넣으면 다시 김치찌개 새로 나오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돼지고기 없으면 집에는 참치캔도 괜찮습니다.
0: 그렇죠. 근데
1: 맛있어요.
0: 이게 사람 양심이라는 게
1: 그러네.
0: 내가 돼지고기 뽑아 먹고 참치캔으로 채워주기가.
1: 아, 그건 또 그러네.
0: 근데 그 마음이 이쁘다. 돼지고기 새로 사다가.
1: 어.
0: 그럼요. 그렇게 새로 만든 돼지고 김치찌개는 또 시즌2예요. 새로운 맞아요. 맛이에요.
1: 그렇습니다. 네. 7929님. 갑자기 족발을 먹어야 하는데 냉장고를 다 뒤져도 새우젓이 없으면 당황스럽거든요. 집에 새우젓 채워놓을 걸 하고 후회하는 일 없도록 새우젓을 채워놓고 싶어요.
0: 이게 그렇다요. 새우젓이 대용량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그 족발을 먹을 때 오는 새우젓을 조그만 빈통에다가 이렇게 모아야 돼.
1: 그러네.
0: 안 먹고 새 거로.
1: 맞아.
0: 왜냐하면 혼자 살면서 새우젓을 사기가 힘들어.
1: 아 그러네 진짜.
0: 1년을 먹어도 남아요. 새우젓은. 그러니까 다량으로 팔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항상 적금 들듯이 새우 그러니까 잔젓을.
1: 그렇죠.
0: 잔새우젓.
1: 아니, 오늘 잔이 많이 나오네. 잔근육 잔젓. 그래서 많이 잔마음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족발 시킬 때 여러분 새우젓을 추가하면 어때요? 그죠?
0: 아, 그래도 되나?
1: 그렇죠. 400원 정도 할 거예요.
0: 어, 그래도 네. 되는구나.
1: 추가하시면
0: 돼요. 만약에 정말 나는 너무너무 새우젓이 땡긴다. 네. 계란찜 할 때도 새우젓이 여러분 감칠맛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보니까 새우젓을 감칠맛 소재로 쓰는 양념으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1: 아,
0: 새우젓 얘기 자꾸 얘기하니까 족발이 땡긴다.
1: 먹고 싶다.
0: 박영미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0: 네, 오늘 주제가 지금 내가 채워놓고 싶은 것인데요.
1: 네.
0: 1990님. 의정부에서 가게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라 그런지 홀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는 손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1: 맞다. 이게 진짜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인데.
0: 그러네요.
1: 그죠. 그냥 가게마다 손님으로 꽉꽉 차서 막 시끌시끌한 그 맞아요. 풍경이 어느 때부터인가 굉장히 간절하고 드물어졌어요.
0: 귀해졌어요.
1: 그렇죠. 이게 저녁이 되면 좀 스산한 느낌도 있고.
0: 어디 가게 한번 여쭤볼까 우리?
1: 그러고 그러, 네. 전화 연결해봤어요. 그쵸? 가게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있는 가게 통신원 손민우입니다. 의정부에서 6년째 한식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5시 오픈을 앞두고 지금 명절 직후라 문을 열어두고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예, 손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송 사장님.
2: 네, 안녕하세요.
1: 한식 주점 하시는군요. 그럼 막걸리도 좀 종류별로 있고 그 안주는 어떤 안주예요?
2: 예, 막걸리도 종류가 흘러 있고요. 네. 저희가 제철 요리 주점이라서
1: 맛있겠다.
2: 예, 저희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산의 진미 뭐 바다 요리들 하고 있고 뭐 보쌈부터 해서 회 종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0: 여기서 네네. 오신 분들은 다 맛있다 그러죠?
2: 아, 그럼요, 그럼요.
1: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격대를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우리 송민우 씨가 운영하는 한식 주점은?
2: 아, 이제 뭐 두 분, 세 분이서 오신다고 하면 그래도 5-6만 원 정도는.
0: 그죠, 주점이니까 식당이 아니고.
1: 예, 아니, 이 정도면은, 예. 예.
0: 요리를 먹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0: 민우 씨, 가게가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2: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 민락동에 있습니다.
0: 민락동에 어디 사거리나 뭐 이렇게 뭐 가게 네네. 이름 슬쩍
1: 예. 대표적인 건물이 뭐가 있을까?
0: 슬쩍
2: 그 네. 건물 이름은 뭐 그냥 뭐 너무 그냥 그런 거라 그렇고 가게 상호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1: 예, 쓱 한번 그냥
0: 네, 프랜차이즈가 예, 아니잖아요, 그죠?
1: 우리도 못 들을게요.
0: 예, 쓱 지나가서 예.
2: 목로집이라고 하고요.
1: 아, 그 노래 좀 목로주점 듣고
0: 그런
1: 싶다.
0: 그런 거구나.
2: 네, 그런 느낌이에요.
1: 듣고 싶다. 목로주점 예, 예, 예. 참 좋은 노래인데.
0: 민락동 좋죠. 거기에 알죠, 거기에.
1: 아니, 그나저나 네. 요새 송민우 씨가 이제 그 이후에 좀 와, 이때는 정말 우리 가게 전성기였다. 뭐 그때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가 있었다면 언제라고 볼 수 있어요?
2: 아무래도 코로나 끝난 직후였던 것 같아요.
1: 그때는 축제 분위기였죠. 진짜 우리가 예, 갇혀 있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2: 뭐 시간 제한도 다 풀리고 맞아. 이제 뭐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이제 손님들도 그동안 갇혀있던 거를 펼치느라고 그때는 참 많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갈수록 경기가 막 위축되고 막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돼 있는 분위기인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도 네. 그래도 좀 좋은 일 있으면 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나게 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0: 인기 많은 메뉴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
1: 저희 가게에서만 드셔보실 수 있는 문어보쌈 추천드립니다.
0: 문어보쌈?
2: 오, 맛있겠다. 예, 문어보쌈.
0: 맛있겠다. 문어보쌈.
2: 와.
0: 아우. 예, 진짜 이렇게 친구들이랑 3, 4, 5 모여가지고 이런 데서 시끌시끌 떠드는 것도 예. 인생에 굉장히 충만한 어떤 한때고 요게 감정적으로 수요가 예. 돼요. 감성적으로.
2: 맞습니다. 아, 민수 오늘 또 전국방송인데 예. 한 말씀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1: 아, 저만 믿고 이제 기다려주는 저희 와이프 세연이랑 또 아들 딸 지우 지안이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저희 가게를 믿고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2: 아, 이분 아빠시구나, 민우 씨.
1: 예. 예.
0: 우리 송민우님 아빠시구나.
2: 네.
0: 아빠는 강아지.
2: 할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아빠는 못 이기지.
1: 많이 팔고 들어가겠습니다.
0: 그럼요. 그래요. 화이팅 예. 하시고요. 오늘 또 네, 우리 송 사장님이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1: 아, 네, 맞습니다.
2: 네.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가게는 사계절 이제 제철 음식을 취급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겨울 메뉴를 앞두고 이제 신메뉴를 또 이제 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뉴를 낼지 퀴즈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굴보쌈, 제철 굴보쌈, 자, 2번 해물파전, 3번 골뱅이 무침.
2: 제철 굴보쌈, 해물파전, 골뱅이 무침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지금 방금 그 운영하시는 목록집에서 파는 네. 그 문어보쌈의 이 사진 버전 캡처해서 저희 작가분이 띄워주셨는데 난리 났네요.
1: 아,
0: 축제다.
1: 놀러 오십시오.
0: 축제다, 축제.
2: 아, 진짜 맛있겠다.
0: 여기 새우젓, 이거 새우젓이죠, 가운데.
1: 네, 맞아요.
0: 어머, 여기 특이하다, 되게.
2: 아, 저기 사장님, 그 막걸리도 와. 종류별로 있습니까?
1: 네, 뭐 막걸리도 조금 제가 또 전통주 를
2: 아~
1: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도 만들어서 빚기도 하고 그래서
2: 예, 예.
0: 의정부면은 아, 나 중계동이니까 예, 예. 쏘면 되는데
2: 알겠습니다.
0: 월클 맥주 두 캔 사가지고 가야겠다.
2: 잘 힘내십시오.
0: 네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번창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2: 광고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쌀도 만나보세요.
7: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가게통신원이 준비하고 있는 신메뉴 정답은요?
3: 1번 굴보쌈.

0: 너무 맛있다.
1: 아, 입안에 바다가 들어왔다. 자, 8501님, 6296님, 박성찬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안니언의 문어의 꿈 준비했고요.
1: 나는 문어. 예. 이 노래 들으시고요. 뉴스까지 듣고 저희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대장 퀴즈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5: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4: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6: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4: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 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8: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5시 뉴스입니다. 수중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신안군 증도면의 한 바지선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물 밖으로 나온 뒤에 통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숨진 남성의 수심 24m에서 30분가량 해저 케이블 매설 작업을 했다는 동료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아침 7시 15분쯤 무안군 망운면의 한 돼지 농장 직원 숙소에서 20대 네팔 국적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휴식을 취한 뒤에 당일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출근하지 않았고 농장 관리인이 숙소를 찾아갔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이나 지병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화된 줄 알았던 불이 5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진도군 임해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60제곱미터와 냉장고 2대 등이 불에 탔습니다. 앞서 이곳에서는 5시간 전에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했지만 내부에 남아있던 불씨가 되살아나 다시 불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초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내일 광주중수청 첫 출근길 도어스태핑에 나섭니다. 이번 도어스태핑은 지난 2일 취임 이후 언론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로 임 청장은 내일 오전 8시 50분 광주 북구 한경빌딩에 마련된 중수청 앞에서 취임 소감과 운영 계획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청장은 2007년 광주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영화 도가니의 소자가 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1심 공판검사를 맡으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고 이후 법무부 감찰 담당관, 서울 동부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강풍을 동반한 빗방울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후까지 광주와 신안 등에 0.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강풍으로 전남 중부 서해와 남부 서해 앞바다에는 최고 3m의 높은 파도가 일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목포 14도, 무안 12도, 낮 최고 기온은 목포와 진도가 21도 등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어지를 다니며 다큐를 찍는 장주로 PD입니다. 아마존에 가서 원주민 부족장을 만났을 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 의상에 창을 든 맨발이 아니라 슬리퍼를 신고 영어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진짜 문제는 원주민과 오지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우리의 오래된 고정관념이구나. 현실의 사람은 오히려 훨씬 평범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0: Let's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1: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보내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아,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 기분이 그냥 좋습니다.
2: 그렇죠.
1: 그래서 대짜 도전 또는 제 실력 제가 제일 잘합니다. 소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당당하게 소짜 하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예, 예, 예. 예.
2: 그리고 어김없이 다시 돌아온 그 시간. 이야, 잠깐 쉬었는데 다시 예. 이걸 마주보게 되네요.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정선 씨가 안 보던 사이 좀 고급져진 것 같아서 휴가 다녀오셔서
2: 네.
1: 제가 지금 저렴한 덕지덕지 붙여드릴게요.
2: 제보에 의하면은 예. 많이 그렇게 썩
1: 예. 예. 묻혀드리겠습니다.
2: 본인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쓸데없이 더 고급져지는 건 아니에요.
1: 아, 예, 예. 방송 잘릴까 봐 그러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2: 아, 진짜요?
1: 예, 예. 네. 자, 쌀 20kg에 걸린 행운공 추첨도 있어요.
2: 네.
1: 방송 끝나기 직전에 뽑겠습니다. 어떤 문자 내용이든 보내신 김에 숫자를 100부터 999까지 세 자리 숫자 함께 보내시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 해봐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예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이시는 분들이에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2: 라온 건설
1: 세종
2: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
1: 주식회사 하나은행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해통령 육수 한알
2: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1: 환인제약
2: 국민연료 썬연료
1: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2: 하나증권
1: 빅토스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 위원회와 함께합니다.
5: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1: 코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무너크림,

0: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0: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
0: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0: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2: 지라시
1: 배짱 퀴즈. 아, 4821님께서 아 이거 매주 배짱 퀴즈 들으면서 말입니다. 거참 답답하네. 아 저걸 왜 못 맞춰? 했는데 막상 제가 전화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오늘도 편하게 구경만 오겠습니다.
2: 이게 그런 거죠. 왜 우리 드라마 보면서 아니 연기를 왜 저렇게밖에 못해?
1: 아, 맞아요.
2: 연기가 이렇게 계속 줄어. 근데 이제 그 조명과 그 무대 위에 올라가면 떠는 것처럼 진짜. 익숙치 않은 그라운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1: 맞아요.
2: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추억으로 또 남을 수 있죠.
1: 예. 네,
2: 퀴즈 도전 기다립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보내주세요.
1: 퀴즈 난이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 있고요.
2: 9만 원 상당의 문어크림 앤다 또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중짜 퀴즈 있습니다. 그리고
1: 예, 소짜 상품 있죠.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으로 추억을 또 쌓을 수 있는 상품이 걸려져 있습니다.
2: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퀴즈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예. 뉴진스입니다. Attention.

0: 네, 실화씨 배짱 퀴즈 이 수를 들으셔야 됩니다.
1: 아우 청량하다.
0: 그죠?
1: 예. 자, 지라시 배짱 퀴즈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볼까요? 4247님, 여기는 대전이고요. 지난주부터 기다렸습니다. 대짱 퀴즈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과감 과감.
0: 오, 과감 과감. 4247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과감 과감.
2: 예.
1: 네, 반갑습니다. 아주 예. 과감하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저 대전에 살고 있는 김영진이고요. 일남 일녀를 두 분이 나빠입니다.
0: 네, 아, 네. 김영진님 반갑습니다. 네. 아 평소에 라디오 퀴즈 들어보시면 저거 할 만한데 이런 느낌이었나요?

0: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난주에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1: 예. 오, 지난주에 또 어려웠군요. 예.
2: 거의 못 맞췄어요.
0: 정선희 씨하고 통화하게 돼서 반갑네요.
1: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오늘은 좀 덜 꽈야 될 텐데. 아니, 우리 제작진이 꽈배기로 너무 꽈. 예. 그죠?
0: 예. 예. 예. 예.
1: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그 오늘 대체 공휴일인데 우리 김형진 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0: 아, 저 요즘 너무 감사하게 공방 일이 많아 가지고.
1: 오, 네.
0: 어제 뭐 연휴 없이 계속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1: 공방하시는구나.
0: 예.
1: 어떤 공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가구 공방입니다.
1: 가구
3: 공방.
0: 예.
3: 아, 이렇게 또 일이 잘 된다는 분들 맞아, 소식을 자꾸 들려주셔야 됩니다.
1: 맞아, 진짜. 예, 예. 더 번창하시길 바라며.
3: 예.
1: 자, 우리 대짜 뭐 마음의 변동 네. 없으시겠죠?
0: 네, 없습니다.
1: 좋습니다.
3: 대장님. 아,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는 역사 영역이고요.
1: 오늘 혀 묶어야겠다.
3: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절기 영역이 있습니다.
0: 역사 영역 하겠습니다.
1: 역사 갑니다.
3: 역사.
0: 예.
1: 이번 주 금요일은 한글날입니다. 올해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이자 초기 한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용비어천가에는 조선왕실의 여섯 선조를 해동 육룡에 빗대어 그 업정을 노래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다음 중 해동 육룡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목조, 2번 태조, 3번 태종, 4번 세종.
0: 1번.
3: 1번 3, 목조를 택하신 거예요?
0: 1.
3: 네.
1: 죄송합니다. 이래서 한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문제로 너무 서둘러 들어간 거예요. 감 떨어져서.
3: 아, 그렇네요. 제가 저도 체킹을 못했네요. 우리 김영진 사장님께서. 예. 아, 그 다행인 건 공방에 일이 많으셔서.
1: 맞아요.
3: 예, 다행.
1: 공방에 일이 많고 예. 더 많아지실 거라 믿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가구 사업 대박 나시고요.
1: 이 저희가 선물을 예. 보내도 수령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더 많아지시길 바라면서.
3: 이 문제 청취자 퀴즈 전환됐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기다릴게요. 그 힌트송을 좀 드리자면 이문세 씨의
3: 이문세
1: 씨의 광화문 연가.

0: 네, 방금 청취자 퀴즈로 전환된 문제 해동 66에 포함되지 않는 인물 정답은 4번 세종이었습니다.
1: 네, 세종은 용묘 천가를 편찬하도록 한 임금이지만 66이 누구냐면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0: 어렵다.
1: 예,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0: 66은 나르샤인데.
1: 아, 그건가? 그게?
0: 드라마. 66이 나르샤.
1: 하여튼 세종은 66이 아니다.
0: 네. 자, 정답 맞힌 분들 중에 그 9056님이 정선현이 팬이에요. 복귀 기다렸어요. 이미 정답.
1: 네. 네.
0: 정답은 세종이에요 하셨어요.
1: 제주도에서 육아 중인 아기 엄마래요.
0: 오, 감사해요. 네. 파이팅 파이팅.
1: 네.
0: 그리고 2885님, 서지민님 이 세 분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대자 선물 하나가 날라갔고요.
0: 예. 네. 네. 품절됐어요. 그래도 네. 대자 하나 남았고 중자 두 개, 소자 두 개 있는데요. 다음 그렇습니다. 도전자 만나볼게요.
1: 아, 5859님인데요. 10월 26일 입대하는 대학생 아들을 위해서 대짜리 퀴즈 신청합니다.
0: 아, 대짜리 좋다, 대짜리. 네.
1: 민우야, 멋진 남자가 되어 돌아가길 바란다. 대한민국 군인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0: 아니, 이게 중간이 없는 게 내 아이가 초등학생 때 막 자전거 배우고 비틀비틀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얘가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군대 가겠다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1: 그렇죠. 엄마 아빠 보긴 애긴데.
0: 그러니까. 아이고.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김진영님.
1: 네, 반갑습니다.
0: 아, 대학생 아들이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군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럼 김진영님은 50대 초반쯤 되셨나요? 실례지만.
2: 예, 맞습니다. 50돌입니다. 아, 네. 네.
0: 아들분 지금 어때요? 상태가.
2: 아, 현재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고요.
0: 아무 생각 없어요. 현타가 안 왔네.
2: 막상 당일쯤 되면 이제 긴장을 좀 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뭐 주변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2년 그죠? 정도 빈 공백이 네. 생길 테니.
2: 네. 요즘에 집에 안 들어옵니다.
0: 네. 아, 그러니까.
1: 그러게 되죠.
0: 그렇죠. 네. 자, 우리 김진영님은 대자, 중자, 소자 중에 어떤 퀴즈를 선택해 주시겠어요?
2: 네. 남자답게 대자 하겠습니다.
1: 와,
0: 자 이제 실수 없이 우리 네. 김진영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 예.
2: 아,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 민우야, 아,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1: 아,
0: 역시 우리 아빠의 네. 담백하지만 무게 있는.
1: 그죠. 그리고 아빠가 네, 그 울지 않으려고 참으신 게 딱 느껴졌어요.
0: 느껴졌어.
1: 네. 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절기 영역 꼭 맞추시기를 응원하면서 자 문제 네. 주시죠.
0: 갈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14절기 중 하나인 이 절기 즈음이면 가을 몸보신으로 추어탕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10월 8일 무렵 찾아오며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이슬에도 찬 기운이 서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관련 속담으로는요. 이것이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2: 할로!
1: 할로?
0: 정답입니다.
1: 우후!
0: 역시 이슬에도 찬 기운을 캐치하셨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아우,
1: 망설임 없이 우리 김지영님께서 맞추셨습니다.
0: 네, 저희가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축하드립니다. 이야.
0: 여기에 딱 맞는 그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 그래요?
0: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1: 아, 맞네.
0: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요.
1: 가수 이름이?
0: 그렇습니다. 한로로.
1: 한로로, 예.
0: 한로로의 영영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배
2: 우와!
1: 만져보고, 들어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라디오 시대.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라시 배짱 퀴즈 여러분이 또 그토록 원하시는 약간 콩콩하고 기다려지는 네. 그런 싸구려 설명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문천식 씨가 야심차게 네. 아주 싸구려를 덕지덕지 붙여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볼게요.
1: 연가 세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모두 함께 풀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잠깐이에요. 정답 맞추시면 소소한 만족감과 선물이 갑니다.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지금부터 네. 문천식 씨가 설명하는 영화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쏩니다.
1: 먼저 정선우 씨가 포문을 열어주시죠.
2: 열기 두렵다. 자,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일단 OST가 너무 좋은 영화, 모든 장면이 다 아름다웠어요 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아름다운 이야기, 한국 최고의 멜로 영화 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90년대로 불러들인 60년대의 사랑 이야기 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요?
3: 이거 그거 아니야. 비만 오면 지들이 조인성도 아닌데 잠바대에 걸치고서 미친놈처럼 손예진 찾아 뛰어댕긴다는 영화. 근데 이게 대체 뭔 내용이야?
2: 잠바대기였구나. 그랬구나.
1: 하여튼 뭐
2: 걸쳐. 부엌대기도 아니고 잠바대기였어.
1: 마이였나?
2: 하여튼 예. 예. 이겁니다.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고요.
1: 예.
2: 자, 문자 샵 8001번 열려 있습니다.
1: 누나 손을 왜 이렇게 꼭 쥐는 거예요? 왜?
2: 기도하고 있어.
1: 어차피 해야 돼.
2: 쉽진 않구나.
1: 어차피 해야 돼. 네,
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됩니다.
1: 예.
2: 여기 OST죠.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자, 문천식의 뭐 제 정성이라 아, 성정이라는 안 맞지만 싸구려 퀴즈.
1: 예.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없는 말 할 때 한 번씩 꼭 씹더라. 그래요. 정직한 사람. 정성스럽게 한번 더
0: 할까? 비고 같은 사람이죠.
1: 이거 오나미 씨도 하셨어요?
0: 안 했어요. 했나?
1: 예의를 다 해야지. 예. 그 고마운 분한테 이런 험한 일 시키면 되겠어요?
0: 자, 정선혜 씨 할 수 있잖아요.
1: 가요, 가요.
0: 저한테 저렴함을 가르친 분이에요.
1: 제 누누이 말했어요. 각성이지. 아. 예, 그거는 지도 편달이 아니라고.
0: 예, 가볼까요?
1: 갑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비만 오면 지들이 조인성도 아닌데 잠바닥에 걸치고서 미친놈들처럼 손예진 찾아 뛰어댕기는 영화. 왜 이거 대체 뭔 내용이야?
0: 잘한다.
1: 잘한다. 잘 잘한다. 살렸다. 잘 살렸다.
0: 아, 맛있다.
1: 내 안에 천기 있다.
0: 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근데 공감 있으시죠?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요?
1: 아, 잠깐 시비 걸지 말고.
0: 나세요?
1: 왜 자꾸 청취자 여러분한테 시비 걸어? 생각나요? 뭔 얘기인지 생각나고 나요? 나만 왔나? 네. 이런 건가?
0: 제가 오늘 싸구려 설명해. 가요. 정답은요. 영화
1: 클래식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 정답만... 클래식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포스터도 아니고 하여튼 그 메인 화면이
0: 맞아요.
1: 예, 홍보할 때 매일 같이 우리가 봤던 화면이 딱 잠바떼기였는데 그게 네. 자켓 아니에요? 자켓?
0: 네, 맞아요. 조인선 씨 아마 마이였던 네. 것 같습니다.
1: 정답 맞춘 분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나 봐요. 4998님.
0: 이거 꼭 맞춰야 되나요? 크크크? 아무튼 정답은 클래식인데 글라스로 소주 마시고 싶은 설명입니다. 천식 씨.
1: 네.
0: 네. 알겠습니다.
1: 그렇죠. 예. 하여튼 잘 원샷.
0: 예. 빨간 자. 빨간 뚜껑 드시나.
1: 담금주야 이 정도면 도수가. 6262님. 네.
0: 공희자님도 네. 마시셨고 세 분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1: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자, 지라시 배짱 퀴즈 다음 도전자 만나볼까요? 7664님. 여자친구랑 시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38살 남자입니다. 지라시는 다시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라이브로 듣고 있네요. 큰맘 먹고 대짜 풀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아 대짜는 아쉽게도 다 품절이 돼버렸어요.
0: 근데 이 시간에 돌아갈 때가 아닌데.
1: 다시 나올래나 보지.
0: 아,
1: 환복하고.
0: 여쭤볼까요? 자.
1: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충북 제천에 살고 있는 38살 남자 이동건입니다.
1: 네, 이동건님 여자친구랑 어제 만난 거예요?
2: 아니요.
1: 어?
2: 여자친구는 지금 경기도 하남에 있어가지고
0: 네. 네,
2: 연휴 맞아서 이제 같이 놀다가 이제 오늘 제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아니 몇 시에 만났길래 벌써 들어가요?
2: 금요일부터 만났습니다.
1: 봐봐.
0: 아 금토일.
1: 봐 어제 내가 만났냐고 했을 때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0: 아
1: 금요일에 만났구만.
0: 한술 더 뜨시네 동건 씨가.
1: 주말을 응? 통으로 그냥.
0: 아 제 우려를 한 방에 날려주셨어요 동건 씨.
1: 끌끌끌.
0: 사실은 아침에 오셔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줄 알고 소심한 청년인가 했어요.
1: 아니 잠깐만. 아침에 나와서 이때 들어가면 소심한 거야.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죄송해요. 네,
0: 저 때는 해가 지고 들어갔거든요.
1: 하여튼 우리 네. 이동건님 장거리 여행하다 보니까 예. 아, 연애를 하다 보니까 매 순간이 되게 좀 달콤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
2: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저게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0: 네.
2: 거의 주말마다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볼 때마다 좋습니다.
1: 그렇죠. 연애하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어요?
0: 한 2년?
2: 지금 3년 넘었습니다.
1: 3년
0: 아, 야, 대단합니다. 아,
1: 그러면 조금 약간 서로에게 좀 당연해질 무렵 바다닥 하고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거구나.
0: 그렇죠. 동건 씨 애틋하고 좋으시죠?
2: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래요. 자, 우리 동건님이 네. 대짜 퀴즈를 신청하셨는데 대짜 두 개가 품절이 돼버렸어요.
2: 아, 네, 들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중짜라도?
2: 예, 중짜로 하겠습니다.
0: 그러면
1: 알겠습니다.
0: 중짜 푸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2: 일단. 부모님 포함해서 이제 가족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0: 네.
2: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우리 소희 많이 사랑한다.
0: 오.
1: 약간 목이 메이는 거는 뭐지? 뭐 되게
2: 떨림도
1: 엄청
2: 있고.
0: 떨림, 설렘.
1: 진짜 막 이게 네. 사랑하나
0: 봐요. 금토일월 사이 아 좋아 알겠습니다. 자
1: 뭘
0: 그러면
1: 알아, 알고
0: 제가 알아서 생각할게요.
1: 중짜말을 다 들리게 하고.
0: 자 중짜가 동원 씨 식물 영역과. 바다 영역 두 개가 있습니다.

0: 바다로 하겠습니다.
1: 갈게요. 바다. 바다 속에는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식물로 착각하기 쉬운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바위 등에 몸을 붙이고 살아가며 입 주변에 달린 수많은 촉수를 이용해 먹이를 잡습니다. 특히 촉수에는 작은 독침이 있어 지나가는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등을 잡아먹는데요. 알록달록한 촉수를 활짝 펼친 모습이 마치 바닷속에 핀 꽃처럼 보이는 이 해양 동물은 무엇일까요?
0: 산호?
1: 힌트 드리고 싶다.
2: 아하.
1: 괜찮아.
2: 아쉬운 문제였을 텐데요.
1: 3박 4일 동안 산호초를 예. 흠뻑 지금. 예.
2: 너무 데이트를 하시다 보니까 지혜가
1: 그 좀. 어떤 심해 속에서 몽환적인 데이트를 즐겨서 지금 이제 그 바다 위로 못 올라온 상태예요.
2: 그렇군요. 예, 예. 예, 지혜가 바닷난 것 같습니다.
1: 아, 뭐야 왜 이래.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손석희 씨 톤으로 해.
2: 자, 방금 나가 이거 이제 청취자 퀴즈로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기억하시죠?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셔도 됩니다.
1: 네. 예. 아, 힌트가 약간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욕으로 쓰였어요. 되게 진짜 뭐, 욕 못하는 애들이
2: 생겼다는
1: 네. 해삼이랑 이렇게
2: 네,
1: 같이
2: 맞아요.
1: 패키지로.
2: 아. 정답은 세 글자인데 오늘 힌트 가수는요?
1: 아, 이미자님의 손마을 선생님.

0: 네, 청취자 퀴즈로 전환된 문제, 알록달록한 촉수를 가진 해양동물, 정답은요?
1: 말미잘이었습니다.
0: 예.
1: 이 세상 말미잘아!
0: 멍게 해산 말미잘! 네, 그랬었죠, 옛날에.
1: 말도 안 된 3종 세트를 욕 대신 썼던 네. 순수하고 무구한 시절이 있었죠.
0: 정답 맞힌 분이 6710님 064.

0: 하일님, 나경근님 세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자, 배짱 퀴즈 다음 도전자 만나봅니다. 3624님. 서울 사는 26살 여자입니다. 네. 남자친구 회사에 일 도와주러 왔다가 라디오 처음 듣는데 지라시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크. 어머, 센스쟁이.
0: 진짜.
1: 이참에 퀴즈도 신청해봅니다. 대짜 퀴즈 신청합니다. 와. 하셨어요. 대짜가 품절됐으나 아, 이분 만나보고 싶네요. 네. 남자친구의 회사에 일을 도와주러 대체 휴일에 나왔다면 어휴. 사무실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2: 뭐죠?
1: 과연 일만 도왔을 때요?
2: 네.
1: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어머,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일단 쫙 부탁드릴게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서울에 사는 26살 여자입니다.
0: 아, 김정희님으로 가명으로 할게요. 근데 오늘 쉬는 날인데 왜 남자친구 회사에 일을 도와주러 가셨어요?
3: 쉬는 날이라서 오긴 했는데 그쵸? 제가 다음 주 쭉 연차라서 이번 주 연차인 김에 그냥 일 좀 도와드리려고.
1: 아니 남자친구 회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데 또 우리 여자친구가 도움이 이제 필요할까나?
3: 전자 관련 공장인데 이제 그런 잡지 운영이 되고 있어서.
1: 거기 그럼 회사 분들은 안 계세요?
3: 네, 가족들만.
1: 아, 계시긴 해요?
0: 계시네요.
3: 네네.
1: 근데 사실은 명분은 일 도와주는 거지만 그냥 할 때부터 보고 싶어.
0: 데이트인 줄 알았는데 데이트 아니군요.
1: 아니, 데이트지.
0: 아, 그런가?
1: 그럼. 아유, 문천식 씨 감 떨어져가지고. 웃는 거 봐봐. 웃는 게 지금 예사롭지 않잖아.
0: 그렇군요. 아, 근데 김정희 어떻게 지라시를 처음 듣게 되셨어요, 오늘? 우연히?
3: 아, 항상 물어볼 때마다 남자친구가 라디오 듣고 있다. 뭐 듣고 있냐? 라디오 시대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0: 예.
3: 네. 남자친구가
1: 네. 남자친구가 콘텐츠를 선택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군요. 네. 어떻게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
3: 재밌던데요.
0: 예. 오늘이 최근 3개월간 제일 재미없는 날이에요.
1: 장난 아니지. 예. 오늘 슬픈 심지어 슬픈 날이야 오늘.
0: 진짜 오늘 최악 컨디션인데 예. 그래도
1: 예, 우리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조한 날인데 다른 날 진짜 김정희님 예. 듣다가 환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0: 그렇습니다.
1: 기대할게요. 앞으로도의 끊임없는 열혈 청취.
3: 네.
1: 아유, 사랑스러워.
0: 그러면 중짜 하나 소짜 두 개 중에 중짜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3: 아, 네. 중짜로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사랑 문에게 한마디 하시고 네.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1: 아니, 되게 애교쟁인 것 같아,
0: 그러니까.
1: 진짜.
0: 네, 음악 드릴게요.
3: 네. 일단 남자친구 생일이 10월 8일이라서 아까 한로 나왔을 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 맞췄으면 선물 사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네, 이번에 꼭 맞춰보겠습니다.
1: 남자친구 생일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을 챙겨주는 거야.
0: 사랑이 듬뿍 묻어납니다.
1: 그러니까.
0: 좋아요. 자, 그러면 9만 원 상당의 문어 크림 걸려있는 식물 영역 문제 드립니다.
1: 자, 슬슬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장하면 배추김치부터 총각김치, 갓김치까지 종류도 참 다양하죠. 그중 국화과에 속하는 이 식물은요. 어린 잎과 뿌리를 함께 김치로 담가 먹습니다.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강해서 소금물에 며칠 동안 담가 쓴맛을 어느 정도 빼낸 뒤 양념에 버무립니다. 길쭉한 뿌리와 잎을 통째로 먹는 것이 특징으로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즐겨 먹는 별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은 쓴뿌리 나무를 뜻하는 고돌체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3: 정답 고들빼기.
1: 고들빼기 정답입니다. 아웃도 부러진다. 세상에 네. 아니 남자친구는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애교도 있고 막 똑 부러진 여친이 있으니
0: 네.
1: 잘하셨어요.
0: 네,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네.
1: 남친 옆에 있어요?
3: 옆에 있어.
1: 여기 있다 목소리 들린다. 네. 어머 세상에 말 참고 있었네. 그 이따 퇴근하고 여친이랑 또 이렇게 데려다 주며 가는 길도 즐거운 데이트 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래요.
1: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0: 네, 반가워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진

0: 이렇게.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할매 노리개는 물레꼭지 노리갤래. 우리 어매 노리개는 설룸살이 노리갤래.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영양에서 안분녀 어르신이 부른 노리개 타령입니다.
1: 우리 언니 노리개는 바늘끝이 노리갤래.
2: 옛 여성들에게 최후의 명품은 가방도 지갑도 아닌 곱디 고운 노리개였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어머, 이제 우리 행운권 추첨 들어가야
5: 됩니다. 아, 벌써
4: 됩니다.
5: 그럴 시간이에요?
4: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세 자리 숫자 이제 지라시 행운볼 추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호 추첨기 문천식 씨가 돌려주세요.
6: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감기 걸립니다. 으라.
4: 발전이 없다. 발전이.
6: 자,
4: 발전이 없어.
6: 100짜리입니다.
4: 언제까지 올 거야?
6: 100짜리 900.
4: 900.
6: 자, 10짜리네요. 80.
4: 980.
6: 98 다음에 1짜리. 3번.
4: 983번. 자, 98. 오, 계시네. 어머, 어머, 대박. 오, 이렇게 한 방에?
6: 봐봐요.
4: 1224님 행운공 숫자 983번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대체적으로 9로 시작되는 번호가 네. 좀 없으실 경우가 많아서 자, 전화 안 받으시면 두 번째 주신 분으로 가시거나 한 번 더 돌려야 되는 전화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7: 네.
4: 네,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1224님 보내주신 숫자 983번 네. 맞나요?
7: 맞아요.
4: 축하드립니다.
6: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MBC 정세훈 선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4: 예, 예. 혹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7: 아, 저는 김해에 사는
4: 네.
7: 예, 유승혜라고 합니다.
4: 아, 김해에 사는 유승혜님. 혹시 지금 네. 식사 중이셨나요?
7: 네, 저는 먹고 있었어요.
5: 아, 일찍 시작하시는구나.
4: 그런 느낌이어서.
5: 네, 맞아요.
4: 혹시 짧게 말씀드리고 끊을 텐데 네. 요 행운공 숫자 983번이 어떤 의미의 숫자인지만 여쭤볼게요.
7: 아, 우리 아들 생일이 98년 3월 생일이거든요.
5: 우와, 98년 3월.
4: 아, 역시 그러시군요. 이렇게 또 아드님 예.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니
5: 좋습니다.
4: 복이 쏟아지네요. 아, 다시 한번
7: 네,
4: 축하드립니다.
7: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아, 기분 좋네요.
4: 정말요? 감사드려요. 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 네. 오늘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5: 네, 한 말씀 하세요.
7: 아, 지금 같이 밥 먹고 있는 우리 딸하고
4: 네.
7: 네. 전하고 싶어요.
4: 아, 딸님이랑 사이가 아주 그냥 알콩달콩 모녀 사이보다 친구 사이에 가까우신가 보다.
7: 네. 아, 좀 그래요.
5: 아, 그러니까. 아, 보기 좋습니다.
4: 네, 맛있게 네. 식사 마무리하시고요. 저희가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7: 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네, 유승혜 청취자님 늘 건강하십시오. 네. 자, 끝곡으로 라붐의 상상 더하기 준비해봤습니다.
4: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폭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0: 해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북한군 지뢰 모두 MDL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TNT 등이 발견됐고 부상자들 몸에서 나온 파편도 북한 지뢰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냐면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제도가 도입된 1973년과 달리 병력 자원이 줄고 국위선양은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재로 숨진 직원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로 말한 승강기 점검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승강기 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 민모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2월 소속 직원이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 추락해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쉬는 시간에 본인이 한 것,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발언한 혐의입니다. 유족은 민 씨가 직원을 대상으로 고인이 자살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7월 민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란 안보 분야 수장인 모우센 레자이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이란의 경제 위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레자이 총장은 현지 시간 지난 3일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으로 이란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특수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새 대응 태세를 채택했다며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6도 등 6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황다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상추쌈 먹기를 예찬한 글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잇몸은 드러나고 입술은 활처럼 되게 하고 오른손으로 쌈을 밀어넣으며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친다. 눈을 부릅뜬 것이 화가 난 듯하고 입술은 꼭 담은 것이 꿰맨 듯하다. 이런 모양으로 느긋하게 씹다가 천천히 삼키면 달고 상큼하고 진실로 맛이 있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옥, 무려 조선 정조 때 문인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즐긴다는 상추쌈. 연휴 끝날 쏙 먹고 기운 좀 올려볼까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조국 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론자들 주장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과 오후 SNS에 연달아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이 SNS에 올리는 글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이정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상영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고요. 불매운동 그리고 자택앞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는 현안들 정치 모아니에서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이석현 네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응답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뭐고 북미 대화는 과연 가능할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2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언제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8: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2: 뉴스 신세계 MBC 보도국 이정은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뭐 정말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요? SNS에 정말 폭풍으로 올렸어요. 이제 계속해서.
3: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두 건, 오늘 두 건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인사청문 요청서를 청와대에서 국회로 안 보내고 있다가 네. 지난주에 이제 보냈잖아요. 보냈죠. 그래서 이제 임명 수순으로 가겠다는 그렇죠. 입장을 뚜렷이 밝힌 거고, 네. 지금 여전히 여권 강경파들은 이제 그 마땅치 않아 하잖아요. 지금 네.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이제 직접 설득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어제도 SNS 글을 올 그리고 오늘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수위가 조금 더 저는 높다고 느꼈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오후 하나씩 올렸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올린 글을 보면 X에 올렸습니다. 설마 그러지 않을 거라 믿는다라고 대통령이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네. 했는데 이 대목에서 인사.
2: 그렇죠.
3: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에 관련해서 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계속 반응을 해왔는데
2: 맛집 얘기까지 최근에.
3: 네, 그래서 이 발언은

0: 시사를 좀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네.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이 글 밑에 이렇게 글은 좀 더 길게 나오는데요. 이 글 밑에 이제 인터뷰 영상도 하나 링크를 걸었어요. 그 인터뷰 영상은 이제 정무수석 시절에 이제 더불어

0: 없어졌냐 이런 네. 이야기가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좀 오갔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정부가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던 건 아니다 이런 당내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 유 작가님이 모르는 거지 일정 합의한 걸 정청래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지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1: 그 영상 안에.
0: 네, 네. 그 영상 안에서 우상호 지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또 글을 대통령이 올렸는데 이 글은 더 강경파를 이제 이름까지 이제 대면서 대놓고 겨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입장을 바꾼 보안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 그리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이걸 제도 보완하겠다.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X글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제 영상 링크를 걸었는데 이 영상 링크는 아까 거보다 더 의미심장해요.
2: 그러니까요. 자, 네. 보면 지금 나와 있죠. 유튜브 보시는 네. 분들은 유시민 네. 작가의 네. 인터뷰네요.
0: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지난달에 미디어오늘 인터뷰 그 하면서 그렇죠. 당시 이제 대통령이 수사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분리해놓고 이걸 최대치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이게 최대치라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틀린 말이다.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다.
2: 국민을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0: 네, 그래서 이 말을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약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영상을 링크를 걸었어요. 그리고 네. 이 영상이 편집이 돼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싱크들이 또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김용민 의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강경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인터뷰 내용이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목표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 과거 영상이거든요. 네. 이거를 그 직후에 붙이고 또 그 다음에는 작년에 대선 전에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당시 이제 그 야당 대표였죠. 대표와 유시민 작가가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그래서 법무부 안에 있든 뭐 수사 담당 기관 그리고 기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수사 기관끼리도 가능하면 좀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검찰 개혁 취지를 이렇게 막 설명을 한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네. 듯한 약간 맞장구를 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경파의 비판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느냐라는 취지로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한 걸로 보입니다.
2: 그동안 대통령이 이 검찰개혁 이 논란과 관련해서 낸 메시지 중에 가장, 네. 가장 선명한 메시지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인터뷰까지 이렇게 딱 같이 올렸잖아요. 네.
0: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듯이
2: 그러니까.
0: 네. 과거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제 와서 비난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올렸습니다.
2: 당신이 내가 국민을 속였다고 했는데 난 국민 속인 적 없어라고 그냥 딱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0: 네, 네. 그렇습니다.
2: 자, 그리고 네. 개혁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글도 올렸죠?
0: 네, 그게 이제 어제도 두 차례 글을 올렸는데 네. 오전에 이제 그런 글을 올리고요. 그래서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어젯밤 늦게도 이제 12시 되기 전에도 올렸는데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극파가 누구인지는 지목을 하지 않았는데 뭐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최근 이제 검찰 개혁과 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그 인선 절차를 밟으면서 강선 지지층 내지는 강경파 내에서 굉장히 이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한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글을 올렸던 정치인들에 대한 얘긴 거죠.
0: 그냥 네,
2: 그렇게 여권
0: 보입니다.
2: 내 정치인들 뭐 추미애 지사라든가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무국파로 지목한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부터 뉴스가 또 네. 궁금해집니다.
0: 네,
2: 왜냐하면 예, 가만히 있겠어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진짜 저는.
0: 뭔가 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2: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은 뭐 그동안도 계속 주거니 박거니 해왔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거에 대해 또 반발하는 입장을 어떻게든 밝혔고 야, 내일부터 또 뉴스가 또 궁금해집니다.
0: 그리고 또

0: 김지영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국정감사로 접어들기 때문에 내일부터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아직 그 날짜를 잡지를 못했어요. 인사청문 날짜를 네. 잡지 못했는데 이제 여권의 강경파에서는 이게 제대로 그 검증이 되려면 그 인사청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감 준비하면서 인사청문 준비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도 뭐 좀 뭔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국감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국감장 풍경도 우리가 흔히 보던 국감의 풍경은 아닐 것이다.
0: 그러니까 청문회장.
1: 청문회장. 청문회 모습도 우리가 그동안 흔히 보던 청문회의 모습은 아닐 것 같다.
0: 보통 이제 여당에서는 좀 뭐 그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옹호를
1: 하는. 하고.
0: 네, 옹호를 하고.
1: 야당은 하던데. 공격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어쩌면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더 여권의 일부 의원들이 더 강경하게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두고 전선이 지금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전선이 형성이 돼 있고 여야에 또 전선이 있고 여권과 한동훈 의원 간의 전선이 또 네.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휴 동안에 뭐 검찰 민주당이 이제 검찰개혁 명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신격화했다. 그리고 고인 또는 가족이 뭐 피하 제 시계를 받고 스폰서를 받은 것은 사실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여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좀 금기시 말하는 게 좀 금기시 되는 사건이기도 했기 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공격이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 오늘 계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정치 검찰 출신의 소인배 정치꾼들이 하는 그런 작태 아니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모욕을 하느냐라고 네. 비난을 하고 있고 또 고인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도 이제 그 수사 기록이 영구 보존돼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뭘 근거로 어떻게 확정적인 사실이다 내지는 팩트라고 확언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동훈 의원이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또 막 그 반박을 하는 성격이잖아요.
1: 이분도 이제 폭풍 SNS.
0: 네. 네. 그러니까 또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한 적은 없다.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제 무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좀 힘든 상황이고
1: 네.
0: 계속 자기가 이제 혼자 뭔가 발언을 해야지 이제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낸 이후에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또 공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DMZ 지뢰 폭발 사고 최종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4시에 합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유엔사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벌였고 그리고 이제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플라스틱 반보병지뢰, 그러니까 대인지뢰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라스틱으로 된 대인지뢰에 의해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조사 결과 확인된 뭐 폭발 지점이라든지 지뢰의 종류나 소유 주체 그리고 지뢰 매설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서 GPS로 이제 보면은 1, 2차 폭발 장소랑 그다음에 조사하다가 중간에 또 하나 그 지뢰를 추가를 발견했잖아요.
1: 네.
0: 그게 모두 군사분계선 이제 10m 이상으로 이남으로 내려와 있었대요.
1: 네.
0: 내려와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군 지뢰는 유실된 건 아닌 것 같고 매설된 것이라고 결론을
1: 네.
0: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장병들이 이제 폭발된 걸 봤을 때는 5에서 10cm 가량 매설돼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진술을 했고 또 추가로 발견된 지뢰도 한 3cm 정도 이제 아래로 매설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유엔사도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여기에 뭔가 담아놓은 것 같다. 그리고 설치 시기는 1년이 지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정전 협정을 어겨서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계속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사고가 일어났던 일대에 있는 북한군 지뢰는 우리 군이 먼저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1: 지뢰를 다 제거를 했군요.
0: 그러니까 그 일대 사고 난 일대만.
1: 그 일대.
0: 일대만. 아. 네네.
1: 알겠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도 나왔는데 그 빈총 경계 사례가 더 있었던 나 보죠?
0: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경기 북부 뭐 고향이나 파주 쪽에 있는 그 육군 1군단에서 이제 공용 화기와 개인 화기 모두에 실탄을 넣고 원래 근무하는 게 이제 사탄을 하는 게 원칙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빈총 경계를 그러니까 빈총 경계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감사에 착수했는데 전방 감시 초소, 그러니까 GP 그리고 일반 그 초소 GOP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2군단, 3군단, 5군단 그리고 육군 수도군단 지시를 받는 서북부 접정 지역 그리고 해변 이사당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실탄을 넣지 않고 있었던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군단마다 약간씩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하기로 했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게 아니고 군단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하지 말자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번에 이제 좀그 기준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되고 맹공을 가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 암살자들 논란. 아, 유해진 씨집 앞에서 뭐 집회했다. 이거는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급기야 집 앞에서까지,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유해진 씨를 향한 비방이나 뭐 허위 사실이나 아니면 뭐 약간 좀그 조롱하는 듯한 그런 포스팅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무분별하게 확산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까지 찾아간 것은. 그래서 어제 이제 집회를 했고 이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제 영화 상영 중단 이런 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유해진 씨가 광고한 제품에 대한 뭐 불매 운동 이런 것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속사에서는 이제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질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해진 씨가 이제 광고 모델로 이제 활동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버거땡 뭐 이런 햄버거 집, 그다음에 뭐 무슨 모모 증권사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기업 본사에 찾아가서 이 광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왜 좌파 영화에만 출연하냐, 이때까지 나온 영화 목록을 보니까 뭐 그런 영화에 많이 출연했던데 이제는 뭐 우파 영화에도 출연을 해라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소속사뿐만 아니라 뭐 영화인 연대라든지 아니면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 작품을 둘러싼 논의가 이제 작품 내용과 해석을 넘어서 이 배우 개인에 대한 일상과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장도혁 대표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갔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하는 말은 계속 비슷해요. 대한민국의 뭐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역사 왜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제 생가를 방문함으로써 이제 이 공세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는 취지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서 암살자들이 이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1: 그러니까요.
0: 철회해달라고 소속 국민의힘 그 의원 전원 명의로 지금 서한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외 영화제에서 초대가 됐으면 사실 이게 이제 작품성이나 화제성을 인정받아서 이게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은 그 영화제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한국 영화인데 한국에 있는 그
1: 의원들이.
0: 의원들이 이거를 내려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1: 아니 근데 이건 예술의 영역인데 이거를 정치가 여기까지 개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특히나 국제 영화제인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격한 반응을 보일까?
1: 이렇게까지 하나.
0: 왜냐하면 서울의 봄 이런 영화도 1,000만 이상 관객이 들었고 그 영화도 이제 뭐그 이게 뭐 국민의힘이 굉장히 뭐좀 이렇게 불쾌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좀 격하고 특히 유해진 배우에 대한 반응이 지금 격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혼자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역화가 가능한 인물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 보수
1: 그럴 수도
0: 진영에서는.
1: 있겠네요.
0: 왜냐하면은 이제 전두환은 이제 내란죄 확정
1: 그렇죠.
0: 판결이 됐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횡령이나 특활비
1: 그렇죠.
0: 수수 이런 걸로 이미 이제 뭐 확정 판결을 받았고,
1: 이거는
0: 그리고
1: 돈 문제라. 문제라서.
0: 네, 돈 문제고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0: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을 당한 그렇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랫동안 대통령직을 지내면서 그래도 뭐 나름의 공이 있다라고 약간이라도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뭐 경제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여기를 좀 이렇게 뭐 어떤 마지막 보루 내진 성역화 가능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를 건드려서 더욱더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저는 혼자 해봤습니다. 네.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잖아요. 인기도 많고.
1: 아니 저는 제일 황당했던 이번 반응 중에 네. 하나가 뭐 무슨 북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0: 네, 그것도 보고. 개인에 대한.
1: 야, 이거는 전 좀 놀랐습니다. 그 네. 주진우 의원인가요?
0: 네.
1: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0: 요즘 진짜. 아이들한테는 예쁘다는 표현도 쓰지 말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네.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예쁘다는 칭찬조차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아니, 하는데
1: 그분 검찰 출신 아니에요. 네. 아유, 저 예전에 검사하실 때 피의자들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생각까지 제가 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2: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뉴스 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이른 추위에 놀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데다 서울의 낮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 떨어진 20.7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이 5도를 밑돌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전과 강릉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도 다소 오르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대전 부근,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 부근,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총 28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김민정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정은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네. 나오지 않겠다, 불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죠.
1: 네, 그러니까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 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하고 나서 이제 지난달 28일에 아침 출근길에 오랜만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약식 회견을 했던 때가 있는데
0: 그랬죠.
1: 그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님들이 궁금한 내용들은 내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이야기하겠다 네, 이런 맞아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럼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나 보다라고 네. 이해를 했고 또 여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이제 그 일반 기관 그 참석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충실하게 이제 증언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어제 증인 출석으로는 어렵다고 의견서를 제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낸 의견서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의 재정권 행사는 독립적 권한이므로 이에 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과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 네, 민주당은 불출석할 거면은 사퇴하라 이런 입장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라도 예외가 없다. 일반 증인인 만큼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가장 이 법을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이 법을 모르는 거냐, 뭐 외면하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특권 의식과 재앙적 형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계속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일각에서 계속 네.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YTN 라디오에서 이제 그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대법관이 지금 안 뽑히고 있는 상태니까 그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현재 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에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당 내에 뭐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건 아니고 일각에서 계속 이 카드를 계속 이제 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 국민의힘은 이 대법원장 출석 요구 자체가 국회 횡포다 이런 입장이죠.
1: 네, 그리고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페이스북에 7가지 그러니까 출석 7 불가론이라고 이제 7가지 이유로 자기가 막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주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었다. 그리고 3부 요인 중에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의 대한 국회 횡포이자 갑질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고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일곱 가지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0: 지금 이 상황을 보건대 아마 이제 작년처럼 나와서 기관 인사 말, 기관장으로서 인사만 말하고 그리고 이석하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1: 네.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BC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0: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긴장 속에 북한이 지난 3일에는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거부를 했지만 하지만 또 북미 대화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남북 간 충돌을 막고 대화의 길을 열 방법이 혹시 있을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3: 오랜만은 무슨 오랜만이에요.
0: 오랜만이죠.
3: 며칠 안 됐어요.
0: 아 그래요?
3: 예.
0: 그래도 여름에 뵙고 지금은 가을입니다. 그리고 그때 출연하셨을 때랑 지금 상황이 아주 그냥 급변했습니다. 지금
3: 뭐 그야 뭐.
0: 예, 일단

0: 지난 3일 날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북한은 항상 미사일에 뭔가 의미를 두고 그렇죠. 둔다. 미사일로 얘기를 한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그 미사일 쏜 거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쏜 겁니까?
1: 일석이조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비무장지대 이제 지뢰 폭발 사건은 지금 어떤 점에서는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면은 그 비중이 좀 떨어지죠. 문제.
0: 네네.
1: 한국의 그런 그 문제를 둘러싼 뭐 대화 제의 같은 것을 그냥 누르면서
0: 네.
1: 동시에 그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0: 네.
1: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소위 사전 일종의 그 요즘 말로 요즘은 뭐라고들 그걸 보고 무슨 저 그
0: 힘과시
1: 네 힘과시라기보다는
0: 네. 예. 우리가 이 정도야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1: 그렇죠.
0: 다시 하는.
1: 그러니까 네. 이런 정도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 미사일은 어떤 네. 거냐면 이렇게 쏘아 올려서 대기권으로 지지할 때 그게 그대로 떨어지지를 않고 거기서부터 춤을 추는
0: 네,
1: 그런
0: 네,
1: 식으로
0: 네.
1: 되는 바람에 네. 소위 그걸 공중에서 그 이 맞춰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네. 쪽에서는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0: 네.
1: 그런 미사일을 좀 개발한 거예요.
0: 네.
1: 그것도 극초음속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거리상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날아가면은 1000km까지
0: 간다. 북한은 1000km라고 얘기하고.
1: 지금 뭐 700km, 180km 하지만은 네. 제대로 가면 1000km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괌까지도 때릴 수 있다.
0: 네.
1: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됐을 경우에 그런 거 우리한테 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그걸 안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당신한테 이거 해줄 수 있지. 하는 협상에 그래서 그 몸값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술입니다.
0: 그러면은
1: 한국 얘기는 누르고
0: 네.
1: 미국과는 협상할 때 몸값을 높이고.
0: 그러면 양쪽에 다 메시지를 준 거네요.
1: 그렇죠.
0: 남쪽과 그다음에 미국.
1: 그럼.
0: 대남 메시지도 있으면서 대미 메시지도 있다. 관계
1: 그렇죠.
0: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1: 일타쌍피요.
0: 아. 알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1: 네, 그럼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미사일 쏘기 전에 김여정 부장이 이제 담화를 두 번 했어요. 먼저 나온 게 이제 9월 30일 담화였는데 뭐 광대 자작극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대통령 네. 이재명 대통령을 이 대통령의 그 이 국군의 날
0: 네.
1: 행사 기념사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걸 광대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0: 네.
1: 글쎄 광대로 대통령을 일국의 대통령을 광대라고 얘기한 것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과거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북쪽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지칭해가지고 욕했던 거 보면은 그거는 하자 말입니다.
0: 네.
1: 그때는 뭐 김영삼 천치 바보 뭐 네. 멍충이 뭐 별소리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광대란 말 속에는 군사적으로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주제라는 뜻이 있어요.
0: 네.
1: 대통령이 지금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0: 네네.
1: 바로 저 전시작전권이 환수되고 나면 광대라는 말은 못 쓸 겁니다. 그런 그것도 배경 중에 하나예요.
0: 네.
1: 전시작전권도 없는 주제.
0: 이번에 지금 김여정이 연달아 낸 이 담화에서 그 정 장관님께서 좀 그 눈여겨본 어떤 대목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야 요거는 좀 의미심장하다.
1: 지난번 그런.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연설에 대한 그 반응으로 내놓은 3일자 그 담화 전에
0: 네.
1: 이쪽에서 그 지뢰 얘기 나왔을 때 내놨던 담화가 있어요.
0: 네.
1: 그때 서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0: 9월 30일 담화.
1: 예, 9월 30일 날.
0: 네.
1: 그래서 내가 뉴스 공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0: 네.
1: 이거는 나는 그 서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남북 대화할 때 우리가 북측이라고도 싫어해요.
0: 네.
1: 우리도 남측이라고 싫어하고 서울 측, 평양 측 이렇게 서로 호칭을 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북미 정상 회담 이후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자회담이 열렸을 경우에 서울 측 평양 측으로 부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닌가
0: 네.
1: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근데 그
1: 오히려 한국

0: 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네. 서울이라는 표현을 쓴 데 내가 좀 꽂혔었어요.
1: 그런데 이 맥락이 보면 서울의 연출대본 이런 표현이거든요.
0: 아, 그거야? 네. 주어가 서울이라는 뜻인데. 네.
1: 그러니까 우리를, 서울이 연출했다 이 얘기죠.
0: 그렇죠. 네. 우리 자작극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자작극이라는 그렇죠. 뜻인데. 그런데 네. 이제 그 흔히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목감지뢰 사건을 네. 가지고 그때는 뭐 북한이 회담에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비무장지대 훨씬 남쪽 우리 측 남쪽에 이제 통문 바로 위에서 바로 발견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 북측이 몰래 와서 목함지를 설치하고 도망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북한도 예. 물증이 있으니까
1: 영상이 있었죠.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저쪽에 총정치국장이 나와서 우리 안보실장하고 회담을 한 사흘인가 했었는데 예.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 게 이번은 비무장지대 그 군사 분계소부터 한 10m 네. 이남이기 때문에 그 자기네가 안 했다고 잡아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리상으로 자기네가 안 했다고 잡아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측의 연출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네. 그러나 나는 연출이라고 한 고대목보다는 서울 측 서울이라고는 그 호칭을 쓴 걸 보고 아 저것은 회담용인데. 남북 회담 용어입니다.
1: 남북 회담용 용어가 갑자기 이번에 담화에 나왔다 이거죠.
0: 그런데 이제 이번 또 3일날 담화에는 또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네. 좀 왔다 갔다 하는데.
1: 알겠습니다. 그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로우키 그러니까 꽤 북한치고는 절제했다라는 평가를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0: 그렇죠. 네. 상당히 그러니까 로우키로 했다는 얘기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어차피 지금 남측과 만나야만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너무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야박하게 굴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썼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로키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은 대북 그 분석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가 맞을 거예요. 네. 네.
1: 그 DMZ 지뢰 폭발 사건 오늘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국방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강신철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0: 근데 네. 군사정전위원회를 그 이제 열자고 제안할 수는 있죠.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고 네. 미국에다 부탁을 해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수석 대표는 미군이에요. 그런데 네. 열자고 해봤자 안 나올 겁니다. 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최대한의 그 이 조치가 그거예요. 열자. 그래서 분명히 따지자. 그런데 저쪽에서 이미 자작극이라고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1: 그렇죠. 결론을 냈죠.
0: 나온다고 한들 자작극이라는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네. 더구나 지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무슨 대변인 담화도 아니고 조선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 네. 김정은의 위임에 의해서 대남 그 담화를 발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김여정이가 자작극이라고 선을 그었으면은 실무 차원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봐야 우리로서는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도리고 뭐 몇 번은 얘기를 하겠지만 안 나올 거고 나온들 자작극이다. 그다음에 그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 뗐으면 어떨 겁니까?
1: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남한하고 북한은 지금 MDL 군사 분계선에 대한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선이 네. 버전이 뭐 세 개라면서요. 유엔사 버전이 있고 뭐 그런 식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아니,
0: 그 정동영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저기 막 휴전 됐을 때는 네. 말뚝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155마일이니까 뭐 네.
1: 1292개인가 뭐 그렇게
0: 1292개죠. 예, 92. 1292개 말뚝이
1: 200m 간격으로
0: 200m 간격으로 박혀 있었는데 네. 그야말로 뭐 그 풍우에다 쓰러진 놈 그렇죠. 것도 있고
1: 70년이 지났으니까 네. 70년이 지났잖아요.
0: 70년이 뭡니까 지금 네. 73년이 지났었는데 네. 그 동안에 뭐 일부러 쓰러뜨린 것도 있고 네. 슬그머니 그렇게 밀고 내려오려고 네. 또 우리 측에서도 슬그머니 올라가려고 뭐 쓰러뜨릴 수도 있고 피차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0: 53년에 200m 간격으로 박았던 말뚝자리를 좀 찾을 길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무슨 뭐 그 당시에 북이 몇 도 뭐 동경 몇 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았을 텐데 그거 가지고 하는데 북쪽에서는 이쪽이라고 그러고 될 수 있는 남쪽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1: 그렇겠죠.
0: 우리 쪽은 될 수 있으면 북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유엔사는 또 유엔사대로 뭐 또 중간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셋이 만나가지고 네. 그 같은 합의를 할 수가는 없는 시점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그런데 이제 그런 이 그렇게 지금 서로 분계선 자체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불행한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0: 그런데 이제 금년 3월 23일 날 끝난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바로 그 53년 7월 27일 날 그어진 1292개의 말뚝이 지나가던 군사분계선을 지금 그 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을 수도 있고 뭐 북쪽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좀 국경선으로 좀 성격 규정을 그렇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네. 더구나 헌법 2조에다 박았습니다.
1: 네. 바꿨죠, 헌법을.
0: 헌법을 바꿔가지고 국경선으로 그 규정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국경선에다가 이제 뭐 철조망을 치고 또 어떤 데는 소위 개활지 같은 데는 네. 또 담을 쌓는 모양이에요.
1: 그렇죠. 방벽.
0: 장벽을 쌓죠.
1: 네.
0: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실은 그 이 저쪽이 국경선이라고 하면서 그 선을 확실하게 그어 놓으면은 그 이쪽이 지금 우리 지역인데 왜 내려왔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말싸움하기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죠.
1: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처럼 우리는 분명히 침범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침범 안 했어 하면서 지뢰를 갖다 심어 놓은 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0: 근데 지뢰는요.
1: 네.
0: 제가 2002년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할 때
1: 네, 네.
0: 지금부터 벌써 24년 전이 됐네요.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인데 이 철도도로 연결하려면 비무장지대에 서로 그 지뢰 받쳐요.
1: 네.
0: 피차.
1: 네.
0: 그래서 지뢰 제거기를 가지고 지뢰 제거 그 기계를 가지고 좀 더 지뢰 제거를 한 뒤에 철도도로하고 도로를 철도와 도로를 부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뭐 자재 장비를 다 주었기 때문에 철도도로 공사하는데 지뢰 제거 장비도 좀 빌려줄 수 있다 그랬더니 북쪽에서도 우리도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도 지뢰 제거 작업을 다 했죠. 그러니까 차제 그 만약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드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 네.
0: 지뢰 제거 장비를 가지고 북한이 국경선이라고 친 그 이남 지역의 지뢰를 제거해 놓고 나서 다음에 또 뭐 다시 지뢰를 매설했느니 마느니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겁니다. 차라리 차제 그렇게 해버리고
1: 우리가 선제적으로
0: 그렇죠.
1: 네.
0: 또 하나 사실 북쪽이 저렇게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북쪽의 비무장지대는 없어진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군사분계선부터 2km 북방, 네, 네. 군사분계선 2km 남방,
1: 네.
0: 그 4km 그게 지금 군사저 DMZ 아닙니까?
1: DMZ죠.
0: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군사분계선부터 2km를 착실히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네. 들어가는데 조심을 하고 그러는데 북쪽은 지금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마음대로 출입을 하기 위해서 지뢰 작업을 자기네 구역은 다 했을지 몰라요.
1: 네.
0: 그렇게 되면은 뭐 DMZ 관리를 위한 군사정전연회 뭐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자체가 지금 무력화된 거죠.
1: 네.
0: 정전협정이 일부 지금 파기가 돼. 네. 아니면 북한이 그걸 위반한 겁니다. DMZ를 없앴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정전협정은 빨리 평화협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1: 네.
0: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년 3.17 기념사부터 시작해서 유엔 총회 연설까지 6번인가 7번인가 그 북미회담 후에 사자회담을 해야 된다고
1: 네네네.
0: 하는데 사자회담이란 건 이제 남북 미 중 네 나라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1: 네.
0: 얘기인데 그 회담을 빨리 지금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죠.
1: 자 먼저 지금 그 북미 대화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요거 가능성을 뭐 국정원에서는 APEC 때 한 50% 정도 보고 있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지난번에 내가 여기 나왔 여기 나왔을 때는 예. 기왕이면은
1: 평양으로 가라.
0: 네. 10월 중순쯤.
1: 네.
0: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1: 네.
0: 중순쯤에 트럼프가 평양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1: 네.
0: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선거에 써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10월 중순은 이제 틀린 것 같고
1: 그렇죠.
0: 그렇다 보면은 선전으로 가기 전에 그게 아마 10월 18일인가 그럴 겁니다.
1: 네.
0: 그 전에 트럼프가 평양을 들려서 선전으로 가든지
1: 아.
0: 선전으로 갔다가 오는 돌아오는데 평양으로 돌아서 나오든지 그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뭐 비행기 한번 이러기가 뜨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1: 네.
0: 선전까지 갔다가 평양 들리는 방법 또는 평양 들려서 선전 가는 걸 생각해서 지금 뭐 50대 50이라고 한 것 같은데 국정원이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은 국회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막적으로는 조금 더
1: 더 높아요?
0: 점수를 좀 더 주어도 되지 않나는 생각해요.
1: 아, 확률은 더 높은데.
0: 아니, 저는
1: 그렇게 보세요.
0: 그전에 그러니까 통일부하고 국정원은 동업자 아닙니까? 북한에 관한 한 통일부보다는 항상 좀 짜게 계산해요.
1: 아, 그래요? 하긴 통일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 얘기를 예, 하고.
0: 예, 예, 예.
1: 그렇군요. 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번 이 지뢰사고 때문에 정부가 참 곤혹스러운데 일단 북한 책임은 또 물어야 돼요. 그런데 군사적 충돌은 또 막아야 돼요. 그리고 또 북미 대화 등등 대화의 길은 또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런데 네. 군사적 충돌은 이제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을 때 네. 말뚝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서로 그 입씨름 말씨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쪽이 넘어왔다고 그래서 경고 사격으로 하는 바람에 네. 이제 그것이 충돌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
1: 네.
0: 북한이 저렇게 그 군사분계선을 1292개의 말뚝이 지나가던 그 자리를 국경선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여튼 장벽을 쌓거나 철조망을 이렇게 치고 나면은
1: 네.
0: 그다음부터는 네 땅 내 땅 가지고 밀고 당길 일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2: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9: 층은 달라도
10: 층은 달라도
9: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가

0: 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 3부와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코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은 북한이 심은 지뢰 때문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14일 만입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엔사와 공동 현장 조사를 진행한 군은 오늘 최종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설치한 수지 반보병 지뢰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최종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폭발 지점은 GPS 측정 결과를 토대로 1, 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현장에서 발견한 북한군 지뢰 모두 군사분계선 이남에 위치했던

0: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부상자의 장구류 등에 대한 국가수 분석에서 북한군의 지뢰임을 보여주는 TNT와 열경화성 수지 성분, 갈색 이물질 등을 확인했습니다. 군은 정밀 분석을 위해 부상자 몸에서 추출한 파편과 과거 수거한 북한 지뢰 성분과 비교해 동일한 물질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은 사고 당시 장병들의 진술과 현장에서 추가 발견된 지뢰 매설 깊이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자연 유실이 아닌 의도적 매설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엔사 역시 해당 지뢰가 인위적으로 설치됐으며 설치 시점은 12개월 이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늘 낮 폭발 지점 일대에서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군은 북한을 향해서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정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1: 북한 지뢰 폭발 사건 상응 조치 일환으로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어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독자 제재는 내부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동부전선 21사단에 북한군 철책선 등 구조물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은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에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이후 다른 전방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 10점 기준 일부 부대에선 지침서 개정이나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미사탄 휴대로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 최전방 초소, 일반 전초 경계를 맡는 2, 3, 5군단에서 미사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술체육위원 제도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냐면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3년과 달리 병력 자원이 줄고 국위 선양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론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예측 불허의 말과 행동이 계속되자 야당인 민주당은 주방위군 투표소 배치 등 트럼프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최근 전국 순회 연설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지지율 부진은 여론조사 기관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항상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를 과소평가해왔다며 이들 기관들이 투표를 억누르려 했지만 자신은 7개 경합주와 전국 투표율 등에서 모두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SNS 글에선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으로 평가되는 폭스뉴스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이틀간 오하이오와 엘라베마, 텍사스, 오클라호마에서 유세를 진행했는데 표가 모두 매진됐고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며 이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폭스뉴스의 오래된 저희, 즉 숨겨진 속마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NBC 여론조사에선 라틴계 유권자의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지율 위기는 더 심화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이란 안보수장인 모우센 레자이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경제위기를 공개 인정했습니다. 레자이 총장은 현지 시간 3일 급속히 악화하는 경제 상황으로 이란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달 넘게 이어진 미국

0: 국가의 전쟁과 해상 봉쇄로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수입품 값이 폭등했는데 뉴욕타임스는 간호사, 교사 등도 급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고 있고 연금을 받지 못한 퇴직 공무원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걸프 지역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량이 지난달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자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선박 공격이 재개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해운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란을 제외한 중동지역 원유 하루 평균 수출량은 최소 1,650만 배럴로 지난 2월 전쟁 발발 전 수출량의 87%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선박 공격을 재개하면서 원유 하루 수송량은 200만에서 30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멘 정부군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원을 받아 홍해 무역로를 위협해온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를 겨냥한 영토 탈환전에 돌입했습니다. 라샤드 알 알림이 예멘 대통령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간 4일 남은 영토를 탈환하고 국가 권한을 영토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예멘 정부군이 지상작전을 주도하고 사우디군이 공습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10만 명 이상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남성 피의자가 유치장 내 샤워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이 119 신고를 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송치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서 성격의 글도 발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6도 등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잠시 후 3부와 4부에서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코너 정치 뭐하니,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이석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0: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뭐하니 함께하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 네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 오늘은 영화 암살자들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뭐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에서는 싱가포르 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 장도혁 대표는 또 오늘 유경수 회사 생가를 또 방문했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영화 암살자들, 아, 여기까지 가야 돼요?
4: 그러게요.
2: 저 잘 모르겠네요.
4: 뭐 저도 이거를 좀 하도 궁금해서 봤는데,
2: 네,
4: 제가 아, 보셨어요?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보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뭐 얘기를 듣고 했던 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그 배우에 있었다? 그걸 찾으려고 봤는데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마지막 클로징에 실제 영상을 틀어주는 것 정도가 뭔가 연관성을 그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중정이나 경호실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그런 정부기관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차라리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세광 씨 단독 범행이 아니다. 근데 거기에 중정이나 경호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닌 중정과 경호실의 어떤 그 기획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알려주는 정도? 그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MBC하고 SBS에서 이미 그 다큐멘터리 식으로 한번
2: 나갔죠.
4: 나왔죠. 네.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이용해 먹지? 그리고 배우들까지 괴롭히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너무 과잉이다.
2: 아니 근데 영화에 대한 뭐 비평이나 저희가 뭐 해석을 하려는 자리는 아니고, 근데 뭐 보는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지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에 대한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뭐 국제 영화제 뭐 개막작으로 선정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럴 사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전
5: 아니 저는 뭐 기본적으로 박지만 씨의 생각에 동의를 해요.
2: 네네.
5: 박지만 씨가 뭐 자기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기를 껴안고 뭐 막 대성 통곡을 하면서 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처음 봤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만약에 그 제작자가 처음부터 유족들이 다 살아있는 영화잖아요. 그 유족들과 단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하거나 만나든가 얘기를 들어보든가 뭐 제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유족일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영화를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전혀 뭐 그런 것 거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뭐 소송을 건다든가 상영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한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 박지만 씨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우들에 대한 그런 무차별적인 공격은 이건 그냥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뭐 배우들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들으면서 너무 황당해갖고 그런 것들은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2: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셨지?
5: 그러나 이제 얼마든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 이런 것도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논란의 어떤 수준을 다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자꾸만 다른 쪽으로 끌고.

0: 갖고 저급하게 몰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1: 그러니까 이걸 뭐 그 정치적 액션을 한다든지 배우나 제작진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폭력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장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 네.
1: 그 주진우 의원 발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평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문화적 공론장에서 얼마든지 그에 관한 공방이나 여러 평가나 이게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 아까 서영주 소장이 얘기했듯이 과거 SBS나 MBC에서 그 제작했던 다큐멘터리에서 제기한 의혹 그 이상의 게 없어요. 다만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인 거죠. 그런데 네.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저는 찾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 극중에서 맡은 배역은 그 광복절 기념사 낭독하는 것 이외에 대사 한마디 없어요. 얼굴 클로즈업 한 번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했고 하는 음모가 나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많이 과장돼 있다. 이 논란이 이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감독을 향해서 의도가 뭐냐 이런 영화를 만든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추궁하는데 아니 감독의 의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화비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감독이 정치적으로 추궁받을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그 사망과 관련해서 수많은 음모론이 있고 네. 수많은 그 작품화됐어요.
2: JFK라는 영화
1: 문학으로든 영화로든. 그런데 네. 그걸 가지고 올리버 스톤 감독한테 너 이런 영화 왜 만들었어? 네. 누가 추궁합니까? 예를 들어 정조 독살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정사처럼 알려져 있는데 정사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수많은 문화작품과 영화에서 다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당신 왜 이거 이런 그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추궁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고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고 그 암살자들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해서 공식적인 사건 발표나 수사 그 결과 발표와 다르게 그 사건을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할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봐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아요.
2: 네.
1: 그리고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그리는데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음모론이라 역사 왜곡이다 좀 너무 과장돼 있다고 봅니다.
3: 뭐 앞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전 김종혁 최고위원님 뭐 말씀 거의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가 이 정도 입장을 견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질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 이 두 네. 개를 대립항으로 놓을 게 아니라 둘 다 맞아요. 표현의 자유로 이런 영화 만들 수 있고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론장에서 그게 가능해야죠 생각하고요. 이제 한 발 나아가서 이제 별점 테러를 하거나 배우를 이제 소위 테러하는 이런 방식이 뭐 옳다 그르다의 영역보다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권장되어야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아쉬운 거는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그 바람과는 달리 이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이런 일을 대할 때 보통 이제 남의 거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요. 사실 너네도 이걸 할 수 있으면 우리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라 라는 논리를 해야 더 자유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종의 우리나라 우파가 모든 나라의 우파가 보수주의 우파와 자유주의 우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자유주의 우파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늘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공격의 소재로만 삼는 정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2: 예전에 건국전쟁 그거 네. 있었죠.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걸 시적이나 이런 거를 좀 옹호하는 듯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근데 사실 그때도 논쟁이 있기는 있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차이를 보면 그거는 다큐였고 이번에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논란은 이번이 훨씬 더 좀 크게 붙은 것 같아요.
1: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약간 그 키워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1: 이제 박정희라는 키워드는 대한민국 보수 일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정치적 중추신경계에서는 무조건 반사예요.
2: 네.
1: 박정희 얘기 나오는 순간에 무조건 반사를 합니다. 그런 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실제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묘사했는지를 잘 보려고 안 해요. 모욕했다.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암살 건국전쟁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감독을 향해 가지고 뭐 이런 식의 압박을 행사한다든지 뭐 해당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앞에 가서 상영 중단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2: 네.
1: 아니 뭐 그런 영화 주장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죠. 그게 다큐가 됐든 극영화가 네. 됐든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그냥 공론의 영역에서 맡겨두면 될 걸 정치권이 뛰어들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0: 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에 대해서는 그건 네. 그때도 이제 야당 그때 당시에 야당에서는 많이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하고 근데 그 다큐멘터리

0: 이니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좀 꼬투리 잡기는 곤란한 건데, 근데 사실 이 영화 그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 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이 더 크다고 생각할 뿐이지 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삼성 개헌도 했고 그래서 유신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게 굉장히 돌려가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면 큰일이, 그건 아마 당장 소송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했지만 뭐 중정 윗선에서 뭐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얘기를 함으로써 그 중정 윗선이 누구야 그러면. 그 대통령밖에 더 있어? 뭐 이런 식의 느낌. 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뭐 유해진이나 박해일이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배우를 보러 가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와 일치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평이 처음에 뭐였어요.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다. 역시 진실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영화 배우들이 막 써냈어요. 댓글도 그랬었고. 그거는 아... 이 죽음의 배후에는 사실은 문세광이 죽인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정희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반발한 거지. 이게 무슨 박정희와 관련되는 것은 무조건 영웅시에서 신성화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 문세광이라는 인물만 역사적인 인물이고 나머지 뭐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 다 각색된 그렇죠. 가상 인물이에요. 전형적으로 영화 자체가 팩트를 많이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한 사건 문세광과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자료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 극에서 설정된 인물들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다 짬뽕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언론사에 대한 동화특위에 대한 그런 역사적 사실도 좀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만든
2: 팩션이죠. 팩션.
1: 정말 팩션인데도 저는 사실상 각색이 더 많았다.
3: 네.
1: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어가면서 정치로 이용할 상황인가? 그리고 이제 건국전쟁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보면 그 뭐 주진우 의원이나 이쪽 사람들 잘된 영화다. 그때 저희는 이제 이 민주당에서 공격한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끄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족들 반발이 컸어요. 뭐 4.3 요순. 근데 그런 분들을 조롱하듯이 잘된 영화요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서 어느 정도의 선을 좀 지켜줘야 되지.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너무 좀 없어 보인다.
2: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좀 뜨거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 며칠째 계속 언급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지금 뭐 여권에서도 계속 지금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거의 뭐 SNS를 통해서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일종의 뭐 성역 을 건드리는 지금 뭐 전략 아닌 전략인데 이게 자체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 계기는 될 것 같고 더 확장하는.
2: 네.
4: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이제 검찰 내부의 문제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별로 성찰하거나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이런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떤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신이 아니고 누구든 과잉되게 신격화돼 있다는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하물며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신격화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동훈 의원이 문제 제기한 방식이 뭐 좀 거칠고 이렇다고 할 수 있어도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런 토론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5.18과 노무현. 이게 딱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걸리면 진보 진영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소위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얽맨다고 청년들이 느끼니까 최근 남녀를 불문하고 다 청년들이 보수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저는 민주 진영에게도 도움이 되는 논쟁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잘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아니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문제죠.
3: 네.
5: 이게 뭐 성역이거나 아예 이제 금기거나 문제제기도 하지 말고 토론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닌데 이게 17년 전의 일을 가지고서 그 부분적인 어떤 피의 사실이죠. 사실이 아니고 그걸 딱 들춰서 받았어 안 받았어 얘기해봐 아니면 날 고소해봐 그거 아니면 고소 못하면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의 지금 화법을 구사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0: 그 얘기는 법정에서 항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결말이 난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 피의 사실의 단면을 그 얘기는 이제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온 얘기죠. 그걸 잘라가지고 이걸 사실이라고 지금 단정하면서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묻는 방식 자체가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면 저런 행위를 할까 싶은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검찰개혁은 노무현에서 비롯돼서 노무현에서 끝났다 이 주장이잖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 사건 이전에도 검찰개혁에 문제의식은 있었고 그게 국민과의 대화였어요. 당시에 고비처 공수처의 전신인 그런 문제의식도 제출됐고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제출이 됐고 과도한 기소독점주의 이런 문제의식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커진 거는 윤석열 정권의 그런 정치검찰의 행태 한동훈 의원도 가담했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검찰개혁의 그 제도적 순위 더 나가버린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까 성찰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의 세계에서는 검찰은 문제가 없어.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의 시절의 검찰도 그 이전 정권의 시절의 검찰도 심지어 유신 시대의 검찰도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때문에 어쨌든 이 검찰개혁이라는 건 결국 노무현의 신화를 조작하고 그걸 성역화하고 정치적 복수에 동원한 그런 민주당과 그 세력이 만든 결과 이렇게 지금 문제를 치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치검찰 복구를 시도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이게 정치적 서사로 한동훈한테 유리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정치검사라는 딱지예요. 게다가 검찰 내부의 계보로 따지면 윤석열 카테고리입니다. 이거 벗어야 돼요. 본인이 뭐 대권 정치 이거 하려면.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그 서사 자체를 저는 뭐랄까 인지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건 노무현에서 비롯돼서 노무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걸 치환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의 검찰의 역사적 과오나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적 문제의식이나 혹은 국민들이 느끼는 집단적 기억이 아니고 A가 아니라 B다라고 일종의 인지적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은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그다음에 콩가루로 만들면서 중수층과 공소층으로 분해해놨잖아요. 근데 사람 임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개문발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입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검찰개혁이라는 걸 하면서 정청래 대표 봉화마을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이제 완전히 드디어 그 대통령님의 뜻을 완수합니다. 김용민 씨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가 유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 행동을 했어요. 말도 하고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매질을 했었냐. 당신들이 보수의 진보의 수치라면서 위리 안치시켜야 된다고 하고 손 떼라고 얘기하고 멀리 사라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죄책감까지 거기에 얹어서 검찰이 다 문제가 있었어. 우리는 안 그랬어. 보수가 문제가 있었어.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 보도 보세요. 보도에 검찰의 문제점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고 부끄럽고 이런 얘기 다 하고 있었어요. 진보 언론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마치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역화돼서 이분이 아무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이분을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강 죽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그런 얘기할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팩트를 가지고서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라고 공격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냐라면서 그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곽상원 의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팩트가 이러이런 게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검찰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정치검찰을 정치검찰 전성시대는 문재인 시대예요.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정치검찰 전성시대 아닙니까? 맞잖아요.
0: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죠.
1: 윤석열이죠. 그리고 윤석열 그때 그 쉽게 얘기하면 특검을 만들어놨을 때 거기에 파견 검사로 나온 게 한동훈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검사하면 아니 파견 검사를 부르면 안 갑니까? 누구는 안 갑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기자가 국장이 야 너 이거 저 취재팀 특별 취재팀 만들어졌으니까 너 가서 취재해라고 하면 안 갑니까? 아니 예를 들면 자기들이 멍석 깔아놓고 판 깔아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거기다 임명하고 박영수 임명하고 그래서 판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여러 명의 검사가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온 검사들은 다 악마.

0: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그걸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것들, 김건희 수사나 이런 것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격하다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모르세요?
1: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공격 방언 안 했던 것 같고요. 최혜병 특검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 한동훈.
2: 서영주 부대변인 이제 광고부터 듣고 그러고 나서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0초 하고 끊으려고 그랬어요.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6: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5: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7: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5: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8: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9: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0: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서영주 부대변이 얘기를 딱 하려다가 네. 저희가 광고가 들어갔어요.
12: 일부러 광고 시간 전에 좀 먼저 밑자락을 좀 깔았는데.
13: 아, 네. 방송은.
12: 근데 사실상 보면은 저는 좀 그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게 과연 이 암살자들 박정희 전 대통령 한동훈 의원의 뭐 검찰개혁 미명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따져보면 역사적 비극이거든요. 둘 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게 뭐 노무현 신화라고 하지만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뗄감을 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무현은 국민들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제일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노무현입니다. 뭐 국민들한테 그것도 주입시켰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는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노무현이 갖고 있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54년 전에 박정희와 17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피로감을 주는지 반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생에 전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여전히 박정희, 노무현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에 뗄감으로 쓰는 사람들은 과연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심각하게 매우 위험한 게 그리고 뭐 시계 얘기도 나오고 피아제 시계 그다음에 뭐 돈 얘기도 나옵니다.

0: 그런 것들이 설사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당시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실수한 건 불법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불법적을 가리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것인데 이거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마치 이게 최종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이 하나의 팩트인 것처럼 불법적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불법적인 것도 팩트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도 조금 팩트에서 벗어난 부분이고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화를 깬다고 해서 본인이 보수층에는 그 지지층에는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국민의 신화로 자리매김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 중도층이나 여러 국민한테는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점은 좀 분명히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1: 반론해도 됩니까?
2: 아, 예.
1: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 민생 계속 얘기하시면서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민생 지금 집권당이 민생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대통령까지 참전해서 계속 싸우고 있으면서 무슨 민생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의심스럽고 두 번째 아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 노무현 대통령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도 취재 기자였었고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고 그럴 때만 해도 노무현 돌부리에 그 부딪혀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라는 완전히 노무현 이즘에 노무현 놀리기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 이후에 확 반전이 돼갖고 그렇게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가치를 구현을 하셔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치를 구현하셔서 국민들 모두가 숭항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긍정과 부정이 다 있기 때문에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김대중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인들한테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신성시 이런 것도 너무 과해요. 과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법정에서 이게 죽음으로 인해서 수사가 중단됐는데 법정 판결이 없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통령은요 공인 1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공개돼야 될 그런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물어볼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놨던 노무현 신화라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마치 다 그런 뭐 돈을 받거나 시계를 받거나 이런 사실이 없는데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라든가 다른 것들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3: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 진영 내부에서도 모르지 않아요. 다만 그거를 굳이 들춰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져보자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미 고인이 되셨고 그리고 당시에 수사가 진행이 더 안 됐고
4: 공소권 없음으로
3: 종결됐고 법원의 판결도 없고 당사자의 항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팩트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사법적 엄밀성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게 과연 이제 법률가였던 검사였던 이제 한동훈 의원이 할 일이냐 이런 문제의식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어쨌든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앞선다 그래도 상대 진영의 어떤 비극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지금 뭐 암살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지금 17년 전에 일을 헤집어가지고 피아제 3개, 식혜 3개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면 날 고소해봐. 근데 그거는 본인의 자신감의 피력이 아니고 거기서 오는 도덕적 부담감을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그 까다로운 법리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하는 식의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고 무엇보다 정치인이요 어떤 그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성숙함 같은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건 좋을 게 없어요.
2: 알겠습니다. 자,
5: 우리가 이거 마지막 간단히만 네. 더 붙이면 네. 저도 과정이 좀 더 이 토론이 우아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럼에도 지금 성역화에 대한 토론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첫 번째 신격화를 깬다고 해서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별로 멋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정치인이고 여러 면에서 다면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이 서사가 지금 민주당의 강경파를 추동하는 원동력이긴 해요. 지금 이분들이 강경파가 에너지로 원천으로 삼아서 많은 개혁을 지금 그 지지부진하게 하고

0: 하고 있고 소위 민주당 내부를 지금도 내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대로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제자리로 더 제대로 조명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 이석현 평론가가 내전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 SNS에 지금 몇 건을 올렸나요? 한 이것과 관련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한 네 건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제 두 개 그리고 오늘 두 개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다 아실 겁니다. 일종의 뭐 무극파의 선동, 혹세부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를 무극파라고 하면서 이 무극파의 선동이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다는 글도 올렸고 오늘은 유시민 작가 영상을 또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은 이 검찰개혁 주장하던 사람들의 주장보다 한 걸음 오히려 더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작심하고 비판한 거라고 봅니다.
1: 네.
2: 이거는 뭐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전체의 진영 뭐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저는 유시민 작가를 딱 찍어서 작심 비판했고요. 혹세무민은 뭔 말이냐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보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을 속였다 그랬어요.
1: 네.
2: 그거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혹세무민. 당신이 국민을 속였다. 그리고 앞에 팩트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한 적도 없고 분명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당의 어떤 당론과 같이 해왔는데 내가 말을 바꿨다고 그 얘기를 설명하잖아요. 당신이 속인 거야, 유시민 작가. 그리고 저는 단어들이 굉장히 딱 눈에 와닿던 게 이 검찰개혁을 마치 정치적 유산으로 삼는 사람들. 안 된다. 왜 유시민 작가는 자꾸 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진영을 흔드는가 이 얘기고요. 사심.
1: 그렇죠.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등등을 하여튼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2: 네, 사심은 이제 김지용 중수청 후보자에 대해서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 여기서 인사는 그거 얘기죠.
2: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팩트를 청와대에서 매우 친절하게 친윤검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 친윤검사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거를 설명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심이죠. 추미애 지사에게는 김지용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 사적인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김용민 의원에게는 무슨 김지용 후보자와 뭔가 조금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공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와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을 늘 어기장을 낼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작심 비판 플러스 인사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그만해라.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3: 아니, 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 X를 통해서
1: 네.
3: 진영 내부 갈등에 저렇게 전면에 나선 듯한 모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저거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서영주 뭐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저렇게 되면 대통령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집안 내부 싸움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1: 네.
3: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의아함을 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국정 성과를 통해서
1: 네.
3: 증명하는 게 대통령이 집중해야 될 일이지 내부 싸움에서 교통정리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1: 네.
3: 앞장서는 듯한 모습은 너무 축소된 정치를 하는 거라고 보고 전 답답하면 이해하겠어요.
1: 네.
3: 아니 도무지 이게 뭐 꼴대 옮기기를 계속하잖아요. 김주영 후보자가 친윤검사라고 해서 아니라고 쭉 청와대에서 설명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친윤이 문제가 아니고 뭐 살아온 과정 전체를 봐야 되고
1: 네.
3: 언제 등에 칼 꽂을지 모르는 사람이고 심지어 김어준 씨는 국정 동력을 위해서 뭐가 더 좋은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어렵다는 얘기까지 지금 해대고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런 걸 두고 보냐는 말이에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 추미애 그 지사가 저러는 거에 대해서 내부 정치인들이 저러는 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답답하시니까 의총해가지고 당론으로 결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거에 나서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저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그러나 대통령께서 저렇게 X를 통해가지고 연일 당 내부의 강경파들을 향해서 이제 저격성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국정은 그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 부연을 좀
3: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저렇게
2: 하면. 부연을 붙이면 네. 대통령이 지금 SNS를 저렇게 할까라는 것들이 좀 왜

0: 외로워 보이긴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 의원들이 참전을 해서 당내에서 그런 얘기들을 잠재우거나 설득하거나 해야 되는 건 100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배치 달고 덕분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친명지로 한 분들 많잖아요. 아니 이제 뭐 저야 평론가니까 저는 배지를 네. 뭐 못 달았으니까 그렇지만
2: 소용도 방... 달아줬으면 이렇게 안 했죠.
0: 그렇죠. 저 달아줬으면 죽으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옹의하면서 같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 지금 이때 나서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 혼자 저렇게 싸우게 놔둬서야 되느냐. 그리고 당내에서 싸워줘야 저렇게 SNS에 우리 진영 내 얘기를 하는 것들이 도움은 안 돼요. 민생 얘기를 하고 정책 얘기를 하고 소소하지만 작은 정책들의 성공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좀 넓은 어떤 중도 확장의 그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섯 건이나 되는 것들이 다 우리 진영 내 검찰개혁의 네. 갈등 구조를 설명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여기까지 하게끔 하고 당내에서 저 의원들이 나서 달라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3: 사실 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민주당 네. 의원들이 좀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거 완전 동의하고요. 이름도 못 들어본 민주당 의원들, 저 같은 정치 고관이층도 그런 분들도 나와서 이럴 때 한마디씩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실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께서. 근데 민주당 진영 내에도 좀 각자 시차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고관여층들이야 명청 갈등 이런 걸 오래 받고 한 1년 됐지 않습니까? 그 서사를 쭉 따라왔지만 그냥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뭐 중간자적 지지층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서 이 소위 내전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박원석 의원님 같은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거 아닌가 싶어요.
1: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나섰다고 해서 이게 수면 아래로 그럼 가라앉을까요?
4: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4: 네. 저게 이제 합리적인 어떤 설득이나 뭐 이런 영역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투쟁 방식으로 저분들이 강경론을 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논거들도 매번 바뀝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냥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개혁 순혈성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 출신 절대로 안 되고 특히 윤석열 한동훈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 그럼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박은정 의원이 하든가요. 김영민 의원이 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굉장히 비정상적인 비토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건 좀 동의해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임무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인사청문회 장에도 앉히지 마라. 뭐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사권을 자기들이 행사하겠다는 거죠.
3: 근데 저도 설득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켜보는 관망층이 네. 있다.
0: 관망층은 이제 김정은 우리 최고위원 관망하고 계시고 지금
1: 세 분이 열심히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데 계속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5: 아니 미소가 아니고 좀 네. 한심해서 그래요.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줘야 됩니까? 국민이 대통령 지켜줘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지금 저 최고 권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걸핏하면 대통령을 지켜줘야 된다. 대통령이 외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좀 우스워요. 그 뭡니까 그게 지금? 뭐가 지금 거꾸로 물구나무 서고 있다라는 나라가 지금 물구나무 서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주영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친윤이냐 아니냐. 이 사람의 능력이 뭐라든가 과거에 뭐 도덕적인 결함이 있든가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하고 가까워 안 가까워? 누구 묻었어? 안 묻었어? 이게 지금 모든 논란의 여권의 집권당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연좌자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도대체가 자기들끼리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뻔뻔스럽게 온 국민 앞에서 대놓고서 걔는 친윤 검사라서 안 돼. 그 사실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기준을 삼아서 누가 임명되고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연좌제 옆관제에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저 김씨 예를 들면 뭐 삼족이 멸한 김씨는 뭐 너는 절대로 관직에 갈 수 없어. 이씨는 안 되고 정씨는 안 되고 이런 나라입니까? 도대체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제발 좀 국민들 불안하게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어요.
0: 근데 이제 뭐 친윤 검사냐 아니냐 부분들이 어떤 지난 정권의 줄을 섰냐라기보다는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용서할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권을 운영했던 방식이 너무 포악했고 그다음에 검찰을 운영하는 방식이 권력의 신여로서 정치적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새로운 검찰개혁의 어떤 일부 수장으로 앉히는 게 온당하냐, 저도 반대했을 건데.

0: 네. 이 자체가 임팩트가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의견이 멈춰야죠. 근데 의견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고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다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 내 160석이나 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집권여당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중도의원 확장을 하고 국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치 영역은 의원들이 그 당내에서 뭔가 반대하는 강경파가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의견들을 잘 좋아하고 그리고 좀 사실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조용해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팩트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역할들을 우리 민주당 내 의원들께서 좀 해주시면 대통령이 좀 마음 편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0: 그건 제가 궁금하니까 하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2: 아니, 좀 공천 걱정도 되고.
0: 아니, 공천은 어차피 김민석 대표 지도부이기 때문에.
2: 아, 그러니까 당내 이제 어떤 경선이 붙으면.
0: 저는 이제 그 맞아요. 이 딴지 게시판이라든지 그쵸? 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이쪽 진영 추미애 지사까지 진영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이 나서면 아니 당내 공천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2: 안 되지.
1: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해석인데 네.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아.
0: 아 그게 뭐.
1: 왜냐하면 그게 김어준 유시민 뭐 있잖아요. 이른바 뭐 무슨 뭘로 뭐 무슨 털레유 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당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무서워서 이게 눈치 보면서 야 내가 괜히 대통령 앞에 이거 얘기했다가 그쪽에 찍히면 나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나 말빨도 없어. 솔직히 나는 그냥 어영부영해서 그 뺏지단 사람이야. 근데 야 저쪽에서 저 야인 부대가 저쪽에서 집중 포화하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3: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고요.
1: 한심한 일이죠.
4: 지금 제가 이 논란에서 두 가지만 하나는 지금 벌써 한 달 됐어요. 이 논란이. 생각하세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동안 이 차관급이죠. 네, 이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이 한 달 갈 사안인가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중수청은 개문 발차했어요. 이게 한 달 갈 사안인가 두 번째. 한 인간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고 이 후보자 자격이 있네 없네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이 사안을 갖고 김구 선생님이 왜 거론되며 아이희만이 왜 나오나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 두 가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3: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뭐 사고를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근본주의를 넘어서 약간 교리적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설득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도.
4: 하여튼 청문회는 이제 14일이 빠르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풍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김종대 전 의원,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장윤선 기자, 그리고 박판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지난달 경기도 안성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벼룩시장에 봉사활동을 나온 엄마와 아들이 돌진하는 트럭에 치여서 숨진 거죠. 행사장에 보행자들이 많았던 만큼 차량이 별도의 동선으로 움직여야 했지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행사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참사가 보여주듯 사고는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따라서 모든 행사에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축제를 여는 지자체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 바로 시민의 안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남성 피의자가 유치장 내 샤워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이 119 신고를 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승치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서 성격의 글도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폭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서란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북한군 지뢰 모두 MDL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TNT 등이 발견됐고 부상자들 몸에서 나온 파편도 북한 지뢰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칼 다이소로스, 페터 헤게만, 게오르크 리겔 등 3명을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광개폐성 이온 채널과 광유전학에 대한 발견의 한 공로로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상은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6일 물리학상, 7일 화학상,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을 거쳐 12일 경제학상까지 모두 6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0: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광명 능촌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화물차와 좌회전하는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표지판에 들이받고 인근 음식점까지 돌진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음식점과 주차장에 있던 7명도 다쳤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밤 강북구 주택가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제 저녁 7시쯤 주거지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고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며 길을 가다 어깨가 부딪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내일 최저기온은 서울은 11도, 춘천은 6도 등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개천절 대체 휴일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생방송 중인데요. 혹시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증명을 해드리면 현재 시각 8시 5분 2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만 출근하면 되더라고요. 금요일은 또 빨간 날, 한글날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공휴일 관계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달력에 빨간 날이 보이면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왠지 모를 설렘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개천절 연휴 계획을 보면요. 강릉으로 차박하러 가신다는 분, 부산 태종대에서 낚시를 하신다는 분, 봉사활동 하신다는 분, 경주에 다녀오신다는 분 등등 정말 다양한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변동 없이 척척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이제는 조금씩 내일을 준비해야 할 시간. 오당재 함께 하시면서 휴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전해드렸습니다. 김박연 님이 안녕하세요. 휴일이라 특근하고 칼퇴근했습죠. 크크크 글을 남겨주셨고 안대범 님 저도 특근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에 또 특근이고요. 토요일은 버릴 거예요. 오늘 아마 근무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차승엽 님 퇴근 후 집으로 점점점 직원이 없어서 주 6일 일하는 불쌍한 1인입니다. 아, 승엽님도 오늘 출근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계신 길인 것 같아요. 범진호님, 저는 내일 하루 쉽니다. 퇴근 2시간 전에 듣고 있어요. 내일 쉬시는

그렇군요, 진호님은. 임상준님, 저도 오늘 부산 시내버스 오전 근무하고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신은희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늘 젠디를 믿어요. 저도 오늘도 출근해서 열심히 돈 벌고 왔어요. 편안한 저녁 시간을 오당재와 함께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돼서 그거 적응하려고요. 오랜만에 실용음악과 다닐 때 연습했던 음악도 많이 듣고 오당제도 계속 들었어요. 심진용님, 빨간 날이 낀 주는 좋은데 그 다음 주에는 힘들어집니다. 정리할 게 쌓여서 처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치만 이것 또한 축복이라 생각하고 넘겨야지요. 그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쉬는 건 좋긴 하지만 또 쉬고 나서 몰려오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벌써 걱정이 되시는 우리 진용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당제에 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또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알려주세요. 또 신청곡도 같이 적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3부. 이제 아시안게임도 끝났고 오늘부터는 다시 요즘 우리는으로 함께하겠습니다. MBC 김민호 아나운서 변함없이 3부에 등장할 예정이고요. 오늘의 키워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컴퍼니 해통역 육수 한알,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올데이 프레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품,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썬연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지난주에 동시다발적인 금융권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은행들은 주말 사이에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해킹은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AI의 발달에 따라 해킹 공격 수법도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기존 보안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오늘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과거의 보안에 소홀했던 것이 AI로 드러난 것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로 시중 은행장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잇따른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5대 시중 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사고의 원인과 보안 체계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6 IT 나고요.

아시안 게임을 치른 대한민국 선수단이 16일 동안의 열전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획득했고요. 중국,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에 올랐습니다. 3위 자리는 지켰지만 40개 이상의 금메달을 가져오겠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대한민국 선수단 MVP에는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 단체전을 석권한 오상욱 선수가 선정됐는데요. 이 태크볼 초대 금메달리스트 스트인 이준석 선수는 투혼상을, 카누 이관왕 조광희, 김효빈 선수는 기량 발전상을, 남자 3대3 농구의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이끈 백일태 감독은 리더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아시안게임은 개최국 일본의 부실한 운영 속에 치러져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아시아를 하나로 만들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대회는 2030년 카타르 도하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외투가 필요한 날씨였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20.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는 올 가을 처음으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은 3도, 서울은 11도로 전국이 3도에서 14도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오전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올라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 듣고 왔습니다. 구예찬님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후드 집업 꺼내서 입었고 이불도 두꺼운 걸로 바꿨습니다. 신지연님도 저녁에 잠깐 마트에 다녀오는데도 너무나 추웠어요. 내일 외출할 때는 두꺼운 카디건 입고 나가야겠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진짜 낮에도 바람이 꽤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좀 이어졌어요. 근데 오늘 밤 사이에 또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찬님, 지연님처럼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날씨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6도가량 기온이 떨어졌고 내일 또 쌀쌀한 날씨 이어지는 서울은 11도 그리고 철원 같은 경우에는 3도까지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다들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챙겨 입고 출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영호님이 선수들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수들, 감독, 코치 모든 분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중계로 보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네요 하면서 김연수님도 글 남겨주셨고 김원성님은 육상 수영에서 금이 거의 안 나와서 풀어야 할 숙제로 여겨집니다. 점점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시안게임도 16일간의 열전이 끝이 났죠. 우리나라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로 종합 3위 올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굿뉴스 퀴즈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델의 Send My Love.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라서 하루 더 푹 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와 함께하고 계신지 또 오늘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보내주실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은경님, 저는 아직도 업무 중 유유. 아, 야근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은경님처럼. 1590님, 저는 휴게소에서 근무하는데 3일 연휴에도 근무하고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피곤하네요. 내일은 쉬어서 맥주 한잔 해야겠어요. 3일 연휴 내내 근무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내일 쉬는 날. 크, 내일을 위해서 조금만 더. 아, 퇴근하는 길이시구나. 다행입니다. 내일 푹 쉬시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2847님, 다음 주가 남편 60번째 생일인데 두 딸들하고 대전 아들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며느리가 장어 요리와 갈비찜에 미역국으로 한상 차림 준비했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늘 수원으로 올라왔네요. 오늘은 수원에서 오당제 들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또 남편분의 생일을 맞아서 아드님 집에 다녀왔나 봐요. 미리 생일 파티를 하신 건가 봐요.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셨던 것 같고요. 3117님은 언니 저 오늘 생일이에요. 하트하트. 마침 또 오늘이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3117님 10월 5일 생일을 맞으신 우리 3117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재열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계속 밤 늦게까지 야근했는데 개천절 연휴에는 잘 쉬었어요. 오늘은 마라톤 10km 완주하고 연휴를 젠디와 함께하는 오당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천절 연휴 잘 쉬시고 오늘은 마라톤을 또 다녀오시고 오늘 마라톤이 또 있었나 봐요. 가을은 마라톤의 계절이죠. 10km 완주. 오, 축하드립니다. 오이 사모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금요일에 경남 창녕에 마늘 농사하시는 부모님 도와드리러 간다고 했던 청취자입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진짜 제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이제 내일 출근하러 부산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 사연도 꼭 읽어주시면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이 사모님 듣고 계신가요? 저희가 또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도 사연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꼭 오당제 애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419님, 젠디 경주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겸사겸사 가족들 데리고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해서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리고 12시 40분에 예식장 도착. 장장 7시간이 걸린 경주행이었지만 경주 야경은 그야말로 대장관이었습니다. 힘듦이 사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단 전국민이 다 경주를 몰려서 온 것처럼 사람과 차가 많았어요. 그래도 정말 재밌는 당일 여행이었습니다. 결혼식 다녀오셨군요. 새벽 5시에 출발하셔서 12시 40분에 7시간 걸려서 경주에 가셨는데, 진짜 요즘뿐만 아니라 그 경주에, 관광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경주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워낙 가서 놀 것들도 많고, 구경하거나 또 먹을 것도 맛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 경주뿐만 아니라 아마 오늘 전국 각 여행지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4613님은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 모시고 동생 사는 울산, 경주 돌아보고 남편이 운전해서 지금 동두천 우리 집에 가는 중입니다. 장거리 운전하는 남편 힘내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휴를 맞아서 여기저기 여행 떠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워낙 날씨도 좋고 또 축제도 곳곳에서 많이 열리잖아요. 지난주에 저희도 전해드린 것처럼. 그래서 또 즐겁게 연휴를 보내신 분들의 이야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윤정희님이 안녕하세요. 라디오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하면서 이너미닛의 이너피스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정희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 계속되시길 응원하면서 이너미닛 신청해 주신 이너피스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너 미닛의 이너피스 윤정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9378님 월요일 야구 극적인 9회 역전 기분 좋게 연휴 마무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LG와 기아의 경기에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복귀한 기아 김도영 선수가 9회 말 2사 1, 2루 해서 역전 3런 홈런 날리면서 6대4로 역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규리그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렇게 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 진짜 행복하죠. 우리 9378님의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문자였고요. 이나경님은 지금 미국인데 딸아이 유치원 데려다주는 중이에요. 매일 이른 아침 딸과 들으면서 유치원 가요. 나은이 파이팅 해주세요. 와, 미국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나경님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따님이랑 나은이랑 같이 듣고 계시겠네요. 아침에 듣는 또 오당재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고 미국에서 듣는 오당재라. 저희가 또 해외에서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나경님도 앞으로 자주 들어주시고 또 글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훈님, 이번 연휴 땐 여름 옷 넣고 가을 겨울 옷 꺼내고 집 청소도 하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이것저것 좀 하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연휴 마지막 날 오당재 듣고 있네요. 에휴, 잘 쉬었다 생각하려고요. 이번 주말 연휴 땐꼭 해야겠어요. 아, 앞부분을 읽을 때는 이제 집 청소도 하시고 옷 정리도 하시고 냉장고 정리도 하셨다는 문자인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연휴 보내기 전에는 이런저런 원대한 계획들을 세우지만 결국에는 푹 쉬었다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쉬었으니까 이번 주말에 꼭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이경인님, 일요일만 쉬는 자영업자라서 오늘도 가게 문 열었어요. 월요장서는 골목에 있는데 오늘 휴일이라서 시장 구경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 진짜 날씨가 워낙 좋아서 뭐 쌀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가을 날씨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희님 계시는 동네도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6076님이 신청해주신 SG 워너비의 넌 좋은 사람. 그리고 거미 바비킴이 함께한 러브 레시피. 3705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문이 잠기지 않는 차만 골라서 금품을 훔치던 차량 털이범이 한 시민의 눈썰미 덕분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전 새벽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안을 뒤지는 모습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했는데요. 수상하게 생각한 주민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덕분에 이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남성의 주머니에서는 훔친 현금과 휴대전화도 발견됐는데요. 이 차량 털이범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이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차를 골라서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빠르게 신고해서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주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고요. 또 이 주민을 제1호 112 신고 뭐뭐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경찰은 이 시민을 제1호 112 신고 뭐뭐로 선정했을까요? 1번 겁쟁이, 2번 영웅, 3번 구경꾼.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죠. 1번 겁쟁이, 2번 영웅, 3번 구경꾼.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핑클의 트루 러브, 범진호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

0: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발생 지역 외에도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여러 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수개 초로 식별되고 전체 MDL 250km 중 침범 구간의 폭은 지역별로 다르고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 미터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와 일환으로 설치한 철책이 군사분계선에 침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폭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북한군 지뢰 모두 MDL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TNT 등이 발견됐고 부상자들 몸에서 나온 파편도 북한 지뢰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재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다시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 정부군 대변인은 현지시간 5일 자이언츠 여단과 국가 방패군이 바브엘 만데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브엘 만데브를 내려다보는 두바브와 모카 연결 도로를 차단하고 도로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확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멘군 반격에도 후티의 지상 진격은 계속되고 있는데 예멘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제3도시 타이즈를 동쪽, 서쪽, 북쪽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KT가 5년 만에 정규 시즌 정상에 올라 한국 시리즈에 직행합니다. KT는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홈런 두 방을 터뜨린 장준원 선수 활약을 앞세워 9-0 승리했고 같은 시간 2위 삼성이 두산에 패하면서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 시즌 1위를

0: 확정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산업재해로 숨진 직원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승강기 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 민모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소속 직원이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쉬는 시간에 본인이 한 것, 부모 자식 간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6도 등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역 소멸 현상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우리 사회에 빈집이 늘고 있는데요. 그냥 놔두면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현명한 활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사업에 빈집을 활용하고 있죠. 방치된 집을 깨끗이 수리해서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건데요. 화재나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부터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도움이 됩니다. 환경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푸는 전략,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경찰은 이 시민을 제1호 112 신고 뭐뭐로 선정했을까요? 3319님 정답 2번 영웅. 엄마랑 같이 집에 가고 있어요. 문자 많이 보냈다고 혼났어요. 유유 하셨는데 우리 3319님이 정답 문자를 9개나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안 뽑아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의 당첨자 3319님 정답 맞춰주셔서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거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고요. 정남 광주 경찰 관계자는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범인을 빨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급한 상황이거나 범죄가 의심된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하나은행, 환인제약, 안터지는 맥스부탄,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8: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9: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8: 어디?
9: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8: 하나은행?
9: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8: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2: 네.
1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1: 맥스 안 터져요.
1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0: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 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0: 네, 우리 민호 아나운서 지난주에 한 주 결석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달이 바뀌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2주 동안 많이 바빴죠?
1: 예, 많이 바빴고 쉬는 날이 없었지만 네.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네,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0: 이현주님이 오당재 훈남 아나운서 민호 아나님이시다. 와우, 와우, 반가워요. 와우. 보고 싶었어요.
1: 저도요. 저도요. 네.
0: 범진호님 민호 아나님 어제 폐막식 너무 깔끔한 진행 잘 들었어요 하셨는데 어제 폐막식 중계도 하고 네네. 또 여러 중계를 많이 했는데
1: 맞습니다.
0: 어땠어요?
1: 일단은 많은 국제대회 중에 제가 가장 큰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네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 종목도 가장 많이 중계했고
0: 네네.
1: 그래서 그전에 잘 못 느꼈던 어떤 뿌듯함이 네, 굉장히 배가 됐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0: 열심히 한 만큼. 네. 그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1: 저는 아무래도 제가 중계한 것 중에 남자 400m 개주
0: 맞아.
1: 동메달 딴 거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 원래 준결승전에서 네. 바톤 터치 약간 실수가 있을 뻔해서 그게 실격 처리가 됐다가 맞아요. 항소를 통해서 다시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네. 그 어려움을 뚫고 결국 메달을 따냈거든요.
0: 그러니까.
1: 너무 멋있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또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가 중계를 했던 그 경기였죠.
1: 네.
0: 우리 선수들 앞으로도 또 많이 지켜봐주시고 또 중계를 통해서도 김민호 아나운서의 활약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요즘 우리는 오늘의 키워드 뭔지 바로 만나볼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즘 오당재 청취자들의 관심사는 입니다.
0: 오당재 또 DJ로서 궁금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당재 네. 청취자분들의 관심사 민호 아나운서가 다 조사를 해온 건가요?
1: 아, 당연히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네. 청취자분들이 오당재 홈페이지 요즘 우리는 게시판에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관심사를 올려주셨는데요.
0: 그래요.
1: 그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심사는 뭔가요?
1: 네. 청취자 김미성님께서 보내주셨는데
0: 네.
1: 안녕하세요. 요즘은 하객 품앗이 문화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결혼식 문화가 달라진다는 점은 의미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하객이 적든 많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아, 하객 품앗이 문화는 이제 가주는 거죠. 이렇게
1: 서로 가주는 거. 네.
0: 근데 미성님이 요즘 유행이라 하셨는데 예전에도 있던 일 아니에요? 이거는?
1: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하객 품앗이 문화 무려 2011년에도 유행이었습니다.
0: 네.
1: 당시 5월에 나온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예비 부부들이 예식 정보를 공유하던 한 온라인 카페에 결혼의 달 5월을 맞아서 이른바 하객 품앗이를 구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0: 네네.
1: 32살의 한 예비 신부가 신랑 측 손님은 많이 오는데 제 쪽은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되지 않아서 고민 끝에 글을 올린다면서 서로 결혼식에 참석해주지 않을래요? 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나도 같이 고민이다 라면서 6월, 7월에 결혼할 예비 신부들이 줄줄이 답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실제로 당시 열흘 동안 이 카페에 올라온 하객 품앗이 모집 글만 수십 개 달했고요.
0: 네.
1: 당시에는 심지어 친구나 친지, 부모 역할까지 대신해주는 업체가 온라인에만 20여 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1: 예전만큼 사람을 만나고 또 알아갈 기회는 줄어들고
0: 네.
1: 개인적인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있는 데 결혼식만큼은 조금 인위적이더라도 하객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0: 네.
1: 당시에 하객 품앗이를 처음 시도했다는 한 웨딩 카페 운영자는요. 많은 신부들이 웨딩 드레스만큼 신경 쓰는 게 바로 하객 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려 15년 전 기사인데
0: 네.
1: 지금과 고민이 상당히 비슷하죠.
0: 그렇네요. 당시에는 근데 하객 품앗이 규칙 같은 게 존재했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일단 예식 시작 15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고요. 예식 과정을 다 지켜보는 것도 기본이었습니다.
0: 아, 중간에 가면 안 되고.
1: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친구들과 사진 촬영할 때나 그럴 때 신랑이나 신부 옆에서 잘 지켜줘야 되고요.
0: 아, 사진까지 찍어야 되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맞습니다. 사진 찍기 전에 식사하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끝까지 그

0: 요즘은 뭐 되게 길어요 이 사진 촬영하는 게. 그 중간에 가면 안 되고 네.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네. 중간에도 밥 먹으러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객 품앗이에도 나름의 직업 윤리가 있었던 겁니다.
1: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서로 하객 품앗이를 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0: 맞아요. 2012년 6월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6월 결혼식을 앞둔 한 예비신부가 하객 품앗이 모임에 참여해서 먼저 결혼식을 치른 다른 예비신부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네.

0: 40분 같은 글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왔다고 합니다.
1: 아, 진짜.
0: 경찰 관계자는 이거에 대해서 고발은 할 수 있지만 5만 원, 10만 원 소액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1: 아, 너무하네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0: 그러니까요. 이거 뭐 진짜 너무해요. 진짜.
1: 그러니까.
0: 네.
1: 어쨌든 15년 전에도 이런 하객 품앗이 문화가 있었는데 아까 김미성님은 요즘 유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하객 품앗이 문화는 뭐가 좀 다른가요?
0: 예전에는 그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글을 주고받았다면요. 네. 요즘은 오픈 채팅방이 열리고 있습니다.
1: 오픈 채팅방?
0: 네. 올해 9월 기사를 보면요. 오픈 채팅방에 28일 뭐 토요일 왕십리 예식인데 빈자리 채워주실 분 찾아요. 혹은 10월 첫 주 강남 식장 단체 사진 함께 찍어주실 예비 신부님 맞품 구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1: 네.
0: 수백 명이 모인 오픈 채팅방이 있고 거기서 예식 일시와 지역, 필요 인원을 공유한 뒤에 1대1로 일정을 맞추는 거예요.
1: 네.
0: 뭐 식사 제공 여부, 드레스 코드, 현장에서 친구, 직장 동료, 친척 중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세부 규칙도 정한다고 하고요.
1: 네.
0: 이런 방식을 이제 이들 사이에서는 맞품, 맞품앗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당을 지급하는 기존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와는 좀 달라요. 별도 수고비나 축의금 없이 서로의 참석을 맞교환하는 형태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너의 결혼식 가줄 테니까 너도 내 결혼식 와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실제 이 품앗이에 참여한 한 분은 사진 촬영 때 하객이 적어 보일까 걱정했는데 비슷한 처지의 예비 부부끼리 모여서 큰 힘이 됐다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도 덜했다라고 했습니다.
1: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인간관계가 좁아 보일까 봐 보여주기식으로 하객 품앗이 문화가 성행했다면 요즘은 이유가 또 다르다면서요?
0: 예, 이유가 있는데 바로 폭등한 식대 그리고 예식장의 최소 보증 인원 문턱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요.
1: 네.
0: 지난 7월 기준 전국 예식장의 최소 보증 인원 중간값이 200명이었어요. 1인당 식대 중간값은 서울 기준 8만 원, 전국이 6만 원이었고요. 대관료 중간값은 서울이 630만 원, 전국이 35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객이 얼마나 오냐에 관계없이
1: 네.
0: 무조건 200명분의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니까 하객이 부족하면 신랑 신부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채우는 게 신랑 신부 입장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 젊은 세대의 실용적인 관계 맺기 방식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1: 네.
0: 한 교수는 청첩장 모임이나 이런 하객을 초대하는 데 드는 부대 비용도 상당하다면서 서로의 참석을 교환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1: 네.
0: 또 다른 어떤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관계의 목적과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한 관계를 선호한다면서 서로 필요한 도움을 동등하게 주고받는 등가성이 담보된 새로운 관계 맺기 형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하객 품앗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0: 네.
1: 요즘 우리는 오늘 키워드는 요즘 5당제 청취자들의 관심사는인데요. 이번에는 청취자 안종찬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0: 좋습니다.
1: 생활 물가가 높다고 여기저기서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주말 농장 덕분에 30여 평 되는 텃밭에서 웬만한 것은 자체 조달할 수 있어서 장보기 부담을 크게 덜고 있습니다. 지금도 텃밭에서는 대파, 오이, 가지, 고추, 쪽파, 서리태콩, 부추, 배추, 무 등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안종찬님의 관심사는 주말 농장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민호 아나운서도 혹시 뭐 주말 농장이라든지 농사 일을 도와본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촬영 때 좀 해보고.
1: 아, 그래요?
0: 저희 회사도 주말 농장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혼자 뭔가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나중에
1: 네네.
0: 이제 가족 생기면 그때쯤은 좀 시도해볼 생각이 있는데 젠디는 혹시 있으세요?
1: 저도 그런 경험이 딱히 있지는 않은데 혹시 이제 주말 농장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 근교에 마련한 소규모 농장이고요.
0: 네.
1: 도시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제 비농업인들이 주말에 농사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게 매매형, 분양형, 임대형까지 방식이 다양하다고 해요.
0: 네.
1: 근데 주말 농장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 요새도 많이 하시나요?
0: 아, 많이 합니다. AI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이 일상에 지금 자리를 많이 잡았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이 농사 체험은 꾸준한 인기 여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과 텃밭 같은 데서 주민들과 함께 공동 경작하는 교류 공간 자체가 도심 속에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서울만 봐도 각 자치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송파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경쟁률이 6.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요. 네. 성동구도 경작 편의를 위해서 친환경 비료, 뭐 상추, 배추 등 모종을 지원을 하고요. 농기구도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네. 자치구별 주말농장 참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고요. 또 특이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서대문구 저희 이제 회사 가까운 데죠. 네. 이곳의 구민은요,

0: 토종 씨앗을 대출받아서 재배를 하고요. 수확 후에 일부 씨앗을 다시 반납하는 토종 씨앗 순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또 수확의 성취를 경험하려는 수요가 인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이 주말 농장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도 궁금한데 네. 2000년대 들어서 유행한 건가요?
0: 놀랍게도요. 주말 농장 생각보다 역사가 깁니다.
1: 그래요?
0: 무려 1993년 기사에 주말 농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 그리고 90년대에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1: 네.
0: 97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당시 주말 농장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도시민들에게는 잊혀진 농촌의 향수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자연을 선사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1: 네.
0: 당시 경기도 내 주말 농장이 모두 79곳 14만 평에 달했고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 뭐 휴식과 농촌의 향수를 원하는 도시민들의 발길도 많이 몰렸다고 해요.
1: 네.
0: 이때도 배추, 상추, 무 같은 작물을 재배했고요. 심지어 과수농장이 굉장히 인기여서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도 분양을 했고 근데 여기까지는 아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근데
1: 네.
0: 꽃사슴까지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주말 농장에서.
1: 사슴? 진짜 네. 사슴을요?
0: 스케일이 정말 크죠?
1: 오.
0: 저도 신기했어요.
1: 네.
0: 그리고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1년 동안 키운 과실의 질과 양을 비교하는 경진대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1: 오, 재밌네요.
0: 네. 그러니까 주말 농장이 최근에 갑자기 생긴 유행이라기보다는 90년대부터 계속 형태를 바꿔가면서 도시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자리 잡아왔던 셈이죠.
1: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또 주말 농장에서 농장을 도난 사건 같은 게 일어난다면서요?
0: 그러니까요. 아까 푸마시 얘기할 때도 서로 가줘야 되는데 한 명만 네. 가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1: 그러니까.
0: 이런 주말농장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1: 아, 진짜.
0: 주말농장 이용자가 늘면서 농작물 도난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 네.
0: 정성껏 키운 작물이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해서 허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두 건 정도이긴 했는데
1: 네.
0: 자체 해결된 건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도심 텃밭에서도 상추, 깻잎, 모종 등을 훔쳐가는 이른바 텃밭 서리 피해 가 잇따르고 있는데 실제 이용객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 네.
0: 출근 전으로 물을 주며 키워왔는데 어느 순간 삽으로 퍼가듯 가져갔다.
1: 어머.
0: 작은 텃밭이지만 일상의 힐링 공간인데 훔쳐가니까 허탈해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1: 진짜 그러셨겠다.
0: 예, 정성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쵸.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1: 맞아요.
0: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급등과 경기 부담이 생활형 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 다만 상추 뭐 한두 장도 사실은 엄연한 절도 행위라는 점은
1: 네.
0: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청 관계자는 이게 적발될 경우 절도 혐의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오늘 안종찬 님이 올려주신 관심사 주말 농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른 청취자분들 어떤 관심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오늘 키워드가 요즘 오당제 청취자들의 관심사는 이니까
0: 네.
1: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 방수영님이 올려주신 글 소개해주세요.
0: 네. 왜 남의 눈을 신경 써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식장 최소 인원 때문이라고 하니 납득이 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참 힘드네요. 응원할게요.
1: 그러니까
0: 네.
1: 신은희님은 주말 농장 생각보다 쉽지 는 않아요. 잡초의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많고.
1: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의 관심사 공유해 주시고요.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요즘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요즘 오당재 청취자들의 관심사는인데요. 여러분
1: 네.
0: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1: 김현수님, 저희 남편 회사도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와 깻잎, 고추를 여름 동안에 따서 먹었어요. 지금은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아들이 고3이다 보니 입시 쪽으로 관심이 가네요. 수시, 정시 학교들 보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부모님들
0: 그쵸.
1: 엄청난 관심이죠.
0: 맞아요.
1: 네.
0: 아들이 또 고3이시다 보니까
1: 네.
0: 계속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자, 그리고 구예찬님은 제 관심사는 요즘 인기 있는 책은이에요. 매일 독서를 하다 보니 좋은 책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가을인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요새 어떤 책이 인기고 어떤 작가가 인기인지 궁금합니다.
1: 뭐 이재현 작가 아닌가요?
0: 요즘 그 책이 좀 인기라고 하던데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매달 이렇게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1: 네.
0: 또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뭐 신간을 내면 또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럴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하나하나 칠님은요. 저는 요즘 기계, 특히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직접 사진 못하고 리뷰 보고 체험 존 가서 사용해 보는 걸로 만족해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정말 다양한 기계가 등장을
0: 맞아요.
1: 해서 저도
0: 네.
1: 약간 얼리 어답터를 꿈꾸는데 너무 신나요.
0: 그래요?
1: 이렇게 막 열리는 그런 휴대폰도 나오고.
0: 혹시 그런 그걸 바꿀 의향이?
1: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좀
0: 너무
1: 세가지고
0: 비싸더라고.
1: 고민이 있습니다.
0: 네. 또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새로운 기계 나오면은 체험해보고 싶고
1: 맞아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0: 범진호님, 제 요즘 관심사는 기승전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너튜브 알고리즘에 항상 피아노 영상만 떠 있어요.
1: 야.
0: 취미로 피아노 하시나 보다.
1: 쉽지 않은데.
0: 그니까 대단하시네요. 네.
1: 1974님, 제 요즘 관심사는 프로야구입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팀은 다 가려졌지만 순위 싸움이 너무 재밌어요.
0: 네.
1: 제가 응원하는 팀은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래도 야구 너무 재밌어요.
0: 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매일매일 야구 챙겨보시고
1: 네.
0: 그 열정이 대단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박성남님, 제 관심사는 스포츠인데 FC 서울의 우승과 한화 이글스의 가을 야구 진출이죠.
1: 지루할 틈이 없으시겠다.
0: 맞아요.
1: 응원하는
0: 그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확실히 진짜 지루할 틈이 없으실 것 같아.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이렇게 또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 살펴봤고요. 그리고 청취자 남승희님께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취미생활과 관련된 글을 남겨주셨는데
1: 네.
0: 기념 우표 모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1: 신기하다.
0: 기념표 예전에 이런 거 막

0: 보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런
1: 맞아요.
0: 적 있어요?
1: 저는
0: 민경아 씨.
1: 스티커 그빵 먹으면 나오는
0: 네네.
1: 캐릭터 스티커 이런 거
0: 알죠 알죠.
1: 모으는 거
0: 오,
1: 했었어요 어릴 때.
0: 모았어요? 아,
1: 예.
0: 진짜? 그러면은
1: 예.
0: 요즘 취미는 어때요?
1: 요즘은 제가 최근에 주말에 제가 아끼는 친구와
0: 네.
1: 운동을 좀 했어요. 볼링을 치러 갔는데
0: 우와.
1: 제가 좀 소질이 있더라고요.
0: 볼링?
1: 예,
0: 오,
1: 볼링을
0: 재밌었겠다.
1: 오랜만에 쳤는데 손가락이 좀 휘어 있긴 했는데 지금 너무 열심히
0: 오,
1: 쳐가지고
0: 네네.
1: 이걸 취미로 좀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0: 오,
1: 했습니다.
0: 저도 비슷하게 그런 생각한 거 있어요,
1: 뭐예요?
0: 요즘에. 저는 안세영 선수를 보고, 아, 나 배드민턴 한번 해봐야겠다, 다시. 예전에 많이 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도 하고. 그래서, 배드민턴 재밌겠는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주변에, 뭐, 체육 시설들 보면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진짜 많아지셨더라고요. 안세영 선수의, 그리고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들의 선전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살포시 해봤습니다.
1: 나중에 아시안 게임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준석 선수가 직장인에서 태크볼 금메달 따신 것처럼.
0: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2: 언제부터 왔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요즘 5당제 청취자분들의 관심사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 2030 사이에서 핫해진 취미 생활이 또 있다고 하던데
1: 맞습니다.
0: 뭐예요?
1: 바로 낚시인데요.
0: 낚시.
1: 네, 중장년층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낚시가 최근에 2030 세대 새로운 취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 네.
1: 러닝이나 등산처럼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이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층이 낚시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요. 그만큼 관련 시장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어요.
0: 네.
1: 젊은층의 낚시 열풍은 SNS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뭐 인별그램 같은 데에서 지난달 금어기가 풀린 주꾸미를 잡으러 다녀온 2030 세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낚시 업계도 이 낚시 경험이 없는 젊은 이용객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요. 장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장비를 빌려주고 낚시하는 방법도 직접 알려줍니다. 심지어 배 위에서는 떡볶이 같은 간식까지 제공하는 체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낚시 한번 해보려고 낚싯대 사고 뭐 장비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몸만 가도 한번 경험해볼 수 있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1: 그만큼 진입 장벽도 낮아졌고요. 유통업계도 낚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용산에서는 낚시를 주제로 한 팝업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0: 봤어요,
1: 가보셨어요?
0: 봤어요. 네네.
1: 오.
0: 막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봤더니
1: 네.
0: 낚시 팝업 행사인데 막 낚싯대 이런 게 엄청 예쁘고 귀엽고 이런 것들 전시해놨더라고요.
1: 예. 뭐 사시진 않으셨고요?
0: 그럼 구경만 했습니다.
1: 아이쇼핑만?
0: 네.
1: 과거에는 이런 낚싯대나 이런 것들을 전문 낚시점에 가야 주로 볼 수 있었는데
0: 네.
1: 이제 이게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쇼핑몰, 백화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0: 안 그래도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많이들 하는 취미이군요.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취미생활 유행이라면서요.
1: 네. 2000년대 초반 동네 골목에서 초등학생들이 흔히 타던 인라인 스케이트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0: 네.
1: 여의도 공원에서 2030 세대가 이걸 신고 공원을 누비거나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0: 네.
1: 20여 년이 지난 지금 레트로 아이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거죠. 숫자 퍼즐 게임이죠. 스도쿠 아세요?
0: 알죠.
1: 이것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오.
1: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데 그치지 않고요. 이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의 놀이를 새롭게 즐기는 Z세대까지 가세를 하면서 아날로그 활동이 새로운 취미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0: 네.
1: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손과 몸을 직접 움직이는 활동이 새로운 재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에요. 다만 이 아날로그의 확산을 디지털과의 단절로 볼 필요는 없는 게
0: 네.
1: SNS에서 새로운 아날로그 취미를 발견하고 직접 경험한 뒤에 다시 SNS에 공유하는 식으로 이 두 영역이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공원 인라인 스케이트도

0: 그 유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한 교수는 SNS는 2030 입장에서 경험적 레트로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동력이라면서 디지털로 아날로그 경험을 공유하는 소비가 핵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 진짜 신기하네요. 아까 낚시도 그렇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도 종종 봤거든요. 네. 요즘에 어렸을 때 타던 그 롤러브레이드 이런 거 타시는 분들 그리고 스도쿠 하는 거 공유하시는 분들도 봤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1843님, 젠디 저 낚시 잘해요. 생존 줄 낚시 잘해요. 요즘 붕어, 장어, 붕장어 잘 잡혀요. 낚시 해보셨어요?
0: 진짜 옛날에 친구 따라 한번 가봤는데 못 잡았어요. 하루 종일 제가 낚싯대를 세워두고
1: 진짜?
0: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네. 그 멍 때리는 과정이 전 즐겁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제 성향하고도 좀 맞고.
1: 근데 왜 다시 안 했어요?
0: 그게 기회가 딱히 잘 안 나더라고요.
1: 다시 가서 막 해볼 만큼 열정적으로 그렇게 즐겁진 않았나 보다.
0: 아마 못 잡아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1: 만약에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다시 갔을
0: 그러면은
1: 수도.
0: 여러 번 갔을 것 같아요.
1: 그래도 그 멍 때리는 그 과정의 재미를 느끼셨군요.
0: 네, 젠디는 가보셨어요?
1: 저는 낚시 경험은 딱히 뭐 예를 들면 진짜 재미로 뭐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서 해본 적은 없지 진짜 막 낚시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데서 하는 게 충분하죠.
1: 맞아요.
0: 조희영님, 웰리스 좋죠. 제 관심사는 건강 빵 만들어 먹기. 치아바타 구워서 햄치즈 루꼴라 넣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면 탄단지 식이섬유까지 완벽한 건강한 한 끼예요. 흐흐라고. 이 요리하고 간단하게 조리하시는 것도 진짜 취미 활동의 하나죠.
1: 맞아요. 또 내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니까 더 맛있기도 하겠죠.
0: 네.
1: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청취자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땠어요?
0: 일단 제가 취미가 사실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
1: 그래도 러닝도 하고.
0: 네. 그래도 좀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취미를 일단 오늘 알아가게 돼서 너무 좋았고
1: 네.
0: 여러분의 관심사가 더 궁금합니다. 나중에 이 컨셉으로 한 번 더 코너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민호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오당재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민호 아나운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461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IOI의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461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2526님, 잰디 10월 2일과 10월 11일이 생일인 두 딸을 오늘 친정으로 모이게 해서 합동 생일 축하해 줬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잰디가 오당재에서 응원해 줬던 우리 손녀 사격신동 산내초등학교 5학년 김하은이 작은 딸이 외동딸이에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박진선, 박진미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따님들의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어요. 생일이 가까워서 이렇게 또 합동 생일 축하하는 형제 자매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237님, 가평 상면 봉술입니다. 처음 듣고 있어요. 저는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학태입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겁나게요. 음악이 너무 좋으셨나 보다. 이렇게 또 6237님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주자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평에서 캠핑장을 또 운영하고 계시대요. 요즘 또 캠핑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양희님, 젠디 아들 둘 군대 보내놓고 화물일 하는 남편이랑 일하러 나오는 날이 많아진 아줌마예요. 지난번 사연 보냈을 때 가평, 춘천, 마포 하루에 계속 다녔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이 돌고만 있네요. 이 경기는 언제 좋아지려나 걱정만 늘어납니다. 유유. 아, 지난번에 이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바쁘시다는 문자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오늘은 아마 일이 많지 않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양희님. 이주영님은 오늘 면접 보고 오셨대요. 면접 때 너무 긴장이 돼서 준비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온것 같아요. 녹초가 되었네요. 우당제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아, 오늘 휴일이었는데 면접을 또 보셨나 봐요, 주영님. 근데 면접을 볼 때는 누구나 다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영님이 생각하셨을 때, 막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제대로 답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또이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조장현님, 오늘 배추밭에 약하고 밭 정리하고 지금은 두부 부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추밭에 약도 하시고 제 방금 기침 하다가 그 문자 읽다가 침을 잘못 삼켜가지고 지금 두부를 또 부쳐서 또 한잔하고 계시다는 우리 장현님 또 행복한 밤을 보내시고 있는 것 같고요. 6677님은 저는 요새 만보, 15,000보를 목표로 걷기 운동 중인 산모입니다. 건강한 아이 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이제 예정일이신지 궁금한데 만보, 15,000보면 진짜 많이 걸으시는 거 아닌가요? 오, 대단하신데. 근데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해줘야 또 건강하게 또 힘들지 않게 아이를 낳는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 6677님 운동도 목표한 만큼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아이 잘 만나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6537님은 이번 달 용돈 안에서 프랑스 비누 세트, 하늘색 타월 세트, 이국적인 꽃무늬 이불 중에 두 개만 살수 있는데 세 가지 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를 포기하려니 힘드네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가격도 품질도 디자인도 가심비 갑이라서 고민됩니다. 저는 카드 안 쓰고 현금만 써서 세 가지는 다 무리라서 오늘 밤 안에 두 가지만 확실히 선택해야겠어요. 다른 분들은 있는데도 마음을 움직이는 품목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아, 우리 6537님은 이번 달에 이제 용돈 안에서 프랑스 비누 세트랑 하늘색 타월 세트 그리고 꽃무늬 이불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고르시려고 한대요. 어떤 걸 고를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거, 뭐 둘, 셋다꼭 필요한 건 아니시래요, 문제는. 그렇지만 셋다 지금 가심비가 너무 좋다. 그래서 아까우신가 봐요, 놓치기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프랑스 비누 세트랑 하늘색 타월 세트랑 꽃무늬 이불 중에 일단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이불은 장만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막 비누가 좀다 지금 써간다. 비누는 뭐 이제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뭐 근데 타월도 마찬가지고 타월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긴 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오늘 밤 안에 결정을 하시려면. 그러면서 이제 6537님이 다른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있는데도 사고 싶어지는 마음을 움직이는 품목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적어주셨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막상 생각하려니까 떠오르는 것 같진 않는데 뭐가 있으신지 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뭘 고르실지 궁금해지니까 6537님 결정하시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여러분의 그런 계획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의 이야기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토토의 아프리카, 그리고 인코그니토의 We Got Music.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1945543님, 1954님, 젠디, 저 내일부터 모닝페이지 써보려고요. 전 열정거리인데요. 최근 들어 마음 한켠에 무기력함이 자리 잡아서 일을 할 때도 에너지가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픽 하고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모닝페이지 도전해봅니다. 매일 4시 40분에 일어나는데 그보다 20분 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젠디가 응원해주시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우리 1954님이 이제 내일부터 쓰실 모닝페이지 2026년 10월 6일 스타트 이렇게 마치 선전포고 하듯이 이렇게 멋지게 또 노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매일 4시 40분에 이미 일어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거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뭔가 무기력하고 좀 지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충전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으신 쓰겠다고 다짐한 모닝페이지 매일매일 잘 해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저희 얘기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6691님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네요. 모레가 시험이라서 내일은 학교 가서 시험 힌트 주려고요. 전교생이 10명인 중학교예요. 애들이 공부하고 담 쌓은지라 점점점 공부하고 담 쌓았다. 그리고 선생님이신가 봐요. 6691님은 우리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3319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찬우울의 해피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소방관. 지금 저도 랩을 하는 래퍼. 얍얍얍 멋진 대꾸 노장 관장. 뭐가 대꾸?

0: 야, 답은 오직 하나. 우리가 자기 삶을 선택하는 거. 어차피 나도 인생.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 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찰 유치장에서 특수강도 피의자가 극단적 시도를 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낮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40대 남성 피의자가 유치장 내 샤워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이 119 신고를 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유인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3,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치장에서는 유서 성격의 글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유치장 피의자 관리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차량 털이 사건 용의자가 경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1세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경기 용인의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남성을 발견했지만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전남 광주 나주시 빛가람동의 주택가 이면도로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탄 초등학생이 50대 남성이 몰던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였는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18일 첫 목격 이후 2주 넘게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무르는 상어 북항이를 찾은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시 집계 결과 오늘 저녁 6시 기준 북항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101만 5,800명입니다. 북항이가 머물기 전 하루 평균 2천 명에 그쳤던 친수공원 관람객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4일 10만 명을 넘은 뒤 26일 1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북항이는 외해로 내보내려는 구조당국의 두 차례 시도에도 수로에 머물고 있는데 당국은 당분간 북항이 스스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과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열린 연합훈련에서 교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아프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 고위 대표단이 러시아가 주최한 연합군사훈련 센터 2026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여러 국가 군사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0: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6도 등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메타의 뮤즈에 맞서 오픈 AI에서도 개인 인공지능 비서인 다츠를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데요. AI에게 내 일을 맡기기 전에 어떤 점을 먼저 따져봐야 할까요?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빵 다음으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교육이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조르주 당통이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는데요. 시위가 확산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최대 500곳에 이를 전망입니다. 무엇이 학생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는지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0: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1: 소장님, 네. 오늘은 오픈 AI의 개발자 컨퍼런스의 데브데이 이거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9월 29일 날 오픈 AI가 개발자 행사 데브데이라는 행사를 했고요. 그때 이제 또 새로운 챗GPT 모델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역시 제일 이슈가 된 거는 다츠라고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꺼둬도 이제 대신 일을 해주는 AI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랑 이제 다른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또 메타의 뮤즈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뮤즈를 보면서도 제가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다츠도 그렇고 또 이제 구글도 바로 다음날에 이제 새 모델을 좀 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써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아마도 구글이 조만간 공식 서비스를 낼 때도 이 에이전트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있는 그 XAI에서도 그록봇이라고 하는 것을 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요 다츠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워낙 모델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헷갈려 하는데 만약에 다츠로 네. 뭐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런 표현 말고요. 정확히 뭘 할 수 있다 하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2: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이제 얘가 먼저 일을 해서 나한테 알려준다.
1: 먼저 일을 한다는 건 제가 시키기도 전에요?
2: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챗GPT나 AI들은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거나 그렇죠. 일을 하면 해왔잖아요. 그런데 에이전트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비서 아닙니까? 비서.
1: 네.
2: 근데 비서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제 일정을 알고 있으면 제가 먼저 일정을 알려달라고 안 해도 얘가 먼저 일정 되셨으니까 하셔야죠 얘기를 하거나 이메일을 아직 제가 읽지 않았는데도 먼저 읽고 뭔가 저한테 이거 회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1: 네.
2: 이걸 이제 해줍니다.
1: 아.
2: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기능이 원래는 뭐 이 AI 쪽 되게 많이 연구하시거나 개발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오픈클로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컴퓨터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하신 분들한테는 막 새로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1: 예.
2: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설치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그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내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는데 이제 AI 회사들이 각자의 서비스 안에 이러한 에이전트 서비스를 그냥 녹여낸다는 겁니다.
1: 예.
2: 그리고 이렇게 에이전트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내 컴퓨터에 뭔가 로컬 컴퓨터가 없더라도 클라우드 공간 안에서 실제로 내 내용을 다 보고 얘가 체크를 해주고 읽어주니까
1: 네.
2: 그런 변화의 흐름이라는 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어딜 가든 어디 있든 비서가 먼저 나한테 내 내용 얘기해주고 일해주고 대화해주는 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진짜 딱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데
2: 네.
1: 그럼 이 다츠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보다는 뭐 소장님 같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먼저 이미 접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1: 반응은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데브데이 때는 조금 반응이 안 좋았어요.
1: 네.
2: 왜냐하면 현장에서 시연을 할 때 좀 시연은 별로였어요.
1: 아.
2: 네, 왜냐하면 테스트를 했을 때 전화를 거는 기능이 있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10초 동안에 말도 안 되고 느리고 막 이랬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작업을 하는 거를 시켰는데 시연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 그 다음날 오픈 AI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얘가 속도감이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AI가 기존에 우리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딱 했잖아요. 근데 이 다츠는 제가 써보니까 쓸수록 저를 잘 알아서 결국에는 필요한 타이밍에 먼저 얘가 슥 대화를 해주는 걸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 시연을 해서 뭐 전화 걸어서 뭐 해줘 뭐 당장 알아줘 이런 건 솔직히 지금 잘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이나 내용을 주고 제가 아침 되기 전에 얘가 알아서 타이밍이 있을 때 요 내용은 꼭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스케줄링을 걸어놓은 것들을 스케줄이 되기 전에 한 2시간

0: 전에 아 이번에 지금 이제 방송하실 건데 방송에 대한 대본 초안을 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가세요 정도로 먼저 알려주는 구조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물론 이제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시연하는 그

0: 이 에이전트의 시작이 되고 있고 테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에이전트의 기능이 더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래도 돈 내고 쓸 게 네. 뻔한데.
0: 그렇죠.
1: 이거 돈 얼마입니까?
0: 아 이게 그리고 지금 아마 테스트를 하실 때 네.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못 써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픈 AI의 이 비용이 이번에 또 이슈가 됐는데요.
1: 아, 예.
0: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한 22달러 정도의 요금을 쓰실 겁니다. 근데 22달러짜리 요금제에는 이 다치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1: 아.
0: 기본적으로 100달러 혹은 200달러짜리 이상을 쓰는 사람들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오픈 AI 관점에서 보면
1: 예.
0: 이 다츠라는 서비스를 쓰거나 이제 웍스라는 이제 워크라는 걸 쓰려면 이제 오픈 AI가 본인들의 클라우드 공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츠부터는 어떤 식으로 구동을 하는 거냐면 웹사이트 안에 나만의 컴퓨터가 한 대씩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 내 자료를 놓고 내 리소스를 돌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 보면 그걸 돌리기 위한 돈이 더 드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 요금제는 넣지 않고 100달러 이상 넣는데 근데 실은 이번에 오픈 AI 데브데이에서 이 다츠보다 개발자분들에게 상당히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드디어 요금제가 500달러짜리 요금제까지 나온 겁니다.
1: 이러다가 진짜 1억짜리 요금제 나옵니다. 나는.
0: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GPT를 쓸 때 뭐 클로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00달러, 200달러 요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픈 AI가 200달러 요금제를 그대로 두고 500달러를 낸 게 아니라
1: 예.
0: 지금 얘기한 건 10월 29일까지는 200달러 사용자들한테 지금의 토큰량을 주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거의 토큰을 절반 이상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200달러 여치를 쓰려면 500달러 요금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능은 늘리고 있는데 비용은 계속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는 구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물론 모델 자체의 효율성을 높여서 예전보다 토큰 사용량에 대해서 조금 덜 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있는 사용성들이 좀 더 좋아지면
1: 네.
0: 정말로 이런 표현 하기 좀 그렇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 있는 상황까지 기능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러다가 우리 소장님하고 방송할 때 한 10년 지난 뒤에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네. 토큰 가격 인하해라 인하해라 시위하는 그런 날도 상상하세요. 어떠세요?
0: 아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AI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그럴 때 있어서 마치 전기세 할인 네. 인하 요청처럼 토큰 할인 요청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조금 싼 모델도 같이 내놓으면서 좀 어르고 달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래서 이번에 GPT 6.1 솔 모델이 실은 같이 나왔어요.
1: 예.
0: 그래서 최상위 모델이 지금 아스트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아스트라랑 가까운 성능을 토큰값 5분의 1에 내주는 구조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오픈 AI 발표에서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에서 이 솔을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지금 우리가 그 에이전트 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닷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지금 말씀드린 5분의 1 가격 솔이 안 들어가 있어요.
1: 예.
0: 그럼 제일 비싼 이제 아스트라 모델에만 있는데 그 얘긴 즉슨 아직까지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복잡하게 하니까 여전히 최상위 모델에만 쓰고 있는데 뭐 나중에 되면 조금 저렴해질 수 있는 구조는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에이전트를 써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A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제가 말을 안 걸어도 지가 움직이잖아요.
1: 네.
0: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이제 토큰을 쓰는 겁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는 제가 원할 때만 대화를 했는데 이제 아시든 아니면 지금 뭐 메타의 뮤즈든 이런 데 권한을 주면 얘가 계속 24시간 예를 들면 제 메일도 확인할 거고 제 슬랙도 확인할 거고 대화를 확인할 거잖아요.
1: 네.
0: 그럴 때 다 토큰이 드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나츠 서비스를 100달러 200달러 요금제 주고 있는데 그 사용량은 지금 과금을 안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I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토큰을 쓸 때마다 내 비용이 체감이 되는데 아직은 이 말씀드렸던 에이전트가 테스트 기간이다 보니까 테스트를 하는 토큰은 얼마큼인지 저희가 계산할 수 없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익숙하게 쓰게 됐는데 갑자기 11월 달 정도 돼서 이제부터 과금을 할래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얘가 한 2주 정도 지났더니 전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전체 토큰의 절반 이상을 쓸 수도 있다.
1: 아.
0: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요금제가 계속 올라가거나 사람들의 토큰을 쓰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 네, 진짜 이제 일상으로 점점 다 가까이 다가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소장님은 다츠 써보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써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다츠

0: 라는 서비스가 좀 일단 재밌는 게 얘한테 캐릭터를 줄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뭐 이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수다시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 다츠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에이전트들의 특징은 여러 외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재밌게 제가 쓰고 있는 게 다츠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 다치가 있을 거잖아요. 제 에이전트가 있을 거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 또 뭐 예를 들면 김아람 이사가 있는데 김아람 이사도 이 다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뭘 하냐면 슬랙 안에서 이제 업무하는 이 솔루션이잖아요. 그 안에서 저랑 제 에이전트랑 김아람 이사랑 김아람 이사의 에이전트랑
1: 아.
0: 넷이서 같이 대화를 하거나
1: 예.
0: 말을 시켜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1: 야.
0: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설정을 좀 복잡하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슬랙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야, 뭐 제 수다시죠. 제 에이전트는 수다사 저기 김아람 이사의 그 거기 알프레도가로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프레드한테 인사해라고 하면은 AI가 AI 에이전트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이전트끼리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하는 구조들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오픈클로나 헤르메스를 써셨던 분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변화인데 이게 예전에 세팅이 어렵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디바이스를 사야 됐지만 이제는 이게 이 오픈 AI 서비스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조직이 내가 한 두세 명짜리 조직이더라도 에이전트를 몇 개를 거기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1: 예.
0: 실제로 두세 명이 아니라 한 10명 이상의 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한테 스케줄을 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주간에 반복되는 업무들을 AI끼리 알아서 하기 시작하는 것들도 이제 가능해진다.
1: 그렇군요.
0: 네, 라는 것들이 좀 변화가 있죠.
1: 실제 많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주제 넘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그만 연구소 하나 운영하지만 이게 웬만한 국책연구기관이나
0: 네.
1: 우리나라에서 민간으로 굉장히 큰 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하고 같이 뭔가 큰 프로젝트 있을 때
0: 네.
1: 비딩할 자신감이 생기는 게 진짜 AI 때문이거든요.
0: 그쵸.
1: 옛날에는 인력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감히 아유 이런 생각했다가
0: 네.
1: 야 이제 한번 해보자. 우리 직원 뭐 얼마 되지도 않지 지만 충분히 같이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근데 저야 원래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영역을 많이 쓰지만
0: 네.
1: 소장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0: 네.
1: 제가 알기로 그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다 써보세요?
0: 아, 그러니까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지금 다츠 같은 서비스 오픈 AI 다츠는 우리나라에서도 돼요. 그거는
1: 네.
0: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 요금제 $100 이상 써야 되는 거고. 근데 뮤즈라고 하는 또 이제 그 메타의 뮤즈라는 게 있죠. 뮤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락이 걸려 있긴 한데 처음에 가입할 때만 약간 이제 미국 계정이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분에게 조금 요청을 하거나 하면은 계정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계정을 열어주고 나서 예를 들면 VPN이라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열고 나면 그 다음에서 국내에서 지금 쓸 수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수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또 이 뮤즈를 쓰고 있는데
1: 네.
0: 저는 오히려 이 메타의 뮤즈가 더 좀 무섭고 강력하더라고요.
1: 왜요?
0: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는 말씀드린 대로 이걸 쓰기 위해서는 $100 요금제를 가입해야 되잖아요.
1: 네.
0: 뮤즈는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마치 그러니까 결국엔 뮤직을 만든 데가 페이스북이잖아요.
1: 네.
0: 근데 페이스북의 메타가 이제 처음에 친구들 가입을 할 때 결국 소셜 그래프라는 게 내 친구의 친구 가입을 해야지 잘 되는 것처럼 이들이 무슨 추천 제도를 쓰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제 그 뭐야 뮤즈의 그 아이디 추천 아이디를 친구가 넣어주면 둘 다 1억 토큰 이상을 줘요. 그럼 그걸로 제가 해보니까 한 달 이상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계정이 들어오는데 이 B2C 서비스를 해본 데들이 확실히 조금 결이 다르구나 느꼈던 게 결국 둘 다 말씀드린 대로 뭔가 슥 하고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게 감각적으로 보면 뮤즈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1: 네.
0: 그러니까 오픈 AI는 되게 기계적인 답변을 하는 느낌이라면 뮤즈는 정말로 옆에 있는 비서가 아, 소장님 이거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메일이 한 30개가 있으면 30개 중에서도 꼭 이건 읽어보셔야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잘하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뮤즈는 되게 권한을 자동으로 많이 가져가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던 오픈 AI에서 나온 나츠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표를 등록하거나 승인을 해야 될 때 얘는 스스로가 아직 AI라는 걸 되게 많이 밝히거든요. 그걸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화하는 슬랙창에 제가 AI 뮤즈도 깔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츠라고 하는 이 오픈 AI도 깔아봤는데 다츠는 다 자기가 AI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요.
1: 예.
0: 그래서 자기 다츠라고 하는 별도의 아이디로 대화를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뮤즈 메타 거는 제 아이디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0: 얘가 저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말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뭐 이 안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미 여러 가지 계정을 다 연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AI가 김덕진님 마냥 아. 대화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훨씬 더 이 말씀드렸던 뮤즈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거 문제되면 그렇죠.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저 대신 결제를 하고 메일을 보낸다 이러다 큰 사고 날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1: 실제 뮤즈가 사고 친 사례도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실제로 9월 말에 미국에서 이제 테스트 때 나온 건데 한 유튜버가 뮤즈한테 페이스북 중고거래 판매를 하루 맡겼어요.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당근하듯이 중고거래를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싸게 그냥 내고를 한 거죠. 이렇게 좀 사주게 팔아줘라 이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구매자한테 본인 집 주소도 알려줘서 픽업 약속까지 혼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뮤즈한테 그냥 너가 내 거 그냥 올려줘 수준으로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싼 가격에도 받고 결제도 하고 주소까지 알려줘서 사람이 와서 어, 저 이 가격에 사기로 했는데요. 이랬더니 저는 그 가격에 팔기로 한 적이 없는데요. 이래서 이제 이슈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한동안 한두 달 동안은 이러한 AI 에이전트들이 자기의 사용처나 아니면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권한이 있다 없다는 게 엄청나게 혼잡하게 복잡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확실히 이러한 변화를 느끼면 사용자들의 행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오히려 이제는 정말로 직원처럼 혹은 일하는 사람들처럼 일정이나 내용을 주면 스스로 대화하고 있는 이 AI 팀들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이 정말로 20명, 30명의 팀 단위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좀 느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오히려 AI에게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일을 어디까지만 줄 것이고 권한을 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1: 네.
0: 잘 설계해주고 잘 대화해주는 게 분명히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토큰도 엄청나게 많이 쓸 것이고
1: 예.
0: 아까 우리가 얘기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안적인 범위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범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프롬프트를 쓰시든 AI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중요해지는 건 막는 권한.
1: 네.
0: 차단 권한에서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AI랑 너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사람 같다 보니까
1: 네네.
0: 사람처럼 할 거야라고 응당상각할 때가 있습니다.
1: 아.
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한테 쇼핑을 시켰어요. 그러면 야 얘가 해킹은 당연히 안 하겠지.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AI예요.
1: 아니 쇼핑을 시키는데 무슨 해킹을 해요?
0: 예를 들면 특정 권한을 갖고 예. 내가 진짜로 싸게 살 수 있는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봐라고 하면
1: 아.
0: 얘는 그 별의별 방법에 해킹이라는 요소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우리가 응당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하겠지라는 거를 그렇게 응당 인간이라고 생각할지가 아니고 야 그래도 넌 해킹하면 안 돼. 야 너는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야 돼. 라는 권한을 명확하게 주는 것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요.
1: 네.
0: 그리고 그런 데서 서비스 철학이 좀 두 개가 달랐던 게 메타의 뮤즈는 그런 권한 안 주면 정말로 그런 시도를 하고
1: 네.
0: 그리고 다치는 너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막아놓은 게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서 굳이 내가 이럴 거면은 에이전트를 써야 돼? 라고 하는 귀찮음이 있을 정도로 다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두 개의 변화들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1: 네.
0: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실은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도 네. 제 지금 슬랙창에서는
1: 네.
0: AI끼리 지금 자기들끼리 일하고 있어요. 저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오늘부터 약간 이제 저녁 때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좀 다시 뉴스를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 그 대본을 써야 되잖아요.
1: 네.
0: 지금 제가 이 뮤즈한테 야 너한테 내가 뮤즈 너 메타 거지. 근데 너는 그 되게 여러 가지 대화는 하지만 똑똑한 건 클로드나 GPT가 잘하니까 내가 슬랙 안에 GPT랑 클로드 다 줄 테니까 너네끼리 토의해서 너네끼리 계획 짜서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대본하고 PPT랑 내용을 구성을 해서 내가 보고 읽게 토론을 해줘라고 제가 방송 직전에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지금 슬랙 안에서 대화하고 댓글 달고 사이즈해서 지금 자료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1: 야
0: 이런 시대가 진짜로 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또 한 번 큰 변화를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해당 기업들 주가는 좀 올랐습니까?
0: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뮤즈가 나오고 나서 메타의 주가는 꽤 많이 올랐죠.
1: 예.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GPU나 뭐 메모리 얘기하지만

0: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얘가 스스로 24시간 토큰을 쓸 거니까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관련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뭐 투자하신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좀 씁쓸한 소식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야, 먼저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선 요즘 학교에 가야 할 학생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무슨 일인가요?
4: 네.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프랑스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 출입구를 막기도 하고요. 또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일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지난주 한 주 동안요. 5천 명이 체포가 됐는데요. 대부분이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제 5일,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월요일에 전면이나 부분적으로 문을 닫는 고등학교가 500곳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3: 네.
4: 이제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좀 구체적인데요.
3: 네.
4: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3: 네.
4: 이제 35명 정도 되는 게 과밀학급이라는 건데 보통 여기서 지금 추진하던 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에서 15명까지도 추진하던 그런 과정인데
3: 그러니까 학급당 원래 네. 그 10명 정도까지 낮춰보자라고 하던 것이
4: 그렇습니다.
3: 올라간 거네요. 오히려.
4: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사가 빠져도 대체교사를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고요.
3: 예.
4: 이제 학교 시설도 많이 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긴 수업 시간도 개선해달라 이런 건데요.
3: 예.
4: 이제 이번에 조금 크게 시발점이 된 거는 6월의 폭염이었습니다.
3: 네.
4: 이게 불만을 엄청 키운 건데 냉방은커녕 단열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교실에서 폭염을 그대로 견뎌야 했던 겁니다. 이제 학생들의 증언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데요. 이제 파리 외곽에 있는 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창문이 없는 곳도 있대요.
3: 네.
4: 또 임시 화장실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고요. 바퀴벌레나 쥐가 돌아다닌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3: 참담하네요.
4: 네,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어서 이 관리 직원한테 휴지를 받아서 화장실에 가야 되고요. 이제 임시교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영하 5도, 여름에는 40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3: 네.
4: 학생들의 요구는 간단한데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와 교실부터 제대로 제공해라 요겁니다.
3: 네. 근데 뭐 이 학생들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모습이거든요.
4: 네.
3: 한 학교 한 반에 한 50명 이상 있고
4: 네.
3: 그리고 에어컨이나 이런 건 당연히 상상할 수 없고 화장실에 가도 휴지도 없고 야 우리가 한 80년대 70년대 정말 참담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4: 네.
3: 그렇다고 요즘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4: 네.
3: 그럼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요즘 터진 겁니까? 왜 이런 시위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4: 이게 개선이 되겠다는 희망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최근에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긴축 계획을 하면서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두려움이 나왔던 것 같아요.
3: 네.
4: 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 내놓은 걸 보면 540억 유로를 줄였거든요.
3: 네.
4: 우리 돈으로 이게 90조 원 규모의 지출을 감축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2027년에는 공무원 기본급도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학교 시설이 엉망인데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게

0: 했다고 하니까 네. 아이가 교육 환경이 더 나빠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교를 봉쇄하는 학생들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예산까지 줄인다고 하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월급도 동결된다는 소리까지 들리니 이 교육 공무원들도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요즘 또 특히 프랑스는 물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단순하게 그냥 고등학생들 시위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있는 건데요.
1: 예.
0: 이제 교사들도 이미 우리 인력 부족하고 근무 조건 열악한다는 것을 호소를 하고 있었는데 임금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 소방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공부문 불근로자들이 이렇게 정부의 긴축 정책에 같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학생과 교사 또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이 불만이 한 지점에서 만난 건데요. 이제 지금도 사람과 돈이 부족한데 여기서 예산을 더 줄여도 되냐 이렇게 지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전국적인 파업을 지금 동시에 벌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더 큰 움직임과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프랑스도 저출산으로 학생들이 예전 숫자보다 점점 적어진다고 들었는데 이 다 하나하나의 인재를 진짜 더 좋은 교육 여건으로 일당백으로 만들어야 국가가 네.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텐데 특히 이 학생들이 많이 화가 났나 봐요. 폭력적인 양상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오히려 어른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주도한 긴축 반대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웠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일부 학교 주변에서는 훨씬 격렬한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던지고 여기다가 불을 태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학교 봉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참가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경찰에게 병이나 보도블록을 던지고 있고요. 이렇게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에 불을 지르는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경찰도 최루탄, 진압봉, 페퍼스프레이 이런 걸 사용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과잉 진압 논란도 있었습니다.
1: 예.
0: 이제 14세 학생이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 발사체에 얼굴을 맞았다. 이런 아이고. 주장이 나와서 지금 가족은 이제 경찰을 상대로 공식 고소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1: 예.
0: 네.
1: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상황이 굉장히 뭐랄까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또 프랑스 선거 있지 않나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프랑스 대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번 시위를 놓고 지금 정부와 야당이 맞붙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위가 격렬해진 배경으로 꼽는 게 급진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이 사람들이 배후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이 학생들의 시위를 부추겼고 일부 극좌 활동가들이 껴들어서 폭력을 조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반면에 이 당을 이끌고 있는 대선 주자인 장리크 멜랑숑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예.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은 비폭력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정부가 너무 강경 진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 문제로 시작한 시위가 어디까지 확산하느냐가 이제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치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이럴 정도가 되면 정부가 긴축안을 발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그러면 긴축안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규모를 다시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습니까?
0: 네.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 맞는데요.
1: 네.
0: 이제 다만 프랑스의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가 너무 커져 있어서 이게 긴축안을 철회하더라도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2024년에 GDP의 5.8%였는데요. 작년에도 5%를 넘었고요. 올해도 5%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 예.
0: 이게 EU 기준에서 보면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EU의 요구 기준은 3%대예요. 그래서 결국 EU는 프랑스를 과도한 재정 적자 시정 절차 대상 이렇게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빚이 늘면서 이자로 나가는 돈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1: 그렇겠죠.
0: 네, 프랑스 정부의 이자 지출은 올해 626억 유로에서 내년에는 912억 유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정부가 교육이나 국방에 쓰는 예산보다도 큰 규모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중동 전쟁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금 같이 겹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만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처한 딜레마는 조금 명확한데요. 이제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에 돈을 더 써달라 이렇게 하는데 정부는 나라비 때문에 오히려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

0: 연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번 시위를 풀어가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네요. 야, 이거 이제 프랑스가 미래에 투자하는 교육에도 돈을 못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졌다. 이것도 또 충격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어떤 후보들끼리 맞붙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0: 네. 어제 있었던 투표는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입니다.
1: 네.
0: 이제 크게 보면 현직 좌파 대통령인 룰라 다시우바, 그 다음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인 플라비오 보나소나루의 대결이었는데요.
1: 네.
0: 이제 오늘 아침에 개표 결과가 나왔어요.
1: 예.
0: 이제 보우소나루 후보가 47%를 득표했고요. 룰라 대통령이 44%를 얻었습니다. 이제
1: 예.
0: 그렇다고 바로 보우소나루가 당선이 되는 건 아니고요. 브라질 대선 같은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1: 예.
0: 이번에는 둘다 40%대여서 결선 투표를 다시 한번 치르게 되고요.
1: 네.
0: 25일에 결선이 한번더 치러질 예정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이번 선거에서 특히 화제가 된게이 보우소나루 가문이 된것 같은데, 이제 왜냐하면 아들이 또 출마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보우소나루 가문 말고도, 그리고 룰라 대통령 말고도 몇 명이 출마했습니까?
0: 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보우소나루 가문에서만 18명이 나갔다는
1: 예?
0: 건데요. 네.
1: 18명이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합친 그 개수인데요.
1: 예.
0: 이제 말 그대로 선거가 집안 행사가 됐다. 이런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그럼 대선에서는 딱 2명만 나온 게 맞고요?
0: 아니요, 다른 후보들도
1: 아, 다른
0: 있었습니다.
1: 후보들도
0: 근데 이제
1: 있고.
0: 1, 2위 후보가 된 거고요. 이렇게 2명만 결선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지금 18명 중에 8명은 특히 이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인이거나 아들이거나 동생이거나 이렇게 핵심 가족과 친인척이었습니다.
1: 네.
0: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번에 1등을 한 장남인 플라비우고요.
1: 예.
0: 이제 자이르의 부인인 미셸, 그리고 차남인 카를루스는 상원 의원에 도전을 했고, 동생인 레나토랑 넷째 아들인 헤나는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1: 예.
0: 뭐 정치에 뛰어들지 않은 직계 가족이 15살 막내딸이다. 이 정도 이 막내딸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1: 네.
0: 그래, 네.
1: 다복했던 집안이네요. 뭐죠? 자녀분들도 많네요. 예.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보우소나루 가문 옆에서는 트럼프 가족도 점잖은 교회 주민 같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한 가족이 동시에 선거에 뛰어든 규모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1: 네. 어떻습니까? 브라질은 이렇게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정치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0: 네. 이제 보우소나루 집안만의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1: 예.
0: 이제 브라질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치 권력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이른바 정치 클랜의 전통이 좀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 뿌리로 꼽히는 게 코로넬리스무라는 정치 문화입니다. 이제 과거에 브라질은 영토가 너무 넓어서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 곳곳까지 미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지방의 대지주나 유력자가 이제 주민들의 표를 모아서 정치인을 지원하고요. 그 대가로 정부에서 예산이나 자리, 각종 이권을 받아서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기반도 하나의 집안 자산처럼 대물림됐는데요. 이제 오늘날에는 과거 같은 방식은 많이 사라졌지만 부모가 쌓은 정치 조직이나 후원자, 인지도와 성씨를 물려받은 자녀가 있는 정치 가문이 여전히 많습니다.
1: 네.
0: 이제 선거 제도도 조금 영향을 주는데요. 이제 브라질의 하원 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래서 같은 정당 후보들끼리도 개인표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 후보 개인의 인지도가 중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라도 유명한 정치인의 자녀라면 이제 성씨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1: 그중에서도 이제 보우소나루라는 이름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집안은 아버지가 대통령을 지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브라질 정치 가문들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자이르 보우소나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자신의 성씨를 전국적인 우파 정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브라질에는 아예 보우소나리스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우소나루주의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강경 보수와 치안 강화, 뭐 반좌파, 반노동좌당 같은 정치적 성향을 보우소나루라는 이름 하나가 상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브랜드를 만든 자이르 본인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거든요. 2022년 대선에서 룰라에게 패배한 뒤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측근 인사들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장남인 플라비우가 아버지의 정치적 후계자로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은 보우소나로 없는 보우소나로 선거 이랬던 셈입니다.
1: 네.
0: 아버지는 감옥에 있지만 그가 만든 정치 브랜드와 지지층은 아들이 이어받아서 이렇게 대선 활동을 했습니다.
1: 네. 브라질이야 원래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또 많은 매체도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아버지 이어서 정치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는 없습니까?
0: 네. 한편에서는 그런 비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플라비우가 이렇게 개인의 정치적인 능력보다는 보우소나로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왔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주간지 슈테른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날카롭게 비교를 합니다.
1: 네.
0: 이제 룰라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장 노동자 그리고 노조 지도자를 거쳐서 대통령이 됐지만 플라비우는 대통령의 아들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잖아요.
1: 네.
0: 좀 간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적 배경도 상당히 대비가 됐는데요. 이제 한쪽에서는 노동자 출신으로 브라질 좌파를 대표하는 룰라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만든 거대한 우파 지지층을 물려받은 플라비우가 있었던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선거는 플라비우 개인의 승패뿐만 아니라 한 정치인이 사법적으로 퇴장한 뒤에도 그가 만들어놨던 정치적 영향력이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세습돼도 되느냐 이런 걸 보여줬던 시험대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를 둘러싸 하고 미국 개입 의혹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건 뭡니까?
0: 네. 트럼프와 관련된 건데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과 자이르 전 대통령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고
1: 예.
0: 그래서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에게 중형이 선고됐을 때도 공개적으로 이걸 비판하고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1: 기억합니다.
0: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정치적 지지를 넘어서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제 브라질 검찰은 미국 정부가 브라질의 우파 성향 시민단체에 정부 자금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억 원을 지원하려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국 가디언이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연방 대법원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을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하면서 이게 의혹이 불거졌던 건데요. 이제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네. 룰라 대통령 측은 그동안 이제 미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번 문제가 사실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이제 브라질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미국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대선 후보 때 어머니랑 아들이 붙은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결선 투표가 하면 이제 어머니는 후보군에서 빠지니까 보우소나로 진영이야 어차피 우파 진영이니 이거 룰라 대통령이 지고 오히려 보우소나로 집안이 다시 집권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잠정적인 결론까지도 이번 소식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오히려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것도 무슨 소식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0: 네.
1: 어떤 현상인가요?
0: 네, 좀 뜻밖의 소식인데요.
1: 네.
0: 이제 일본에 있는 연봉의 벽에 대한 기사입니다.
1: 예.
0: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벌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덜하는 게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어느 선인가요?
0: 대표적인 게 130만엔의 벽인데요.
1: 예.
0: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아내가 그냥 알바 정도만 일한다고 보면요. 아내의 연소득이 130만엔 이하라면 남편의 사회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이제 그런데 130만엔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요. 그래서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 예.
0: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일해서 130만엔을 넘어버리느니 차라리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이 기준 아래에 있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연봉의 벽이 있는데 여기는 주 20시간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 2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직장의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예 주 20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겠다 이런 파트타이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1: 도대체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렸길래 이런 연봉의 벽을 안 넘으려고 근무 시간까지 인위적으로 줄이는 겁니까?
0: 네. 올해 일본의 최저임금 전국 가중평균은 이제 시간당 1만 58원이에요. 한화로. 그러니까 네. 1177엔인데요. 네. 이제 전년보다 56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478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연봉의 벽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시급 인상이 앞으로 근무 시간을 얼마나 조절해야 되지? 얼마나 줄여야 되지? 이렇게 계산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사업주 입장에서도 고민을

0: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급을 올려줬는데 직원이 근무 시간을 줄이게 되면 이 빈 시간을 채울 사람을 또 다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래야 되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 전부터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늘고 근로 시간은 줄어드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 예.
0: 이제 작년에 단시간 근로자는 1,614만 명이었거든요. 이게 2019년보다 6년 만에 5% 늘어난 겁니다.
1: 예.
0: 근데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근로 시간은 7% 줄어서 79.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는 늘었는데 전체 노동 공급량을 보면 오히려 2% 감소했습니다.
1: 예.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연봉의 벽을 의식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이제 한 연구소가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줄인 사람이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408만 명에 달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이번 조치로 받았을까요?
0: 네, 파트타이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서비스업이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외식, 급식업 같은 곳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안 그래도 일본은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사람 구하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기존 직원들까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지금 인력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 아.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0: 이제 기업들의 채용 공고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정규직을 채용한 공고들을 보면 남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봉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게 근무 시간을 조절해주겠다. 이렇게 아예 명시한 공고가 7.7%나 됐고요.
1: 예. 이제
0: 특히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고가 2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는 아예 주 20시간 미만을 채용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도 합니다.
1: 예.
0: 이제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이제 가계 소득도 올리고 노동에 대한 공급도 늘리려고 했는데 기존 제도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재밌는 광고도 등장을 했어요.
1: 예.
0: 이제 일본 편의점인 패밀리마트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인 레이디 가가까지 광고 모델로 내세운 건데요. 이게 상품 광고가 아니라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레이디 가가는 남색 가죽 유니폼을 입고 또 스틸레토 힐을 신고 패밀리마트의 대표적인 상품인 치킨을 손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편의점 바닥을 닦는 모습도 보여주고 지날 때 상품을 채워넣기도 합니다.
1: 네.
0: 이제 그러면서 일본어로 패밀리마트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이렇게 일본 편의점 업계가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서 대대적인 채용 광고를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1: 예.
0: 이제 그만큼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거죠.
1: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일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제도적인 뭐 수정 보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0: 네. 일본 정부도 이걸 인식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연봉의 벽을 낮추기 위한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기준을 연 178만 엔으로 높였고요.
1: 예.
0: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106만 엔의 벽도 있었는데 이거는 10월부터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130만 엔의 벽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 20시간이라는 벽도 여전히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에 있던 벽 가운데 일부는 없애거나 높였는데 정작 근로시간을 줄이게 만드는 핵심적인 벽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1: 네. 지금 일본 소식을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요즘 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소득을 좀 올려주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다른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세금이나 복지 혜택의 기준을 소득에 맞춰두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현상을 표현하는 게 복지절벽인데요.
1: 네.
0: 이제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세금이 늘어버리거나 복지 혜택이 한꺼번에 줄어버리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별로 늘지 않거나 심지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1: 예.
0: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인데요. 이제 과거 영국에서는 세액공제와 주거급여 같은 여러 복지제도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있었고요. 이제 특히 주 16시간이나 30시간처럼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혜택이 달라진다는 특징 있었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보면 1파운드를 더 벌었는데 세금은 늘고 복지 혜택은 줄면서 추가 소득의 최대 96%가 사라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된 것도 있었는데요. 이를 더해도 사실상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복지 제도를 유니버설 크레딧이라는 제도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어느 선을 넘었다고 혜택이 갑자기 끊어버리는 대신에 소득이 1파운드 늘어날 때마다 지원금을 55펜스씩 점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1을 더하면 적어도 가처분 소득도 계속 늘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1: 이 제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본도 영국처럼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한마디로 이

0: 중풍의 벽을 위로 옮기는 게 아니라 예. 이 벽을 경사로로 만드는 게 핵심인 건데요.
1: 그렇네요.
0: 예를 들면 130만엔 기준을 뭐 150만엔으로 올리기만 하면 당장은 문제가 완화될 수가 있지만
1: 네.
0: 언젠가는 이렇게 임금이 오르다 보면 이 150만엔 벽 앞에서는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1: 그렇겠죠.
0: 그래서 특정 소득을 넘는 순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를 없애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만드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일본 정치권에서 이런 형태로 제도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날 것 같은데
0: 네.
1: 이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1: 예.
0: 이렇게 130만엔의 벽은 단순한 세금 기준이 아니라 사회보험 피부양자 제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건데요. 이제 현재는 직장인의 배우자가 일정 소득 이하기만 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도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130만 엔의 벽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이 제도 자체를 지금 손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문제점은 명확하지만 이제 실제 개혁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8: Walk it, walk it 안전화.
1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1: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 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4: 고수익에 원금 보장?
1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1시 뉴스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채용지원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구성원 개인정보 추정자료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출되었거나 유출 가능성 있는 정보는 학생과 졸업생의 성명, 학번,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과, 학적상태, 입학학력정보 등입니다. 교직원은 성명, 사번, 연락처 등이 예상되고 채용지원자는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력정보 등입니다.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파의 사건 발생 지역 외에도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여러 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수개소로 식별되고 전체 MDL 250km 중 침범 구간의 폭은 지역별로 다르고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 미터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일환으로 설치한 철책이 군사분계선에 침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도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술체육위원 제도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군이냐면서 태극마크 달고 뛰는 선수들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3년과 달리 병력 자원이 줄고 국위 선양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조금 1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운영진 명단 공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 대표 등 3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 보육법 위반 명단 공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강동구청은 2024년 해당 어린이집이 직원 6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등으로 1억 1,8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시설 폐쇄,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 취소 처분했습니다. 또 2025년 행정 처분 내용, 어린이집 이름, 주소, 원장 이름,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 등을 3년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6도 등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8: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결혼식을 했다는 뜻으로 웨딩마치를 올렸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웨딩마치는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겁니다. 외래어 마치는 행진할 때 쓰는 반주용 음악으로 행진곡과 같은 말이죠.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과 혼동해서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하면 바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승전고를 울리다도 있습니다. 승전고는 싸움에 이겼을 때 울리는 북으로 북은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거죠.
9: MBC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영국의 신스팝 듀오 패샤 보이즈가 1990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러시아 10월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체제가 뒤집히면서 사람들이 겪는 혼란을 계절이 바뀌는 10월의 분위기에 빗대어 표현한 음악이죠. 패샤 보이즈 멤버들은 이런 음악을 쓰게 된 건 오직 러시아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음악인이 하는 예술과 그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관계까지 심도 있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노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그저 10월의 찬가처럼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Pet Shop Boys, My October Symphony였습니다. 김지연님 신청곡이었어요. 10월이면 들어야 되는 노래들 중에 한 곡이죠. 네, 이 노래하고 뭐 When October Goes라든가 그런 노래들 몇몇 곡 있는데 사실 그냥 이 음악은 제목에 10월이 들어가니까 10월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상상해서 들어도 괜찮고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생각하면서 뭐 들어도 좋을 거고 그냥 뭐 귀에 잘 들리지 않아도 가사를 찾아보면서 들어도 괜찮고 또 Pet Shop Boys 멤버들이 쇼스타코비치 때문에 이 곡을 만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쇼스타코비치가 어떤 작곡가인지 어떤 음악 만들었고 또 이 음악하고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찾아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그렇게 음악을 들어도 괜찮겠죠. 근데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재밌는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어떤 식으로 음악을 듣는가 거기에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도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버무러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음악이라도 다르게 듣는 것과 라디오에서 듣는 거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꽉 채워보려고요.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시간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0: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양 가구박람회.
5: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7: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8: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알제로 문라이팅이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블루문트급 주제가였죠. 김경원님이 이 노래 신청해 주시면서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하늘 위에 달이 멋지게 비추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셨는데요. 추석 지난 이후로 그때 이후로 계속 좀 달을 바라보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달이 너무 그때 멋져서 그런지. 네, 이게 달 사진은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면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것만큼의 그 멋짐이 안 담기더라고요. 5584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너무 우울해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 좀 기분 나아지시겠어요? 그러면 저 얼마든지 들려드리죠. 남은 시간 내내 빌리진만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자, 사람이 좀 기운이 가라앉고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죠. 자, 그래도 음악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잠깐 창문 열고 환기시키는 것처럼 바람 쐬는 기분은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잭슨, 빌리진. 그리고 2412님이 신청해 주신 비지스의 노래를 다시 불렀죠. 파이스트의 Inside and Out 이어드릴게요.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처음 그리고 지금을 작년 가을 개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1년 돼가거든요. 이 코너 한지. 그래서 웬만한 뮤지션들은 다 다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그룹을 빼먹었더라고요. 1966년에 데뷔한 미국의 남매 듀오 더 카펜터스입니다. 골든디스크 단골 듀오인데 와, 제가 카펜터스를 안 한 걸 확인하고 어머나 웬일이니? 하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카펜터스, 원래 카펜터스라는 이름 이전에 오빠인 리차드 카펜터가 작곡하고 동생인 카렌 카펜터가 불러서 카렌 카펜터의 이름으로 발표된 Looking for Love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 곡으로 음악계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이름은 카펜터스가 아니라 카렌 카펜터 솔로처럼 나왔지만 사실상 이미 카펜터스 체제로 만들어진 노래였잖아요. 리차드 카펜터가 작곡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카펜터스의 데뷔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ooking for Love, 카펜터스의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카펜터스 1981년까지 10장의 정규앨범을 냈는데 카렌 카펜터가 1983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예, 그때 이제 활동을 멈추게 됐죠. 그런데 이제 카렌 카펜터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생전에 녹음해뒀던 노래들을 모아서 3장의 유작 앨범이 더 발매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10집 앨범 마지막 싱글이었던 Beechwood 4, 5, 7, 8, 9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노래는 원래 The Marvelettes가 1962년에 발표했었던 노래였거든요. 그걸 이제 카펜터스가 다시 리메이크한 건데 굉장히 발랄하고 기분 좋은 그런 목소리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카펜터스의 데뷔곡 Looking for Love 그리고 1981년에 발표한 마지막 싱글이었습니다. Beechwood 4, 5, 7, 8, 9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카펜터스의 데뷔곡 Looking for Love 그리고 마지막 싱글 Beechwood 45789이었습니다. 김유덕님,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 영화 Sing Again을 관람하고 집으로 가는 길, 영화 OST를 무한 반복하면서 여운을 만끽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음악은 다르게 해석된다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가사와 비슷한 영화의 철학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지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마음 한켠을 뭉클하게 만드네요.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던 좋은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과도 함께 이 감정을 공유

하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Sing Again OST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존 카니 감독의 작품이었죠. Once부터 해서 Begin Again, Sing Street 이런 좋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특히 음악 영화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저는 존 카니 감독의 작품들을 워낙 좋아해서 그냥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다 봤거든요. 네, Sing Again도 봤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스토리라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전작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화제를 일으키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유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주는 여운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보셨다니까 그렇게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같은 작품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뭔가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책을 읽든 그 행위 자체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노래 이종윤 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Sing Again OST에서 닉 조나스가 불렀어요.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이 곡과 함께 8393 님이 해리 스타일스의 Falling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원성 님, 빌리 오션 Suddenly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세 곡 모두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이어서 들어보시죠.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메리 맥그리거, Torn Between Two Lovers였어요. 강예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 끝곡은 4384님 신청곡으로 골랐어요. 비틀스, Girl.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11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사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정중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유통업계에서 쓰는 말 중에 미들 마일이 있습니다. 제조사가 배송한 물품이 물류센터로 배송되는 중간 단계를 뜻하는데요. 최근 문체부와 국어원은 미들 마일을 중간 물류로 순화했습니다. 외래 용어를 순화하지 않고 바로 들여오면 누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또 있습니다. 외부에서 제품 설계를 넘겨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으로

0: 가루로 쉽게 다듬었습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22년 2년차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조시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와 BMG 지뢰 폭발 사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1: 네,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군 당국의 지뢰 제거 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후속 조치로 독자 대북 제재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0: 연이은 금융권 해킹 사고로 6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천절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 벤스 미국 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세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어조가 달라 주목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1: 여야는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거부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2: 오늘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이 국감 대상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청 문제로 논란이 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조 대법원장은 그제 국회에 의견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시한 거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3: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는 것인데 사퇴 요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거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사법부를 겁박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등 외교 안보 현안도 주요 쟁점입니다. 오늘 외교부를 시작으로 내일 국방부, 8일 합동참모본부 감사가 잇따라 진행되는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 지뢰 사고와 관련된 그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정부와 한국군 간의 갈등을 물을 생각이고요.
2: 최근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국감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책임을 따져묻겠다고 예고했는데 국민의힘도 이에 호응할 경우 은행장들 줄 소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증인 채택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반대로 채택 여부

0: 문은 불투명하고 정무위에서도 레버리지 ETF 사태에 책임을 묻겠다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1: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은 1년 이전 시기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고 군 당국이 결론냈습니다. 우리 군은 폭발 현장 주변에 대한 지뢰 제거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2: 비무장지대 내 울창한 수풀 사이로 큰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솟구칩니다. 낮 12시 51분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주변에 대한 지뢰 제거 작전이 단행됐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이후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북한군 지뢰를 제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발생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역시 북한이 고의로 매설한 지뢰 때문으로 군 당국은 최종 결론 냈습니다. GPS 분석 결과 1, 2차 폭발 지점과 북한군 지뢰가 발견된 위치는 모두 군사분계선 10여 미터 남쪽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상 장병들의 피복과 파편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북한군 지뢰에 쓰이는 성분이 공통적으로 검출됐고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의 수지 반부병 지뢰, 즉 플라스틱 대인 지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 반부병 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2: 합참은 장병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이 유실이 아닌 매설한 지뢰로 특정했고 유엔사도 지뢰가 인위적으로 설치됐으며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폭발 지점 주변에 최소 4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유엔사를 통해 지뢰 제거 작전을 북한에 통보했으며 북한군이 폭발음이 난 방향을 관측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1: 군 당국은 북한의 사과와 자발적인 지뢰 제거를 촉구했습니다. 또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는 대신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4: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결론내면서 군 당국은 북한의 사과와 함께 지뢰 제거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3: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4: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전 지역에 걸쳐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해 3월 이후 군사분계선 전 구간으로 작업을 확대하면서 하루 평균 최대 7천여 명을 투입해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9차례, 2025년 17차례에 이어 올해는 벌써 50여 차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식별됐다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8월 중순 동부전선에서 처음 포착된 뒤 한 곳에서만 40여 차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노후화돼 현재는 200여 개 정도만 남아있다며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 간 인식 차이가 있어 유엔사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대응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뢰 제거 작전과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시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도 논의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인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에 대응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북 확성기 재설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남북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1: 금융권 해킹으로 6만 명 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피해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5: 신한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사에서 해킹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연락처뿐만이 아닙니다. 직장과 소득, 대출 정보까지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금리를 깎아주겠다거나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유출됐으니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춤형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사흘간 연휴를 마치고 은행 문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이 같은 수법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습니다.
6: 지금 보이스피싱이 정보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설치된 계정들과 그 계정이 사용되는 업무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격 구조를 만들겠죠.
5: 계좌에서 곧바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금융거래가 막히는 피해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계좌 비밀번호 같은 정보까지는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주의하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며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더라도 접속하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7: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이상 금융거래 탐지를 강화하고 필요한 소비자 안내와 보호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금융당국은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피해 구제와 보상에 나서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8: 간추린 뉴스와 날씨입니다. 나이지리아 남부에서 군용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32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AP, AFP 통신에 따르면 볼라 티누브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날 남서부 온도주에서 공군 소속 항공기가 추락해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페스투스 케아모 나이지리아 항공부 장관은 성명에서 남부 에도주에서 출발해 경제 중심지 라고스를 향하던 군용 항공기가 오전 9시께 온도주 이그보코다 지역에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세계 석유 공급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재고 비축에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CEO는 현지 시간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에너지 정보 포럼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면 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 이후로 줄어든 중동산 석유 공급이 30억 배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팟캐스트에서 조건 기반 전환 계획은 연합 방어와 억지력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에 여전히 작전상 미비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기반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임의로 시기를 정했는데 몇 가지 핵심 군사적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공소청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두라고 주장했을 뿐 보안수사권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반박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가 과거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재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안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아지겠고 강한 바람이 더해져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0.5도입니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정중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3: MBC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4: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3: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5: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3: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 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최근 대전 중구에서 열린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에서 하이라이트였던 불꽃놀이를 취소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유등천 인근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을 비롯해서 2급인 노란 목도리 담비,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폭죽이 터지면서 나오는 연소물질이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키고 강한 빛과 소음은 새들에게 집단 공황장애를 일으킨다고 하죠. 이번 대전 중구의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뜻깊은 선례가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아닌 잔잔한 가을밤의 운치만으로도 빛나는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10월 6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0도고요. 부산 14도, 대구 14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강릉 12도, 제주 19도입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바람도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고 맑은 하늘을 보이겠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중화역 가까이
6: 새 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 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0: 10월 6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외 제외 공관에서 세금으로 구입하는 비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이 최근 4년간 194개의 제외 공관의 비품 대장을 분석한 결과 허위 부실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요. 주 태국 대사관은 지난 2022년 6월 1억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구입하고는 관리 대장에 기아 모닝을 샀다고 등록했습니다. 또한 300만 원짜리 대사관저용 와인 냉장고를 사고 주방용 칼로 적는가 하면 164만 원의 커피 기계는 뚝배기로 등록했는데요. 지난 2024년 10월 주 네덜란드 대사관은 5개의 소파 3,600만 원어치를 구매하고도 달랑 1인용 소파 1개만 샀다고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 중학생 B양이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학생 A군은 같은 양 B양에게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과 복도 등에서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습니다. 이에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A군의 부모에게 올바른 성교육 및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200만 원과 치료비 6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살며 간호했다고 속여 할머니의 공공임대주택을 승계한 손자가 타주택 보유와 해외 체류 사실이 들통나 이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A씨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A씨는 2021년 3월 할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했고 2023년 11월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임차권 전부를 승계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다세대 주택을 소유했고 심지어 해외에 체류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A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미국에 체류하다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 압박이 한층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합의된 관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렇습니다. 이 떨어지는 지지율에 이제 비례해서 네. 상당히 지금 뭐 미투자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불똥이 우리한테 튀었군요.
1: 맞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2천억 달러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0: 예.
1: 특히 이 자리에 이 발표하면서 누가 함께했느냐.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0: 네.
1: 재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확정된 한국의 대미투자를 지금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성급하게 좀 기정사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 네.
1: 이런 이유로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 팩트 체크상 지금 뭐 수익성, 사업성 더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유감을 표시했는데
0: 네.
1: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또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을 물리겠다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0: 네.
1: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배 올리는데 뭘 두 배 올릴 건지는 언급을 안 했는데
0: 예.
1: 실제로 이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인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압박성 발언인지를 놓고는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어쨌든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 접전지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가

0: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아직 뭐 안심하기 이른 게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어쨌든 이제 이 표심을 겨냥하게 되면
1: 네.
0: 가장 이제 이 중요한 게 미국 내 투자 일자리 확대입니다.
1: 예.
0: 이걸 부각시켜서 선거 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세라는 협상 카드를 더 강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렇다고 해서 팩트시트에도 없는 내용을 발표해놓고 아니라고 하니까 돈 두 배 더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선거 전에는 뭐 입장이 바뀌질 않을 거라는 거죠.
0: 맞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이제 알래스카 LNG의 참여를 이제 기정사실화했지만
1: 네.
0: 정부가 이제 참여냐 거부냐. 양자택일보다는
1: 네.
0: 투자임을 최대한 이제 낮추는 협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해졌는데요. 아마 이제 일본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일본은 실제로 이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하다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분 투자는 하지 않고
1: 예.
0: 일부 일본의 기업들이 LNG 구매 의향서를 맺는 방식으로
1: 네.
0: 구매자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1: 예.
0: 우리도 사실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지금 가스 예비 계약을 맺은 만큼 지분 투자 대신에 민간 기업들의 장기 LNG 구매 의향으로 좀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좀 적은데요.
1: 예.
0: 만에 하나 참여한다면 이게 최대 540억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 예.
0: 혼자서는 안 됩니다.
1: 네, 그렇죠.
0: 이게 일본, 대만, 한국이 지금 구매 대상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매국과 함께
1: 네.
0: 지분과 위험을 좀 나누고 또 구성력 있는 구매 계약을 일정별 좀 확보할 때만 출자하는 조건을 좀 달아야 하는데요.
1: 예.
0: 물론 베스트 케이스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정말 정유 업체들조차도 사업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발을 빼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제 김정관 장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 네.
0: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 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만약에 하나 이제 최종 거부한다라고 하면 미국이 합의했던 15% 상한 관세 25% 이상으로 재인상하거나 또 슈퍼 301조 무역법 301조 카드로 한국산 제품의 고율의 관세를 좀 매기는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1: 네.
0: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그 국내법 원칙을 협상의 방패 마기로 삼되
1: 네.
0: 흘려가지도 그렇다고 등을 돌리지도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1: 네, 우리 정부에서 어쨌든 유감을 표하긴 했습니다만은 상업적 합리성, 네, 그거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말고도 한국이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0: 그렇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약속에도 없던 추가 투자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약속이 없었던 걸 발표한 거예요?
0: 맞습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이 석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 11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또 적은 겁니다.
1: 네.
0: 바로 이제 우리 정부가 양국 간 이제 합의는 공동 팩트시트와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이 전부이고
1: 네.
0: 통상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이 이런 의사를 내비친 경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1: 예.
0: 한마디로 이제 한국 정부가 모르는 투자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공표한 셈입니다.
1: 아니 이래도 되는 건가요?
0: 이 트럼프가 언급했던 석유 회수 증진 프로그램이 뭐냐?
1: 예.
0: 생산량이 줄어든 기존 유전에다가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해서 남아있는 원유를 추가로 뽑아내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1: 네.
0: 실제로 지난 1일에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해당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래스카 LNG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조율 없이 미국 측의 입장이 먼저 나왔죠.
1: 네.
0: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한 줄 게시물이 시장과 여론에는 확정된 약속처럼 읽힐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
0: 만약에 하나 이제 한국 정부가 침묵하게 되면 기정사실이 됩니다.
1: 네. 아니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상대국하고 약속도 없는 걸 막 발표해도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번복하면
1: 예.
0: 합의 위반이라는 압박의 명분이 될 수 있는데요.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이 투자의 어떤 협상의 룰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우리는 팩트 시트에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논의된

0: 바가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서 오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고
1: 예.
0: 모든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절차를 거친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면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이게 실제 가능한 얘기인가요?
0: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스윙 스테이트 핵심 승부처입니다.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나왔습니다.
1: 네.
0: 1년 반 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 관세를 물리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을 예. 또 꼭 짚고 있습니다. 자국의 우선주의와 관세 성과를 내세워서 결집을 노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이런 초고율의 300%의 관세는 미 법원의 무효 판결이나 통상 마찰, 미국 내 물가 상승 부담 때문에
1: 네.
0: 실제로 이행은 쉽지 않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관련 협의 위협했던 한 72건을 좀 추적해봤더니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 건 15건, 21%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실행되지 않거나 철회된 경우가 오히려 많았는데요.
1: 예.
0: 어쨌든 지금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제조업 일자리가 중요한 오하이오주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실제 부과 가능성보다는
1: 네.
0: 대미 투자를 좀 압박하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한데요.
1: 네.
0: 선거 결과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그런데 뭐 이 미국이 원전 종주국이잖아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0: 맞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이제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데요.
1: 네.
0: 원전의 원천 기술 확보하고 있는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의 이 APR 1400이라는 한국형 원전을 직접 짓는 길이 열렸고 원전은 최대 60년까지 가동하기 때문에
1: 네.
0: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샴페인을 터뜨리 어려운 이유가 8기 가운데
1: 네.
0: 한국형은 2기 뿐이고요.
1: 네.
0: 나머지가 원천 기술은 갖고 있지만 제조 기술이 전무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이제 부지라든가 사업비라든가 한국의 기업의 구체적인 발주 물량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형 원전 8기에 이제 부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오하이오주,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에 건설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들 지역 공통점이 뭐냐? 공화당 충성도가 높은 지지 기반 지역에
1: 예.
0: 초대형 일자리,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1: 포퓰리즘 아닌가요? 예, 그리고 최근 주요 은행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또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AI를 활용한 금융권 사이버 공격 이제 본격화됐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0: 맞습니다. 이제 시중은행부터 저축은행, 캐피탈사까지 7개 금융사가 한꺼번에 연쇄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 예.
0: 이게 보안사고가 금융권에 거치지 않고 에너지 공기업, 대학까지 업종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아, 걱정이네요.
0: 맞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 AI가 사이버 공격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1: 네.
0: 이 AI는 어떤 거냐?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오픈소스 AI가 대량으로 자동화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1: 예.
0: 여러 국가의 IP를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침입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악용하게 되면 과거처럼 해커가 일일이 취약점을 찾지 않아도 AI가 여러 금융사를 상대로 대량으로 자동화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물론 실제로 어느 정도 AI가 활용됐는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아직 뭐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중인증을 적용하거나 취약한
1: 예.
0: 점을 이제 사전에 보완한 금융사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AI 시대에도 기본적인 보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네,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이 논의됐나요?
0: 일단은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대량 공격이 있는지 여부를 보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특히나 이제 이 망불리 규제 완화도 이제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1: 네.
0: 전체 한 2만 8천여 개 기업에 보안 점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0: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2: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직접 메시지를 냈네요.
3: 네, 어제 SNS에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 또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2: 네.
3: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인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이 성과를 독차지하려 다른 사람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방해라고 폄훼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 네.
3: 검찰개혁의 제도적인 과제는 이미 법률로 완성됐고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중수청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2: 네.
3: 또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과거 당정에 검찰개혁 논의 과정을 설명한 영상도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2: 예.
3: 특히 인사를 둘러싼 공개 충돌이 검찰개혁 자체를 흔드는 쪽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방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2: 네.
3: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인사를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2: 네. 근데 대통령이 SNS에 이제 무극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3: 네.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이른바 무극파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 네.
3: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을 드러내거나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라고도 했는데요. 특정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좀 김지용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2: 네.
3: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든가 김용민 국회의원 등 여권 일각의 공개 반발을 좀 염두에 둔 메시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이후에 추미애 경기지사 또 바로 다시 김지용 후보자 반대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3: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연일.
2: 네.
3: 반박 수위도 좀 높아졌는데요. 추미애 지사는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라는 처참한 심정이라면서 김 후보자의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내놓은 설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2: 네.
3: 2020년 채널A 사건 당시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2021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김 후보자는 애초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2: 네.
3: 또 고발

0: 수사권에서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핸드폰 포렌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 친윤 검사냐 반윤 검사냐 이거 했을 때 행적들을 보았을 때 행정안전부 측의 해명이 더 깔끔하지 않다는 지적이었고요.
1: 반윤이라고 볼 수 없다.
0: 라는 거죠. 그렇죠.
1: 네, 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0: 네. 그래서 추미애 지사는 검찰 개혁이 구부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왔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사실이 대통령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1: 네, 그래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도 김주영 후보자를 다시 공개 비판했습니다.
0: 네, 이것도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 1호, 이건 중수청 수사관이기 때문에 네.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1호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 1과장이었을 당시 본인이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 감찰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당시 민원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도 했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본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공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검사 출신의 임은정 중수청장도 1호가 되는 그 의미를 봐서 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공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장도영 대표가 차마 눈 뜨고 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강경파는 김 후보자를 친윤이라 공격하고 대통령은 반윤이라고 반박하는데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이런 여여 싸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결국 검찰을 정치검찰이라면서 해체를 해놓고 정작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영화 암살자들이 아주 지금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0: 네, 어제 오후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가서 헌화도 하고 묵념도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1: 예.
0: 옥천이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 부의장도 함께 했는데요.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 여사 피격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가 공개가 되자 장 대표는 여기에도 한 줄 한 줄 육 여사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사무쳐 있다라면서 이 영화적 상상력으로 비켜갈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제작진에는 상영 중단과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개막작 선정 철회 요구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1: 네.
0: 장 대표는 이 영화가 육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자체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해외 영화 상영 처리 요구와 함께
1: 네.
0: 국정감사에서도 제작 과정과 관련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어쨌든 영화라는 거는 뭐 다큐멘터리는 아닌데요.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약간 선을 넘는 것 같은 것이 배우한테까지 이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유해진 씨 집합 시위로 번졌더라고요.
0: 네.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 그리고 배우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1: 예.
0: 온라인에서도 유해진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한 제품에 대한 불매와 모델 교체 요구가 등장을 했고 광고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유해진 씨의 소속사에서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허위사실과 비방, 악의적인 인신공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1: 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경찰에 직접 엄정 대응을 요청했더라고요.
0: 네, 최 장관은 영화에 대한 비판과 토론 자체는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다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 비판이 배우 자택까지 찾아가는 행위나 개인의 일상 침해, 신변 위협으로 이어진다면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창작자

0: 경찰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영화 관계자와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1: 네.
0: 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영 중단에도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작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라면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사법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일단 그 유해진 씨 자택이 주택 아주 조용한 주택가던데 인근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0: 네, 심지어 배우 유해진 씨는 지금 해외에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네. 그리고 갑자기 17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가 발단이 된 건가요?
0: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비판하면서 했던 발언이 지금 도화점이 되었습니다.
1: 네,
0: 한 의원은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작 수사의 피해자로 신격화하면서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이용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1: 네.
0: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시계와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틀렸다면 팩트로 반박하라라고 했습니다.
1: 예.
0: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2009년 검찰 조사 당시에 서거를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됐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없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건데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은 당시 수사 기록과 언론 보도에 기대서 사실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지금 양측이 정면으로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데 석고되제하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고요.
0: 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을 정치 검찰 출신 소인배 정치꾼이다를 비판을 했고요.
1: 네.
0: 조계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시계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고 법정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오히려 한 의원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의 죄를 덜려면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 앞에 석고되자라고 했고 친문계 대표 인사인 윤건영 의원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꺼내는 건 검찰 부활의 기초 공사라면서 사이버 래커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곽상원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 사이에서는 팩트 공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0: 네. 한동훈 의원이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팀 검사도 아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못한 채 종결이 됐기 때문에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의혹들을 확정적 사실이라고 단정하느냐라며 팩트라면 자료와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반면에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새로운 비밀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미 공개된 수사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라면서 수사팀이 아니었다는 건 물타기라고 맞받았는데요.
1: 예.
0: 그러면서 곽 의원 부부가 미국 유학 당시 구입했던 뉴저지 주택계약금 일부에 이 박연차 씨의 자금이 들어간 게 맞느냐 아니냐 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또 본인이 비판하고 있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조작 신화를 만들어 이용한 민주당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런데 이 뉴저지 주택 자금 문제는 실제 확인된 사실하고 한동훈 의원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당시 검찰은 박연차 씨 측의 홍콩 법인 계좌에서 나온 40만 달러가
1: 네.
0: 노정현 씨가 계약한 미국 뉴저지 아파트에 계약금으로 송금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후에 노정현 씨가 확정된 유죄 판결에서는 이제 외국 환거래법 위반이었는데
1: 예.
0: 이거는 그저 중도금 명목의 13억 원을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급했다라는 거였지
1: 네.
0: 이 13억 원 자체가 박연차 씨 돈이었다. 이것까지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군이 어제 DMZ 지뢰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지뢰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0: 네.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장병 3명을 다치게 했던 지뢰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1: 네.
0: 현장 조사 결과 북한 지뢰는 MDL 안쪽 최대 100m 안쪽에 3개의 지점에서 확인이 됐고 임진강에서 예전에 수거되었던 북한

0: 한글 수지 반보병 지뢰와 동일한 종류로 분석이 됐습니다.
1: 네.
0: 지뢰가 물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위치를 시킨 것이고 매설 시점은 최근이 아니라 최소 12개월 이전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1: 네.
0: 즉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1: 네.
0: 북한이 MDL을 넘어서 이 지뢰지대를 조성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군에서는 바로 이 지뢰지대 제거 작전에 들어갔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 국가안전보장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상응 조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1: 네.
0: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독자 제재를 제안을 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1: 네.
0: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검토 대상이 아니고 어떤 상황 조치를 할지는 당분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Well,
6: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8: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7: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히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8: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7: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8: 10월 오픈 때 가보자.
7: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9: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10: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9: 어디?
10: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9: 하나은행?
11: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3: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많이 차가워졌지만 한숨 들이마시면 잠이 확 깨는 상쾌함도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하늘 맑겠고요. 공기도 아주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옷차림은 좀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0도, 파주 춘천 4도, 대구 안양 1도로 지금 태백 평창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도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햇살이 좋아서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2도, 광주,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이번 주 한글날 연휴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낮 기온은 계속 올라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8618님 문자인데요. 철없는 어린아이만 같았던 둘째 아들이 오늘 강원도 양구로 군입대를 합니다. 걱정도 되지만 무사히 군생활 마치고 더 멋진 남자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차 안에서 함께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신청하셨네요. 네, 명곡이죠. 조성모 가호가 또 리메이크.

싱크로에서 MZ들도 많이들 알더라고요. 이래서 명곡은 영원하구나 싶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골랐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최근 우리 주변에 부쩍 늘어난 것이 인형 뽑기 방이죠. 집게를 움직여서 원하는 물건을 뽑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유의할 것이 안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뽑기점의 인형들을 조사했는데요. 점검한 제품 10개 중 6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매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했죠. 무인 점포인데다 인형들이 많아서 화재 사고에 취약한데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즐겨 찾는 인형 뽑기방,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으려면 안전부터 챙겨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0: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론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제재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조이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거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은 금융권 해킹 사고로 6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사에서 해킹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직장과 소득, 대출 정보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천절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해 기립한 뒤 연료, 산화제 충전을 위한 점검 등 막바지 준비를 거쳐 내일 낮 우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난 네 차례 발사를 거치며 비행 성능을 입증한 누리호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위성을 재궤도에 올리는 한 단계 더 복잡한 임무에 도전합니다. 이번 5차 발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차에 이어 제작을 주관하는 두 번째 발사로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발사체 개발의 민간 주도 전환을 가속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세계 석유 공급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재고 비축에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CEO는 현지 시간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에너지 정보 포럼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면 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 이후로 줄어든 중동산 석유 공급이 30억 배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춘천 21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0.2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오지에서 다큐를 찍는 영맛살로드 채널의 장준호 PD입니다. 오지 부족들이 사냥을 할 때 흔히 보는 TV에선 독침이라 화살 한 방에 짐승들이 툭 떨어지지만 현실의 사냥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길고 고된 추격전이죠. 땅은 예고 없이 푸꺼지고 빽빽한 풀숲은 온몸을 긁고 지릅니다. 그렇게 이틀을 실패하고 3일 만에 겨우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느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먹고 사는 건 참 힘들구나.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검찰개혁 방안 결정 과정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적격성을 두고 여권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2부에 조상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합참이 어제 DMZ 지뢰 폭발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부 레드캠프 시간에 성일종 국민의힘을 만나서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0: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제비 타임즈.
1: 더마까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장건수 님이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김윤경 님도 아, 겨울로 널뛰게 하려는 건지 찬바람이 쌩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춥다 춥다 하는 인사가 많이 도착하고 있고요. 제가 할 말을 대신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달빛소녀님이신데요. 오늘도 시선집중에 집중하면서 촌철님들의 신랄한 의견 부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시선집중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튜브로 보고 듣는 건데 이사나님이 오늘 JB 뒷배경이 깜깜한 것 같은데 왜 켜지지 않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지금 JB 뒷백이 시커멓습니다.
1: 저도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심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2: 아, 왜요? 어제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뿜뿜하지 않으셨습니까?
1: 너무 클로즈업 되는 것 같아갖고 네, 이런 김이 죽은 게 뭐 이런 게 다 드러난다 이런 생각 좀 드는데 빨리 고쳐주세요.
2: 네, 뒤에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바깥에서 제작진이 최선을 다해 복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아, 오늘 뉴스가 어두운 건가? 가을 개편 배경인 건가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에 주목할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X에 여러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추려드리면 조국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안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안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밝혔는데 자, 이 글에 유시민 작가가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라고 주장했던 그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고 특정 대상들을 말 그대로 이름을 거명까지 했습니다. 자, 짚을 점이 있는데요. 자, 대상을 특정했다라는 점, 그리고 의견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글을 썼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이런 주장이 성립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선 조정 작업에 나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당장 불거진 문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끌어올린 겁니다. 무엇이냐?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문제를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선조정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이야기냐?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을 종합을 하면 오히려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던 반면에 오히려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쭉 한 방향으로 나갔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보다도 더 나갔다.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어달라. 믿어도 된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자신만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대변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삼가라라는 뜻도 여기는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전선조정이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속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그 논란은 다음 주에 피크를 찍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피크를 찍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장면이 어떻게 연출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바깥에서 장외 설정이 더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청문회 날짜가 정해지면 아마 더 격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아무래도 흐름상. 이것을 지금 단속을 하지 못하면 청문회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뒷감당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청문회 전에 격화되는 것에 어떤 일정한 제동을 걸기 위한 측면 이것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조국혁신당과 김용민 의원은 바로 반박을 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0: 같은 경우는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주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 당이 주장한 것은 보안수사 요구권이지 보안수사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또 이번에는 대변인실이 나서가지고 공지를 돌렸습니다. 반박하는 내용이었는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조건을 붙여서 보안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가 있다. 조국 원장한테는 보안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보안수사권이었다라고 재반박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왔음을 스스로 바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반박을 한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팩트 싸움의 이 기조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것들이 어제 오후에 전개됐던 반박, 재반박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1: 네, JB는 대통령이 전선 조정 그리고 단속에 직접 나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순철님들의 반응이 꽤 뜨겁습니다. 박병일님, JB 근데요, 검찰개혁을 대통령이 했습니까? 민주시민들이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약간의 반발성 댓글 보내주셨고요. 문봉철님은 근데요 대통령님이 왜 이들과 싸우는 걸까요? 약간 싸움으로 보고 계신가 봐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짱구님 개혁을 시작했으니 모두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율과 마무리에 힘을 써야 의미 있는 개혁 성과가 나올 듯합니다. 라는 주문 보내주셨고요. 마진가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의견을 내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정치판에서 의견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논란이 논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0: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대통령이 싸우냐고 지금 한 분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적을 수용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밖에서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김지용 후보자는 신용검사 아니냐라고 제기했던 것을 인사권에 대한 도전, 다시 말해서 싸움을 걸어온 것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버리면 이미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지용 후보자마저 덜컥 걸려버린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오히려 절박감. 그것 때문에 지금 SNS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 네. 그런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또 나왔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며칠 더 갈 것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사전 단계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뭐라고 할까요? 청문회 직전이 아니라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속의 측면이 있는 거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 네. 관련 뉴스 또 전해주실 게 있죠?
0: 지금 그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D넷에 보관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D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수사망을 줄여서 D넷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정보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앙 서버에 보관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D넷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수사를 위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공소청은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공소청이 이걸 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중수청으로 그대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삭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법무부가 공소청 전환에 따른 D넷 보관 디지털 증거의 처리 방안이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일부 어떤 그 디지털 증거가 삭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지금 디지털 증거까지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물.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물. 이런 것들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12.3 내란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 역시 삭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대검찰청 예규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예규였는데 이 기존 예규를 보면 내란, 외환죄 등 중요 범죄의 디지털 증거를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규

0: 그래서 이것까지 삭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아주 상식 수준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무리 규정이 좋고 뭐해도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12.3 내란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 자료거든요. 역사적 자료. 근데 보존의 근거 규정이 없어졌다고 해서 덜컥 없애버린다? 이건 역사의식을 몰각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1: 네, 경호날다님이 기존의 검찰은 뭔가 감출 게 많은가 보네요 라고 해주셨고 데이지님은 요상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도가 난 만큼 법무부가 어떻게 협의할지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김지용 후보자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라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이를 거론을 했는데 당시 대검 감찰 1과장이던 김지용 후보자에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감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묵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는데 종합정리는 뭡니까?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앞서 정리했는데 제가 빼먹어서 추가로 이 소식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어떻게 봐야 돼요?
0: 자,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의 김지용 후보자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있던 지난달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 거냐, 뭐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부지검장이었지만 지금은 광주지방 중수청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를 하고 임명장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속 상관이 되는 것이죠.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게 김지용 후보자는 직속 상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관으로 인정을 못하는 건가요? 그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임은정 검사 시절에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부 비판도 했었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사권과 관련해서 정면으로 아무개는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실상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궁금하다는 점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일단 뭐 본인을 청문회 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 요청도 했다고 하고 오늘 첫 출근길 도어 스태핑도 한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홀로움님, 인사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핵심입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이유가 적습니다. 라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달빛소녀님은 한번 믿어봅시다. 김지용 이 사람. 자잘못은 그때 가서 따져도 늦지 않지 않나요? 라는 의견, 엇갈리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지뢰 폭발 사고 관련인데요. 권대원 합참 차장이 어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맞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매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이다. 이렇게 밝혔고 유실된 게 아니라 매설됐던 것이다라고도 밝혔고요. 폭발 지점 일대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조성한 지뢰 지대를 폭파 제거했다라는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폭발이 발생한 25사단 외에 군사 분계선 이남의 북한 지뢰 여러 곳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기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게 합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지금 확인돼서 지금 전달이 된 건데요. 그런데 여러 곳을 추가 확인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그럼 또 전부이냐? 이것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여러 가지 지금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

0: 않을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다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지뢰 폭발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습니까?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장병의 또 안전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아주 면밀한 지금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후속 조치로 상응 조치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요거는 잠시 후 인터뷰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신종 이거 피싱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신종 수법이 나왔다고 보도한 게 있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한국일보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중학교 2학년 김모 양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2일 쇼폼 플랫폼 틱톡에서 현금을 준다라는 게시물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댓글을 남겼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을 성인 커뮤니티 추천인 용도로 잠시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김모 씨 휴대폰 번호와 통신사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를 묻더랍니다. 근데 김 양이 계좌번호는 모른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휴대폰 카톡 대화에서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검색하면 된다고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따라해봤더니 우리은행 계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휴대폰으로 아버지 김 씨의 당근 계정에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계좌에서 102만 1,989원이 당근페이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빼낸 돈으로 뭐를 했느냐? 롯데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권 두 장을 구매를 하고 속칭 튀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수법이죠. 이런 또 신종 수법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지난해 경기 북부경찰청이 청소년 등에게서 매입한 계정 532개를 이용을 해서 1,462명에게서 6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검거된 일당이고 또 다른 일당들이 있으니까 이 짓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갈수록 퍼질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포스터 표어 지을 때 나왔던 게 잔악계나 불주심이었는데 요즘은 잔악계나 폰조심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누구에게도 자식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 보여주면 안 된다. 야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식에게 부모님 그 저기 핸드폰을 털어라. 거기서 계좌 알아내서 알려달라 이렇게까지 이런 짓까지 합니까?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늘 나오는 댓글인데 그 머리로 공부를 해라.
0: 에이구,
1: 참. 오강상재님은 보이스피싱도 점점 진화하네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동네방네님 제비랑 비슷한 표어 읊어주셨네요. 꺼진 폰도 다시 보자.
0: 그냥 아예 그 집에서도요. 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세요. 네,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0: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검찰개혁 그리고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조상우 변호사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4: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검찰개혁 방안이 그 정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냈고 네. 거기서 특정 대상을 거명을 하면서 과정에서 이러이러하게 했다라고 좀 밝혔거든요. 네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관계를.
5: 우선은 이제 이런 상황에까지 대통령님께서 이런 부분에까지 직접 메시지를 내야 될 정도로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상황 관리가 안 된 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정부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고 국민들께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들인 것 같아서 네. 정말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 검찰 개혁이라는 제도 자체는 국회가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가 이제 제도를 만들어가면 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은 행정부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거기다 내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에 나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뭐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국민들이 볼 때 그 인사가 뭐 여러 가지 비위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지적받는 인사를 냈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분이 과거에 보였던 어떤 사건에 대한 행태나 이런 모습들에서 도저히 소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다거나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상적인 작동일 수 있지만 특정 인사를 만약에 그 인사를 거기다 넣어달라거나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사인데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비틀어서 그 인사를 공격하는 데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행정 업무를 국회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치집행 업무를 국회가 다 하겠다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사심을 섞어서 자기 사람 꽂아넣기 하는 행태로 잘못 비춰지거나 오해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4: 지금
5: 취지입니다.
4: 자기 사람 꽂아넣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경우를 두고 지금 그만 혹시 김종 후보자를 둘러싼 그러니까 논란을 염두에 두고 그런
5: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4: 그럼 거기 자기 사람을 꽂아 넣으려고 한 주체가 누구고 자기 사람이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5: 그런 말씀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드리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오히려 모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생각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뭐 네 명의 후보자 중에 특정인이 특정 누군가 누구 어떤 정치인과의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네 분의 후보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 중에 이제 최적의 인물을 대통령께서 픽업을 하신 거고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도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인사권자로서 고려할 사항에서 나름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다 보니까 선택이 안 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 또 누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분들의 의도와
4: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성격 규정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5: 그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특정인을 요구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4: 잠깐만요. 그러면 그 청와대나 네. 다른 쪽에 네. 김지용 후보자가 아니라 누가 아무개가 돼야 된다라는 네. 의사를 네. 직접 전달한 적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5: 청와대 쪽에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권 인사 중에 청와대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견들을 내세요.
4: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5: 근데 그게 일단의 어떤 그룹핑을 우리가 한다면 성향별 그룹핑을 한다면 특정되는 분들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4: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김종 후보자

0: 가 아니라 아무개가 초대 중수청장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주체가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 검사를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혹시 그분들입니까?
1: 그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죠.
0: 포함이 된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얘기하는 그 어떤 대상자가 여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동안 아니, 해왔던 업무라든가
0: 논점을 바꿔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놓은 논리는 김종 후보자는 친윤이고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 그게 이제 주장이잖아요. 네. 그럼 그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0: 그렇죠,
1: 것이고.
0: 그런데 그렇죠.
1: 그분들이 제시한 근거가 사실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추미애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저기 김종 후보자가 과거 채널A 사건 때 그 뭐 한동훈의 포렌식 그걸 갖다가 방해했다. 내지는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역할을 하면서 그걸 했다는 취지이신데 대검 형사부장은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0: 야, 권한이 없습니다.
1: 네, 애초에 권한이 없고요.
0: 예.
1: 두 번째는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호수 검찰총장도 추미애 장관, 그 당시 장관님의 그 지시에 따라 아예 업무에서 배제가 돼서 대검에 있는 누구도 그 채널A 사건에서 관여할 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중앙지검장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0: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니까 하나 지금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드리겠는데
1: 네.
0: 대검 형사부장은 디지털 포렌식에 지금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한동훈 당시 검사를 수사했던 담당자가 서울중앙지검 정준영 형사 1부장 아니었나요?
1: 네네네.
0: 형사부였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런데도 대검 형사부장은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그 사건의 흐름이나 지위와 관련해 가지고 대검 총,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안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 조언 같은 걸 해드릴 수 있는 지위는 있지만 포렌식 자체를 막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포렌식 업무는 어차피 대검 과학수사부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0: 결정, 그러니까 포렌식을 할지 말지를
1: 그렇습니다.
0: 결정하는 권한은
1: 그렇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 검찰 개혁이 중요한데 친윤 검사를 안 되고 검찰주의자를 안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1: 네.
0: 바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SNS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1: 네.
0: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지 않느냐.
1: 그건 많이 그랬죠.
0: 이걸 지금 제기를 한 거잖아요.
1: 네,
0: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1: 아니 기본적으로 이미 언론에 과거에 그분들이 했던 발언이라든가 그분들이 제출했던 뭐 법안이라든가 이런 건 객관적인 자료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의 12명 국회의원이 전원. 대표 발의해서 당론을 채택해서 대표 발의한 이른바 중수청 법안은 원래는 법무부 아니었어요.
0: 네, 그건 당론 변경했다고 이제 조국 혁신이
1: 밝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꼭 법무부에다 두면 절대악이고 행안부에다 두면 절대선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불과 1년 전 일이에요. 뭐 아주 오래된 기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미 내란 다 벌어지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형사협치회를 구축할 거에 관한 논의를 할 때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사건 관련해서도 조국 그 말씀하신 조국 지금
0: 원장.
1: 혁신당 원장의 혁신연구원장
0: 혁신정책연구원장
1: 혁신정책연구원장님께서도 보안사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0: 네.
1: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든 어떠한 범위 내에서든
0: 뭐 공소시효가 뭐 만료가 되기 직전
1: 그렇습니다.
0: 이런
1: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조차도 결국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이른바 수사권 박탈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대로 또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입장이 변화하면서 대통령의 이른바 검찰개혁 의지를 공격하시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적어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일관되게 본인이 과거에 해왔던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 드러나거든요.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원칙이 있고 검찰총 이른바 검찰청 폐지는 사실 우리 대선 공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가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공소 담당 공소청을 두는 방안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처음 듣는 얘기고 국민을 속였다. 이런 요지에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1: 그거는 사실은 그때 그 저 대선 후보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그 유시민 작가 사이에 같이 이렇게 무슨 유튜브 방송 같은 걸 찍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미 그 견해를 밝히셨고 그 부분에 대해
0: 그 자리에서도.
1: 그 자리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아주 확고함을 오늘 확인했다는 식으로 말씀.

0: 그럼 그게 알릴레오였나요?
1: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확고한 것으로 본인이 확인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도 없겠다 정도의 수준까지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처음 들어본 말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0: 그러면 좀 중간 정리 차원에서 그러면 변호사님이 평가하시기에 네. 김주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안 된다라는 논리나 네. 검찰개혁 방안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 목소리를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그런 말씀에 충분히 저는 동의가 되는데 개혁의 어떤 성과에 관한 전리품을 독식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게 보세요. 예,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로지 나만이 개혁할 수 있고 앞으로도 나만이 개혁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모든 걸 해냈고 앞으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반개혁 내지 개혁의 미온적인 사람들인데 나만이 개혁의 선두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혁을 넘어서서 개혁으로까지 가는 그런 급진적인 어떤 제도 제도 설계를 넘어 제도의 파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검찰청 안에 있었던 검사 2,200명 전원을 광화문 광장에 휴시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주장에까지 나아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민주공화국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0: 그럼 이 그러니까, 타이밍에서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전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네. 정성호 장관 그 정책 보좌관이셨으니까 네. 정성호 장관이 네.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법무장관을 그만뒀던 이유 중에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란 네. 이런 것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많이 부담이 돼서 혹시 그만둔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을 본인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시니까요 네. 본인의 어떤 그 철학과 구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뭐 제가 그분의 생각을 뭐 감히 추단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원래 생각해왔던 그 형사사법 개혁의 틀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고민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이 오히려 애초에 예상보다도 더 많이 나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는 정성호 당시 장관은 별로 동의가 안 됐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1: 일정 부분 동의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네. 과하게 저기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의원으로서 밖에 나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정책 집행자의 역할보다는 의원으로서 만약에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아주 신속한 보완을 통해서 국민들이
0: 입법 보완을
1: 그렇습니다. 이제 형사 피해로부터 좀 조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0: 정성호 장관 재임 시절에 만든 게 이제 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미래위 그다음에 그 밑에 진상 조사단이었잖아요.
1: 네.
0: 이거에 대해서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위험한다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아니 그 검사 직무의 독립성이 그 이른바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직권남용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고요.
0: 네.
1: 그리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먼저 그리고 검사들이 먼저 자신들의 비위행위를 남들의 비위행위를 파헤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목과 어떤 엄격함으로 다뤄내가지고 이걸 끊어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원래 요구됐고 가장 강력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전해진 소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기존 검찰 조직에 D넷이라고 있었잖아요.
1: 네네.
0: 디지털 증거 이제 보관하는 시스템.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수사권이 없으니까 증거를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데
1: 네.
0: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디지털 증거나
1: 네네.
0: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부패 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나
1: 네.
0: 심지어 12.3 내란 관련 디지털 증거가 삭제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데 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1: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애초에 종결된 사건의 디지털 자료를 보관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위법 논란이 분명히 있고요.
0: 네.
1: 그건 그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0: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요.
1: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0: 네네.
1: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면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검찰이 자율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세월호라든가 세월호 특조단이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검찰 사건이 폐지되면서 해체가 되는데 해체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종결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국수본이나 중수청으로 이첩이 될 겁니다.
0: 넘기겠죠.
1: 예. 그러면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들도 함께 넘어가야 될 것이고

0: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그게 사건이 궁극적으로 종결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 이른바 디지털 캐비넷 논란을 일으키거든요.
1: 그러면 공소청이 예규를 뭐 입법이 아니라 예규를 만들거나 이런 걸로는 보관이 안 됩니까?
0: 예규로 만들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1: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특히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정말 우리 현정사에서 보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그 부분은 별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국회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0: 그 국회가 원래 그런 제도를 설계하는 곳이니까요.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차피 이제 가장 핫한 인물은 김지용 후보자니까 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저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이 그 아마도 중수청장으로서 적격이라면 오랜 동안의 수사 경험이 있고 이 검찰의 그 중대 수사 역량을 얼마나 그래도 손실 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청되는 그 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잘 전사시켜서 옮겨갈 것이냐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나름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청되기 전에 네. 했던 그 이른바 대검 형사부장 역할이거든요. 이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자리는 송치와 기소기관 사이를 연결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그 업무들을 잘 조율해내는 업무가 가장 핵심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 중대범죄수사는 초기 대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영장을 적절하게 공수청 검사에 협력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업무를 좀 훌륭하게 수행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게 아닌가. 그래서 선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영장 청구 과정에서 어떤 공수청과의 조율 문제라든지
0: 그렇습니다.
1: 이게 핵심 문제다?
0: 핵심 문제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조상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 극우 성향 단체 50여 명이 주연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지난 4일부터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보도된 뉴스 오디오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5: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
6: 암살자들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5: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하는 폭도들이라는 제목의 가짜 영화 포스터 앞에서 유해진 출연을 요청한다며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6: 유해진 대배우 대한민국 대우들 중에 뭐 개념 있는
4: 이렇게 현재 약 한 달간 집회가 이제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개인의 자택을 직접 겨냥을 해서 하는 행동은 또 다른 쟁점을 낳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따져볼 수 있는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1: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상영 중단을 요구를 할 거면 제작사를 찾아가야지 왜 배우를 찾아가요.
4: 그렇죠. 이 핀트가 엇나갔는데 어쨌든 이 비판의 화살이 유해진 씨 개인한테 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좌표찍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보수단체 대표가 집회 신고를 알리면서 소셜미디어에 도로명 주소까지 노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 집 주소를 노출을 했어요?
4: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주소 취득 경위부터 불법의 여지가 있는지를 좀 법률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을 하거나 배포를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재로서는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자택 주소를 특정해서 제3자에게 전달을 했다면 그 자체로도 위법의 소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유튜브 생중계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이 노출을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4: 지금 다 노출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그렇게 영상으로나 온라인으로 노출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회 주최 측의 어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이런 공개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파트너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7: 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정보라든지 개인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 공

0: 공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배우가 뭐 귀가하거나 외출하는 것도 생중계하거나, 이러한 공개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될수 있는 거죠.
1: 그러면 이게 이제 집회의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2: 네, 그렇습니다. 장소 자체는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게 현재 우리나라 집시법에서 장소로 제한을 두는 곳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청와대 같은 곳들이 이제 100m 외의 곳에서 할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실상 장소 자체를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주택가 같은 곳이라면 개인 자택의 거주자라든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는 경찰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자택 앞 집회는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유명인 개인 자택 앞 집회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서 이걸 같은 선상에서 볼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성주 변호사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서 이건 좀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공적 관심 사항과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비판 취지를 가지고 해당 공인의 자택 앞에 가거나 근무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 이거랑 문화 예술 파트에 있는 어떤 유명인이 출연했던 영화가 자신들의 견해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유명인의 자택 앞에 가가지고 영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달리 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1: 혹시 근데 관련 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2: 네, 있었는데요. 2022년 판례였는데
1: 네.
2: 당시 음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서 GTX 노선 변경을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한달 동안 벌였는데 그 장소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자택, 회장 자택 앞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진위가 시위를 벌인 장소가 주무부처인 국토부 앞도 아니고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앞도 아닌 그정 회장의 자택 앞이다라는 점을 두고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집회의 목적과 주거지의 연관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이정 회장 자택 부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볼수 없다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지만 절대적인 자유는 될 수가 없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나 공중도덕 또 사회 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는 존재한다라는 걸 명시를 하고 있는
1: 예를
2: 거죠.
1: 들어서 뭐 노사분규가 발생을 해서 해결권을 갖고 있는 최고 경영자 집을 찾아가서 최고 경영자에게 해결을 촉구한다. 이거는 연관성이 있겠죠.
2: 그렇죠.
1: 아, 근데 상영 중단 결정하고 배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2: 전혀 없습니다.
1: 그럼 권한이 있습니까?
2: 선을 좀 넘은 행위다라고 볼 수가
1: 그냥
2: 있는 거죠.
1: 유명세 올라타갖고 노이즈 마케팅 하겠다 이거잖아요.
2: 네.
1: 뭐 어렵게 얘기할 카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2: 네.
1: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조강.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1: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12: 네, 맑은 하늘에 복사 냉각이 원활해서 현재 해안 지역은 15도 안팎, 내륙 지역은 10도 안팎, 산지로는 5도 미만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백, 평창은 어제보다 10도 이상이나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0도, 철원이 4도, 전주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대신 하늘이 계속해서 쾌성해서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 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2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 높겠고요. 부산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남부 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올라서 한글날 연휴에는 서울의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따뜻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요.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내일도 맑고 바람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1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5: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1: MBC 생활정보. 생활 속 전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콘센트 사용부터 살펴봐야 하죠. 하나의 멀티탭에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을 여러 개 연결하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히터나 전열기구처럼 전력 사용량이 큰 제품은 가능하면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고 전격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플러그가 헐겁거나 변색되고 뜨거워졌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간 외출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처럼 꺼주세요. 문어발식 사용 줄이시고 전격 용량 꼭 확인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레드캠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죠. 나와 계십죠?
2: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예. 의원입니다.
1: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그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합참이 어제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예상했던 그대로입니까?
2: 뭐 거기에 변화된 게 없잖아요.
1: 네.
2: 예, 어떤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1: 네.
2: 전혀 진전된 게 없습니다. 단지 유일하다고 한다면 북한이 우리 남쪽으로 심어놓은 우리 지역에 심어놓은 그 지뢰에 대해서 제거 작전을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이야기밖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얘기를 좀 거기서부터 풀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것이 한두 곳이 아닐 수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지금까지 그 선은 북이든 남이든 그 선에서의 그 상호 인증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걸 밀고 내려온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과 또 여러 가지 상응적인 조치를 해왔어야지요. 지금 안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병사들이 중상을 입고 난 다음에서야 이게 문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1: 그러니까 지나온 과정 이전에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2: 대처는 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비례의 원칙입니다.
1: 네.
2: 그렇잖아요.
1: 예.
2: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빈총 경계를 비롯해서 모든 게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 그래요.
2: 그러면 어떻게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정한 군사분계선 밑으로 내려와서 국경선화 작업을 해요, 북한군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2: 당연히 매뉴얼대로 있습니다. 경고방송에서부터 하고
1: 네.
2: 그에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1: 예.
2: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깐을 보고 지금 이렇게 김여정 같은 경우가 나서서 이로 말할 수 없는 문명의 이 시대에 그러한 조롱과 이 천박한 말로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1: 그러면
2: 바로 그런 것들이
1: 예.
2: 우리 군의 대응이 일관되고 또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차하면 뭐 경고방송에도 응하지 않으면 뭐 교정까지 불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2: 저는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예. 대북 저자세 하니까 듣기가 싫어할 텐데
1: 예.
2: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전 장비 아니었습니까?
1: 확성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2: 이런 거를 이동식 고정식해서 40여 군데를 헐어버렸다고요.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긴 거지요. 무장해제를 했다고요.
1: 그래요.
2: 북한으로 보내는 이러한 그 전단지 같은 경우 얼마나 그 두려워했습니까?
1: 그러면
2: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저쪽에 북한 쪽이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알아서

0: 먼저 다 제거해 준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0: 그러한 걸 가지고 예.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1: 일이 터진 마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 탓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들어간 게 2024년부터고 윤석열 정부 때도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방치했잖아요, 사실.
0: 아니 그래서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1: 예.
0: 저 대북방송 스피커나 이런 거 다 해제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대응을 했잖아요.
1: 그래요. 아니 근데
0: 그러면요.
1: 아니 저기 군사분계선 밀고 내려와서 말뚝 박는데 그게 지금 확성기가 그거는, 대응은 아니잖아요.
0: 그거는 최근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고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극 경고 사격을 비롯한 대응 조치가 있었습니다.
1: 경고 사격을 하고 대응을 했다.
0: 아니 그러면요.
1: 상황이 발생할
0: 경고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이 선을 넘지 말라고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또 방송도 보내고
1: 네.
0: 그리하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지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야 대화든 뭐든 또 물밑에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1: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응 조치인데 일단 지금 그 일이 발생을 했고 우리 장병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대북 확성기라고 보세요?
0: 바로 그 부분을 그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물었고요.
1: 네.
0: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장관이.
1: 비밀?
0: 예. 네. 상응하는 조치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제가도 질문을 했고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할 대응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
1: 네.
0: 대응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북 확성기도 얘기하는 것이고 전단도 네. 얘기하는 것이고
1: 네.
0: 모든 군이 갖고 있는 가용자산을 가지고 이야기라고 대응을 해야 물밑에서 2015년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고위급 회담을 요청해왔던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문제가 풀릴 수가 없지.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은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몇 분 의원이 대북 확성기 재개를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적경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때문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틀었는데 무슨 귀신 소리 같은 거를 뭐 밤에도 틀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소가 유산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런 지금 목소리가 적경지역 주민들한테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0: 이제 그 살고 적경지에서 생활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 부분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0: 바로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국가 위신과 관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보상 이외의 방법도 이게 남북 대치 상황이 뭐 이게 1, 2년 앞으로 지속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맞대서 그러면 그런 접경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또 다른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그러한 에어리어 존을 아예 그냥 비워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 방법들을 서로 논의해야 되겠죠.
1: 아, 그럼 접경 지역 주민들을 이주를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0: 모든 수단을 다 고민할 수도 있지요. 아니 뭐 저 그 국민들한테 퍼주는 돈이 지금 얼마인데 거기에 불편해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고통을 감내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1: 근데 거기서 농사 짓고 저기 고기 잡고 이런 생계 수단이 거기 있는데 이주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0: 아니 뭐 그럴 때야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농사 짓고 나올 수 있지요. 지금도 비무장지대 안에는 농사를 지으시고 바깥으로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불거진 문제가 빈총 경계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0: 군기가 무너진 것이지요. 그 이 빈총 경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빈총 경계를 지금 뭐 지작사하고 합참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급부대가 예. 지금 이게 하급부대에서 빈총 경계를 했는데
1: 네.
0: 이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상급부대는요. 하급부대의 근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네네네네.
0: 그리고 밤에도 가서 같이 근무도 쓰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1: 네.
0: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위에서부터 예. 밑으로 내린 공식적인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위에서 어떤 그 지시가 하달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0: 그렇지 않고는 예. 이게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에서 이렇게 공룡 화기들이 예. 비고 특히 1군단에서는 개인 화기까지도 빈총으로 경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투 검열 태세에 대한 점검이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더 큰 문제지요.
1: 이것도 2024년부터 발생한 일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24년, 25년 6월 달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1: 아니, 국방부 감사했는데 24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데요.
0: 일부가 있었죠. 일부 전투실험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24년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이유 야를 막론하고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같은 경우는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1: 그렇죠. 어느 정권이 문제냐 이거 하기 전에 지금 검열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0: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네. 엄하게 처벌하십시오. 그걸 비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1: 그래야죠.
0: 어느 정부든 이거는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아시안게임 끝나고 금메달 딴 선수들한테 병역 특례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0: 이 부분은 지난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었고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1: 맞아요. 예.
0: 특히 BTS 같은 경우는 국가의 경제적으로 군에 가기 전에 51조 원인가 이렇게 아마 이득도 많이 주고 해서 또 훈장도 받고 해서 그 당시에 병역을 좀 면제하자 이렇게 주장도 있었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무늬만 세계대회인 여러 가지 그러한 문화예술 같은 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 있었지요.
1: 예.
0: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이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일부 선수들이 아마 이런 문제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국민들이 좀 분노가 크신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경쟁이 국내 경쟁이었고요. 네.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아시안게임 같은 경쟁이었고 또 세계와의 경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1: 네, 네, 네.
0: 이제 우리 국력이 커지고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모든 것이 어느 나라하고 견주어도 이제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을 해서 또 인구 절벽 시대에 네. 여러 가지 맞추어서 이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사실 일부를 조정하는 거면 논란이 꼬리를 물을 것 같고 그냥 아예 차라리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두든지 해야지 일부 이런 경우는 주고 이런 경우는 그럼 안 주는 걸로 조정하지 이거는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는 거 아닙니까?
0: 아무래도 또 국가가 세계하고 경쟁을 할 때 대한민국의 위상적 측면도 있거든요.
1: 네.
0: 이러한 부분이 인센티브 제도가 또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요인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1: 네.
0: 합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봤었을 때 그래도 그 정도면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선을 여야와 또 전문가들 정부가 이렇게 한번 의견을 맞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이게 일부 조정이 가능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금메달 따도 안 준다고 치면 아니 평생 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 하기도 힘든데 아시아 1등이 얼마나 큰 건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0: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은 넘어섰다고 봐야죠.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한다든지.
1: 네.
0: 또 미국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이 진출한다든지 굉장히 네. 격으로 느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해서 국민들한테 드리는 여러 가지 네. 이 결과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1: 네.
0: 그래서 순수 예술 분야에서부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옛날에는 병적 자원이 충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뺐어도 됐지만 앞으로는 특히 줄어들고 있는 병적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다 한번 네.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국방위 차원에서 이거 한번 좀 정밀 논의를 해볼 그런 계획이나 이런 일정은 좀 잡힌 게 있어요, 그러면?
0: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그 의논이 되어 와 있고요. 네. 경무청에서 이 부분도

0: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하고 아. 또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올 쯤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이미 그러면 예. 아 그러니까 저기 뭐냐 개선 방안 연구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왜 아주 수년이 됐지요.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와서 아마 병무청도 예.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준비가 다 거의 전 됐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언제 그 결과 나오고 언제 국방에 보고한다 이런 일정까지는 아직은 체크가 안 됐지만 조만간 나온다?
0: 예, 아무래도 국정감사하는 기간에 예. 그동안 병무청장도 여러 번 대답을 했고요.
1: 예.
0: 아마 이번 국정감사 할 때는 정부청장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1: 그렇죠, 그렇죠.
0: 지금까지 제기를 해왔습니다.
1: 예, 아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은 국방부 국정감사 있는 거죠, 오늘은?
0: 아, 내일부터입니다.
1: 아, 내일부터입니까?
0: 예, 예.
1: 알겠습니다. 바빠지시겠네요, 국정감사 기간 들어갔으니까.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 게 해킹 사고고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데 도대체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몇 천만 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제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마다 보상 얘기가 나오는데 용두삼이 뭐 뒤에 가서 뭐 이게 뭔가 확실하게 보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들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건지 이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SKT 유심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하이봉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예. 지금 여기서 공통점이 좀 추출이 되는 게 있습니까?
3: 예, 업종이 다 달라도 사고가 나면은 기업이 크게 잃을 것이 없다라는 점이 똑같습니다.
1: 예, 그래요?
3: 예, 뭐 그렇습니다.
1: 어떤
3: 예.
1: 점에서요?
3: 뭐 지금 유출되는 업체들이 통신사나 유통업체나 공공자전거까지 또 이번엔 은행까지 터졌는데요.
1: 네.
3: 피해자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에 이르지만
1: 네.
3: 실제로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중에 일부고요. 그것도 네. 몇 년 뒤에 1인당 10만 원 안팎입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사고 확률과 나중에 낼 돈을 계산을 해보면은
1: 네.
3: 보안에 그렇게 목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이 업종만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속칭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보상을 해주더라도 속칭 X값이다 이거죠. X가 뭔 이런 거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죠. 그러니까.
3: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예. 변호사님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았다는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죠?
3: 예, 저도 그 피해자가 보상받았던 얘기 거의 못 들어봤고요.
1: 네.
3: 실제로 저도 그 변호사가 되기 전에 소송에 직접 참여를 했었지만 예. 결국에는 이제 패소로 끝나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
1: 그래요. 어제 저희가 예. 전해드리려다가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못 전해드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티빙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있었잖아요.
3: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아이보 저기 보상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티빙 쪽에서 이제 몇 가지 방안 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뭐 다 해보니까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되는 보상안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예, 피해자로 그렇죠. 추정되는 전체 규모에서 이거 그러니까 보상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3: 그 정도 비율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저희 SKT 사건 같은 경우에는.
1: 예.
3: 지금 피해자가 2,300만 명이지만 소송에 네?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0만 명 정도입니다.
1: 1%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3: 맞습니다. 1%도 채 안 되는 수치고요. 그러면은 1인당 만약에 2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만 배상한다고 하면은 합계 200억 원인데
1: 네.
3: 이 돈이면은 SK텔레콤의 1년 예산 그 보안 예산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네.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1: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냥 얘기하면 속칭 껌값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3: 예,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껌값입니다. 예.
1: 예, X값이 아까 얘기한 껌값인데 뭐 이건 비속어라 하니까 예. 그냥 쓰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3: 예, 예.
1: 그러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상 규모를 늘리게 뭐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3: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1: 네.
3: 아마 기업이 보안에 더 이상 이렇게 뭐 껌값 취급

0: 예.
1: 왜 안 되는 겁니까?
0: 첫 번째는 기업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게 국회에 만약에, 거쳐야 되는 예. 입법사항이죠?
0: 예, 예, 맞습니다.
1: 그래요?
0: 그런 입법사항인데 기업들에서는 만약에 이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1: 네.
0: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반론으로서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건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최소한 지금 이렇게 문제가 그 크게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1: 네.
0: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 얘기를 혹시 국회의원들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0: 저는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진행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 근데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피해 받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제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지만
1: 네.
0: 만약에 법정 손해배상, 그러니까 유출된 것만으로 그 손해배상액을 300만 원 이하에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1: 예.
0: 그래서 사실 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최소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요.
1: 네.
0: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라면 유심을 교체하러 가야 되는 불편함이라든지.
1: 그것도 비밀.
0: 그런 것들은 예예 예, 맞습니다.
1: 비밀번호 변경해야 되고 드리는 공력도 예, 많잖아요, 사실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가 드려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그 고려를 한다면은 네. 충분히 이제 그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일반적으로는 뭐 이메일 주소 정도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유출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증명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예. 생각해 볼 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예. 기업이 조사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건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출된 예. 사람들한테 그 기업이 의무적으로 귀하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 유출된 거를 통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난 거를 너무 그 기업 자체가 너무 늦게 알고요.
1: 네.
0: 그리고 통지조차도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당연히 이제 소송을 걸어야 나오고요.
1: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일단 지체 없이 네. 그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고지해진 네. 대상은 당연히 어떤 품과 피해 보상 대상으로 설정하는 이렇게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지만
1: 예.
0: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1: 네.
0: 이제 조정으로서 그러면 이 정도 피해면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1인당 10만 원의 판결 선고 금액이 나오니 그 정도는 지급하셔라 라고 해도 기업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대임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거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몇 년 뒤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제 현재의 문제죠.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부 청구한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배상을 해주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소송으로 오래 끄는 것이 이득이 되겠죠.
1: 그러니까 10만 원 받으려고 몇 년 소송 거느니 아이고 포기하고 말지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건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입법으로 뭔가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하이봉 변호사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고.

0: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2: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3: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3: 탄탄 방수
4: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안전화.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김종배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 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 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서편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 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2: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1: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3: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1: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준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0: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파는 원유 가격만 상당폭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럽에 파는 가격은 오히려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속사정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안에 집을 짓기로 결정하고도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땅마다 매겨진 환경 등급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데요. 30년 된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명품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명품 대접을 받던 기업들이 이제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명품들의 위상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 잠시 후에 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에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자, 사우디는 이제 석유 파서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한테만 기름값을 세일한다.
5: 네.
3: 그런 소식이죠?
5: 로이터가 사우디가 11월 아시아 공급 원유 가격을 10월 공급가에 비해서 배럴당 3달러가량 낮췄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3: 사우디가?
5: 네. 이 배럴당 3달러니까 이게 많이 할인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2020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의 할인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동의 다른 국가들, 오만이나 두바이 공급 가격과 비교하면 11월 사우디의 아시아 이 원유 공급 가격이 배럴당 5달러 정도 낮게 책정이 됐거든요.
3: 그 동네에 파는 것보다도 더 싸게.
5: 네. 어쨌든 이제 싸게 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유가는 보통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선물 거래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개별 국가의 공급가니까 현물가인데,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OSP라 그래서
3: 예.
5: Official Selling Price, 그러니까 공식 판매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산유국이 구매자에게 월별로 통보하는 원유 기준 판매 가격입니다.
3: 이번 달은 얼마예요?
5: 네, 보통 이제 월초 5일에서 10일 사이에 다음 달 인도분에 적용할 이 OSP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월이니까 11월 달 거 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3: 그게 싸졌어요?
5: 예, 그게 아시아 쪽은 공급가가 싸졌다 이런 얘기고요. 아시아만 특별히 할인해 준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북서 유럽에 판매하는 사우디의 11월 인도분 원유의 공식 판매 가격은
3: 예.
5: 모든 유종에 대해서 배럴당 3달러씩 인상이 됐습니다.
3: 그러면 3달러 인상하는 와중에 아시아는 3달러를 깎아줬으면
5: 네.
3: 한 6달러 깎아준 건 싸게 팔고 있는 거네요.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5: 그런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OSP라는 것 자체가 전달 자신들이 판매한 가격의 평균 가격에다가 조정 가격으로 해가지고 다음 달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송비가 올랐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생산비가 좀 올랐다거나 뭐 그럼 이제 그거 넣어가지고 올리는 건데
3: 예.
5: 이 조정 가격을 조정해서 유럽은 10월 평균 가격에 3달러 더 받을게.
3: 더 받고.
5: 아시아는 3달러 빼줄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3: 특정 국가가 이뻐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아시아는 아시아가 다 이쁘겠습니까? 설마? 사우디 입장에서?
5: 네.
3: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지역 적인 가격 전략인 텐데.
5: 그렇습니다.
3: 왜 그런데요? 고맙긴 한데.
5: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방어가 목적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강도가 높아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수급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우디가 자신들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고 싶어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사우디 원유 수입 비중이 지금 30% 아래로 떨어져서 29%가량으로 내려왔거든요.
3: 예.
5: 보통 이제 사우디의 비중은 전체 중동 국가에서 우리가 원유 수입량이 가장 많은 나라 사우디. 한 30% 중반대를 유지를 했었단 말이죠.
3: 원래 예전에도?
5: 네네. 근데 이게 이제 20% 후반대로 떨어졌고.
3: 예.
5: 요거는 이제 중동 내에서 나눠진 것도 있습니까?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에미레이트에서 가져온 원유량을 좀 늘렸어요. 기억하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 생기니까 이게 우회 수송로 찾아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예, 예. 가가지고 막 원유 가져오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략 비축유 같이 사용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동 내에서도 사우디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1: 미국산 원유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중동산 전체를 가져오는 우리나라의 수입 비중도 높게는 80%까지 가던 게 지금 61%까지 떨어졌거든요.
1: 예.
0: 그걸 채운 게 이제 미국하고 브라질산 뭐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사우디에서 절대적으로 수입 그 수입 물량이 많았던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여기도 중국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냥 파이프로 들어오는 게 더 나으니까 러시아 예. 수입을 늘리고 인도도 러시아 수입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1: 어떤 이유든지 다른 데서 사올 만한 이유가 자꾸 생기고 있군요. 아시아 국가들은.
0: 네. 그래서 아시아 쪽은 이제 가격을 낮춰주고 그럼 유럽은. 유럽은 사실 대안이 없어요. 중동에서
1: 가져가는 거 말고는. 네.
0: 왜냐하면 러시아는 끊겼잖아요. 사실상.
1: 예.
0: 러시아 쪽에서 가져오는 건 끊겼고 미국에서 가져오고 싶은데 미국에서 가져오자니 일단은 운송료가 조금 더 들어요. 그런데 예. 호르무즈 해협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유럽에서 그래 미국에서 좀 더 들이대로 가져오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동산 원유는 우리가 보통 무거운 중질유, 미국산은 경질유 이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중질유에 맞춰져 있는 정제 시설이나 이런 거하고 좀 안 맞고 또 유럽은 디젤 사용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조금 무거운 거 가져와서 이거 잘 정제하면 디젤 생산량이 많습니다. 근데 경질유는 가져오면 디젤의 생산량이 그것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수급이랑 이것도 조금 안 맞아서
1: 하여튼
0: 예. 그래서 미국에서 가져오기도 애매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중동산 써야 되니까
1: 그래요.
0: 눈에는 딱 보니까 뭐 우리 거 줄일 수 없겠네라고 생각하고 가격 올리고 아시아는 지금 내려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 치열한 장사의 결과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시장 논리가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게 원유 시장이었는데 이 트럼프가 와서 오펙을 흔들고 뭐 러시아 문제 생기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1: 섞이면서
0: 약간의 시장의 논리가 지금 작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우리가 사우디산 원유를 덜 사오게 된 건 이런저런 노이즈들 때문인데
0: 네.
1: 그쪽에서 오다가 못 오면 뭐 거꾸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여간 복잡하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산 갖다 써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라리 이게 싼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0: 네. 미국의 압박도 심했고요. 네.
1: 그렇다 보니 이제 하나하나 슬슬 사우디산 살아가는 게 줄어드니까 사우디도 이제 마음이 급했다.
0: 그렇습니다.
1: 뭐 그렇게 이해할 네. 수 있겠군요.
0: 그리고 단순히 공급가만 내린 게 아니라 이제 사우디가 또 하나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아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것까지도 할인해 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유조선 자체가 잘 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운송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1: 예, 예.
0: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가 최대한 5만 가까운 곳으로 자기네 원유를 끌어내서 인접한 데에서 아람코의 중소형 그 원유 수송선이 이걸 싣고 오만 해협 바깥으로 나와서 안정적인 곳에서 거기서 환적해서 큰 VLCC에다가 이제 원유를 실어주는
1: 예.
0: 이렇게 우리 팔게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원유 실어줄게.
1: 배달도 해준다는 거죠. 그 앞에까지는.
0: 네, 그러니까 그 해양에서 우리가 이걸 실어줄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상 그 터미널을 통해서 받으면 정말 오래 걸리면 24시간, 18시간이면 그 200억 배럴의 VLCC를 다 채울 수 있는데
1: 주유소가 위험해지니까 주유소 사장님이 직접 드럼통 들고 나오겠다는 건데
0: 네.
1: 기름 넣는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고 좀 그렇죠.
0: 예, 그리고 거기서 넣으려면 36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1: 그렇다요.
0: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것도 할인해 줄게. 만약에 요 오만 해협 앞으로서 환적하는 애들도 있으면 이것도 할인해 줄게.
1: 하여튼 맞춰줄게 가지는 네. 마세요. 뭐 무슨
0: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1: 아,
0: 그건 뜻이구나.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마도 그것까지도 할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1: 있어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우리 기름 장사 지금 한 50년 만에 이런 꼴은 처음 당한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내부적인
0: 예전에는 줄 서서 가져가고
1: 아니, 그렇죠. 네.
0: 우리가 생산량 줄이네 늘리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가격 조정했었는데
1: 번호표 나눠주고 맨날 네. 밤에 로비 전화 받고 아이 또 좀 봐줄까? 뭐 이러고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0: 네.
1: 기름 들고 막 집 멀리까지 나가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공급가만 내린 게 아니라 5만인 이게

0: 그 얘기군요.
1: 예, 환적.
0: 환적 네. 특별 할인 같은 게.
1: 그렇습니다.
0: 아, 사우디 입장 참 곤란하겠네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깎아줘도 예전에 비해서는 불편해지고 비싸진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 그래서 사우디 물량을 엄청 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험을 대비해서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0: 최악의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 막힌다 또.
1: 네.
0: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그 비용 누가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름 사오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기름 파는 산유국들이 좀 싸게 주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라고 할 때 그때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랬었는데 네. 이거 보면 이걸 보면 반반 이상은 산유국들도 내는구나.
1: 그렇습니다.
0: 어, 그러니까
1: 그때
0: 이란이
1: 통행료 얘기할 때도
0: 통행료 이란이 통행료 네. 받으면 그 그러면 어떻게 나눠내는 거야 이거 우리가 다 내고 와야 되는 건가 싶은데 네. 우리가 내고 오면. 우리는 비싸지니까 우리는 미국산 석유 더 사지라고 하니까
1: 네.
0: 산유국들은 또 안 깎아줄 수 없고 결국은 산유국들이 꽤 내게 되는구나.
1: 그렇습니다.
0: 그런 생각도 뒤늦게 하게 되네요. 예. 자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그린벨트 안에 환경평가 등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2: 네.
0: 그린벨트 좀 헐고 집 좀 지읍시다 라고 할 때 이게 또 걸림돌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2: 그린벨트라고 해서 모든 땅을 다 이제 규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린벨트 안에서도 어떤 땅은 보전을 하고 또 어떤 땅은 좀 필요한 경우에 풀어줄지를 결정하니까 일종의 땅의 성적표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고라 그러죠. 우리가
0: 예.
2: 땅의 높이와 경사도 아니면 뭐 농업이나 임업의 적성이 어떻게 맞는지 수질이 어떤지 뭐 이런 지표, 다양한 지표를 따져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거든요. 근데
0: 예.
2: 이 중에 환경적인 가치가 높은 1등급과 2등급은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요. 근데 이 평가 체계가 만들어진 게 1990년대 말,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된 거죠.
0: 예.
2: 물론 뭐 이후에 뭐 세부 기준이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1, 2등급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전을 한다라는 그 큰 틀은 계속 유지가 돼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주택 공급 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2: 이 대표적인 예. 사례가 성남의 공병부대 용지인데요. 통상 뭐 군부대 같은 경우에 땅은 일반 민간 토지보다 이제 주택 공급에 좀 쉽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국방부로 되어 있으니까.
0: 네. 나가면 딱 그러면 바로.
2: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뭐 일일이 보상 협상 할 필요도 없고.
0: 예.
2: 또 군부대 건물들이 보면 대부분은 임대, 그러니까 임시 시설이고 또 저층이다 보니까 뭐. 처리도 쉽고 또 부지만 확보하면 비교적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0: 예.
2: 근데 이 성남시가 이 사업 추진한 게 2024년인데 여기 공병부대가 한 8만 5천 평 정도 돼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이제 새로 군 시설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해주고 기존 군부대 부지 넘겨받아서
0: 예.
2: 개발을 하는 구조로 개발을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1년 전 작년 11월에 미래에셋과 위본건설 컨소시엄이 2,200가구 주택을 포함한 주거, 문화, 복합 개발을 제안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까지는 됐습니다.
0: 예.
2: 근데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봤더니 전체 부지의 99%, 그러니까 대부분이 환경평가 1, 2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거예요.
0: 환경평가?
2: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는 아, 여기는 표고도 너무 높고 경사도 가팔라서 개발엔 적합하지 않아라는 입장이고.
0: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 그러니까 산에 가깝거나
2: 그렇죠.
0: 그러면 아파트 짓기도 어렵지만
2: 어려우니, 예.
0: 환경평가에서도 이거는 보존해야 되는 환경이야라고
2: 그렇죠.
0: 해서 1등급, 2등급 받고 그런 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남시는 아 그래도 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보자라고 지금 협의를 1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있다는 그 사실보다는 지금 그 안에서 받은 환경 등급이 실제로 사업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0: 근데 원래 그린벨트가 환경 지키자고 만든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은 환경적으로 필요하겠죠.
2: 필요할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들은 어차피 데이터가 있을 텐데
0: 예.
2: 기준들이 워낙 예전에 있었던 거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 환경평가 등급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 아마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자체가 추진을 했던 거고요.
0: 예.
2: 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환경평가 등급이
0: 제도 자체가.
2: 네, 그래서 지금 논쟁 핵심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경평가 등급 자체가 불필요해 이건 아닌데
0: 예.
2: 과거 평가와 현재 토지의 이용 상태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따져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0: 과거에 여기는 산이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마 지키자라고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산 깎고 군부대가 있었으면
2: 네.
0: 그거는 좀 풀어줬어도 되는 건데
2: 가능하지 않겠어? 개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그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어서
2: 네.
0: 그거 밀고 뭐 좀 지으려고 하니
2: 그렇죠.
0: 여전히
2: 네.
0: 뛰어보면 환경 중요한 1등급이라고 나오고
2: 결국엔 수도권 부지의 부실.

0: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여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를 찾았는데 여기가 환경평가 1, 2등급에 걸려 있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보자라는 과정에서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건데요.
1: 공식적 규제들이 좀 남아 있군요.
0: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비슷한 사례가 하남에도 있었어요. 하남시가 창우동 일대 뭐 종합병원 같은 거 짓기 위해서 H2 예.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개발을 착수한 2021년에는 환경평가 수질 3등급이라 개발이 가능했던 걸 이듬해 다시 조사를 했더니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멈춰졌다가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 수질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오염 방지 대책을 세우면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하남 미사섬의 K스타월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환경평가 1, 2등급지가 포함이 돼서 개발이 좀 어려웠었는데 이후에는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전제로 예외를 좀 허용하면서 지금은 사업을 또 추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평가 등급이 단순한 지금 참고자료가 아니라 사업의 어떤 가능 여부를 가르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이다 보니까 기준을 좀 낮추자 이걸 넘어서 오래된 평가 기준은 현재의 토지 이용과 환경 상태에 좀 맞게 다시 좀 들여다보자 하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 거죠.
1: 환경평가 등급.
0: 네. 환경평가 등급.
1: 국민 여러분들은 잘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하여튼 되게 골치 아파요.
0: 그렇죠.
1: 지금.
0: 그린벨트 안에서도 네, 이걸 풀어줄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는 거죠.
1: 우리는 그린벨트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네. 우리 그 풀어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0: 맞아요.
1: 집 잘 지으세요. 이제 이렇게만 하고 우리는 신경 끄고 나니까
0: 네.
1: 여기에 환경평가 등급이라는 것도
0: 맞습니다.
1: 또 아주 골치 아프더라.
0: 네.
1: 이것도 마저 안 풀어주시면 그린벨트 풀어준 게 아무 보람이 없어요.
0: 그렇죠. 소용이 없는 거죠. 네.
1: 알겠습니다. 이유는 있어서 만들긴 했을 텐데 자꾸 업데이트를 좀 잘해서 어쨌든
0: 그죠 현실화할 수 있는
1: 우리는 잘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좀 잘해봐줬으면 좋겠다
0: 네.
1: 생각이
0: 공급이 되려면 어쩔 수 네. 없죠.
1: AI 데이터 센터도 요즘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꽤 말들도 많고 그러는데
0: 네.
1: 이제 짓기는 해야 되고 역시 이것도 땅도 마땅치 않고
0: 맞아요.
1: 주택가로
0: 결국엔...
1: 들어가면 민원 많고
0: 그죠 부지 찾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정부가 고속도로 폐도나 예. 휴게소 유휴부지처럼 사실상 놀고 있는 국유지를 AI 데이터센터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20곳 정도가 후보지인데요.
1: 예.
0: 대표적인 게 충남 당진 행담도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고속도로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센터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과 통신망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에는 발전소와 도시를 잇는 송전선이 좀 많고 또 지하 광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미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유지라 별도의 토지 매입 부담도 또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1: 고속도로는 나라 땅이니까 다 뭐 이제 땅 뭐 이용할 때 있으면 다 고속도로 근처로 끌어왔었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본의 아니게.
0: 네.
1: 그랬더니 그 근처에다 주면 딱 맞네 이제 이렇게 되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전력망 부족 때문에 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1: 예.
0: 뭐 지방으로 가자니 전력이나 통신망 뭐 인력 확보도 좀 문제였고. 그래서 기존 인프라가 깔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좀 이용해서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1: 그렇군요.
0: 아이디어인 거죠.
1: 우리 고속도로 예전에 지을 때 고속도로 옆에 땅들도 좀 같이 사놓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0: 네.
1: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는데 또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쓰네요. 자 이혜인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이것도 재밌습니다. 옷 중에는 비싼 옷이 있고 싼 옷이 있고
0: 네.
1: 그 가격대로 나누면 100만 원 넘는 옷과 10만 원 안 되는 옷. 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0: 네.
1: 10만 원 안 되는 옷을 파는 회사들을 패스트 패션 회사라고 하고
0: 네.
1: 근데 그 회사들 주가는 요즘 꽤 괜찮은데 오히려 옛날에 100만 원 넘는 옷 팔던 이른바 명품으로 불렸던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영 계속 안 좋습니까 요즘?
2: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명품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 예.
2: 이제 대표적으로는 LVMH가
1: 루이비통 만들어 파는 회사죠.
2: 그렇습니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티파니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1: 예.
2: 또 이제 캐링이라고 해서 구찌,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고
1: 예.
2: 또 에르메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개가 다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20% 전후로 좀 많이 빠졌어요.
1: 오, 예.
2: 근데 이제 오히려 스파 브랜드인 자라를 가지고 있는 인디텍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5%가 넘게 올랐습니다.
1: 뭐 루이비통은 덜 팔렸고 자라는 많이 팔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익을 봤는데도 주가는 달라요?
2: 지금 그 실제로 조금 판매량에도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1: 예.
2: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조금 미래 가치를 조금 저평가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명품주들이.
1: 예.
2: 네.
1: 그러니까 이른바 PER 같은 그런 지표가
2: 네.
1: 오히려 명품주들이 더 안 좋게 나온다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버는 옷가게라도
2: 네.
1: 명품이 벌면 그냥

0: 그럼 그럼. 패스트 패션을 벌면 와 박수 치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PER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LVMH의 예상 PER 같은 경우에는 예. 15.7배였고요. 예. 이제 프라다는 12.9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라를 보유한 인디텍스는 23.1배로 치솟았고요.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LVMH가 한 30% 낮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H&M 같은 스파 브랜드도 예. 19.1배로 높아요. 지금. 예. 근데 이게 3년 전만 해도 반대였거든요. 2023년에 보면 LVMH랑 프라다 모두 인디텍스보다 PER이 높았고요. 예. 이때 왜 그랬냐면 이제 명품은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고 이익률도 높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0: 그랬어요. 그때는 네. 뭐 명품은 영원하다. 네.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인간의 그 이른바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어디 가겠냐. 네. 1000년 후에도 루이비통은 명품일 거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아주 이른바 PER이 많이 높았죠.
1: 네.
0: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아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유는 왜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게 됐대요?
1: 중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지난 30년 동안 이제 세계 명품 산업 성장의 절반 이상을 원래는 중국 소비자가 이끌었었는데요. 예. 이제 최근에 중국이 공식 성장률보다 실제 소비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이제 여기에 핵심에는 부동산 침체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2021년 말 고점보다 40% 지금 하락했는데
0: 그렇군요.
1: 이제 여기서 역자산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소득이 그대로라고 해도 이제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면서 명품 같은 거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0: 가끔씩 명품 가방 사던 중산층들도 네. 돈 없어서 못 사고.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요즘 보면 부자들도요. 네. 옛날에는 옷에 무슨 로고 막 그 크게 보이는 그런 옷들 입고 그랬는데 요즘은 네. 그 슬쩍 로고 없는 옷들. 네. 요즘 약간 이게 졸부 같은 느낌 드나봐요. 네. 그것도 이제 부자들 사이에서도 트렌드라서.
1: 네.
0: 있는 듯 없는 듯 명품인 듯 아닌데 이제 그런 걸로 트렌드가 바뀌면 명품들은 네. 굳이 또 안 사도 되는 게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럼 그 영향도 좀 있어 보이고.
1: 그게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는 오히려 대중 명품이고요. 예. 이제 울트라 럭셔리라고 분류가 되는 게 이제 선배가 말씀해주셨던 이제 로로피아나 같은 이제 로고가 없는 브랜드들만 이제 초부유층이 산다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중산층들은 명품을 소비하지 않고 이런 원래 소비하던 초부유층들은 오히려 그렇게 더 울트라 럭셔리로 올라가다 보니까
0: 로고 없는 걸로.
1: 예, 이런 예, 그렇습니다.
0: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명품 브랜드들도 그래도 있긴 있죠.
1: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까르띠에를 보유하고 있는 리치몬트인데요. 예. 이유가 뭐냐면 까르띠에가 굉장히 가격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100만 원대부터 해서 뭐 거의 뭐 1000만 달러가 넘는 맞춤형 목걸이까지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소비층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산층에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영향을 좀 덜 받은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0: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것도 길게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나이키 주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 보면 네. 이제 정말
1: 그렇습니다.
0: 진짜 네. 날개 없이 떨어지던데.
1: 네, 나이키.
0: 룰루레몬도 한참 유행하다 그랬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게 하여튼 고급 브랜드들,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 힘있던 브랜드들이 요즘 자꾸 힘을 잃는 케이스들이 눈에 띄고 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D-Bank.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양 꽁트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과속으로 시골길을 질주하는데 지나던 농부가 거칠게 손가락질을 하며 돼지라고 소리치더라. 그 말에 화가 난 남자가 욕을 하려던 순간 앞에 돼지들이 잔뜩 서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한숨을 돌렸다. 포인트는 오해, 특히 나 혼자 오버하기를 경계하자는 건데요. 동료가 쌩 인사를 안 하고 간 건 정말 나를 못 본 걸 수도 있고 상사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닐 수 있다. 지레 짐작으로 혼자 막 속 끓이고 그러지 말자고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